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류 보신원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이틀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우리 생로병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 세상에 태어난 다음에 사람은 살아가면서 병으로 인해서 사망된다 이 말인데, 누구한테나 다 우리 닥쳐오는 이런 일이죠. 이런 생로병사는 힘이 있건 뭐 잘났건 못났건 돈이 많건 돈이 적건 떠나서 건강은 우리 직접적으로 모든 사람한테 관계되는 일입니다. 때문에 병이 걸렸으면 약을 써주는 게 제일 그 현명한 치료법입니다. 그냥 물론 우리 생활 습관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많은 이런 우리 건강하고 관계되는 문제가 있지만 병이 생겼을 때에는 조기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이 제일 현명한 치료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치료법입니다. 일단 병이 심하게 든 다음에는 수술을 한다거나 지광을 한다거나 많은 이런 큰 치료법이 들어가도 그 결과가 후유증이 있고 시원치 않습니다. 때문에 조기 진단하고 조기 치료하는 것은 우리 병을 치료하는 데서의 제일 좋은 치료법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 방면에서는 우리 이런 OTC약을 소개해드립니다. OTC라는 것은 국가에서 그 비준하고 또 임상실험 다 걸치고 이래서 본인이 의사나 약사의 설명하에서 환자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을 OTC약이라고 합니다. 약통을 쟀을 때 오른쪽 위에다가 영어 자모로 OTC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처방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처방약은 반드시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하에서 처방이 있어야만 쓰는 약을 처방약이라고 합니다. 역시 그 처방약은 국약 기준번호가 있지만 OTC라고는 안 있습니다. 그 다음 보건품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은 람모라는 게 있습니다. 약통을 쟀을 때의 왼쪽, 이거는 왼쪽입니다. 남색으로 된 초모자처럼 비슷한 그림자 있습니다. 이래서 람모라고 합니다. 남색으로 된 거 있어서 이것을 우리 국가에서 비준한 합법적인 보건품입니다. 보통 우리 약은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이래서 OTC약 같은 거는 병을 치료하는 데서 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 약

0: 약국을 지금 약국 열매 마스가 있으니 약국도 귀했죠. 예. 약국에 가서 우리 본인이 이 증상을 설명하고 아픈 곳을 말하고 이러면 약사들이 예, 처방해 주는 걸 말합니다. 예, 오치시약. 이렇게 큰 병을 치료하는 데서 우리 병원에 가지 않고도 미리미리 치료한다 할 때에는 우리 큰 병 치료를 하지 않습니다. 특히 저희들 이 금리 보신환우는 오치시 약이면서 국약 기준 번호가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약보다 더 부가한 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나라 중앙에서 양치 국가 기업에서 직접 관리하는 몇 개 아이디는 제약회사에서 만든 산동 뚱어 어조 제약공장이 근내 보신환이다 이 말입니다. 국가 중앙기업에서 직접 이렇게 관리하기 때문에 약이 품질이 큰 소리 칠 만큼 질량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약이 양치에서 만든 약을 방송하는 게 우리 처음입니다. 많은 약들을 방송하고 많은 약들이 있지만 질량이 이렇게 보존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약 처방이 옛날부터 황제 근조 황제가 쓰던 약이면서 우리 해방되면서 이런 좋은 처방 이런 좋은 약은 로백성들도 써야 되기 때문에 어느 날 로백성들이 쓸 수 있게끔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들어진 건내보신환입니다. 이름을 들어서는 뇌를 건전하게 하고 보신 콤파트를 보양해주는 약이다 이런 것 같지만 우선 먼저 뇌를 건전하게 하자면 오장육부의 생리기능이 다 좋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뇌세포가 건전해질 수 없습니다. 특히 콤파치나 간이나 비자 이 세 장기가 든든해야만이 우리 또 따라서 심장이 좋아질 수 있고 폐가 좋아질 수 있고 이래서 오장육부의 생리평형과 생리공능을 다 높여주는 이야기가 건내보시환입니다. 이 따라서 처방 자체가 25가지나 되는 오장육부의 기능을 다 높여주자면 한 10몇가지 아깝고 나야 된단 말입니다. 25가지나 되는 그것도 진귀하고도 진귀한 비싼 약종들만이 들어갔습니다. 약이라는 게 너무 많았다 해줬습니다. 약이 들어가서는 수요산선 두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우리 중이들은 30종 이상의 약을 초과 아예 합니다. 30종 아래로 해서 예. 그래서 이 약은 기와 혈을 보충하거나 우리 몸의 정기를 보충하거나 오장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주고 사람들이 보통 로경이 좋다 홍삼이 좋다 하면서 단종물로 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은 술에 불고 먹는다 홍삼정 먹는다 이러다 보면은 열이 센 사람들 열을 공제하지 못하고 코피 난다 혈압이 올라간다 이럴 수 있죠.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랭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2: 저희가 이제 객사 온 후부터 뒷골이 뻣뻣하네 어지럽지 자꾸 나오고 그걸 가끔에 후두드라면 머리에서나 그 소리가 납니다.
0: 네.
2: 네. 그러다 이 선생님 강의 듣고 좀 건네보셔 먹고 있는데 효과도 많이 알긴다. 조금 어지럽지 않나 가슴 떨리는 증도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알깁니다. 이 알수입니다.
2: 네, 그리고 저는 전립선이 있는데 방소변이 자꾸 소변을 한번 보다면 시원하지 못하고 조금 힘들다 그러니까 허리 아프고 발 당기면서 아프던 게 건네보지 않으면 소변 자꾸 줄어들고 소변 보는 게 이전보다 영 시원합니다.
0: 예.
2: 그러니까 다음 자리에 사람 내게는 이 효과도 어떻게 더 먹자고 내가 좀 다달받자고 합니다.
0: 예. 효과 좋습니다. 또 우대 활동도 좋고 우대 활동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2: 예.
0: 지금 우리 약국에 전화하십시오. 약국 배달 전화번호 알려드리겠습니다.
2: 예.
1: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2: 501-2797.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이 음과 양의 평형을 잡아준다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과 양이 평형만 잡아줘서는 안 됩니다.

0: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사람들 보면은 위는 아주 열하고 아래는 냉합니다. 그 주요 원인이 무엇인가? 중초에 와서 한기가 뭉쳐있으면서 중초가 막혀서 그렇습니다. 중초가 막히다 보면은 위에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고 열기가 내려오지 못하면 아래는 한기가 그대로 있습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2: 네. 예, 그, 여보세요. 내동세입니다. 예, 내동세 남자동세인데, 어쨌든 이 공파지의 용, 아이고, 다 말입니다. 계속 이 소리를 많이 몇 번씩 누고, 대낮에도, 다른 사람 대낮에도 이렇단 게 대낮에도 그렇단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야기 어쨌든 좋다고 자기도 들었는 뭐네. 그래서 이야기 들이 시작인 게, 이제 45일 썼는데, 그게 밤에 소변 네 번 다시 보는데, 어제 세 번이나 두 번, 많아서 세 번 보고 보통 두 번씩 본단다. 그래 아직도 이것도 써야 되지요 선생님?
0: 예. 우리 보통 그런 증상이 있다 할 때에는 좀 장기적으로 쓰면서 이 체질을 개변시켜야 됩니다. 예. 이 약은 자기 체질, 나쁜 체질을 건강한 체질로 개변시킬 수 있는 약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갖고 쓰십시오.
2: 그래 혈압이 좀 높았던데 혈압이 정상 돌아온단다. 약을
0: 네.
2: 두 번씩 먹던 게 한 번씩 먹는다. 제가 먹고 6시간 먹었다. 3시간 한 번 먹는 게 이렇단다. 올라간단다 선생님.
0: 아 혈압약이?
2: 네. 네. 네. 네. 혈압약 두 번씩 먹는
0: 날씨가 좋기 번씩. 때문에 혈압 조절이 하기 좋은 때입니다.
2: 예. 네. 혈압 조절이 용서된다고 네. 약용 어쩌면 이게 고개가 용 좋은 약이라고 내보고 그래. 그래 내보고 말하라는 게지. 그래. 약 더 쓰겠단 더 싸겠단다. 오늘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네, 수고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이런 그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데다가 어떤 약을 쓸 것인가? 제일 중요한 거는 정답을 소통시켜서 위하고 아래가 통하게 하면서 그 한기 습기를 몰아내야 됩니다. 이 한기하고 습기가 뭉치면 비장이 나빠지고 비장이 나빠지면 이 중초에 와서 항상 특이한 게 물 한 모금 먹어도 배가 터지는 듯이 땅 뚜져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3: 우리 아저씨의 낯에 살 걸렸는데 항상 거리에 쉬하고 어지럼증이 나고 정시도 안 나고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용맥이 없어 그냥 이렇게 침대에 그냥 누워있고 이랬댔습니다. 그리고 네. 또 전열선염이 심해서 예, 소변 봐도 시원하지 않고 소변 차수도 자꾸 이랬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예, 이 그냥 보신 한을 썼는데 아 이야기 확실히 용 좋습니다. 그냥 네. 한 거리에 어지럼증이 나던 게 우선 이렇단다. 그리고 네. 이게 혈압 조절이 잘 안 되던 것도 우선 예, 혈압 조절이 잘 된다. 그리고 네. 신기하게 예, 소변이 우선은 맥있게 나간단다. 항상 그저 조금 이렇게 나가고 예, 맥이 없이 뒤고 나가던 게 소변 시원하고 우선 예, 한날 밤에 두 번밖에 안 일어나니까 예, 콕 자니까 쉰 것 같고 영 좋단다. 그래서 선생님 우선은 내일까지 우선은 이게 약이 유효기가 뭐니까 또 활동기간이 지나니까 예, 이렇게 효과 좋을 때에 좀 오래 쓰자고 그래서 예, 네. 배달 받다고 전화한 겁니다.
0: 네. 배달 받으십시오. 어디 활동 내일까지입니다. 예.
3: 예.
1: 네. 네.
3: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우대 활동이란 게 우리 이게 이번에는 월 초에 하는 우대 활동으로서 적게 사는 사람도 우대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예, 내일까지입니다. 우리 큰 우대 활동도 있지만 어떤 분들 경제적으로 문제되죠. 예, 이런 분들을 위해서 하는 우대 활동입니다. 이 응가양의 평형을 잡자면 위는 돕고 아래가 냉한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잘 아야 됩니다. 중초에 와서 이 한기가 뭉쳤다 할 때는 우리 미치금 밑이 항상 트직하고 배꼽줄 해서 적이 있다. 주먹 같은 게 나는 적이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적이 있다는 사람들 별짓을 다 해도 나는 그게 아이뎁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정말로 그것이 없어 아이집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세요.
0: 네.
4: 예, 지금 남편분이 이 혈압도 높고 그 다음에 다발성 뇌경색도 있고 심장도 아

0: 되셨고 그랬는데 이 법률 개신안이 좋다 해서 그거 지금 쓰고 있는데 효과가 좋단 말입니다.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습니다. 효과는 소물이 어지럽고 고립심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나던 그 증상이 제일 먼저 좀 지금 느낌 뭐 아침에 좀 정신이 딱 나오고 그럴수록 좀 안정되고 지금 심장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하고 계속 병동에도 심지어하고는 관계없죠.
1: 그 좋아집니다. 이하고는 예, 우리 몸에 전기를 보충하는 약이기 때문에 그 전전도 좋아집니다.
0: 계속 계속해서 당부하겠는데 선생님하고 물어보고 또 생명도 어른들이 그랬으니까 아이도 다 되니까 예?
1: 이학은 당신이
0: 이학은 혹시 뭐 또 활동은 없습니까?
1: 활동 지금 내일까지 끝나는 우대 활동 있습니다. 예. 이제 앞에서 우대 활동 쭉 말씀드렸는데 예. 더 상세한 거 아시자면은 우리 약국 전화 501-2797 이 약국 전화입니다. 방송 끝난 다음에는 다 여기에 전화하셔서 자문하십시오. 예.
0: 501-2797이
2: 501-2797
0: 아,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이래서 우리 전문 이 상러시아한 위는 덥고 아래는 냉한 증상에 대해서 강의 드리자면 대단히 이게 시간이 수요되는데 원인도 여러 가지입니다. 한 가지 원인이 아닙니다. 몸에 특히 콩팥이 양기가 허하다거나 그 다음에 비위가 습하면서 한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거나 또 이런 분들 보면 5월에도 그렇게 시원한 수박이요 맥주요 못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꿀꺽꿀꺽 시원한 맥주를 먹어도 이렇고 뭐 수박 먹어도 이러는데 또 기름진 거 먹었다 하면 설사하고 이래서 바깥에 나갔다 하면 화장실부터 어디 있는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본인이 바쁘다 맙니다. 쩍하면 설사하고 예. 이런 분들 다 이 비장이 습하고 비양시 비장이 양기가 부족한 겁니다. 찬 걸 말합니다. 예. 치료가 쉽지 않습니다. 이래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이 건예보신환에는 여러 가지 약이 들어가면서 경락 소통도 해서 이런 한기, 습기, 열기, 풍한, 습열을 다 배출할 수 있으면서 양기를 보충하고 음과 양의 병행을 찾기 때문에 우리 입이 마른다, 코피 난다, 코안이 마른다 이런 문제까지 해결이 됩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풍랭가 불러 그대에게입니다. 들판 너머 넘칠대는 황금 물길을 떠올리며 그 기쁨을 조국에 전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미래와 현재를 더욱 찬란하게 밝혀준 노래 위대한 땅 빛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힘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꽃잎사이를 발랑이는 나비 움직임 속에서 느껴지는 계절의 향기, 그 순수한 동식과 낭만을 마음껏 맡기게 보시길 바라면서 노래 여름나비야를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나고 경쾌한 리듬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노래하자 새시대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대를 향해 목청껏 노래하는 힘찬 발걸음. 여러분이 마음속에도 새로운 희망이 움트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위메 작사 김몽호 작곡의 꽃배달 아가씨는 누군가에게 기쁨을 전하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는 그대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지듯 현관 넘치는 노래입니다. 최훈아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런 날이 햇살이 과일을 익게 하듯 사랑하는 마음도 어느새 무르익어 갑니다. 태옥 작사 김영준 작곡의 마음 벌써 익어가네. 달콤하고 애틋한 감성이 가사 담긴 이 노래로 여러분의 가슴도 설레길 바랍니다. 임양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아나운서 제작의 방부린이었습니다.

계절의 흐름에 맞는 건강 비결과 자연과 어우러진 건강 이야기가 매일 여러분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사계절 양

생 일기. 황제의 내경에는 모든 질병의 치료는 12시진의 양생법칙을 떠날 수 없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풍습방은 오장육부 당경법칙에 의해 처음으로 처방해서 양혈 연근 효소를 추출해내 손상된 신경을 전면적으로 복원하고 혈맥, 건락, 신경을 통하게 합니다. 풍사로 인해 나타나는 추위를 두려워하고 두통, 발열, 정신이 나지 않고 사지가 무기력하며 파킨슨, 뇌혈전, 반신불수, 고환와사를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이외 한사로 인한 설사, 복부팽창, 식욕부진, 각종 마비, 다리가 시리고 가슴이 답답하며 추위를 두려워하고 협심증, 부정맥, 온몸이 경직되고 마비되는 증상, 습사로 인한 관절이 붓고 아픈 증상, 머리 어지럼증, 소변 혼탁, 습진, 피부 가려움, 치질, 졸음, 통풍에 뛰어난 효과를 봅니다. 또 열사로 인한 류머티즘 관절염, 계통성 홍반낭창, 변비, 입안이 마르고 혀가 건조한 등 질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판매 지점은 중간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0: 네, 아래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먼저 우리 그 풍습방 특대 우대 활동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대 활동에는 6세트를 싸면 6세트를 더 드립니다. 세트라는 것은 두 가지 약 조합이기 때문에 우리 세트랍니다. 두 가지 약은 처방이 완전히 틀립니다. 같은 약재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는 전문 그 나올 때부터 깊은 곳에 이런 풍한습 이런 것들을 몰아내는 처방입니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유명한 双乌仙灵方 대단히 유명한 겁니다. 이 처방 가져다가서 현대 이런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유효 성분을 추출하는 이런 걸 따라가지고서 조그마한 왈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봉지에 20알씩 들어있는 겁니다. 한 번에 한 봉지씩 잡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봉습방 이 깊은 곳에 풍한습을 없애는 双乌仙灵方은 아침 저녁으로 잡수면 됩니다. 예, 식전 식후 관계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잡수면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다른 처방은 전문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입니다. 어제도 어떤 환자분이 전화 와가지고 다리에서 자꾸 까닥까닥 소리 난다는데, 기실은 여러분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기계가 돌아갈 때 그 전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조가 그 안에 베어링이랑 까딱하지 않습니까? 우리 옛날에 자전거랑 탈 때, 자전거 수리할 때 그 볼 수 있죠. 그 전조 안에 베어링이 까딱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자전거에 바퀴가 돌아가다가서 만약에 그 전조가 문제 없다 할 때, 그 베어링이나 다 제대로 돌아간다 할 때는, 그러면 소리가 납니다. 근데, 만약 그 베어링 한에 마사졌거나, 여러 곳이, 상했거나, 이렇게 되면, 그, 돌아가는 것이, 끄덕끄덕 하면서 이렇죠. 우리 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연골이 다스렸거나, 그참 연골 주위에 이런 구슬함이 생겼거나, 이래가지고, 나타난 증상이죠. 그래서 어쨌든 구슬함 생겼다, 연골을 다스렸다, 종적으로 우리 중에서는 그 뼈 속에 골수가 점점

0: 모자라서 가지고 서리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골수라는 게 충족하고 그 다음에 이 연골이라는 건 어떻게 생기는 게 하면 골수가 충족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서리 흘러나올 정도로 예 이렇게 나온다 할 때 그 다음에 나머지 영양가를 가지고 서리 우리 연골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럼 벌써 연골이 다 쓴다 하게 되면 예, 그러면 이 골수가 대량적으로 모자라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여우주의 断续膏 고대로부터 유명한 처방입니다. 전문 골수를 보충해주고 피를 보충해주고 예, 이런 처방이죠. 그래서 이 처방 두 가지 처방으로 됐기 때문에 한 개 세트로 우리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세트를 한다 할 때는 약과학을 따지게 되면 큰 과학으로 24과학 갑니다. 그래서 이건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래서 어제서 또 갈라나는가. 우리 지금 수면상에 여러 가지 골관절 질병 치료한다는 약들이 많고도 많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약들은 보게 되면 풍한습을 없애는 처방으로 많이 구성됐지 이런 골수를 보충해주는 처방은 아주 적고 아주 적습니다. 예, 이래다 나게 되면 예, 어느 걸 가량하고 어느 걸 감량하고 이것을 내가 공지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갈라놓게 되면 예, 공지할 수 있죠. 내가 직접 골수가 대량적으로 모자라는데 이러면 그 골수 보충해준 약을 한 봉지에 또 그것도 20알씩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계속 잡수죠. 그래서 한 봉지씩 잡수하고 두 봉지, 세 봉지, 네 봉지 이렇게 다 한 번에 말합니다. 제가 말하는 거는 그렇게 가량해도 이롭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내 증상에 따라서 마음대로 가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풍한습을 없애는 이 처방은 약이 엄청 세기 때문에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한 봉지씩 쓰면 됩니다. 그럼 우리들에서 이래 구매하시게 되면 무슨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약을 딱 맞아떨어지게 서리 배합해드립니다.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이렇게 처방하는 건 우리밖에 없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처방이죠. 기실은 이 처방은 우리 고대로부터 그 이런 순시치료법이란 게 있었습니다. 순시치료법이란 게 뭔가 오장육부가 공작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제일 활발한 시간 있죠. 그 시간에 따라서 그 오장육부가 수여되는 이런 약 처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흡수 빠르고 효과 빨리 볼 수 있다 이 뜻입니다. 이래게 되면 예, 6세트도 내게 되면 기본상 24과학 갈 수 있는데 8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입니다. 대부분 환자분들은 여기 참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8세트에는 12세트를 더 드리고 18세트부터는 예, 우리 환자분들이 직접 저한테 자문하시고 찾아가서 구매하시는 분들 예, 예약하시는 분들, 오늘 싸겠다 결정하는 분들, 우리, 풍습방 한 세트를 더 증송 받을 수 있습니다. 예, 12세트에는 18세트를 더 드리면서 또 한 세트를 더 드린 동시에 우리 침구라법 12번 또 따라갑니다. 예, 우리 데서는 지침 맛을 맞는 환자분들이 별리를 고려해가지고 서리, 처지의 처송,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저한테, 병 보이겠다, 이런 분들, 또 자문하겠다, 이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와도 됩니다. 원래 그 기차역전 있지 않습니까? 로 기차역전. 그래서 그 기차역전 맞은편에 우기병원이 있습니다. 우기병원 2층 중의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찾아오실 때 꼭 미리 예약하고 찾아오게 되면 우리 한 세트를 더 드립니다. 마음부터 떼고 찾아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제가 환자들을 볼 사람들 많기 때문에 예약이 해소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병 치료하는 과정에서 예, 고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하고 제가 항상 그런 말합니다. 어제도 환자분 찾아왔는데 많은 곳에서 약을 쓰고 뭐 이렇게 치료도 해봤는데 잘 안 돼가지고서 어제 다 처지 받아라 막 이랬는데 그래서 또 왔을 때 제가 설명해 드렸습니다. 환자분이 그 마음 뒤에 합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이 뭐 약을 사도 좋고 안 사도 좋고 마음대로 하시오. 그러나 제가 직책은 뭔가 환자분들이 이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해주고 정확한 인식을 해주고 싶다. 이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나 예. 다리에 합되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예, 두분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0: 합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0: 위원님, 예, 정말 수고 많습니다. 예수선이 예, 정말 가정이지만 예, 그 큰애가 예, 좋은 네. 학교에 붙어서 대단히 고맙고 나도 영 기쁩니다. 계속 축하합니다. 예.
1: 아, 예, 감사합니다.
0: 예, 그리고 예, 정말 전 선생님과 박 선생님이 예, 중도년들이 만성병, 고질병, 고치 의료는 완치되는 병을 위해서 병리 치료를 위해서 정말 내 집을 싸면서 많은 약을 정말 소개해주고 알선해줘서 정말 모든 병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로는이 다른 게 있으니까 신체 건강해야 돼요.
1: 맞습니다.
0: 나는 특히 오늘 풍수방에 대해서 정말 다시 한번 선생님께 감사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경추, 견주염이 발작함이 장밤 자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그저 그저 녹신거리면서 그저 움직이지 못해서 소변발라 좀 밤중에 화장실 출근 더 말할 것도 없이 한 20분씩 모시름 저야 예 재고 일어나고 이랬는데 지금이 선생님이 알선하는 야광풍수빵은 정말 관절염뿐만 아니라 기타 122여 가지 만성병의 치료가 좋다니까 정말 실제 쓰면서 심심히 선생님이 강의하고 공룡 주제에 딱 맞아떨어진 다음에 날마다 기쁘게 살고 있습니다.
1: 네.
0: 경추하고 견주염뿐만 아니라 나는 내게는 어쩌 그런지 활막염이라는 게 있어서 한 평생 고생, 정말 여러 해를 고생했습니다. 한 3, 4년 고생했는데,
1: 네.
0: 물도 빼고, 별난 치료를 다 하고, 딩딩 붓기 나면 발목 고기 두구나, 예. 토르 딩딩이 나면서 물도 뺐지만 아이들 때다. 그역시 그게 아프다면 뭐, 숨도 발을 얼려 쉬기 바빴는데, 물도 여러 번 빼고, 뭐, 보조 치료도 했지만 아이들 때다. 근데 이 선생님이 야간 풍수빵을 소개하는 게 그 머리에 딱 들어가면서, 정말 오장육부가 활동하는 그 시기에 딱 써주고 기타 만성병에 좋다니까 이번엔 되겠다고 열심히 쓰고 있는데 정말 어제는 오래 썼습니다. 열정계 활막염이 이렇습니다.
1: 네, 그렇죠. 네.
0: 야,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 병은 정말 아파본 사람은 거의 압니다.
1: 네.
0: 그래, 발작한 다음에 치료되면 이 풍수빵은 선생님이 이리 소개한 이 풍수빵은 다시 재발하는 것이 다른 약보다 이 용, 그저 투철한 이 우월점입니다.
1: 네.
0: 그래, 왜 기타에 악몽이요, 뭐 팔다리 수세나고 통증 붓기고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지만, 비위도 좋아지고 그다음 악몽도 없어지고 심장도 좋아지고
1: 네.
0: 어제 관절 병만 좋다고 하고 또 120여 가지 다병이 다 좋다니까 또 그래 작은 가장 작은 분자로 이렇게 조성돼서 그런지 치료가 확실하고 빠릅니다.
1: 네.
0: 예, 땀은 예, 며칠 해야 될까 다 없어질 때가 밤에 이렇게 향도 땀이 났는데 이것도 네. 없어지고 지어놓은 것도 잃었고 그 다음 심장도 좋고 아침 일어나면 힘이 납니다.
1: 그렇죠.
0: 성적으로 예, 지내자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또 말할 것도 없이 좋습니다. 나는 야광풍수빵 계속 쓰면서 선생님께 두 박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정말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1: 네.
0: 야광풍수빵과 그 다음에 근심거라미 그 다음 새벽 혈배각이랑 다 쓰고 있습니다.
1: 다 같이
0: 예, 선생님 참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 네.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예, 저도 풍수빵을 쓰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자골심이 심해서 바로 걸지 못했습니다.
1: 예.
3: 이 약 쓰기 전에는 예, 관절약도 많이 써보고 계속 고약을 붙이고 당했습니다. 예, 이렇게 고생하다 선생님 풍수빵에 대해서 설명하신 거 듣고서는 약을 쓰기 시작했는데
1: 네.
3: 지금 완전히 나서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습니다.
1: 네.
3: 예, 이 약은 위도 상하지 않고 위가 더 나쁘던 게 위 치료됐습니다.
1: 좋아집니다. 예.
3: 예. 그리고 우리 조카 한국에서 일을 힘들게 하는데 김치공장에서 했는데 영영 힘들게 했답니다.
1: 네.
3: 근데 어느 때나 다 아파서 손목이 무거워서 허리고
1: 네.
3: 그래 집에 돌아와 됐습니다. 그래 와서 관절약도 많이 써보고 다른 데 다니면 친구

0: 해보고 했는데 낫지 않고 해서 제가 이 먹는 풍습방으로 두 달을 먹게 갖다 줘서 써본 게 효과 너무 좋아서
1: 네.
0: 또 사서 써보고 선생님 찾아가서 친구를 필요했는데 완전히 나서서 한국에 가서 일을 제대로 합니다.
1: 네.
0: 우리 지금 뼈 아프고 허리 아프거나 살 것 같답니다.
1: 많이 좋아졌죠.
0: 이제는 예, 완전히 치료됐답니다.
1: 네.
0: 이 약이 너무 효과 좋아서 약을 더 싸서 붙이랍니다.
1: 네. 좋죠. 이번에 무대 활동 좋지 않습니까? 예, 네. 무대 활동 지금 8세트에 12세트를 또 더 드리고 오늘이 결정해서 하는 분들이 또 한 세트를 또 더 드리지 않습니까? 예, 네. 2880018번 빨리 전화 치시.
0: 네, 감사합니다.
1: 네, 네.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환자분 전화 온 것처럼 우리 무슨 염증이 생겼다. 기실은 중이에는 염증이란 말이 없습니다. 모든 이런 증상은 외부의 이런 압력을 통해 가지고서리 염증 상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네, 저는, 말씀 주세요.
3: 선생님들이 네. 이런 병을 치료한다고 얼마나 고생 많습니까?
1: 네.
3: 저는 예, 풍습방하고 권신고를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예.
3: 예, 근데 평시에 정신이 하나도 안 나고 항상 피곤하고
1: 네.
3: 또 누우면 잠도 안 오고 그 다음에 밥 먹어도 살에 걸리고
1: 네.
3: 물에도 자주 깨낍니다. 어제 늙어 있거나 이 목구멍이 잘못했는지 그래서 갑상선을 해서 목이 좀 불어나서 숨쉬기도 좀 바빴습니다.
1: 네.
3: 예. 그리고 허리 다리 아픈 데다가 아랫다리가 계속 부끼고 귀에서 소리 나고 머리 아프고 입이 쓰고 마르고 가슴이 항상 답답하고 껄거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1: 네.
3: 어제 늙음하게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에 갔습니다.
1: 아, 예.
3: 예, 예. 그래서 이 선생님이 이런 강의를 듣고 서리는 너무 귀가 설깃해가지고 이제는 5개월째 쓰고 나니까는 귀에서 소리도 안 나고 밥 먹을 때 살에도 안 걸리고
1: 네.
3: 살에 아이 걸리니까 머리 많이 개운해졌습니다.
1: 예.
3: 이것만 해도 많은 해결을 봤는데 특히 내가 이래 무릎 관절이 시원치 않아서 병원을 여기저기 다니면서 얼마나 치료를 많이 하고 돈, 예, 돈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모른다. 근데
1: 네.
3: 여기서 시원한 치료를 못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1: 그렇지.
3: 선생님이 이게 풍습방이 이게 효과 좋겠다 해서 이거 믿고서리 선생님 찾아서 이거 5개월째 쓰니까나 무릎이 갑자기 제대로 걸을 수 있게 됐단 말입니다.
1: 네. 네.
3: 에, 그래서 선생님이 진단이 근거해서 어쨌든 이 풍습방을 믿고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1: 네.
3: 예, 정말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지금은 이걸로 해서 다리도 아야품 뿐더러 허리까지 나섰습니다. 허리 계속 아파서 일도 크게 못하고 이랬는데 허리 나사졌습니다.
1: 네.
3: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이게 약과 병이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1: 처방이 맞죠.
3: 예. 그래서 건강한 행복은 이렇게 전선생하고 박선생 찾아준 것 같습니다.
1: 아, 예.
3: 계속 풍습방을 쓰면서
1: 네.
3: 이 활동에 크게 참가해야 침을 맞을 수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죠. 그렇죠. 예.
3: 그래서 침 맞아서 이거 좀 어떻게 완전히 철저히 글쎄 늙음하게 무슨 자식들한테 뭐 손 내밀지 않고 아프다는 소리를 안 하고 사는 게 행복이죠.
1: 그게 생각 잘했습니다.
3: 예. 그래서 내가 지금 이 풍습방을 정말 계속 쓰려고 합니다.
1: 예. 예.
3: 달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1: 좋죠. 그래서. 예. 장기적으로 써도 예. 엄청 좋은 약입니다. 예.
3: 아, 글쎄요. 예. 무슨 피해가 없더라고요.
1: 피해 없습니다.
3: 예. 예. 그 선생님 두 분 건강하고 꼭 우리 늙은이들 위해서 많이 수고해 주세요.
1: 예. 감사합니다.
3: 예.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염증 생겼다 하게 되면 뭐 우리 활막염도 그렇고 이제 그 환자분 전화 온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경추병이나 무슨 염증이다.

0: 시련은 몽땅 스비얼린에서 그런 겁니다. 예, 중인은 복잡한 걸 간단하게 놓고 말합니다. 예, 무슨 복잡하게 말하자면이 뭐 갑상선도 문제 있고 뭐 개끼고 잠도 못 자고 무슨 뭐 대변이 형태난 대변 보게 되고 소화가 잘 안 되고 기실은 몽땅 스비얼린에 이제 그 환자분 전화한 것은 또 귀에서 소리 난다 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몽땅 어째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중에서는 근원을 찾을 때 습열 이것을 봅니다. 습열이 한 대 엉키게 되면 몸속에서 가래라는 게 생깁니다. 이 가래는 예, 겉에 나오는 가래만 가래인 것이 아닙니다. 깊은 곳에 우리 경락에도 가래 낄 수도 있고 신경에도 가래 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눈에도 눈신경, 시신경 끝짝에도 가래 끼게 되면 예, 눈이가 뿌옇게 보이는 게 백내장 이런 현상 있지 않습니까? 기실은 몽땅 가래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꼭 그 가래를 객관의 습열을 없애는 약재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가래가 녹아서 나가고 한 방면은 나갈 때 3초 경락을 따라서 나가기 때문에 산저징을 열어주는 약재, 질질한 약재가 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다음에 황금이라는 약재는 전문 습열을 없애주는 작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습이란 건 어디에서 오는가? 건비해줘야 됩니다. 비장을 든든하게 해줍니다. 비장이 나쁘게 되면 습이란 게 자꾸 낍니다. 그러면 숙지란 약재 또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간초 들어가야 됩니다. 이 간초는 질간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중이는 질간초하고 생간초 이거 쓰는 방법이 틀립니다. 생간초를 쓸 때는 부중이치하는 그 작업으로 집중적으로 합니다. 예, 그 다음에 질간초란 거는 몸속에 수분이 빠지지 못하게끔 도와주는 작업을 할 때 질간초라는 거 쓰고 그 다음에 약의 이런 독성 이런 것들을 병용해 줄 때 또 질간초라는 거 씁니다. 그래서 이런 간초가 들어감으로써 또 중초 그러니까 우리 그 물이라미 몽땅 빼주고 그래서 특히 이런 비위를 집중적으로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야 습이란 게 없어질 수 있습니다. 머리가 자꾸 무거워나고 정시 안 하고 몽땅 습입니다. 머리의 습이, 그러니까 머리, 우리 중에서는 头重脚轻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도 무겁고 발은 헷갑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막 넘어질 정도로 예? 하늘이 빙빙 돌아가고 예, 이런 현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염증에다 집중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것은 뭔가 그 염증이 생기는 그 주위의 환경, 압력 예, 이런 것들을 없애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관절에 물이 찬다. 여러분들은 어째서 물이 찬지 압니까? 이거의 병원에 가면 모릅니다. 깨끗한 대구 물을 뺄 생각하죠. 기실은 연골이 다 쓸어가지고서 뼈하고 뼈가 자꾸 마찰이 되게 되면 사람이 아프죠. 그래서 마찰이 되게 되면 이게 연골이 더 빨리 다 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체 본신이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서 그짝의 연골은 다 쓸었지 서로 마찰된 건 하지 말아야 되겠지. 할까나 예. 물이 그짝을 쫙 이렇게 집중되면서 마찰을 덜 해라고 서리 물이랑 차는 겁니다. 예, 근데 이걸 모르고 서리 병원에서는 그래서 대구 물을 뺍니다. 예, 이래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해주자면 어째야 되는가? 빨리 연골을 자라나게 해줘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이 전문 골수를 보충해준 처방이 이럴 때 공작하는 게죠.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저는 허리가 어떻게 아픈지 아이 누워서 번제도 못 넣었습니다.
0: 네.
2: 근데 벌벌 계속 화장실에도 다니고요.
0: 그렇죠.
2: 그러면 지금 이 부스빵 먹는 데서부터 저기 그런 아이 능이 그런 저기 그런 뭐예요? 눈이 걸을 수 있고요. 번제 넣을 수도 있습니다.
0: 네.
2: 예. 그래서 전화기는 소변도 그리 자다고 또 아팠던 거 이런 것도 완전히 잃었습니다.
0: 네.
2: 그리고 밥도 지금 이래 많이 나타나니까 밥을 잘 먹습니다.
0: 네.
2: 그래서 이도 덜 아프고 그래 그리고 잠도 잘 자고 그러니까 이 부스바에 정말 제일은 좋습니다.
0: 네.
2: 그래서 앞으로 또 계속 더 주문해서 잘 먹겠습니다.
0: 네. 네. 예, 건강하세요.
1: 네.

0: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그래서 우리 이 김에 그 제가 전번에 무슨 거 봤는가 하면 독일의 그 중의사가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의 중국 사람이 아닙니다. 독일의 중의사가 여성분인데 직접 거기다 대구서리에 쫙 말하는 게 뭐인가. 대다수 중국 사람들은 지금 중의에 대해서 잘 모른답니다. 중의의 진짜 내한 안에 핵심적인 이런 거김에 대해서 료해할 료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 사람들은 뭐 하는가? 이 중이라는 게 그저 노인분들이 만성병만 치료하고 급성병에는 효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국에 2층 생겼을 때 이 독일 거김에 이 이사가 말하는 게 뭐인가? 우리 이 2층일 때는 자꾸 이렇게 마스크만 자꾸 쓰고 생각하지 말고 2층 할 때 그 2층에 관한 이런 처방 해가지고서리 중약을 이렇게 대량적으로 쓰게 되면 오히려 더 많이 좋아진다. 예, 이렇게 악성으로 발전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실은 2층의 처방이가 진구양리 우리 그 중국 중에 유명한 이런 처방 책이 있습니다. 전문 이 병에 대해서 해석한 책, 진구약리라는 게 있고 상한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진구약리 안에 이칭편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 이칭에 대한 이 처방, 기신 이칭이라는 게 별게 아닙니다. 우리의 만화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면 아실 겁니다. 겨울철에 우리 이런 감기 걸리면 이거는 정상적인 현상이 이칭이 아닙니다. 근데 내 여름철에 감기 왔다. 예, 무슨 감기에 대한 병이 왔다. 이렇게 되면 계절과 맞지 않는다 할 때는 이런 거 보고 이칭이랍니다. 그래서 중의는 이 전문 중의 이학이라는 거는 3000년 이런 발전해 오면서 예, 그때 옛날에도 이칭이라는 게 다 있었습니다. 이런 류행병이라는 게 다 있었죠. 예. 그럼 그때는 몽땅 중의학 가지고서리 중의 처방 가지고 치료했지 절대 소위 처방 가지고 치료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만약에 중의가 효과 없게 되면 이런 급성병도 치료할 이런 능력이 없게 되면 예, 이렇게 3000년 동안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 언영 도태된 지 옛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믿어야 됩니다. 중의학도 이런 급성병, 만성병 이걸 다 치료할 수 있다. 예, 이것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 우리는 저도 예, 이런 그 진구약리하고 상한론하고, 예, 그 다음에 황제내경, 예, 이것을, 그 다음에, 전조다청, 이것을 다 학습했습니다. 그럼 지금도 부단히 학습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들이 무슨 물어볼 점이라면 있거나, 이렇게 되면, 예, 좋기는 제한테 와서 잘 료해하고, 예, 함부로 돈 팔지 말고, 예, 제가 자꾸 말하지 않습니까? 저한테 와서 뭐 딱 약 사라. 예, 이런 것보다도, 예, 잘 료해하고, 그래서 자기 마음에 내키면, 그러면 참가하고 잘 내키지 않으면 저선 이제 처지받아 본다 이렇게 말하고 쓸 수 없어져도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2880018번 일단 먼저 예약하고서 지금 환자 팍 늘어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다 전화채서 예약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총적으로 우리 상한론이나 진구약리나 모든 질병 120여 가지 질병은 몽땅 몸속에 이런 풍, 한, 습, 열 이런 게 끼물어서 나타나는 이런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근원을 해결해야 모든 질병들이 해결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처방이가 풍습방입니다.
0: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장편 소설 대장정. 원작 위외. 오늘은 14번째 시간입니다.

양미귀는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헝겊을 싸매고 있었는데 참 보기가 딱했다. 자기도 쑥스러운지 멋쩍게 웃었다. 한동정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겁니까? 양미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단장 동지가 말편자를 몇 번은 갈았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신을 신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참 맹랑한 동지로군. 한동정은 호위병을 보고 말했다. 아, 나한테 집신 남은 게 있으면 미기 동지한테 한 컬레 주도록 해요. 호위병은 내키지 않은 얼굴로 가방을 들추어 집신을 꺼냈다. 고맙습니다, 지휘관 동지. 양미귀는 사형 인사 한마디 없이 집신을 냉큼 받아주고는 발에 감았던 헝겊을 풀었다. 그런데 집신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자 군복 안으로 빨간 여자 속옷이 드러났다. 미귀, 안 입은 그 속옷은 뭐지? 한동정이 웃으며 놀랬다. 양미기는 대뜸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급하게 옷을 아래로 당기면서 한숨을 쉬었다. 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떨고 있으니까 몰수위원회에서 도벌한테서 빼앗은 옷을 나눠줬는데 남자 옷은 금세 다 떨어지고 남은 거라고는 이 옷밖에 없었거든요. 옷을 나눠주던 동지들이 저한테 이거라도 입겠느냐고 물어서 사람이 얼어 죽게 되었는데 여자 옷 남자 옷 가리게 생긴다고 했죠. 놈들 때문에 우리 홍군이 어떤 처지가 되는지 좀 보시라고요. 나중에 장계석 그 놈을 잡게 되면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려야 한다. 황소가 이내 웃는 얼굴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런데 동지, 우리가 오강을 건너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뗏목을 묶으면 됩니다. 양미귀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눈을 잔뜩 떠인 채 산비탈 위에 서 있는 대나무 숲을 가리키었다. 보세요, 재료는 얼마든지 있으니 오강을 열 번도 더 건널 수가 있습니다. 황소는 작은 눈을 즐겁게 반짝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러면은 재료를 찾느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군. 그런데 동지가 뗏목을 엮을 줄 압니까? 양미귀가 웃으며 대꾸했다. 우리 아버지가 감강에서 뱃사공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오래서부터 대나무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거들어주었지요. 잘 됐군요. 한동정과 황소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뗏목으로 부귀를 놓아도 될까? 공병연장 정의도 끼어들었다. 양미기가 꼭 전문가라도 된 것 같았다. 됩니다. 진의 다리를 만들면 되죠. 진의 다리라니? 대나무 뗏목을 진흙처럼 하나하나 이어놓는 거죠. 하지만 대오리 밧줄이 있어야 합니다. 대오리 밧줄도 제가 만들 줄 알아요. 대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밧줄로 꾸미면 되는데 그건 물에 젖으면 더 튼튼해지죠. 공병 연장은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동정은 흥분해서 양미귀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다. 오강에서 동지 같은 사람을 만났줄은 정말 몰랐네. 각연에서 사람을 뽑으면 동지가 조선사령을 맡도록 해요. 면장 김우래는 이일연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되자 어깨가 으쓱했다. 지휘관 동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동정이 나루토를 가리키며 정우에게 지시했다. 이곳은 거지 공격을 할 자리니 여기에 다리를 놓읍시다. 이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박격포 포탄이 꽤 가까운 곳에 떨어져야 한다. 비구름 속에서 푸른 연기가 짙게 솟아올랐다. 이어 따다다다 하고 기관총 소리가 울렸다. 오두막 곁에 있는 큰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후두둑 떨어지었다.

잠들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어서 흩어져서 저마다 할 일을 합시다. 한동전이 말했다. 양맥이란

0: 진짜 조선기술자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일깨워주며 돌아다니었다. 그는 원칙이 아주 분명했다. 동지들, 대나무 술을 다 비워서는 안 됩니다. 대나무 술하니? 양이랑 그럼 암대나무도 있단 말인가? 어? 사람들이 왁자그르르 웃었다. 웃지 말아요. 확실히 대나무는 암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안다고요. 양미기가 웃음기를 거두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것이 수대나무이고 어느 것이 암대나무인지 상세히 가르쳐주었다. 만약 우리가 숫대나무나 암대나무를 다 베어버리면은 이 대나무 숲은 사라지고 말지요. 그럼 백성들은 어쩝니까? 설사 지금은 토호의 것이라고 해도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1: 듣고 보니 그렇군. 자네 말이 맞아.
0: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맞짱 그렇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대 건너 하나씩 베면서 암대나무도 남기고 숫대나무도 남겨줘야 합니다. 대나무를 베고 나서는 뗏목 엮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뗏목을 다 엮고 나서는 또 소리를 지었다.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머리 부분을 풀에 달고 쳐들리게 해야죠. 그래야 배가 물살에 잘 가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머리 부분이 우로 쳐들린 떼목이 완성이 되었다.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날렵한 생김새가 제법 그럴싸해 보이었다. 한동정과 황소, 김우래는 싱글벙글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기 한번 찔러보고 저기 한번 쳐다보고 하더니 떼목을 만든 전사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었다. 한동정이 김우래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2: 강을 건널 사람은 뽑았습니까? 젠작 뽑아놓았습니다.
0: 김우래가 대답했다.
2: 지원한 사람이 많았는데 여덟 사람만 골랐습니다. 건너갈 수가 있을지 먼저 시험해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데려오세요.
0: 황소가 말했다. 전사 일곱 사람이 배장을 따라 달려오더니 한동정 앞으로 쭉 늘어섰다. 여덟 사람 모두 무장은 잘 갖췄지만 그중 네 사람은 평복을 입은 채로였다.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절 모자를 쓴 사람도 있었다. 조앙소베트 구역의 유격대보다 더 허술한 게 아닌가. 하지만은 소베트 구역을 떠난 뒤에 두 달 남짓한 사이에 날마다 걷기만 하고 보급을 받지 못했으니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한동정은 막중한 임무를 맡고도 덤덤한 척하려 애쓰는 전사들에 있어서 속이 내려갔다.
1: 동지들 모두 혐을 칠줄 알겠지?
0: 황소가 물었다. 모두 강강 주변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1: 이 강을 보니 감강보다 넓지는 않은데요.
0: 중절 모자를 쓴 전사가 팔랑거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면서 레스럽게 말했다.
1: 그런데 날씨가 말이 아니군요.
0: 황소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엄숙하게 부탁을 했다.
1: 동지들, 책임이 무겁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강을 건너지 못한다면은,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휘관 동지, 마음 놓으십시오.
0: 전사들이 앞다퉈 말했다. 한동정이 손을 내줘며 말했다.
1: 그럼 시작해보세요. 내가 활약을 조직하여 응모하겠습니다.
0: 전사들은 뗏목을 메고 강가로 나갔다. 한동정과 황소는 둔덕 뒤에 숨어서 상황을 살피었다. 골짜기는 여전히 안개가 짙게 깔린 채 진눈가비가 자욱하게 날리고 있었다. 북풍에 울부짖는 세찬 물결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적들이 총을 쏘아대자 홍군도 종기관총으로 적의 사격진지에 있는 화구를 겨누고 정확하게 탄화를 퍼부었다.

0: 저마다 다른 옷을 입은 홍군 전사 여덟 사람은 날색의 뗏목을 강에 밀어놓고 우에 올라타더니 삿대와 장대로 젖기 시작했다. 뗏목은 10m쯤 나가는가 싶더니 급류에 밀려 나와 버리었다. 전사들은 뗏목에서 내려 다시 뗏목을 강으로 밀어넣는 수밖에 없었다. 한동전 자꾸 이마를 찌푸리었다. 뗏목이 강기슭을 한참 벗어나서야 얼굴이 조금 펴지었다. 한동정과 황소의 마음은 물결 속에 가라앉았다 떠올랐다가 하는 뗏목을 따라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뗏목은 점점 강 한가운데로 나갔다. 갑자기 뗏목이 제자리에 뚝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몇 사람이 일어서서 뭘 하는가 싶었더니 그 순간 뗏목이 경류에 휘말려 들어갔다. 아, 이런, 누가 물에 빠졌나 보군. 황소가 놀라 소리를 쳤다. 뗏목이 무엇에 걸렸는지 거의 고추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돌려로 휜 물거품이 흩날리었다. 다급히 망원경을 들고 보니 뗏목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뗏목 곁으로 떴다 가라앉았다는 검은 점 7~8개가 어슴푸리 보이었다. 뗏목은 어느새 거센 물살에 실려 쏜살같이 떠내려갔다. 하지만 검은 점들 몇 개는 여전히 물결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곧 검푸른 물결과 자욱한 진눈가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 잘못될걸.
0: 황소가 실망해서 말했다. 한동정이 망원경을 내리고 정치위원을 바라보니 망원경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붉은 별을 단 모자 둘레는 땀이 흥건했다. 속이 타기는 한동정도 마찬가지였다.
1: 동지들이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0: 김우래가 저쪽 둔덕 뒤에서 달려왔다. 그는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듯이 풀이 죽어 있었다. 한동정과 황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1: 뗏목이 또 있으니 다시 건너보겠습니다.
0: 김우래가 말했다.
1: 아닙니다. 밤에 다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0: 말을 마친 한동정이 황소를 바라보았다. 황소는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1: 강하류로 사람을 보내서 동지들이 모두 무사한지 찾아보자고.
0: 눈은 멎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갈수록 펑펑 쏟아지었다. 한이바람도 더 거세 찼다. 강 건너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들은 짙은 안개 속에 파묻혀버리었다. 강물은 흐릿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강은 더욱 넓고 한결 신비하고 도무지 가늠이

10만 대군의 추격을 받으며 홍군은 마침내 오강을 건넌다.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창조되는 걸까? 이 검푸른 강물이 개발을 준다. 단주이부는 산비탈에 있는 마을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침에 지형을 살피던 그곳이었다. 한동종과 황소가 문의에 들어서자 당직을 서던 참모가 보고를 했다. 금방 본부에서 유참모장 동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유참모장이 손수 걸었나? 한동정이 눈을

0: 반짝이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나? 강을 건너는 일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셔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지시는 없었나? 적의 공격을 뚫고 다리를 놓으려면 사상자가 많이 날 테니 천천히 해도 된답니다. 신심을 잃지 말고 해보되 깊은 밤이 대낮보다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설악과 주훈이 추격부대가 그 개같은 설악산 놈이 어디까지 왔답니까? 시병, 화평, 평물에 이르렀고 옹안 여경으로 진군하고 있답니다. 그럼 하루면 닿을 거란 말이군. 네, 그래서 왕결열이 전보를 보내 우리 홍군을 오강 이남에서 무찔러야 하니 서울학도로 빨리빨리 서쪽으로 진격해달라고 자꾸 다그친답니다. 한동정은 이마를 찡그리고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돌려 황소를 보았다. 황동지, 오늘 밤에 움직이자고. 황소는 한동안 생각하고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밤에 한번 다시 시험해보지요. 내일 새벽 4시에 다시 강을 건너도록 하고 그러면은 준비를 꼼꼼히 잘해야 해요. 좋아, 그렇게 하지. 한동정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겨울이라 날이 빨리 저무는 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깔려서 오후 4시도 되지 않아서 벌써 어렴풋이 어둠이 깃들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오강은 낮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이때 김우래가 대나무로 엮어 만든 뗏목을 들쳐맨 돌격대를 거느리고 단주입으로 왔다.
1: 보고 드립니다. 团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돌격대가 왔습니다.
0: 김우래가 쟁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동정이 그들을 훑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돌격대는 여덟 사람 아닙니까?
2: 왜 한 사람이 빠졌지?
3: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갑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동지도 간다고?
0: 황소가 눈이 휘둥그레서 물었다.
1: 배장이 거느리고 간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0: 김우래가 대답했다.
1: 학질이 금방 나왔는데 이렇게 지랄 같은 날씨에 강물에 들어섰다가 괜히, 그리고 오전에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일연은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장편 소설 대장정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의학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의학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0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폼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상,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은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붉은의 변광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3: 2026년 현대

0: 어휘, 전문 영어, 소수민족 어문, 조선어 번역 교범 심사 결정 활동이 13일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1: 10월 아침까지 우리 주에 한 차례 지역성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우 날씨 영향으로 7월 14일과 15일 연결 참호단 관할 구역 내 모든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붉은의 변강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선발 지역입니다. 의 전시관에는 연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족 단결 세 장 써 내려가 중화민족은 한 가족 당내 햇살, 연변 비초 등 4대 주제 전시 구역에 자료로 배치됐습니다. 한 폭 한 폭의 사진, 한 단락 한 단락의 영상, 한 조 한 조의 수치들은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서로 도우며 단결 분진하는 시대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소지강입니다.
2: A
1: 의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식 확고 수립 주제에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근래 우리 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이룩한 풍성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주 전역 체험구 건설, 일핵파리 교양실천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확고 수립 교양 선행학교,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및 각종 견학 중심의 건설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단결은 실력을 응집합니다. 연변은 독특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지역 우세에 힘입어 연변 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식별도가 높은 일련의 록색 유명 특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향촌지능성과전시관이 들어서며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청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입살향과 김치향이 어우러졌으며 장향기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의 우아한 정취가 서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하평 기사입니다. 변강의 좋은 제품, 연변의 우수 제품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전시관 주황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표식이 붙어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연변에서 생산한 풋 옥수수입니다. 여기에 미니 프로그램 코드가 있는데 휴대전화로 스캔하기만 하면 모든 제품의 구체적 정보를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주 흥변부민 촉진국 국장 소중걸입니다. 연변은 변강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당의 빗발 아래 향촌 전면 지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선전 소개 활동을 통해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꽃피우며 열매를 맺은 진실한 성과를 북경 인민들에게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시관 내에는 량질의 식량과 식용유가 가득 쌓여있고 산나물과 버섯은 자연의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며 조선족 김치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들이 가득 진열됐습니다. 귀빈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연변 풋 옥수수를 맛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북항전연구회 회장 왕위위입니다. 북경 이곳에서 우리 연변의 번영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물산이 있다는 것은 연변의 옥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저의 외할머니도 연변 사람이었고 연변에서 나간 여성 홍군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생방송팀도 카메라를 전시구역에 돌려 온라인으로 연변을 선전 소개했습니다. 연변우선 미식추천관 최향매입니다. 플랫폼 팬이 170만 명을 넘고 연간 판매량이 180여만 건으로 실력과 활력이 모두 충분합니다. 전시회에 사람이 많고 관심도가 높은 기회를 빌어 우리는 생방송실을 직접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맛보면서 연변 문화를 소개해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을 사이에 두고도 배추김치, 냉면, 연변 입살 등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백산의 홍색 기억에서 변강마을의 새로운 발전 면모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이야기는 모든 참관자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전시대 앞과 상담 구역에서 이어진 한 차례 한 차례의 악수와 한 건 한 건의 협력 의향은 변강과 수도를 잇는 마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북경 서성구 금융가 가두 경기도 사회구역 당위석이 요우림입니다. 변강 향촌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도 연변의 기층사회구역과 상시화 쌍방향 교류

0: 기재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지역 주민들을 조직해 문화 상호 창조와 좋은 제품 상호 유통 등 활동을 펼쳐 민족 교류의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천 소개 활동은 북경에서 7월 16일까지 지속됩니다. 해량강만에서 수도 북경이 이르기까지 연변은 좋은 제품을 매개로 단계를 교량으로 삼아 붉은의 변강 비춘의 노래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현대어휘 전문용어 서수민족 어문 조선어번역 교범 심사결정 활동이 13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하고 길림성 민족사무연의 2급 순시원 김계화가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김계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숙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의 20기 사종전의 정신과 언어문자 사업에 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숙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인솔로 소수민족 어문 번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화민족 문화 전승을 더욱 잘 촉진하고 각 민족 문화가 함께 번영하도록 추동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튼튼한 언어적 보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 어휘 전문 용어 서수민족 어문 번역 사업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가운데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한 교량 및 뉴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사업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정치적 인도를 견지하고 사업 조선을 긴밀히 틀어주며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기재 보장을 완성하고 분야 간 협력 기재를 혁신해야 합니다. 민족 어문 사업기구 분야 전문가와 대학 기재의 역할을 발휘해 사업 발전의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심사 결정한 규범은 정치, 법률, 경제, 과학기술, 문화, 외교, 생태 등 7개 분야 총 177건의 전문 용어에 관련됩니다. 동북 삼성 조선어문 협력 성원 단위 관련 책임자와 중국 조선어 규범위원회 제9기 규범위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 학률연군 제2군의 악전 고투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6년 일본 관동군은 치안 숙정 3년 계획을 제정하고 길림 연변 일대에서 군사 토벌을 대거 감행하면서 집단 불락 정책을 실시하고 무인 구역을 조성해 동북 항일 무장에 잔혹한 토벌 포위망을 펼쳤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동북 항일 연군 제2군은 장기간 혹한과 기아, 탄약 부족의 권경에 처해 혈전으로 물자 보급을 교환해야 했으며 강적과 악전 고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투쟁을 견제하기 위해 제2군 당면은 주동적으로 전략을 조정해 얕은 산간 지역에서 장백산 심산 구역으로 옮기고 미령 근거지를 후방 거점으로 건설해 밀림에 의지하면서 전투력을 보존하고 기회를 노려 적을 섬멸함과 동시에 군중 속에 심입해 선전 사업을 펼치며 항일 군중 토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1936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대는 안도, 무송 등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전투를 벌여 여러 차례 좋은 전과를 거두고 일본군과 괴뢰군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대량의 무기와 물자를 로획했으나 정치부 주임 리학충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그해 11월 군장 왕덕태는 소탕하 반격전에서 29세 나이로 영영히 순국했습니다. 1937년 3월 제2군은 간부회를 소집하고 반토벌전의 경험을 총괄함과 동시에 요격활동 방안을 확정해 각 사의 병력을 안도, 화룡, 장백 등 일대로 분산 파견해 항일요격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0: 중화 전국 보도일꾼협회에서 주최한 전국 보도계 취재 편집 골간 네 가지 능력 강화 교육 실천 길림행 활동이 일전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중앙 주요 언론 매체, 전국성 업종 매체와 지방 주요 언론 매체 42명 중견 보도 일꾼들이 군춘, 룡정, 화룡, 연길 등지에 심입해 의약 산업, 통상

0: 경제, 애국주의 교양, 민족 융합, 문화 관광 발전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생생한 실천을 몰입식으로 발굴하고 렌즈와 필목으로 연변 진흥의 새로운 풍모를 기록했습니다. 훈춘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 취재단은 선으로 킹크랩 전시판매관 국제상품성을 방문해 연변 다국 수산물 무역, 전자상거래 운영, 내외무역 융합발전의 완전한 산업사슬을 현지 탑재했습니다. 기자들은 걷고 보며 기록하면서 단지 3일꾼으로부터 다국무역 지원정책, 전자상거래 기업 부화 및 육성 등 관련 조치를 자세히 청취하고 단지 산업발전의 특색과 두드러진 성과를 정리했으며 훈춘이 통상구 지리적 우세에 의지해 개방형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실천 성과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귀주 일보사 기자 양계명입니다. 훈춘은 상품 종류가 매우 다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알고 싶은 점은 지리적 우세를 활용해 중국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외의 우수 상품을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취재단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논밭에서 농업과 문화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경영 모식을 알아보며 특색쌀 산업, 논밭관광, 견학여행 등 발전 경로를 상세히 조사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가 농업으로 관광을 추진하고 관광으로 농업을 흥기시켜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대중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부유를 촉진한 향촌지능 성과를 체감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 모습을 실감했습니다. 법제일보사 기자 류단입니다. 연변의 발전과 연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통해 한족과 조선족의 민족 단결이 지역 경제 발전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도 기사를 통해 연변의 풍경과 인문 풍토를 더 많이 보여줘 전국 인민, 전 세계 사람들이 연변에 와서 연변을 느끼고 사랑하게 하렵니다. 기자단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관,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지도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의 홍색 역사 문화를 탐색한 한편 깊은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고 전통 조선족 민가를 둘러보고 짙은 민속 풍정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 주의 민족 문화 보호 전승,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성과를 깊이 료해하고 여러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합의 화목한 분위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국 매체 기자들은 연변 발전의 맥박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은 앞으로 자각적으로 네 가지 능력 요구를 실천하면서 착실한 취재와 생생한 기사 작품으로 연변의 산업 번성, 변경 안정, 민족 단결, 문화 관광 번영의 새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여론의 힘을 응집하겠다고 했습니다.
1: 강원 날씨 영향으로 여객 열차와 인민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4일과 15일 연길 참호단 관할 구역 내 훈춘, 도문, 연길, 안동, 교하, 영경, 장백산 등 역의 모든 여객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됩니다. 운행 중지된 여객 열차 표를 구매한 여객은 당일을 포함한 좌표 탑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236 웹사이트 12306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차역 현장 창구에서 환불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한 환불은 별도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7월 13일 오후 5시까지 우리소 경내 고속도로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행 정보는 본 방송국 각 플랫폼에서 발표하는 최신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주기상국에 따르면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0일 오후 열대 폭풍급으로 약화됐습니다. 태풍 바비 잔해 활류의 영향으로 10월 아침까지 우리 주에 한 차례 지역성 폭우가 예상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 집중 시간은 14일 11시부터 10월 2시까지입니다. 13일 밤 도나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이겠으며 기타 지역에 적은 비 혹은 중간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 낮 도나, 안도, 왕청, 연길 도시구역 및 부분적 향진, 룡정, 로투구진에 큰 비 내지 폭우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40 내지 70mm겠으며 최대 단일 지점 강우량이 110mm에

0: 달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 내지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밤 군촌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 부분적 지역은 60mm에 달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적은 비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7월 들어 우리 주 강수가 평년 동기보다 70% 정도 많습니다. 이번 강우는 강도가 강한 편입니다. 기상 전문가는 각지에서 류역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하고 중소하천 홍수에 중점적으로 대비하며 위험 저수지, 재해 우한 지점에 대한 순시 검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기 강우와 겹쳐 중첩 효과가 뚜렷하기에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지에서는 강우로 유발될 수 있는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과 도시 호우 침수에 특별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므로 관련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룡정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일전 개거 건강 양생 전과정 직접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안, 의료보험, 사회보험, 부동산 등 5대 분야에서 많이 처리되는 사항 28개를 한 창구 접수 처리로 통합했습니다.
1: 강우 날씨 영향으로 욕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광범한 관광객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기 위해 7월 14일 하루 종일 폐원하게 됩니다. 개원 시간은 날씨, 홍수 방지 형세에 따라 별도로 통지합니다. 관광구 봉사 직결 전화는 0433-6688-330번입니다.
0: 7월 18일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맹팀 대 대련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통일표 가격은 한 장에 10원 50전이며 200명 이상 단체표는 한 장에 9원 90전입니다. 로인, 장애는 전용 관람구역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표 구매 통로는 7월 13일 오후 3시에 개통됐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아침이면 새들의 지조김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오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0: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0: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사,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종국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의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혈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건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숙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천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를 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판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 뒤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전희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8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립니다. 세신1호 약품은 한 곽의 가격 698원이고요. 5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0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아이패치 2곽을 함께 드립니다. 천희 박사와 세신1호 약품은 가격 인상 전 마지막 우대 활동이기 때문에 기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여러분들한테 천희 박사 시신이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 몇 가지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이래 많은 분들이 다각도로서 불편한 점들을 해결해 주는 데는 보증이 있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제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렸지만 해도 천희 박사 세신이로 명서방 이 몇 가지 제품에 대해서 특히 천희 박사와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서 많은 분들이 열렬한 호응을 받으면서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효과성에 대해서 널리 깊이 알려지는 우수한 제품임을 널리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국 과원이라면 전 나라적으로 국제적으로도 거의 인정을 받는 우수한 이런 고급 기구에 속하는데 연구기구에 속하는데 여기에서 나온 제품 자체입니다. 천희 박사 세신이로는 바로 그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중국 과학원의 원사의 처방이고 석 박사 그 지도교사의 이런 그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들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인정률이 아주 높은 좋은 제품에 속합니다. 특히 이번에 천희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이 498원으로부터 598원으로 인상된다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 상품이 많은 상품이 저물가로 내려가던 게 이게 점차적으로서 원값으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데 한 가게 598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우대활동은 특수한 우대활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15가게 사면 18가게 드리게 되어 있으니까 보통 뭐 15가게 15가게 이렇게 주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5가게 3각을 던져서 18가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대 활동이 그 요 며칠 깜짝 진행한다고 하게 되었으니까 498원으로부터 598원 100원 인상이 됩니다. 천희 박사는 뭐 나무를 때 없는 우수한 제품에 속하는 걸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세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콤파츠를 관리해주는 아주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데 이번 우대 활동은 한 가게 698원이라서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10가게 15가게를 줍니다. 마지막 우대 활동이니까 공장 측하고 협상해서 많은 제품을 우대 가격으로서 여러분들한테 주게 되었는데요. 원래는 10가게 10가게를 드리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10가게 15가게를 더 얹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 인상이 698원으로부터 898원 200원이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악하시게 되면 세신이로 천희 박사 이런 좋은 제품 자체는 두 번 다시 만나기 어려운 좋은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지금 가격은 여러분들한테 아주 잘 어울리는 가격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일단 천희 박사는 100원 인상, 세신이로는 200원 인상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세신이로는 한강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용하시기 바라면서 맹서방은 598원인데 이 제품 눈병치료약품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려운 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맹서방이다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게 되었는데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각은 12각에 따라가게 되어 있고 이 모든 몇 가지 제품 우대활동 가운데서 많이 사는 분들한테는 사실 때 눈에 붙이는 고약 엔테라는 거 2각을 또 무료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 자체는 눈에 붙이는 고약은 보통 중노년기에 들어서서 눈이 불편하지 않은 분들은 비례가 아주 낮게 되어 있으면 기본으로서 본 저희들 설명드리는 약품을 쓰면서 눈에 붙이는 고약은 눈에다 딱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이렇게 붙이게 된 한각은 열흘 동안 쓸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각을 무료로

0: 드리게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파악하고 제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감사합니다.
2: 예, 저도 천이박사 먹는 한 단위에서 1년 반 넘어 먹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원래 예. 어떤 모병이 있어서 어떤 효과를 봤습니까?
2: 이거 선택한 원인이 좀 다른 사람보다 신경이 되게 예민하단 말이에요.
0: 아, 너무 민감 체질에 속한다, 그렇죠?
2: 예, 대단히 민감하다 못해. 그래서 어지간한 말에 또 스트레스 받으니 이 가슴이 계속 이렇게 짱하고 그 다음에 이래 이 실압적을 잘 알게 되니 가슴을 후두후두거리고 옆반 잠이라 못 잤단 말이나.
0: 예.
2: 예. 그래, 내 밥도 못 먹고, 그래, 예. 식은땀도, 잘 때면 식은땀도 자꾸 흐리지 해서, 금이 그래도 팍팍 내려졌습니다.
0: 어, 그 정도까지 하면 심각할 정도입니다. 예. 신경세포에 상당할 예. 정도로 이상이 생겼습니다.
2: 예, 예. 신경세포에 대단히 이상이 생겼단 예. 말입니다. 한 5년 동안에, 진짜 예,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예, 이래가 근이 팍팍 내렸는데
0: 군인일 정도로 민감하다면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2: 예, 예. 좀 이래 무슨 예, 스트레스 좀 받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0: 아 그렇죠. 한번 예, 그걸로 예, 인해가지고
2: 예. 예, 그 원인을 인해서 그랬는데 5년 동안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근이 팍팍 내리면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예. 많이 먹었습니다. 의사들 배워 청약도 먹어보고 예, 좀 점약 중이들이 이, 한 열흘은 바꿨습니다네. 먹다가 나실 것처럼 그렇지. 하다도 또 반복이 오고, 또 이사 바꿔서 약을 먹으면 나실 것처럼 하다도 반복이 오고, 반복이 오다나 한 열흘은 진짜 바꿨습니다.
0: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요병란 더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이사 저 이사 바꿔보느라 했는데, 예, 지금 어떠세요?
2: 예, 그러면 걔가 이게 신경을 어쨌든 약이가
0: 신경물란입니다. 예, 신경물란과 더불어서 모든 신경물란이 예.
2: 예, 그런 게 이 천이 박사님의 우연히 방송 듣고서니 진짜 이게 신경 조절 잘해주고 신경과 신경이 세포 사이 그 세포를 연결해주고 하니까 네, 이 얘기 듣고서니 이 약을 접해 먹었는데 지금 이 약으로 이 많은 해결을 보고 있단 말입니다.
0: 예.
2: 밥이 맛있고, 잠은 잘 자고, 예, 근이 온 상태도 지금 올라오더 하고.
0: 와, 대단한 예. 성과죠. 예, 예.
2: 근이 한 20분 돌아갔습니다.
0: 그 정도 계단은 무서운데, 예, 예.
2: 그래서 밖에 나가면, 정말 사람들 자꾸 못 쓰게 됐다 해서, 예. 듣기 영상 한 정도리,
0: 20분 준다는 게 그게 보통 어머 아주 무서운 그 문제입니다. 예예.
2: 예. 예, 자꾸 사람들이 못 쓰게 됐다 못 쓰게 됐다 했거든요. 영 듣기도 싫고 예, 내절로도 분명히 그런 거 아는데 곁에서 그래 자꾸 말하니까 영
0: 스트레스 더 받죠.
2: 싫더라 예. 말입니다. 예, 예. 스트레스 더 받죠. 그러니까.
0: 예.
2: 예, 그러던 차에 이 약을 먹었는데 이게 온 상태들을 다 따라왔지. 밥 맛있지. 잠을 잘 자지. 목이 어딘가나 말해도 무슨 것도 끝도 지금
0: 그렇죠. 있었다
2: 말인데 안 와도.
0: 응.
2: 이게 너무 좋으니까 저는 계속 먹으려고 하면서 또 방송 듣고 이렇게 하니까 가격이 인상이 된다.
0: 가격이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전 사회적으로 예. 지금 가격적으로서 국내 조절이 되는 걸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2: 이 예. 약이 좀 있긴 있습니다. 예. 근데 인상된다니까 계속 먹기 위해서 좀 배달 받아서 둬둬야 되겠습니다.
0: 여사분한테는 이 제품이 명품으로서 이미 긍정됐으니까 긍정된 예. 제품은 절대 손에 꼭 쥐고 놓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제품은 예. 다른 부속에 없으니까 예.
2: 혈압 저거리하면 항상 됩니다.
0: 예. 그렇죠. 예, 예.
2: 예, 혈압 파발 심이 했는데
0: 예.
2: 지금 혈압 약을 크게 아예 먹습니다. 그래서 며칠에 한 번씩 얻어 예, 반하기씩 얻어 크게 아예 먹습니다. 아예 먹다시피
0: 아, 그 보셔. 얼마나 예. 놀랄만한 효과입니까? 예.
2: 예.
0: 천희 박사가 498원부터 598원 100원 인상이 된답니다.
2: 예. 예. 이 인상이 너무 폭도가
0: 크죠. 우리 예. 예.
2: 예. 그래서 예 배달 받자고 그래 전화했습니다.
0: 예. 예. 그렇게 하세요. 예.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세지미로 약 어둠에 한 5달 썼습니다.
0: 아, 예.
3: 예, 이 노년에 와서 이 약 쓸까나 얼마나 지금 좋은지. 그때 항상 맥이었고, 그 다음에 뒤에서 전기 소주장 게 강 나고, 그리고 아침에 이라 밤잠이네 못 자고 있잖니까.
0: 예.
3: 그런 게 지금 이거 뭐 세지미로 얼마 아예 와서 한 달도 없을까나 이런 증세는 왔는데, 산달자구에 가서 매겨오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귀에서 경기 소리나는 게 완전 이렇습니다.
0: 그 문제 해결입니다. 모두 금지가 문제 해결이죠. 콤파치 든든해지니까. 예.
3: 예. 그리고 이게 이 손발이가 예, 이게 몸이가 많이 항상 차갑고 냉하고 예.

0: 땀이 납니다. 손바닥에서 나.
1: 아, 그러면 됩니다. 땀이 네. 나야 됩니다. 예, 예. 그 문제 해결이죠. 수면장애가 풀렸다는 걸 말합니다.
0: 그래, 제일 그런 건 내 전립선 비달라가지고 요즘 한 20년 고생했는데, 아, 옛날엔 좀 괜찮던 게 후에 와서는 예, 밤에 그래도 한 6번, 7번씩 버텨입니다. 그래도.
1: 그러면 어떻게 잘 수 있습니까?
0: 딱 그래도 밤중에 붙은 소중하게 또 이렇습니다.
1: 예.
0: 밤중에 붙은 딱 그런 게.
1: 자야 될 때에 가면 딱 그런 증상이 나타나죠. 예.
0: 밤은 미네 못할까, 낮에 그래도 일어나면 정신 안 나고 아침에 일도 못 나고 예. 이랬는데 지금 이거 쓴다면은 밤에 그래도 딱 그래도 보통 한 번입니다.
1: 밤에 자지 못하면 만 가지 질병을 나를 향해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0: 예. 지금은 한 번씩 딱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통담 쭉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나고 완전히 지금 이제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제는 나가 뭐 한 8시간씩 뭐 어느 한 40분씩 걷어 다니고 와도 다리 이게 내가 옛날에 조금 걸게도 걷다 오게 되면 전하게 다리 이 무릎 꼬다리가 통해놔서 견디지 못했습니다. 다리 쏘아나고.
1: 예.
0: 예. 그러니까 이런 정서가 완전 없어졌습니다.
1: 예.
0: 와, 그래. 이 약이 얼마나 지금 이게 저기 뭐입니까. 좋은지 내가 쏘보니까 나 예, 지금 그렇게 전신이 다 맥이 납니다. 지금 어디 뭐 이래 뭐 아픈 데를 가고 어디 이전에 물건 조금 들어도 발이 그래서 막 시커나가네. 지금은 뭐 신화 같다 물건 아마에 두고 다니고 이렇습니다.
1: 아닙니다. 원기가 지금 회복됐다는 걸 말합니다. 예.
0: 네. 정신하고 이랬다. 예. 지금 야 이번에 또 이 약 값이 좀 어떻게 또 좋던데요.
1: 크게 이번에 가격 인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입니다. 예, 예.
0: 네. 그러기 전에 오늘 전에 한 10각 그 배낭을 받겠습니다.
1: 예, 그렇게 하세요. 세신이라는 698원부터 898원, 200원 인상됩니다.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는 중노년계에서는 일단 선택해서 효과성에 대해서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콩팥이 든든해야 오장이 든든해지고 오장이 든든해야만이 장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1: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전입학살 수는 환자입니다.
1: 아, 그래요?
3: 예, 중풍 후유증으로 손발이 말아 아이 듣고 차고 그러고 썩어대요. 그러고 예, 아이 춤 드지지 걸리고 밥도 바로 먹지 못하고 혈압 조절이 받아야 될까 밤잠 자지 못하고 예, 항상 그저 맥압차 7,80 됐습니다. 그 얼마 그렇습니까? 4,50
1: 됐고 그렇죠. 예, 4,50 예, 예, 그 범위 내에 되는
3: 그래,
1: 건데 7,80
3: 예,
1: 동맥경화 때문에 그렇습니다.
3: 네, 허가 영 빠르지니까 며칠 아이 먹어서 춤이 흐리던 게 많이 났고 손 막 떨던 게 그래 났고요. 감각 하나 나지고 저질 다 되고 있습니다.
1: 예.
3: 밤 수업에 그래서 다시 6번씩 보던 게 아 지금 만에 두 번 봅니다.
1: 아, 예, 정상 예. 돌아왔어요.
3: 그러니까 정신도 나고 밥을 잘 먹고 밤잠 잘 자고 해놓고 인성 게 밤잠 잘 자는 게 아니고 뭐.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래놓고 몸도 할까 와서 운동도 가볍게 하고 할까나 천구만근 되던 게 얼마 전지만 또 세신1호 인상한다며요. 800m를 간다며요.
1: 예, 세신1호가 이 제품 자체가 698원으로부터 898원, 200원 인상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며칠 진행하지 않는 공장철하고 지금 겨루고 있는 중인데 698원부터 898원으로 되게 되었으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그럼 두 가지를 배달받기죠.
1: 예,
3: 배달받아서
1: 예, 예. 그렇게 하죠. 예, 예 건강하십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지금 내 전입학살을 쓰고 있는데 나는 여러 면에서 아주 좋아졌습니다. 특히 이 혈압 조절이 잘 되지 않던 게 지금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없다 그렇게 어림지근하고 그러던 게 이롭습니다. 이 전입학살 써보니까 약이 정말 좋은 약입니다. 그리고 딴 것보다 제일 좋은 게 잠을 잘 잡니다. 영 잠 잘 잡니다.
1: 바로 그렇죠.
4: 예. 이 약을 쓰니까 몸이 편안하고 가볍고 예. 그래서 여러 면에서 귀에서 그렇게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도 잘 들리지 이 무릎 관절이 통증이 심해서 그렇게 고생했는데 그것도 이렇습니다.
1: 예, 예. 40여 가지 질병을 근원에서 해결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예.
4: 그리고 내 지금 우리 언니가 맹시방 쓰는데 야, 이 논의가 늘상 부엌에 그려놔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아무리 약속도 아이들이 이거에 선택 잘했는가, 논의가 그렇게 부엌을 지금 막아지는 게 확실히 아닌답니다. 그래, 왜 논의가

0: 심심하고 답답하고 이러는 증상이 다 사라지고, 야, 영농약이 좋다, 재니까. 그래, 내 전이 박사를 내 싸고, 우리 언니, 저기, 민서반 싸고, 이래, 오늘 배달 받다고 그랬잖아.
1: 어, 그렇게 하세요. 이분이 기회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이 박사 선택이 너무 잘 됐습니다. 이 제품 자체 효과성이 심할 바 같고, 눈병 치료 언니분이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게 되면, 눈은 치료하지 않게 되면, 마지막에 어느 순간에 가서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까지 가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을 동반하게 되었으니까 기회를 잘 파가시기 바랍니다. 예.
0: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예. 나도 전이 박사를 먹고 있습니다. 예. 이 약이 저기가 그런 그 받으러 약이 돼 그런지 영약이 좋습니다. 너도 사랑 예. 받은 약이 아닙니까?
1: 예, 그렇죠.
3: 약이다. 예. 예, 예. 예, 피라스 소리 잘 되고, 예, 머리 어지러봤어, 예. 예, 요런 것도 항상 골이 아프고, 허리 멍텅하고, 예, 허리 날씨 돼가지고, 이래 됐습니다. 그런 게 지금 이거 먹은 게, 피라스 소리 잘 되거든,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고, 정신이 맑아지는 것 같아. 나가면 이 정신합니다.
1: 그러면, 예. 예.
3: 그리고 이 혈지가 높았던 것도 이 인선의 정상으로 됐습니다.
1: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예.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고 예. 어떤 때는 밤에 자다도 예. 가슴이 떡 내기는 것 같아서 일어나 앉아서 두드리면 이래 됐습니다. 굉장히 그 증상은 이제는 없어서 없습니다.
1: 예.
3: 예. 심장 내기는 것 같으면 이러던 것도 그리고 예. 심장도 예. 두근두근 하던 게, 이제는 심장도, 저기, 온성되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후에 뜸을로서, 계속 머리, 목이 갈아 딱 붙어서 돌아있어서, 영 고생했습니다. 예.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그런 증상이 없고, 이제는 목에서 갈아 딱 붙어서 떨어지는 것도 없습니다. 어쨌든, 약은 영도 없습니다. 그리고 변비가, 심해가지고 한 사흘에 한 번씩 변을 보던 게 지금은 매일 변을 보니까 나이 배 푹 꺼지는 것 같고 속이 고뿐하고 하는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1: 그렇죠. 모든 독성물질하고 노폐물이 잘 빠져나간다는 것은 혈관, 혈액 청소가 잘 된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그렇지 말입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약이 돼서 계속 쓰겠는데 이게 값이 오른다지 않습니까?
1: 그렇죠.
3: 이미 값이 대폭적으로 오른다니까, 나, 저기, 잘려간다. 그러네. 한나타문 할 거는, 예, 우리 오빠가 있는데, 우리 오빠의 예, 전유성 비대도 있고, 이래나가지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예, 소변을 잘 보지 못해서, 요, 고생했습니다. 그래, 에다가, 저기, 이 신신이라를 지금, 잡수고 있는데, 요 효과도 다 따니까. 그리고, 예. 나는, 저기, 예, 천이 박사를 먹고, 그래, 우리 오빠 이렇게 효과 좋으니까, 나, 우리 오빠도, 예, 값이 오른다지 않습니까, 시신이로가.
1: 네.
3: 예, 그래, 우리 둘이서, 예, 배달받겠습니다.
1: 시신이로는 이번에 가격이 곧 698원으로부터 890원에 200원 이상 된다고 합니다. 오,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잘 파악하시 바랍니다. 예,
3: 예. 예, 예. 그렇길래 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예,
1: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지금 천이 박사를 쓰고 있는데 아, 이 천이 박사의 아, 영 좋습니다. 첫째, 이게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 고리띠 한 개, 어림쥐 나고, 정신이 나던 게, 이거 먹고 날까, 예. 고리 정신 나고, 혈압 조절이 잘 돼서, 네, 예, 어서는 혈압약을 할랄 건 내 먹어도 됩니다.
1: 아, 예. 점차적으로 더 줄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4: 그리고 또, 예, 이게, 예, 기억도 봐주는 데는 1등입니다. 나는 어떤 때는 친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난다. 그저리처럼 예. 예. 그리고 또 물건 어디다 둔 거 몰라. 언데를 두지고 찾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저씨 된다. 자, 그 둔데를 잘 기억할게. 그래서 희뚝 번진다고 욕지거리를 한다. 예.
1: 그렇죠.
4: 그랬던 게 이 천이 박사를 석 달 먹고 나니까 어떤 애 기억이 돌아와. 이런 일을 아예 한단 말입니다.
1: 예.
4: 그리고 예, 이게 또 예, 밥이 맛있습니다. 그래 놓고 나에 또 이렇게 소화 잘 되니까 나에 맥이 나고 다리 기운이 난다. 그리고 우리 아저씨 세심히로를 썼습니다.
1: 예.
4: 아, 한날 전하게 소변 다섯 번 봤습니다.
1: 예.
4: 그리고 얘 소변이 맥이 없이 재고 나가고 거품 있고 이래서 이거 썼는데 지금 두 번밖에 안 본다. 대구 용소 탄다.
1: 그 문제 해결이죠. 예, 예. 예.
4: 그리고 허리도 시큰거리고 무릎도 시큰거리던 게 이 증상도 좋아지 위해 아, 고파 치료하는 데는 이 세신이로만한 게 없단다. 그래서 지금 세신이로 특별하게 698원으로부터 898원.
1: 아, 예, 바로 그렇습니다.
4: 예, 예, 예. 예, 그래 나서 이번에 나는 천이 박사를 대달받고 우리 아저씨 어쨌든 쓰던 바에는 오래 좀 써야 이게 예선이라는 게 좀 한번 개발하지 않을까.
1: 그렇죠.
4: 그래서 예, 오래 쓰길래 해서 이번에 아, 우리 둘이 다의 이거 세신이로로 배달 받고 천이 박사를 배달 받으려 한다.
1: 이번에 우대 정책이 좋을 때 가격 인상 전에 마지막 우대 활동이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이 잘 됐으니까 네. 신심 있게 쓰세요. 그러면 건강 장수의 비결은 여기에서 나올 겁니다. 잘 이용하시기 네, 바랍니다.
4: 감사합니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가격 인상이 지금 100원 인상으로 된다고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가게. 그런데 이 천이 박사 이 제품 자체는 우리가 나이가 드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서 관리하겠는가 많은 분들이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요. 천이 박사를 한번 선택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노벨상까지 이미 받은 여기 CAMP이 그 발견으로 인해 가지고 인류의 수명은 120, 150까지 갈 수 있는 충족한 리론 근거가 여기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리론 근거 가운데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하면 지구를 두 바퀴 반 감을 만한 이 혈관이 제대로 혈액이 막히지 않게끔 가학기관에 이동되는 사이에 모든 생리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기본 그 역할 가운데 이런 점이 충분하게 제기되어 있거든요. 세포의 신호를 세포 내에 전달해주는 차원에서 모든 불편한 점들은 천이 박사 CAMP가 기본으로 안에서 그걸 조절해 어디에 막히게 되면 어디를 풀어주고 어디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점을 따라가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천이 박사 이 제품 노벨상 두 번까지 받은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는 기술이 CAMP가 여기에 그 포함되어 있고 1,000명의 의학 박사가 연구에 성공했기 때문에 제가 신뢰를 여러분들한테 늘 드리고 있는 이런 면에서 10년 동안 누에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집어치를 여치 않으면 안 된다는 분의 집어치를 여치 않고 심장 공능이 정상으로 돌아온 제품 자체가 천이 박사입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레나입니다.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2회입니다. 연변 민간문예가협회 민간이야기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습니까?
1: 네, 오늘은 망보바위, 선녀담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외출한 남편이 그 언제 돌아오겠느냐 하고 산고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망부바위는 외롭게 압록강 하류에 솟아 있습니다. 옛날 따스한 봄날에 바람이 없을 때면 여러 고을의 사또들은 들러를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한 고을에서 함께 일을 보는 김사또와 최사또도 여느 사또들처럼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분분히 장만해가지고 바다 구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최사또가 김사또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옹기종기 솟아있는 성 구경을 하자고 청했지만 성미가 곧은 김사또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자 최사또가 또 김사또를 보고 이렇게 청을 들었습니다. 김사또 어른, 봄 날씨가 이렇듯 따뜻한데 집안에 부팍해 있지 말고 바닷가에 나가서 성 구경하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 별로 일이 없을 테니 구경을 떠나봅시다. 그 말에 글쎄 최사또 어른께서 이렇게 자주 청하니 거절할 수가 없군. 그럼 함께 구경을 떠나봅시 하고 김사또는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렴 그렇겠지. 우리는 민사일에 너무도 골머리를 앓지 말고 머리나 씌우는 것도 바쁠 테가 없지요. 최사또는 흐뭇해서 말했습니다.
0: 네, 두 사람이 바다 구경을 떠나군요.
1: 네, 이렇게 합의를 본 뒤 어느 날 최사또와 김사또는 함께 배에 올라 성구경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김사또의 아내 정신은 남편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걸음이니 망설 조심하세요. 구경이 끝나면 지체 말고 제때 귀가하세요. 그 말에 아무런 부인이 부탁대로 해야죠 하고 김사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사또의 부인 정신을 놓고 볼 때 노을 쓰고 시집을 온 지 몇 해가 잘 되었지만 여지껏 신변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연고 때문에 그냥 처녀 때 그 예쁜 모습을 그의 얼굴과 몸에서 떠날 줄 몰랐습니다. 또한 그는 현숙한 부인이 자질을 갖춘 자가 글도 곧잘 짓고 검은 것도 아주 잘 탔습니다. 그리하여 정씨 부인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사도 함께 성구경을 떠나는 것을 막아놨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내인으로서 어찌 남편의 행차를 막으려 하는 데서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목에서 조심하라고 김사또한테 부탁했을 뿐이었습니다.
0: 네, 금술이 좋은 부부였네요.
1: 네, 푸르른 압록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어구에서 배에 오른 김사또와 최사또는 어느덧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무연히 펼쳐져 있는 바다 가운데 크고 작은 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높고 넓은 바다 경치를 과연 아름답구나 김사또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글쎄 김사또 어른 이렇게 보기 좋은 명성지를 구경 못하면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 최사또가 김사또의 말을 받았습니다. 김사또와 최사또는 여러 개 섬을 구경하면서 돌다 보니 어연간 사흘이 흘러갔습니다. 최사또가 김사또를 청하여 이곳에 와서 구경한다고 배놀이도 하자는 데는 최사또로서의 속타산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최사또는 김사또를 죽여치우고 김사또의 부인 정씨를 아내로 데려오자는 악독한 타산이었습니다.
0: 네, 최사또가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1: 네, 바로 몇 해 전 최사또는 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가하여 정씨 부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최사또는 웬일인지 그만 미모가 예쁜 정씨 부인한테 반하여 국옥 간장이 다 녹아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최사또는 자기 아내 황씨가 미혼한지라 욕하고 때리면서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정씨 부인을 김사또 손에서 함부로 빼앗아낼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다? 이리저리 생각하던 최사또는 끝내 독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여 최사또는 이렇게 김사또를 꼬여 바다에 있는 성구경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최사또는 김사또를 바다에 밀어넣으려고 기회만 엿봤지만 김사또가 매사에서 조심하는 바람에 최사또로서는 쉽게 손쓸 사이가 또 없었습니다.
0: 네, 최사또가 아직 기회를 찾지 못했죠.
1: 네, 그러던 사흗날 저녁 최사또와 김사또는 저녁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김사또 어른, 내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겠는데 오늘 저녁 취하도록 술을 마셔봅시다. 이렇게 말을 마친 최사또는 자기 보자기에서 청주 두 병을 내놓았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구려. 그 김사또가 통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김사또 어른, 어른이 한 병을 마시고 내가 한 병 나누어 마셔봅시다. 말을 마친 최사또는 청주병을 김사또한테 한 병 넘겨주었습니다. 최사또와 김사또는 권커니 작커니 하면서 저마다 술병을 들고 마셨습니다. 최사또가 술 한 병 거의 다 마시면서 넌지시 김사또를 살펴보았습니다. 김사또는 시트록 술을 마시다 보니 혀가 꼬부라진 소리를 제치다 끝내 고소망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사또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사또 어른, 김사또 어른, 최사또는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김사또는 드렁드렁 코만 골며 잠을 깨지 못하였습니다.
0: 네, 최사또가 손 쓸 기회를 찾았군요.
1: 네, 바로 이때 그 손을 쓸 때라고 생각한 저 사또는 김사또를 벼랑다 밀어뜨렸습니다. 네 놈은 구천에 가서 영영 염라왕이 도모나 해라. 이 어른 돌아가 너희 아내를 집에다 맞아드릴 테라. 하늘이 끝내 나를 도와줬구려. 하느님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요. 김사또가 물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최사또는 이렇게 하늘에다가 절까지 하였습니다. 이튿날 최사또는 혼자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입고 간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김사또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정씨 부인, 우리가 바닷가로 나갔다가 그만 큰 돌야바람을 만나는 바람에 배가 홀떡

0: 뒤받아주는데 우리는 서로 갈라지고 말았지요. 그래 김사또가 먼저 돌아가지 않았는가요? 제사또는 이렇게 거짓말 꾸며자고는 짐짓 모른 채 물었습니다. 네, 배가 번졌다고요? 아이고, 그건 웬 말씀이세요. 세상에 귀찮은 일도 있네. 너무도 뜻밖인 정씨 부인을 그만 통곡도 못하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씨 부인, 정신을 차리세요. 혹시 김사또가 자주 오겠는지요? 제사또는 짐짓 정씨 부인을 위안하는 척 하면서도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1: 네, 최사또가 거짓말을 제법 잘하네요.
0: 네, 최사또의 말을 곧이 들은 정씨 부인은 자나깨나 남편 김사또를 생각하면서 그가 살아서 돌아오기만 고대하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무정한 세월은 제 나름대로 부지런히 흘러갔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리운 김사또는 종씨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씨 부인 집에다 남편이 제사성을 차려놓고 아예 제사까지 지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김사또가 살아서 돌아오면 어떠랴 싶어 기다리다 보니 그냥 한 해 두 해를 세월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1: 네, 정씨 부인이 두 해 동안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다 보니 속이 재가 되었겠죠?
0: 네, 그러던 어느 날 제사또가 정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정씨 부인께서는 이제 원혼이 된 김사또 어른을 기다리느라 매일 고독하게 지내지 말고 내 곁에 와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구천에 간 사람은 이미 갔지만 산 사람이야 편안히 살아야죠. 제사또는 이렇게 정씨 부인을 구슬렸습니다. 제사또 어른은 의하여 그런 언사를 함부로 던지나이까. 이 몸은 김사또한테 기탁한 몸이니 어찌한 년으로 두 남자를 섬긴다는 말씀인가요? 저는 끝까지 김사또님이 돌아올 그날까지 기다리겠으니 제발 그런 발칙한 생각을 저버리세요. 정씨 부인은 수청을 들어달라는 요구를 밀막아 버렸습니다. 벼르고 찾아온 첫걸음에 그만 코를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이 떼어고 난 제사또는 속으로 몹시 불쾌했지만 구태여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 네, 최사또가 생각을 포기할까요?
0: 네, 최사또는 정씨 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세 번 집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있을겠소인가? 아무래도 김사또가 진작 염라대왕 전에 갔으니 아무 때는 정씨 부인을 내 것이야. 첫 번에 가서 성사하지 못한 두 번째가 있지 않는가? 두 번째도 안 되면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지 않는가? 어쨌든 이를 성사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한 최사또는 김사또는 문전히 불이 날 지경으로 다니면서 정씨 부인을 구슬리고 울리고 했지만 뭐 법마다 아무런 허락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사또는 성미가 끈질긴 위인이라 자주 정씨 부인 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이에 정씨 부인은 고을에서 세력이 들으란 최사또 욕을 막아내기 여가만 바쁘지 않았습니다. 최사또 어른님 이렇게 속되게 다니지 마시오. 이 몸이 규례대로 우리 집 그 양반을 3년 동안 기다리다가 다시 토해보면 되시지 않을까요? 이제 남들이 눈을 봐서라도 참아주세요. 제발 빈번히 찾아다니지 말아주세요. 정씨 부인은 최사또한테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뭐 3년까지 기다리겠다고? 3년이 아니라 석 3년을 기다려도 쓸데없는 노릇이지요. 이제 기술이 된 지도 오랜데 저 세상에 간 사람을 같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이야 제멋대로 살아가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요? 하여튼 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요. 제사또는 이렇게 대답하고 또 돌아갔습니다.
1: 네, 정씨 부인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없는 거죠.
0: 예, 김사또 어른께서 혹시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여 정씨 부인은 늘 감기 슬겨나가 밤늦도록 기다리다가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한편 정씨 부인한테 퇴박을 맞을 때마다 제사또는 집에 돌아와 정씨 부인을 욕하고 지어 그 집을 잡아 때리면서 집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황씨는 한참고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점점 꼬이는지라 제사또는 마침내 황씨를 죽여버리려고 독한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여보게 그때 독거미를 놓고 고운 청주가 있는가? 제사또가 부인한테 드나듭이 물었습니다. 그 소리는 왜서 찾는가요? 황씨가 물으며 그 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어허, 임자가 이 소리를 어떻게 고았길래 독이 전혀 없는가? 임자가 한 모금만 마셔보게나 독이 있나 없나 알아야 할 게 아닌가? 제사또가 이렇게 말하면서 황씨한테 한 잔 부어줬습니다. 남편이 부어주는 잔이라 감히 거절할 수가 없는 황씨는 정말 독이 없는가 하고 술잔을 받아서 마셔보았습니다.
1: 네, 최사또가 자기 마누라를 독살하려고 하는 거죠.
0: 네, 과연 최사또 말처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글쎄요, 삼삼한 맛이래요. 어디 한 잔 드세요. 황씨가 웃음에 대답했습니다. 이에 호기심이라고 제사또도 한 잔 부어 마셨습니다. 누군가 독거미를 잡아놓고 고운 술은 무서운 독약이라 하기에 독거미 술을 고았더니 독 술이기는 커녕 정말 다 별다른 맛이었습니다. 글쎄 이러기에 김사또 이 술 한 병을 다 마셔도 독살 되기는 그냥 아무런 일도 없었지. 제사또는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술을 몇 모금 더 마셨습니다. 독거미를 잡아놓고 고운 독주는 독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독주는 다른 독주처럼 마시자마자 사람이 독살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몸에 핀 다음에 독살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김사또도 그 독주를 한 병 거의 마셔도 인사 독살되지 않다가 천천히 독살되는데 제사또는 이런 것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한나절 지난 뒤였습니다. 치영이 돌아와서 좋아하던 제사또가 배를 끌어안고 아이고 배야 내가 독수에 독살되는구나 사람 살려다오 빨리 사람 살려다오 하면서 마구 나와 뒹굴었습니다.
1: 네, 남자비가 제자비로 된 셈이죠.
0: 예, 누구도 제사또를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뒤따라 제사또 부인 황씨도 역시 사람 살려 하면서 배를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제사또와 그의 부인 황씨는 남을 해치려고 일부러 고운 독거미술을 마시고 끝내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여 마음씨 착한 김사또 부인 정신은 혼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며 늘 바다로 나간 남편 김사또가 돌아와서 오기를 오는가 하여 강기석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허나 남편은 끝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사또 안에 정씨 부인을 압록한 기술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끝에 그만 바위로 굳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을 사람들은 새로 생겨난 바위를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해서 망부 바위라고 친절히 불렀다고 합니다.
1: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계속해 다음 이야기 들려주시죠.
1: 네, 이번에는 선녀담 이야기입니다. 혼강이 구비침이 유유히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곳에 물이 매우 맑고 깨끗한 늪이 펼쳐져 있습니다. 먼 옛날 사위의 경치가 각별히 아름다운 이 늪 속에는 천궁에서 내려온 어여쁜 선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녀에게는 삼태자가 있었는데 마지는 청룡이라 불렀고 둘째는 홍룡이라 불렀고 셋째는 백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삼형제는 어려서부터 금지 옥욕으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커갔습니다. 선녀도 커가는 삼태자를 기꺼이 바라보면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에 일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전혀 힘겨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세월이 고스란히 흘러갔습니다.
0: 네, 자식들이 못하라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1: 예. 그런데 아들들이 철이 들 때가 되었지만 그냥 게을리기만 갔습니다. 이전에는 애들이 나이가 어려서 자기 손발을 놀리기 싫어하는가 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 밥을 먹고 장난질을 하면서 나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이 애미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만큼 컸으니 혼자서 손발을 놀려야 한다. 너희들은 한니 내 곁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대야 하지 않겠느냐? 선녀는 이렇게 삼태자한테 타일러 주었습니다. 허나 이들 삼태자는 어머니의 타이름을 마의동풍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제멋대로 게으름을 부리면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0: 네, 자식들이 크면서 게으름을 피우네요.
1: 예, 이에 선녀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난질을 하고는 끝에 마지 청룡이 전처럼 선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길래 여직 한 번도 우리를 보러 오지 않나요? 너희들 아버지가? 선녀는 결국 뒷말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한 번만 보았으면 곁에 있던 홍룡이도 이렇게 졸랐습니다. 두 형이 이렇게 말하자 셋째도 덩달아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너희 아버지는 먼 곳에 계시면서 너희들 그저 그릴 거다. 얼마 안 지나면 너희들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이다. 선녀는 아들 삼형제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삼태자가 늘 아버지를 그리면서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선녀는 그저 잠도 그만 있다가 세 아들이 너무도 아버지를 찾는 바람에 아버지가 먼 곳에 계신다면서 돌아온다고 대충 대답했지만 실상 삼태자한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0: 네, 헌데 선녀가 어이하여 삼태자를 낳게 되었을까요?
1: 예,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천궁에 갇혀서 한니 살아가던 선녀는 어느 날 남몰래 천궁으로 빠져 인간 세상으로 경치공경을 나왔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보던 선녀가 한 곳에 이르니 수정같이 맑은 늪이 있었는데 늪 주변의 경치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먼내 황홀해 난 선녀는 맑은 늪 속에 들어가 목욕도 하고 물당구도 치며 머리도 감고 난 뒤 모래터에 올라 발과 벗은 채로 모래불에 마구 뒹굴며 따뜻한 햇볕을 쬐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선녀는 천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부랴부랴 옷을 주워입고 눈가를 떠났습니다. 선녀는 천궁으로 돌아간 지 몇 달 지난 뒤 아랫배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몹시 황당해하는 선녀는 자주 배를 만졌지만 날마다 배는 배대로 커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 선녀는 모래불에서 햇빛 조임을 한 탓으로 그만 아이를 뱉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쩌나 누가 알면 큰일 나겠는데 방법을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선녀가 비단천으로 허리를 감고 감고 또 감았지만 배는 점점 더 커만 갔습니다. 선녀는 점점 견디기가 바빠졌습니다. 비단천으로 배를 감아 남이 눈을 잠시나마 피할 뿐이지 장구지게는 못 되는 노릇이었습니다. 선녀는 다른 방도를 생각해봤지만 모두 안 되는 노릇이었습니다.
0: 네, 천궁의 계률이 아주 엄하겠는데요.
1: 네, 만약 선녀가 사사로이 사내와 사통의 애를 뵌 것을 선주가 알면 선녀한테 천벌을 내리는데 그 벌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엄할 때는 선녀를 벼락처 염라왕한테 보낼 때도 있었고 또는 산으로 만들어서 놓을 때도 있었으며 경험하면 천궁이 저승 가물에다 가둬놓고 영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였습니다. 선녀는 배하는 잉태한 연우 선녀보다 더 컸습니다. 도대체 웬 괴물이 뱃속에 자라는 거냐. 하루빨리 나와서 던지고 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소녀는 묻 눈길을 몰래 피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모욕하던 늦가에 찾아왔습니다. 소녀는 이 늦가에서 끝내 애를 낳으니 뜻밖에도 귀여운 삼태도였습니다. 소녀는 삼태도를 던지고 가다니 참아 낳은 자식을 황야에 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녀는 이날까지 삼태자를 키면서 이 눕혀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0: 네, 선녀한테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1: 네,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선녀는 삼태자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버지가 몹시 보고 싶지? 그 말에, 네, 아버지가 무척 보고 싶어요. 오늘은 웬일인데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가요? 청룡이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 어서 이야기하세요. 청룡이 또 청구를 들었습니다. 막내야, 너도 형들처럼 너희들 아버지가 몹시 보고 싶은 거지? 선녀는 청룡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이죠. 아버지가 온다 하더니 오늘 오는가요? 백룡이 어머니한테 안기며 물었습니다. 오늘 너희들한테 똑똑히 알려주며 너희 아버지는 어린 너희들을 두고 갈 때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크면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했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버지 먼저 너희들을 찾아오지 않는다 말다. 그 말에 어머니,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야 한다 할 테지요? 청룡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이 애미 곁에 있으면 너무도 게을러 아무것도 못 배우고 무용지물로 된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를 찾아가야 하는 거다. 선녀가 정색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사명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간단 말인가요? 이 말에 홍룡이 두 눈이 둥그려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 어린 저희들이 아버지 얼굴도 모른 데다가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찾아가나요? 백룡이 이렇게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0: 네, 낯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찾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1: 예, 그렇죠. 이때 청룡만은 아무 말 없이 사색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해봐라. 내가 늘 말하지 않더냐. 세상에 태어나서 남한테 이거 하고 먹고 자고 놀고 하면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 꼭 후회할 때가 있다고. 너희들 사명전 여지껏 크면서 아버지 찾을 생각을 못하니 너희들은 정녕 무용지물로 될 테냐. 그러니 오늘 너희들은 어머니 곁을 떠나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어머니는 이렇게 삼태자를 타일렀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들 사명자가 아버지를 찾아가겠는데 그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줄곧 말이 없던 청룡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아래 오라요. 아버지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홍룡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의 생각은 어떠냐? 선녀는 백룡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난 두 형이 하는 자로 하였어요. 어디 가서 아버지를 찾는가요? 백룡이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늪을 떠나서 큰 강이나 늪이나 호수가 있으면 그 곁에 가서 아버지 삼태자가 찾아왔어요 라고 외쳐라. 선녀는 이렇게 삼태자한테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만약 아버지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백룡이 또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어볼 줄 짐작 했었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찾지 못하면 애미한테 절대 돌아오지 말거라. 설마 너희들이 돌아온다 하여도 나는 너희들을 아들이라고 맞지 않겠다. 알겠느냐? 선녀는 삼태자를 번갈아 보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우리 삼형제가 아버지를 찾으면 어머니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청룡이 물었습니다. 암, 그렇고 마고. 근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찾으면 여러 가지 재간도 출중하게 익혀야 될 것이니 명심하거라. 그 말에, 네, 저희들은 어머니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삼태자는 드디어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0: 네, 삼태자가 드디어 떠났군요.
1: 예, 삼태자가 떠나가자 선녀는 살던 늦가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 늦가를 아름답게 가꾸고 난 뒤 구름을 타고 천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생명보조의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난 청룡, 홍룡, 백룡, 삼태자가 제 아무리 용병은 재주가 있다 한들 없는 아버지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삼태자는 비록 아버지를 찾지 못했지만 강하던 노력을 기울여 세상을 살아가는 재간을 익힌 뒤 서로 갈라져 강물을 다스리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왜 와서 아버지를 찾으러 자기들을 떠보냈는가 하는 것은 썩 후에 깨달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유용한 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도리였습니다. 그 뒤 선녀가 살던 경치가 수려한 늪을 선녀

0: 네,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요. 짧은 이야기 하나 더 들려주시죠.
1: 예, 견우식녀 이야기입니다. 견우와 증녀는 젊은 남녀의 불행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정쇠퇴를 보여준 전설입니다. 벨라라에는 소를 끄는 견우와 소를 잔 증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옥황상제는 견우와 증녀가 같이 있으면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갈라져 살게 하는데 1년에 단 한 번 7월 칠성 날에만 만나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생리별을 당한 견우와 증녀 7월 칠성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봉이 그날을 돌아와서도 견우와 증녀는 은하수가 너무나 높고 깊어서 만날 수가 또 없었습니다.
0: 네,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만나지 못하니 안타깝겠죠.
1: 네, 견우와 증녀가 서로 안타깝게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은 지상세계에 떨어져 장마가 지게 하였습니다. 지상세계에서는 곡식이 한창 여물 때 장마가 져서 사람마다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것이 견우와 증녀가 서로 만나지 못하여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유로운 하늘을 날 수 있는 까마까치들을 보내어 은하수에 다리를 놓게 하였습니다. 견우와 증녀는 까마까치들이 놓아서 오작교를 건너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0: 네, 오작교란 까마귀와 까치가 놓은 다리라는 말이었군요.
1: 네, 전설에 의하면 7월 7일 날 까치들을 볼 수도 없는 것은 까치들이 모두 은하수에 다리를 놓으려 갔기 때문이라고 하여며 7월 7일 날 아침에 내리는 비는 은하수의 양언덕에선 견우와 증녀의 탄식이 눈물이고 낮에 내리는 비는 상봉한 기쁨이 눈물이며 밤에 내리는 비는 리별이 슬픔을 담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은 이러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지배 계급이 착취와 억압, 당부 제역 등으로 하여 착취 사회에서 서로
2: 역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구기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효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허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리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장약 심리방 지금 오늘부터 시작해서 총 금액에서 현금도 감면해 드리고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고 여름철에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자연이 선사하는 청량함을 그대로 느끼면서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고급 차향 비계하고 건강 선물 세트를 드리는

0: 우리 활동을 시작한다. 예, 드리는 게 아주 많죠. 이번에는 예, 이 장약 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장약 심리방 9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예, 총 금액에서 현금 50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가치가 368원이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의 한 개를 증성해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증성해 드립니다. 예, 이 고급 초본 차향백에는 초본 식물하고 차잎을 중일이론에 따라 배합해서 베개 속에 채워 넣어 만든 건강양생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차이 그런 향기하고 물리적 특성을 통해 가지고 마음을 안정시키고 징부의 경부를 보호해주면서 잠이 잘 오게 할 수 있고 피로를 풀어준다. 예, 100% 순천연 재료를 그런 걸로 만들었고 시원한 감을 느끼게 하고 열을 빠르게 분산해 빨리 잠들게 할 수 있는 이런 베개입니다. 예, 장약 심리방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1610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장약 심리방 본약 한 곽을 더 증성해 드리고 가치가 368원이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베개의 이 베개를 한 개하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증성해 드립니다.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인데 총 금액에서 현금 4752원을 감면해 드리는 기초상에서 장약 심리방 본약 2곽을 더 증성해 드리고 또 가치가 368원에 달하는 고급 초본 차향백에 두 개를 더 증성해 드리고 가치가 398원에 달하는 건강선물 세트를 더 증성해 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상세히 료해하시고 약을 선택하실 분들은 2층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10m 직진에 가게 되면은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중인외과 3에 찾아가실 것을 알려드립니다. 예.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이 심리방이 우리인데 아주 잘 맞습니다. 중풍 환자인데.
0: 예.
2: 우리 아빠의 중풍이 걸려가지고 정말 축사하게 고생했습니다. 혈압약 계속 몇십 년을 먹은 것들은 끝내는 노공이 걸려가지고 소리 반신 잘 못 써가지고 바깥에 출발하기 아주 힘들었습니다. 겨우 반짝 못 써고 소변이 잘고 그 다음 심장이 어떤 때는 숨을 못 쉬고 그 다음 밤에 잡사지라고 밤잠 미들이 못 자고 등 쓰시면 소변 미들이 못 보고 이랬댔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나갔다 들어갔다 치료는 그 부분이 했댔습니다. 그런데 오른쪽 팔이 떨고 그 다음에 입이 삐뚤고 입 떨고 이래서 밥 먹을 땐 질질 흘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기억력이 하나도 없고.
0: 예.
2: 그래서 그럭저럭 병원에서 중약 먹고 이랬는데 어째 근치 잘 안 됐대다.
0: 하하. 예.
2: 예. 그래 병원에서 중약 먹어서 대충 이래.

0: 소리 이제 저렇게 이랬대다. 이 약이 좋은 게 중풍 딱 치료한다고 이랬대다. 그러면서 이 선상에 이게 그 공룡수치 딱 씌웠다. 이래서 기다마가지고 그것을, 쌌는데, 썼는데, 이게 한, 그래서 한 달, 두 달, 석 달 쓰면서 이래가 처음에 밥 맛이 오면서 이래게 좋아지던 게 한두 달 가고 변비도 심하던 게 이렇고, 그 다음에 내 정신적으로 예, 신경성이나 물러나가지고 그래던 게 예, 경력도 돌아가고 이래서 예,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약달만 할 때, 예, 혈압이 온종일 잘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나가서 우리는 이전에 맹목적으로 그래서 혈압이 떼고 먹는다 하고 먹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딱 그렇게 순서대로 하니까 나 혈압이 이렇게 온종일 잘 됩니다. 그래서 아, 방예방만 예. 먹는데 이렇게 잘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르고 그들이 미련하게 살았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어머니 용 좋아졌습니다. 바깥에 수립도 하고, 예, 지금 정신 얼뜰해서, 예, 장기 놀라도 잘 댕깁니다. 그리고 예. 나도 예, 심장 물러나가서, 심장 매겼고, 심혈이 빠르고, 늦고, 매겼고, 그 다음에 경력이 하나도 없고, 그냥 얼굴이 그래서 만나 사지그로 댕겼습니다. 신경질이 나서. 그래는 게, 그냥, 아바이가 같이 있으니까, 지금은 얼굴이 환하게 됐답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예, 내들은 그런 게 아니라, 예, 너무 뭐 먹어서, 뭐, 점점 젊어지니, 젊어니, 얼굴이 예뻐졌다. 예뻐졌다 이랍니다. 이 말 들 때마다 예, 선생님 생각이 피뜩 납니다. 허 선생님 생각이 피뜩 납니다. 아 우리도 허 선생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젊어지는구나 이라고 이야기 정말 우리 게 맞는다.
1: 이래. 약을 선택을 잘 하시에 그렇지요. 무슨 내 때문에
0: 아 선생님이 잘 우리를 안내해줘서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것만 뭐 이것밖에 먹는 약이 없습니다. 다른 건 원래 어시상서에 원래 쌀 생각도, 생각도 없습니다. 이 약이 쌀 맞으니까
1: 예, 맞는 약은 모두 또 쓰셨습니다.
0: 예. 예. 예, 공기청정기도 가지고 돈도 4,500원도 이다 거의 되는 거에 그렇게 우려받고 이랬다는 마음이
1: 걱정합니다. 우려받았죠, 그때.
0: 예, 기분이 영 예. 좋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건 많이 선전하기 싶어서 그랬네. 근데 우리인데 활동쌈에 있는 거에 친구 안에 있는데 예, 심장 주제를 세 개나 했는데 예, 그 당시 안 탑니다. 어떤 데는 영 바쁘답니다. 사는 게 길어. 그래서 소리 난답니다. 아. 그래서 병원에만 배울까? 이게 신경성이라 하더랍니다. 예. 예. 그래서, 야, 물어봐달라고, 그리고, 너는 이제 그 선생님이 그렇게 좋아졌는데, 나도 이거 먹으면, 이거 잘 될 수 있나? 물어봐달라고, 그랬대다, 자기도 쓰겠다고.
1: 예, 심장이 이게, 지자를 또 세 개 넣었다, 잼까, 예. 세 개인데 좀 불편하다, 잼까. 이게, 심장이 세 개를, 그, 이 지자를 넣었다는 거는, 그때 당시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어느 국부에, 그 많은 심장 안이 그 혈관 중에서의, 예, 딱 그, 세 개를 넣은 그 이 혈관을 구해냈을 뿐 다른 혈관이 앞으로 안 막힌다 이런 보상이 절대 없습니다. 예. 앞으로 이런 사람들은 이 몇 개씩 더 여여야 될 확률이 아주 높은 이런 그런 사람이죠. 예. 우리 이 장양 심리방 보면은 혈전을 용해시켜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또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라든가 지룡이라든가 또 소목이라든가 당귀라든가 우슬이 들어갔죠. 예. 예, 그 현대 의학에서는 70% 75% 이상이 관상동맥이 막히게 되면은 아, 그 이 그런 거 지자를 넣으라고 권장합니다. 예. 근데 우리 이학은 아 계속해서 관상 동맥 경화를 치료를 해 주면서 부단히 관상 동맥이 혈류량을 높여 주면서 관상 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하죠. 예. 예.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치료해주는 이런 약이기 때문에 이분이 그거 쓰신다면은 아 지자이 변두리 갔던 분들 지자를 더 지금 아 그 좀 넣는데 힘이 든다는 이런 분들 아 많이 숨이 차고 아 이런다는 이런 분들은 이 장약 심대방을 써주십시오. 예, 꼭 그분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써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제 그 그게 또 이제 지금 그분이 또 이제 귀에서 또 소리 난다 잼까 또 귀에서 또 소리 나는데 우리 이 귀에서 소리 나는 이거는 신경성으로 그렇다면이 신경성으로 그런 병이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해가지고 치료를 해준다. 예. 그래서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주고 활성화시켜가지고 아 신경마비가 왔다거나 신경문란이 오는 이런 증상을 원인을 찾아 치료를 해주죠. 예. 그리고 여기 또 그 신경쇠약 증상이랑 신경문란이 온 이런 그 증상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천궁이랑 아 또 지룡이랑 아 홍경천이랑 또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아주 좋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신경성 치료하고 지자를 몇 개 넣어서 지금

0: 근심을 많이 하고 있다면은 이 약을 써주는 게 맞습니다. 예, 써주십시오.
1: 예, 선생님 고맙습니다. 전화하겠습니다.
0: 2417979번으로 예, 전화하십시오. 예.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저는 혈압 조절이 안 돼 30여 년 서양 혈압약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0: 예.
3: 그러나 예, 선생님이 아이 먹게 되는데 아,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에 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아, 너무 잘 됩니다. 예. 그러니까 나 여덟 달 만에 잔냐 식료법만 먹고 있는데 혈압 조절이 정말 잘 된다 이러더니
0: 예.
3: 예. 그리고도 저는 경도면 얼도 방콰리에서 항상 거짓말하다가 심내방 넉다바 먹고 검사를 하니까 이 방콰리 좀 싹 사라졌을 때다.
0: 예, 좋은 일이죠. 예.
3: 예. 아 그리고 또 심장 안주 항상 가슴이 아, 답답함에 특히 앞쪽 가슴 소소 지름에 이렇게 아팠는데 이야 먹은 후부터 이전에 하나하나씩 싹 소실되고 가슴이 답답하고 숨을 막힌 증세 완전히 잃었습니다. 지금.
0: 좋죠, 예.
3: 예. 이러고도 이 약 먹으면서 정말 여러 번만 먹고 봤습니다. 난 전혀 집에서 밤 소변에 잡고, 한 번 소변에 잡고 시원하지 못하고 했는데, 아, 이 신예방 먹은 후부터 예, 밤 소변에 한 열 들어두고, 이용보다 소변이 영 시원히 영 잘 보니까, 밤 잘 자니까 아침에 왜 정신이 바짝 납니다, 이게.
0: 예.
3: 그래, 예, 내가 좋을까? 내가 소개를 우리 친구, 친척들 다 이 약들을 먹고 있는데, 모두 예, 이 약이 좋다면 또 참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예.
0: 예.
3: 예. 그래도 특히 우리, 내 친구 아내가 예, 중풍 세 번 오고 또 바퀴 집에 한 손발 떨지. 그래, 예. 이 약, 아, 여든 몇 달부터 혹 깔린다면서, 아 이게 신기하다면서 이 약을 이번에 활동 또 얼마 좋습니까?
0: 이번에 오늘부터 하는 활동 정말 아주 좋습니다. 예, 현금을 또 감면에 드리는 기초상에서 이 장약 심리방 본약도 더 드리지. 그 다음에 또 그 김에다가 또 이 그 증송에 드리는 물건들 많체코 뭐입니까? 예, 얼마 많습니까?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는 게 정말 좋습니다.
3: 예, 그래, 이번 확대, 특히 약이 효과 좋으니까 오늘 받아봤겠답니다.
0: 예, 중풍 세 번 왔고, 파키슨 병이 지금 있고, 이런 분들 써야 됩니다. 꼭, 예, 이 약, 예. 예, 2417979번으로 9번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저도 지금 혈압 조절에 앉아서 예, 20여 년 서약인 혈압약 먹고 살았습니다.
0: 예.
4: 그런데 예, 면바르 선생님 장약 신유방 강의를 듣고 이 약 먹게 됐는데,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혈압약을 예, 적게 먹게 됐고, 또 선생님 알려준 한 가지 예,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지금 여덟 달 만에 예, 장약 신유방만 먹고 있는데도 지금 혈압 조절이 그렇게 영 잘 되고 있습니다, 지금.
0: 네. 예.
4: 그리고 저는 이게 예, 다발성 뇌경색이 두 번 나오면서 예, 머리 무겁지, 그래서 어지럼증이 그냥 나지, 귀에서도 소리 나고, 머리에서도 소리 나고, 경력이 없던 게 이 약 먹으면서 예, 어지럼증이 없어지니 경력은 많이 좋아졌지, 머리 맑아지고, 야, 정신이 바짝 나는 게 지금 알립니다, 지금.
0: 아, 예.
4: 예. 그냥 저는 이게 이제 신금이 있어서 예, 소변 차수도 많고, 야, 어떨 때는 급할 때는 정말 화장실 가기 전에도 실수하게 했었는데, 야, 지금 이 약 먹고 예, 여신금이 해결돼 예, 시름 놓고 외출할 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아, 예, 그렇죠.
4: 예. 그래, 예, 선생님, 이번 또 활동이 좀 얼마 좋습니까?
0: 야, 이번 활동이 예. 현금도 감면해 주지, 그 다음에 본약도 더 주지, 아이개고 거김에 드리는 또 증송하는 물건도 여러 가지지, 얼마 좋습니까?
4: 아, 예, 예. 정말 현금 감면해 주지, 본약도 주지, 증송한 물건도 맞지 해도. 예, 활동에 참가했는데, 내 동생 지금 한국에 있는 게, 가서 지금 이약 주고 있는데, 예. 영 효과 좋답니다, 지금.
0: 예.
4: 심장이 그냥 불편하고, 예, 내기 계속 없고, 오늘 또 그 아래는 산산하고 하니까 땀이 일하는 게 땀이 그래서 상상 흐르던 게 야 이 약 먹기 하고 와서 참에 이 약 저기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서 예 어떤 부채 달래서 지금 오늘 또 배달 받아 겠다고
0: 하던 한국에 예, 간분들 이웃 잡수면서 지금 거기서 예 그 거기서 일하면서 그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거 부채가 가서 굳이 예 그분이 또 그런 증상들이 있으니까 나 쓰는 게 좋죠.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예, 전화해서 붙여주시오.
4: 예, 예. 부치사, 어느 부치사 그랍니다.
0: 그래시오, 예.
4: 네, 선생님, 예. 감사합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댕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의 선생님 강의를 이 시간하고 오 시간에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0: 하, 네, 고맙습니다.
5: 예. 예. 예. 예, 지난번에 이 뭡니까 신비방에 우리 선생님 강의 듣고 써서 이때까지 어선 오랫동안 썼죠. 또 오랫동안 강의 어선 만
0: 5년 3개월 월입니다. 어선은 만 5년 3개월.
5: 이게 인간의 약이 우리 이렇게 다 이렇게 긴 시간을 못하겠구먼.
0: 약이 효과 좋아야 좋아야만 이렇게 오래 할 수 있습니다.
5: 싼 사람이 이 약은 싼 사람이 재구입도 하고 따와도 하고 또 입소문으로 인해서 또 한 사람 한 사람 다 입소문을 해서 다
0: 입소문을 싸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데 그래요.
5: 예. 그러니까 예. 우리도 이 중풍 환자가 예, 전부만 약을 많이 썼습니다. 좋다는 거 다 썼지만 예. 끝내 이 약을 쓰고 해라 조절하고 제품이 오잖아요. 생명 구했습니다.
0: 하, 좋은 예. 일입니다.
5: 그러니까 예. 약은 많지 무슨 약이나 다 이렇게 뭐 치료를 한다고 그렇게 해야 돼. 이 약은 예, 특수한 약이고 예, 아주 훌륭한 약입니다. 그럼 어째 훌륭한 약인가. 이거는 4,500m 이상이 면허금으로 된 약이 네 가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0: 그렇죠. 예.
5: 그리고 환경처는 5,400m 이상이니까나. 예. 그러니까 이런 약이, 그렇소. 어느 약이 이렇게 네 가지 면허금으로 된 약이 어느 약이 있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0: 약마다 다 예, 특점이 있습니다. 제 특점이. 제 특점이.
5: 예, 다 특점이 있지만 예. 이거는 우수한 특점이, 독특한 특점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가지 면허금으로 된 약이 이렇게 들어갔고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이 심리관 질병에서 지금 아, 생명 다 구했지, 그 뭡니까, 선생님.
0: 맞습니다, 예. 예.
5: 그렇다면, 이런 심리관 질병이 중풍이 온다, 그 다음에 심장병을 치료한다, 고혈압, 그 동맥경화, 아, 이런 거 딱 그 주치가 오면 써있는 거
0: 쓰잖아. 그게 다, 예, 얼마나 치료하기 바쁜 그런 배임까다.
5: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굉장한 약가도, 예, 정말 이런 병 치료하자, 뭐. 정말 사실대로 정말 딱 찍어 말한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러게 이런 면허금으로도 네 가지가 들어간 이런 5,400m에서 이런 약을 써야 이렇게 이런 하늘만 큰 병이 그 다음에 누구쳐서 그 다음에 까는 것은 우리 병 이기고 나서 생명 구한다 말입니다. 선생님.
0: 그래서 소미 생명 구한 분들 많습니다.
5: 예. 그리고 또, 그 다음에, 아, 이런 좋은 약이, 보다 더 좋은 약이 나섭니까? 못 나섭니다. 그럼 어째 못 나서는가? 아니, 그럼 좋다는 약을 다 썼지만 효과 없어서 다 선생님 곁으로 다 다가와서 생명 다 이 약을 써서 생명 구하지, 그 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그 말입니다. 예. 이건 사실이지, 그 말입니다. 한 분 한 분 다 선생님이 소개라고, 예? 그 다음에 또 한 분 한 분 다 다방 속에서 다 그 엄중한 병들이 다 참가부위 한두 분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참가해. 그 뭡니까 솔직히 말이
0: 참가한 분들이 많습니다.
5: 예,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나 우리는 심리일반 질병 뇌출혈이 뇌순퇴 심장병 신근경색 이런 병이 오기 전에 예 예방이 첫째지 그 뭡니까
0: 원래 그러니까 위방다위 쓰려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원래 그렇게 하면 더 좋습니다. 근데 어디 왕왕 그렇습니까 아이 그렇지않까
5: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도 병이 온다니 치료하자면 정말 예
0: 힘드시
5: 어떤 약들이 별로 치료 잘 아야 됩니다. 이야기가나 그다음에 큰 약제지 그 다음에 우리 몸이 아주 유익한 이 좋은 산소들이 많이 이렇게 갖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쓰고 나니까 머리가 어지럽다, 혈압이 올라간다, 눈이 뿌였다, 이런 게 다, 이런 게 활성산소를 다 없애치운다 말이야. 이 약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게 그 다음에 몸이 겁이 나고, 그 다음에 제풀이 어지 않고 혈압이 올라간다 말이야.
0: 이 산소를 그러니까 많이, 약재들 자체가 산소를 많이 가지고 나온 게입니다.
5: 그렇지, 예. 그렇지. 예. 그러니까 예. 산소란 건 그러니까 우리 몸이 아주 유익하다 말입니다.
0: 그렇죠, 그래. 당연하죠. 예.
5: 예. 그러니까 이런 몸에 많은 산소를 가지고 나온 이런 거 우리가
0: 쓰니까나 효과를 말입니다. 보는 거지.
5: 예, 숨이 차지 않고, 예, 숨이 차지 않고. 그다음에 혈압이 높아진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약을 어느 쓰면 좋겠다는 게 나 내 생각. 그래 이번 우리 하동이 참 좋습니다. 들어보니까
0: 아주 좋습니다 이번에.
5: 예, 또 예, 들어 다 봤는데 그다음에는 몇개 쌓으면 어느 거 어떻게 한다는 거 다 하는데 우리 또 친척이 한 분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한 석 달 숨어 났으니까 이번 우리 합동 잘 줬어. 그래서 이번에 그

0: 맨 높은 우리 아들 이거 말도 약도 더 주고 또 돈도 감면해 주제 그만
1: 돈도 감면해 주고 돈 네. 약도 더 주고 그리고 아 거기에다가 증송하는 물건도 또 여러 가지입니다. 또 한 가지다 이거
0: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우리 아들 거기 참가하겠다는
1: 말씀.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생각이 있으면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제가 혈압 때문에 과상한 사람입니다.
1: 예.
3: 20년 남아됐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서약으 혈압약을 세 가지를 먹었습니다.
1: 예.
3: 그러면서 재고 과상하면 혈압이 자꾸 안 들어가야 돼가지고 과상했는데, 선생님 이 강의를 어떻게 다 듣다 나니까, 예. 서상장약이라니까, 동감, 마음이 가더란 말입니다. 예. 서상이라 하게 되면, 예. 고한지대고, 예. 식물이 자라기 바쁜 곳이고, 뭐.
1: 맞습니다.
3: 청정, 예. 세계에서 이름난 청정지역이 깨끗했고, 뭐. 예. 예.
1: 맞습니다.
3: 이런 데서 난 천연자료로, 약재로 된 이렇게 약이라 하니까, 썼습니다. 선생님 강의를 맹수했고, 예. 그러니까, 그랬는데, 정말 선생님이 강의대로의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1: 예. 예.
3: 그래서 몇 달 쓰니까 혈압이가 안정되더라 말입니다. 난 자꾸 파도의 생기 고사했는데
1: 예.
3: 그래 안정되더라 말입니다. 그리고 혈압이 그 뭐인가 조절이 잘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 문의하니까 치료 방법 알려줍니다. 예.
1: 예.
3: 예. 그 치료 방법대로 하고 또 무슨 다른 방법도 결배해서 했는데 두 달 정도 먹으니까 혈압이 아주 좋아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1: 예. 그 방법이 얼마나 좋은 방법
3: 예예 예. 그래서 예. 지금은 예 심내방만 먹는데도 나 혈압 조절이 좀 잘 됩니다.
1: 예.
3: 그리고 예 그 약 자체가 예 독특해가지고 예 딱 한 달에 세 번씩 먹자 부고 예 심할 때는 예 붓기고 뻣뻣하고 예 물이 차서 물도 가 빼고 이랬습니다.
1: 아.
3: 그래서 예 걸지 못했습니다. 바로 몇 발짝 예. 걸다가는 서구서구 하면서 예 활동 못했습니다. 그런데
1: 예.
3: 그 혈압 때문에 약 먹었는데 관절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지금.
1: 아.
3: 예. 예. 그래서 지금은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습니다. 걸어다니는 게 아예 아픕니다.
1: 예.
3: 예. 상당히 가벼워지고 아예 아프고 예, 활동 제대로 잘하고 예, 관절 문제를 해결하고 예, 그 다음에 또 위도 좋지 않았습니다. 밥맛도 없고 소화도 안 되고 그랬는데 생각해도 위도 좋아지고 예, 소변도 예, 그냥 급하고 예, 참지 못하고 실수를 하고 이랬는데 이것도 해결되고 여러 가지로 예, 효과를
1: 여러
3: 많이 받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번에 할때 좋고 해서 저는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우리 집에서
1: 예.
3: 둘이 같이 먹어서 예.
1: 예.
3: 그래 받아러 왔는데 우리 친구가 예, 난폐, 내성폐에 왔단 말입니다. 두 번에.
1: 아.
3: 그래서 병원에서 나왔습니다.
1: 예.
3: 걔 나왔는데 입이 삐뚤어지고 말을 못하고 예, 한자글로 입이 숨을 줄줄 흘리고 예, 그다음
1: 아.
3: 반신 잘못 쓰고 침대에 누워있는단 말입니다.
1: 예,
3: 예 그래서 예, 약 싸겠다 합니다. 내주는 거
1: 없다
3: 보니까. 예.
1: 예, 그런,
3: 예.
1: 그런 사람 써야 됩니다.
3: 예, 예. 그래서 막 약의 활동인 것도 모르고 거저 싸겠다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내.
1: 민발 활동 오늘부터 한다.
3: 예, 현금 감해주지, 약을 더 주지, 선물이 좋지.
1: 예.
3: 이런 활동이 어디 있습니까?
1: 맞습니다.
3: 그래서 내, 니가 재수가 당당히 좋다고 소리는 당장 거기다 전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
1: 예.
3: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그분 예. 보고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3: 예, 241-7979. 예, 예. 감사합니다.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창시식 노경이 여기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뇌경색증이 한계 류회입니다. 예, 이 창시식 노경이라는 게 주요하게 대뇌 깊숙한 곳이 작은 동맥이 경화가 오고 또 노폐물이 가라앉으면서 예, 생기는 이런 병인데 그리고 또 혈전 형성으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되면서 뇌조직 극부에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면서 뇌혈관이 막히는 이런 입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1: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당장 신부가 먹는 게 한잔다.
1: 예.
4: 예, 나는 이 약을 2년 전에 벌써 내 솔로 이거 이 방송 듣고 심장이 나쁘게 돼 선택했는데
1: 예.
4: 아이, 가슴을 깎아도 놀라고 예, 어디에도 못 가고 사람 수의하고 이래고 예, 밤에도 심장에 숨이 올라와 와서 몇 번씩 앉았다 누웠다 이러면 고생했는데
1: 예.
4: 선생님 강의를 듣고서 이 약 먹고 내 지금 아무 이상 없고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1: 야 심장병이 그렇게 좋습니다 원래.
4: 예 그리고 사람 소리하고 어쨌든 예, 자꾸만 예, 얼굴이 열이 올리면 꼭지 따가보면 이렇더라 말입니다.
1: 예.
4: 그래 이 약이 너무 믿음이 가서
5: 우리 형

0: 당연히 놓고 그냥 스테레오 이해하고 또 선생님 면발 또 강의를 할까 이해하고 내 주문해서 대수 시간인데.
1: 예.
0: 그러고 아주 사람 같지 않습니다.
1: 예.
0: 정상과 똑같게 계속 할 때만.
1: 회복이 원래 잘 됩니다, 이야기.
0: 예, 회복이 빠르고요. 예. 식사도 잘하고. 그냥 활동하면 어찌 기분이 좋아 하는데, 예, 우리도 위양주 이거 다 먹는데. 기력도 예. 높아서 전면은 그랬습니다. 어림지도 나고. 그러니까 예. 지금 어림지 따위놓고 해답 따위놓고 예, 정상적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양주 먹고 이거 좋다 하니까 우리 주변에 친구들 내 소개했는데
1: 예.
0: 그분들도 모두 효과 좋다고 모두 나십니다. 내 여러분 소개를 했는데
1: 예. 그 여러분 또 어떤 분은 재구매까지 했잖아.
0: 예, 재구매 또 한 번 했지.
1: 예, 그렇게 했어요.
0: 예, 그 재구매 한 그 아줌마의 동생 또 하네 무슨 중풀 왔다는 게 잡아서 내게 색이 와서 머리 얼음지 나고 이래면 해답이 났고 이래서 예. 근데 또 그렇단다. 걔네 이해하고 수습은 좋다.
1: 아주 좋죠. 예. 그분 보고 예. 시간이 다 됐으니까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괴로는 2421-7979번, 242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붉은의 변광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3: 2026년 현대 어휘 전문 영어 소수민족 어문 조선어 번역 교범 심사 결정 활동이 13일 연길에서 있었습니다.
2: 10월 아침까지 우리주에 한 차례 지역성 폭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강우 날씨 영향으로 7월 14일과 15일 연결 참호단 관할 구역 내 모든 여객열차 운행이 중지됩니다. 7월 7일 북경에서 정식 가동된 붉은의 변광 비추고 연변 좋은 제품 전국의 향촌지능 성과 선전 소개 활동은 연변의 좋은 제품들이 집중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행사였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진보 성과를 생동하게 보여주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연변은 전국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사업의 선발 지역입니다. 의 전시관에는 연변은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민족 단결 세 장 써내려가, 중화민족은 한 가족, 당내 햇살 연변 비초 등 4대 주제 전시 구역의 자료로 배치됐습니다. 한폭 한폭의 사진, 한달락 한달락의 영상, 한조 한조의 수치들은 연변 여러 민족 아들 딸들이 서로 도우며 단결 분진하는 시대 화폭을 생동하게 그려냈습니다. 주 민족사무위원회 주임 소지강입니다.
4: A
2: 의 전시관은 중화민족 공동체의 시 확고 수립 주제에 핵심적으로 초점을 맞추고 근래 우리 주에서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을 추진해 이룩한 풍성한 성과를 집중적으로 전시했습니다. 현장에서는 우리 주 전역 체험구 건설, 일핵파리 교양실천 기지, 세 가지 공동 네 가지 함께 융합식 사회구역, 확고 수립 교양 선행학교, 관광으로 왕래 교류 융합 촉진 기지 및 각종 견학 중심의 건설 성과를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단결은 실력을 응집합니다. 연변은 독특한 장백산 생태 자원과 지역 우세에 힘입어 연변 입살, 연변소, 장백산 인삼, 조선족 김치 등 식별도가 높은 일련의 녹색 유명 특산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국가 민

0: 민족사무위원회 민족지역 향촌지능성과전시관이 들어섬에 뜨거운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전시청 안은 사람들로 붐볐고 입살향과 김치향이 어우러졌으며 장향기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의 우아한 정취가 서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하평 기사입니다. 변강의 좋은 제품, 연변의 우수 제품들이 모였습니다. 여기는 전시관 주황입니다. 모든 제품에는 표식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연변에서 생산한 풋옥수수입니다. 여기에 미니 프로그램 코드가 있는데 휴대전화로 스캔하기만 하면 모든 제품의 구체적 정보를 볼 수 있고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주 흥변부민 촉진국 국장 소중걸입니다. 연변은 변강 소수민족 지역으로서 당의 빗발 아래 향촌 전면 진흥에서 풍성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번 선전소개 활동을 통해 당의 민족 정책이 연변 지역에서 뿌리 내리고 꽃피우며 열매를 맺은 진실한 성과를 북경인민들에게 전면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전시관 내에는 량질의 식량과 식용유가 가득 쌓여있고 산나물과 버섯은 자연의 싱그러운 향기를 풍기며 조선족 김치와 민속문화 창의 제품들이 가득 진열되어 있습니다. 귀빈들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연변 풋옥수수를 맛보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동북항전연구회 회장 왕위위입니다. 북경 이곳에서 우리 연변의 번영한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물산이 있다는 것은 연변의 옥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근하고 따뜻한 느낌이 듭니다. 저의 외할머니도 연변 사람이었고 연변에서 나간 여성 홍군이었습니다. 현장에서는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생방송팀도 카메라를 전시구역에 돌려 온라인으로 연변을 선전 소개했습니다. 연변 우선 미식 추천관 최향매입니다. 플랫폼 팬이 170만 명을 넘고 년간 판매량이 180여만 건으로 실력과 활력이 모두 충분합니다. 전시회에 사람이 많고 관심도가 높은 기회를 빌어 우리는 생방송실을 직접 현장으로 옮겼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맛보면서 연변 문화를 소개해 전국의 시청자들이 화면을 사이에 두고도 배추김치, 냉면, 연변 입살 등 독특한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장백산의 홍색 기억에서 변강마을의 새로운 발전 면모에 이르기까지 연변의 이야기는 모든 참관자를 깊이 감동시켰습니다. 전시대 앞과 상담구역에서 이어진 한 차례 한 차례의 악수와 한 건 한 건의 협력 의향은 변강과 수도를 잇는 마음의 다리를 놓았습니다. 북경 서성구 금융가 가도 경기도 사회구역 당위석이 요우림입니다. 변강 향촌진흥의 풍성한 성과를 직관적으로 보여줬습니다. 저도 연변의 기층사회구역과 상시화, 쌍방향 교류 기제를 구축할 계획이 있습니다. 두 지역 주민들을 조직해 문화 상호 참조와 좋은 제품 상호 유통 등 활동을 펼쳐 민족 교류의 플랫폼을 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추천 소개 활동은 북경에서 7월 16일까지 지속됩니다. 해량강만에서 수도 북경에 이르기까지 연변은 좋은 제품을 매개로 단계를 교량으로 삼아 붉은의 변강 비춘의 노래소리가 더욱 우렁차게 울려 퍼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1: 2026년 현대어휘 전문영어 서수민족 어문 조선어번역 교범 심사결정 활동이 13일 연결해서 있었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활동에 출석해 축사를 하고 길림성 민족사무위원회 2급 순시원 김계화가 활동에 출석해 연설했습니다. 김계화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신시대 중국특색사회주의 사상을 지도로 당내 20기 사종전의 정신과 언어문자 사업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회시의 정신을 전면 관철하고 민족사업을 강화하고 개진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인솔로 소수민족 어문 번역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화민족 문화 전승을 더욱 잘 촉진하고 각 민족 문화가 함께 번영하도록 추동해 중화민족 공동체 건설 추진에 튼튼한 언어적 보장을 마련해야 합니다. 현대 어휘 전문 용어 서수민족 어문 번역 사업은 신시대 당의 민족 사업 가운데의 중요한 내용으로서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있어서 대체 불가한 교량 및 뉴대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민족 단결 진보 촉진 사업 발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정치적 인도를 견제하고 사업 조선을 긴밀히 틀어주며 능력 건설을 강화하며 기재 보장을 완성하고 분야 간 협력 기재를 혁신해야 합니다. 민족 어문 사업기구 분

0: 전문가와 대학기지의 역할을 발휘해 사업 발전에 합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이번 활동에서 심사 결정한 규범은 정치, 법률, 경제, 과학기술, 문화, 외교, 생태 등 7개 분야 총 177건의 전문 용어에 관련됩니다. 동북삼성 조선업은 협력 성원 단위 관련 책임자와 중국 조선업 규범위원회 제9기 규범위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오늘 연변 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에서는 동북학률연구원 제2군의 악전 고투를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1936년 일본 관동군은 치안 숙정 3년 계획을 제정하고 길림 연변 일대에서 군사 토벌을 대거 감행하면서 집단 불악 정책을 실시하고 무인 구역을 조성해 동북학률 무장의 잔혹한 토벌 포위망을 펼쳤습니다. 절박한 상황에 처한 동북학률연군 제2군은 장기간 혹한과 기아, 탄약 부족의 권경에 처해 혈전으로 물자 보급을 교환해야 했으며 강적과 악전 고투를 벌여야 했습니다. 투쟁을 견제하기 위해 제2군 당위는 주동적으로 전략을 조정해 얕은 산간 지역에서 장백산 심산 구역으로 옮기고 미령 근거지를 후방 거점으로 건설해 밀림에 의지하면서 전투력을 보존하고 기회를 노려 적을 섬멸함과 동시에 군중 속에 심입해 선전 사업을 펼치며 항일 군중 토대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1936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부대는 안도, 무송 등 여러 지역에서 연이어 전투를 벌여 여러 차례 좋은 전과를 거두고 일본군과 괴뢰군에 큰 타격을 입혔으며 대량의 무기와 물자를 로획했으나 정치부 주임 리학충이 장렬히 희생됐습니다. 그해 11월 군장 왕덕태는 소탕하 반격전에서 29세 나이로 영영히 순국했습니다. 1937년 3월 제2군은 간부회를 소집하고 반토벌전의 경험을 총괄함과 동시에 요격활동 방안을 확정해 각 사의 병력을 안도, 화룡, 장백 등 일대로 분산 파견해 항일요격투쟁을 계속 전개했습니다.
1: 중화 전국보도일꾼협회에서 주최한 전국 보도계 취재편집골을 간 네 가지 능력 강화 교육실천 길리맹 활동이 일전 연변에서 펼쳐졌습니다. 주황 주요 언론 매체, 전국성 업종 매체와 지방 주요 언론 매체의 42명 중견 보도 일꾼들이 훈춘, 룡정, 화룡, 연길 등지에 심입해 의약 산업, 통상구 경제, 애국주의 교양, 민족 융합, 문화 관광 발전 등 핵심 분야에 대해 조사 연구하고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 고품질 발전의 생생한 실천을 몰입식으로 발굴하고 렌즈와 필목으로 연변 진흥의 새로운 풍모를 기록했습니다. 훈춘 동부가 다국 전자상거래 산업단지에서 취재단은 선으로 킹크랩 전시판매관 국제상품성을 방문해 연변 다국 수산물 무역, 전자상거래 운영, 내외무역 융합발전의 완전한 산업사슬을 현지 탑재했습니다. 기자들은 걷고 보며 기록하면서 단지 3일꾼으로부터 다국무역 지원정책, 전자상거래 기업 부하 및 육성 등 관련 조치를 자세히 청취하고 단지 산업발전의 특색과 두드러진 성과를 정리했으며 훈춘이 통상구 지리적 우세에 의지해 개방형 경제를 크게 발전시킨 실천 성과를 깊이 발굴했습니다. 귀주 일보사 기자 양계명입니다. 훈춘은 상품 종류가 매우 다양한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곳에서 가장 알고 싶은 점은 지리적 우세를 활용해 중국 상품의 수출을 촉진하고 국외의 우수 상품을 수입하는 방식입니다. 이후 취재단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으로 향했습니다. 기자들은 논밭에서 농업과 문화 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경영 모식을 알아보며 특색쌀 산업, 논밭 관광, 견학 여행 등 발전 경로를 상세히 조사 연구했습니다. 이들은 우리 주가 농업으로 관광을 추진하고 관광으로 농업을 흥기시켜 농업과 관광의 융합을 통해 대중소득 증대 경로를 넓히고 여러 민족 대중의 공동 부유를 촉진한 향촌지능 성과를 체감하며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의 새 모습을 실감했습니다. 법제일보사 기자 류단입니다. 연변의 발전과 연변 인민들의 행복한 생활을 통해 한족과 조선족의 민족 단결이 지역 경제 발전에 끊임없는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점을 진심으로 느꼈습니다. 앞으로 저도 기사를 통해 연변의

0: 풍경과 인문 풍토를 더 많이 보여줘 전국 인민, 전 세계 사람들이 연변에 와서 연변을 느끼고 사랑하게 하렵니다. 기자단은 룡정시 일본 연변 침략 죄증과 연결 중국 조선족 민속원 등지도 취재했습니다. 이들은 연변의 홍색 역사 문화를 탐색한 한편 깊은 애국주의 교양을 받았고 전통 조선족 민가를 둘러보고 짙은 민속 풍정을 느꼈습니다. 또 우리주의 민족 문화 보호 전승, 문화 관광 융합 발전, 민족 단결 진보 건설 성과를 깊이 료하고 여러 민족 간의 왕래 교류 융합의 화목한 분위기를 직접 느꼈습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전국 매체 기자들은 연변 발전의 맥박을 가까이에서 느꼈습니다. 취재에 참여한 기자들은 앞으로 자각적으로 네 가지 능력 요구를 실천하면서 착실한 취재와 생생한 기사 작품으로 연변의 산업 번성, 변경 안정, 민족 단결, 문화 관광 번영의 새 풍경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여론의 힘을 응집하겠다고 했습니다.
1: 강우 날씨 영향으로 여객 열차와 인민 생명 재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7월 14일과 15일 연길 참호단 관할 구역 내 훈춘, 도문, 연길, 안동, 교하, 영경, 장백산 등 역의 모든 여객 열차 운행이 전면 중지됩니다. 운행 중지된 여객 열차 표를 구매한 여객은 당일을 포함한 좌표 탑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1236 웹사이트 12306 애플리케이션 또는 기차역 현장 창구에서 환불 수속을 밟을 수 있습니다. 열차 운행 중지로 인한 환불은 별도의 환불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7월 13일 오후 5시까지 우리소 경내 고속도로와 연길 조양천 국제공항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출행 정보는 본 방송국 각 플랫폼에서 발표하는 최신 소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0: 주기상국에 따르면 올해 제9호 태풍 바비가 10일 오후 열대 폭풍급으로 약화됐습니다. 태풍 바비 잔여 활로의 영향으로 10월 아침까지 우리주에 한 차례 지역성 폭우가 예상되는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우 집중 시간은 14일 11시부터 15일 2시까지입니다. 13일 밤 도내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이겠으며 기타 지역에 적은 비 혹은 중간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14일 낮 도나 안도, 왕청, 연길 도시구역 및 부분적 향진, 룡정 로투구진에 큰 비 내지 폭우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40 내지 70mm겠으며 최대 단일 지점 강우량이 110mm에 달할 수 있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 내지 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14일 밤 훈춘에 큰 비가 내리겠고 강수량이 25 내지 40mm, 부분적 지역은 60mm에 달하겠습니다. 도내에는 적은 비가 내리겠으며 기타 지역에는 중간 정도의 비가 예상됩니다. 홍소함 기자입니다. 7월 들어 우리 주 강수가 평년 동기보다 70% 정도 많습니다. 이번 강우는 강도가 강한 편입니다. 기상 전문가는 각지에서 류역 홍수 방지 배치 사업을 잘하고 중소하천 홍수에 중점적으로 대비하며 위험 저수지, 재해 우한 지점에 대한 순시 검사를 강화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전기 강우와 겹쳐 중첩 효과가 뚜렷하기에 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으므로 각지에서는 강우로 유발될 수 있는 산홍수, 지질재해 위험과 도시 호우 침수에 특별히 대비해야겠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천둥, 번개, 단시간 집중호우, 소나기와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므로 관련 기상재해 방어 사업을 철저히 해야겠습니다. 융합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룡정시 정무봉사 및 디지털화 건설관리국에서는 일전 개거 건강 양생 전과정 직접 봉사를 혁신적으로 내놓았습니다. 공안, 의료보험, 사회보험, 부동산 등 5대 분야에서 많이 처리되는 사항 28개를 한 창구 접수 처리로 통합했습니다.
1: 강우 날씨 영향으로 욕정산 문화관광구에서는 광범한 관광객의 인신 및 재산 안전을 절실히 보장하기 위해 7월 14일 하루 종일 폐원하게 됩니다. 개원 시간은 날씨, 홍수 방지 형세에 따라 별도로 통지합니다. 관광구 봉사 직결 전화는 0433-668833-0번입니다.
0: 7월 18일 2026년 동북축구연맹전 연맹팀 대 대련팀 경기가 연결시 전민건강체육중심 경기장에서 개최됩니다. 경기 통일표 가격은 한 장에 15원

0: 50전이며 200명 이상 단체표는 한 장에 9원 90전입니다. 로인, 장애는 전용 관람 구역에서 무료로 경기를 관람할 수 있습니다. 표 구매 통로는 7월 13일 오후 3시에 개통됐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1: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문명하고 아름다운 이곳. 화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매력적입니다. 이곳이 바로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이요,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곳. 연변입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향상의 시대를 준비했습니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님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생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급여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234번 1884430-2234번입니다
2: 정확한 진맥으로 병을 파악하고 진단해주는 류 의사는 복경 중약대학 의학 박사이자 고가급 모형문화유산 전승인으로서 오랜 임상 경험과 깊이 있는 중약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만성기관지염과 오랜 기침, 폐기종, 만성폐쇄성 폐질환, 폐신병은 물론이고 심장 기회수축, 심방세동, 각종 부정맥, 두근거림, 관상동맥질환 등 난치성 질환까지 잘 치료해드립니다. 류 박사의 정확한 진단과 믿을 수 있는 치료를 받으실 분들은 연결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관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 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호천입니다. 연맹가요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연맹가요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먼저 풍년가 불러 그대에게입니다. 들판 넘어 넘칠대는 황금 물길을 떠올리며 그 기쁨을 조국에 전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미래와 현재를 더욱 찬란하게 밝혀준 노래 위대한 땅 빛나는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힘차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남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신나고 경쾌한 리듬으로 분위기를 바꿔보겠습니다. 바로 노래하자 새시대입니다. 변하는 세상 속에서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목청껏 노래하는 힘찬 발걸음.

이런 날이 햇살이 과일을 익게 하듯 사랑하는 마음도 어느새 무르익어 갑니다. 태화옥 작사 김영준 작곡의 마음 벌써 익어가네. 달콤하고 애틋한 감성이 가득 담긴 이 노래로 여러분의 가슴도 설레길 바랍니다. 임양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연민 노래와 함께한 시간, 여러분에게 즐거운 넘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요와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며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순, 제작의 방부림이었습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상강중의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1시부터 1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두대의 전화 이용해서 선생님께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여름철 동충하초 특별 이벤트를 소개해드립니다. 전국 통일 가격은 한 박스 1980원인데요. 행사 기간에는 특별 할인가 98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세 박스를 구매하시면 한 박스를 드리고 실크 여름 이불도 함께 선물로 드립니다. 여섯 박스를 구매하시면 세 박스를 더 드리면서 또 프리미엄 쿨매트 3종 세트를 같이 드립니다. 9박스를 구매하시면 9박스를 더 드리고 990원 가격에 냉풍 기능이 있는 선풍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 차향 베개 하나를 함께 드립니다. 18박스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20박스를 드리면서 1980원 가격에 공기청정기 한 대와 368원 가격에 허브 차향 베개 하나까지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주약의 냉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냉증이라 할 때에는 예, 많은

0: 분들은 이렇게 땀이 뻘뻘 나는 여름인데 무슨 냉증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러나 우리 여름에는 이 온도 조절을 위해서 몸이 스스로 몸속의 열기를 밖으로 배출하기 때문에 피부 표면에는 열이 몰리지만 반대로 뱃속이라든가 장기들은 허해지면서 더 차가워집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우리 여름에는 절대 찬 거 드시지 말라 하죠.
1: 네네.
0: 예, 몸이 차, 안 속이가 차가운데다 찬 거 드시면은 냉이가 뭉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 온도가 올라가는 날씨일수록 몸은 점점 더 차가워집니다. 예, 우선 우리 날씨가 더울 때는 뱃속에 차가워진다. 예, 이래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 하죠. 우리 인체를 보면은 땀을 배출해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여름처럼 날씨가 더우면은 땀을 내기 위해서 몸속 내장에 있는 혈액들이 피부 표면 겉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 내장하고 뱃속의 온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한마디로는 몸이 겉은 뜨겁고 속은 차가워집니다.
1: 잠시만요. 어머니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0: 네.
2: 예. 선생님이 강의를 귀담아두고 우리는 이 약을 선택해서 우리 내외관이 어떤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네.
2: 예, 이 약은 오래 먹을수록 좋고 힘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0: 네.
2: 예, 이 약을 먹어봐야 알지 먹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먹어보면 참 좋은 약입니다.
0: 네.
2: 예, 내가 이 동충하초에 대한 책을 봤는데 동충하초는 인공재배를 못한답니다. 예, 딴 약재들은 다 인공재배를 하는데 인공재배를 하면 약 효과가 떨어진답니다.
0: 네.
2: 예, 그런데 이 동충하초만이 인공재배를 못하기 때문에 세계 각국 어디서도 이걸 재배를 못한답니다. 그래 중국만이 이런 약이 좋은 약이 있다고 말합니다.
0: 네.
2: 예, 그리고 이 약은 4,500m의 고온이 악렬한 곳에서 자체로 자라는 약이랍니다.
0: 네.
2: 여름에는 풀로, 겨울에는 벌레로 되는 약이라 그 효과가 아주 높답니다.
0: 네.
2: 예, 거기다가 발효해서 한 약이라 그 약 효과가 30%가 더 높다고 하니 택병이 떨어지는 약이랍니다.
0: 예.
2: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약은 먹을수록 효과가 좋은 것 같습니다.
0: 예.
2: 예. 그래 우리는 이미 건강을 다 찾고 지금은 건강해서 매일 운동 다니고 나는 또 매일 그저 뭐 한 번씩이나 그저 피아노를 치면서 행복하게 삽니다.
0: 네.
2: 네. 오늘 선생님께 얘기할 거는 내 동생이 몸이 아주 약합니다.
0: 네.
2: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1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네.
2: 네. 심장이 약하고 폐도 나쁘고 손도 나쁘고 거기다가 또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입이 삐뚤어지고 왼쪽 팔다리가 빌락에 뻣뻣하다고 기록되다 그래서 침도 많이 맞고 약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고비는 넘었는데 완전치 못해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기 시작했는데 두 달 먹으니 심장이 좋아 좋아지면서 폐도 자연적으로 좋아지고 감기도 아요고 그다음에 손도 좋아지면서 밤잠을 잘 자고 맥이었고 비온하고 그랬던 것도 괜찮아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0: 네.
2: 예,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방간이 있고 또 신결석이 있어가지고 배 아프다 하면 그저 딸딸 부부고 그리고 설사를 하고 이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동충하초 발효분을 그걸 몇 달 후에 먹고 나니까 어느 땐가 보니까 대학 통계에 나아지고, 어느 때 나아졌는지도 자기도 모르겠답니다. 그런 게, 밥도 잘 먹고 하니까 힘이 나고 지금 정신 안 갑니다.
0: 네.
2: 그래서 나이를 먹으니 허리 다리도 불편하고 했는데 그것도 해결되고. 그래서 예, 이종대학의 선생님이 소개를 해서 그 선생님께 감사를 드린다면서, 예, 이번

0: 특별 우대 활동에 아홉 곽을 사셨답니다.
1: 네. 아홉 곽에는 지금 예, 아홉 곽 드리면서 990원 하는 예, 현대식 선풍기를 또 드립니다. 그리고 오, 368원 하는 아, 베개도 드리고 예, 순천년 고급 베개입니다. 예. 그래서 이 활동을 예, 우리 회사에다가 신청해서 이달 말일까지 진행합니다. 예. 그래,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세요.
2: 예, 건강하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도 동선화초를 먹고 있습니다. 이 동선화초가 예, 정말 고산 지구에서 자라고 겨울에는 풀리, 여름에는 풀로 자라고 예, 어, 특히 발효시킨 약이라 그런지 약의 효과가 영 좋습니다.
1: 네.
3: 어, 항상 예, 심장이 두근두근하고 예, 뭐 이미설에 숨이 차고 어, 이래 됐습니다. 그런 게 구순상이 지금 많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 예, 예, 그리고 밤에 뭐 어떤 때는 예, 자자면 숨이 딱딱 내키는 것 같으면 이래서 자다 일어나 가슴도 두드리고 했는데 그런 증상은 이제는 완전히 그 증상은 없어졌습니다.
1: 네.
3: 그러니까 예, 밤을 편안하게 자니까는 영 좋습니다. 그리고 예, 혈압 조절이 잘 된다.
1: 네.
3: 혈압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예, 혈압이 온정하여가지고 예, 그래서 영 어, 힘들었습니다. 동시 대응하면서 예, 머리가 힘하고 이랬댔는데 지금은 혈압 조절이 잘 되었거든요. 예, 이제는 한 날에 두 번씩 어떤 혈압약 예, 이제는 예, 이틀에 한 번씩 먹어도 된다.
1: 네.
3: 이렇게 혈압 조절이 잘 되니까 이야기가 예, 네. 이렇게 발효된 게 되고 그 특히 예, 발효된 게 되고 그런지 나는 위축성 위염이 예, 저기 예, 만성 위염도 있어가지고 저리 밥은 마음대로 못 먹었습니다.
1: 네.
3: 밥 먹으면 예, 서복이 더부러가면서 예, 꽉 내키는 것 같으니 밥맛이 없어서 못 먹었는데 이 약을 먹기 시작한 다음부터 예, 밥이 소화 잘 돼서 예, 밥을 잘 먹습니다.
1: 네.
3: 밥을 잘 먹으니까 나의 맥이 나고 정신이 나고 예, 이렇습니다. 그리고 관절에도 떴었대다 이야기. 허리 다리가 아프고 층계를 오르내리자면 예, 꾸둑꾸둑 소리 나면서 영 힘들었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서 마음대로 층계를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 이렇게 좋은 약인데 계속 먹겠습니다. 그리고 예, 이게 기억력이 좋습니다.
1: 맞습니다.
3: 특히.
1: 예.
3: 예. 물건 어디다 둔 거 몰라가지고 자꾸만 찾고 그래서 열쇠를 찍어도 내 열쇠를 어쨌든가 이럴 때도 있었는데 인선은 그런 증상이 많이 소실됐습니다.
1: 네.
3: 예, 그래 이렇게 할 때 올 때 예, 예, 아홉 곽을 살려고 합니다.
1: 예, 아홉 곽에는 예. 아홉 곽 드리면서 또 선풍기도 드리고 베개도 드립니다. 2830666번에 예. 연계하십시오.
3: 예, 알겠습니다.
1: 예,
3: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2: 네,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4: 예,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저도 동충하초를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1: 네.
4: 예. 정말 예, 그, 여러 면으로, 어, 몸이 안 좋아가지고, 예. 어, 혈압도 높고, 혈지도 높고, 예. 그리고 심장, 위, 관절, 이게 다 해 좋았습니다. 그래서 예, 좋다는 약도 먹고, 좋다는 보건품도 먹고, 좋다는 건 어쨌든 다 했습니다.
1: 네.
4: 우리 집 역사를 놓고 보면 다 이렇게 중풍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예, 나도 아버지 나이 되고 이러니까 정말 중풍이 올까봐 예, 좋다는 약 다 먹고, 정말 돈 아끼지 않고 약 썼는데, 낫지를 않습니다.
1: 예.
4: 한 가지라도 한해지나 뭐 한 가지라도 더 얻어먹었지 그게 좋아지거나 이런 게 없더라 말입니다. 그래서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동충하초 썼는데 지금은 예,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에는 그냥 혈압이 하루에 두 번 먹었습니다. 아침에 먹어서 괜찮다가도 저녁이 되면 또 혈압이 올라가서 머리가 휘하고 어지럼증이나 이래서 혈압 세면 혈압이 또 팍 올라가고 이래서 거진 것도 이렇게 혈압약 두 번 먹었는데 지금은 한 번 먹어도 되고 어떻게 혹시 한라를 건드기도 하고 이래도 혈압이 계속 온정되고 머리가 희하던 것도 아이 그러고 그러니까 예, 정신이 납니다. 항상 예, 머리가 아프고 예, 이 머리가 항상 이렇게 그 흐린 날처럼 예, 기미하고 예, 어쨌든 뒷뒤를 한 대를 딱 얻어 맞은 것처럼 머리가 땡하고 이랬댔는데 머리가 지금 좋아지니까 좋습니다. 항상
1: 예.
4: 머리가 맑아야 그래도 무수가 생각하고 일해야

0: 그러건데 머리가 항상 아프고 그러니까 정신이니까 뭐 하다는 생각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던 게 지금은 이렇게 해볼까 너무 좋습니다. 정신하고요. 그리고 심장 때문에 항상 밤에도 이렇게 병원 실려가고 심장이 뛰다가 아이 뛰고 이래서 이게 무슨 큰일 난다고 우리 나간에 또 싣고 병원 가고 이랬더니 지금 이런 일도 없어졌습니다. 선생님.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약이 있다 해도 동충하초가 비할 약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4,500m 꼴을 앙이란 높이 그런 환경에서 자란 이런 동충하초만이 또 발효되니까 예, 30배가 더 높다니까 효과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 정말 정신하고 예, 우리 집이 5층인데 단숨에 올라갑니다. 이전에는 두 번 내지 세 번 제야 올라간데 지금은 예, 한 번에 다가번에 올라갑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나는 약을 예, 우리 저기 옆집에서 또 놀러와서 자기네 그 내가 이렇게 좋다니까 또 아줌마를 또 데려왔을 때도 그 아줌마도 사직이 아파서 예, 그 여기저기 아파서 돈이란 돈은 다 써도 그냥 아프고 동네도 놀라도 못 나가고 그랬다며 그래서 내 약도 동충하철이로 싹다 보라고 다 싸보고 좋으면 다 싸라고 그랬던 게 아재다 먹고 나가나 또 약이 많이 달아나서 9곽 주문해서 변화했습니다.
1: 예, 9곽에는 9곽 드리면서 또 네. 예, 고급 선풍기 한 대하고 또 베개도 네. 또 하나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3: 저희들도 우리 집도 예, 이 동서가 쓰는 가정입니다.
1: 네. 예.
3: 그래요. 쓴 지 2년 넘었습니다.
1: 네. 예.
3: 그런 게 그 효과 대단히 좋았댔습니다. 어딘가 하니까 우리는 예. 이 뭡니까 혈이 잘 통하지 않아서 예. 발과 손이 시려서 영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어떻게 하면 이거 좀 그래야 하나가 약을 여러 가지 써도 아이 되던데 동충하초 쓴 게 이게 지금 예. 혈이 잘 통하고 이 발이 뜨끈뜨끈 나 손도 열이 나고 대단히 좋지 않을까. 그리고 예. 그 심장이 장황한 그러나가 그런 얼마 못 그럼 헐떡거리면서 발을 숨이 차서 그냥 그러면서 다녔어. 그러던 게 그거 먹고서 심장이 또 대단히 좋아졌지않까. 이전에는 그저 주작까지 했는데 그저 나가서 조금 헐떡거리면 그 계속 집에 들어와 가슴 안고서 아파서 그래서 그 다음에 주제를 해인 다음에도 계속 병원에 있대다. 계속 당기며 치료를 하고 그래도 시원한 날이 없고 오늘 밤이나 집에 쉬겠는가 하고 또 그래서 밤중에 병원 가서 또 일어나고 그래서 이건 저때 사람도 애나 됐으나 깨던 게 이거 생각지 않은 이 동충하초 먹은 게 지금 병원이라고 아이가 됩니까?
1: 네.
3: 그러도 술이 우리 술 차고 그러니까 예. 활동 좀 잘합니다.
1: 네.
3: 그리고 또 그러니까 기억력이 또 대단히 나빠졌습니다. 그만한 것도 그만 잊어먹고 자기 내서도 생각하면 이게 어떻게 사람질 할까 됐다 이거지 내가 고름이네 생각이 미네 아이 나고 이거 어떻게 살겠는가 이랬댔습니다. 굉장히 지금 기억력이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무슨나 이제 아이 먹고 예, 기억이 생생해놓고 예, 사는 게 사는 것 같더랍니다.
1: 네.
3: 그리고 예, 또 이 관지염이 심해서도 그 모가지 칼에 딱 붙어서 떨어져서 고생했는데 이것조차 해. 이건 생각지도 않았는데 그 언제 난데없이 어찌 좋아졌을 까 영 대단히 기쁩니다. 그래요. 지금 마음대로 활동하고 가기 싶은 데는 다 가지 않을까 늙어도 그렇게 살까 사는 것 두란 게 좋습니다. 그전에는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랬는데 지금 사는 게 영 정신이 나서 영 만족스럽습니다.
1: 네.

0: 그래, 이 동통화도 쓰고, 이거 효과 볼까? 어, 정말, 선생님께 인사를 드리고.
1: 네, 그래서 지금이 우리 환자분들이 네. 수에 의해서 활동 연장했습니다. 그, 회사에다 신청해서, 예. 그래서 네. 지금 동충하 초분말을 드리면서 그 여름철 상품 드리는 활동을 이 월말까지 진행합니다.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0: 예.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신다.
1: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도 어제 모임 동충하 들어서 여러 달째 먹고 있었습니다.
1: 네.
3: 먹은 후부터 무섭게 좋은가 하면 나는 신경문란이 좀 있어서 네. 좀 많이 우울했댔습니다. 말하기도 네. 싫고 그 다음에 가끔 가다가는 막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예. 그 다음에 또 어떤 때는 또 막 식은땀도 쏙 나고 또 더워도 나고 예. 낮지만 우울도 얼르고 잠들기 막 땀 쏙 나고 이랬댔습니다.
1: 네.
3: 그러면 사람이 힘도 없더라고 그러면서 경력도 막 상실되지 막 우울하지 그런 거라도 막 평양 못 잡아댔습니다. 자꾸 막, 왜 그러면 나갔대다, 그러니까, 나.
1: 네.
3: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이거 먹었는데, 지금, 확실히 좋아하신 게 알린 너는 땀이 쓸라고 신경질이 쓸란다.
1: 네.
3: 어, 막, 짜증 내나니 짜증 내고, 우리 집에 아저씨가 내나니 짜증 낸다 말인다.
1: 네.
3: 근데 그 중상이 많이 좋아졌어, 너는.
1: 네.
3: 그런 거라도, 이래 쓸게, 그래, 많이 나갑니다. 좀, 그래도 기운이 납니다, 먹였던 게.
1: 네.
3: 그래갖고, 뭔가 무시해 더 좋아졌는가, 뭐. 소변에서 그냥 냄새 나고, 또, 소변 볼 때면 쌀이 타기도 하고, 예. 어떤 때는 또, 더구난 감도, 아래 빼고 더구난 감도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 정상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래, 뭔가 뭐, 눈썹 피곤하고, 예. 개하고, 목이 뻐근하고, 예. 그랬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지금, 예. 뭔가, 근육통이 자꾸 생겼댔습니다. 자꾸 살이 아픕니다. 근데 그 근육통을 지금 많이 놔뒀습니다.
1: 네.
3: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이 있으면서 자꾸 살이 가렵고, 어, 그래서 자꾸 그거나 또 빼야 됐습니다. 근데 어떤 그 피부도 싹 가라앉아서 저는 부들부들하게 됐습니다.
1: 네.
3: 면역력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1: 네, 예.
3: 그래도 감기 자꾸 가슴이 지금 감기 아예 너무 좋습니다. 감기 뛰고 뛰면 그냥 비염이 있어서 콧물 칠 수 없이 나고, 낮에는 콧물 나고, 저녁에 자자면 콧도 맥혀서 자지 못했습니다. 근데 자다 보면 또 입 한 바지 버리고 자거나, 그래서 입 버리고 자면 한 바지 아침에는 다 말라서 입술이 막 쏟아져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그 비염이 많이 해결됐습니다.
1: 네.
3: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아, 하루에 한번 먹어. 여느 날에 여러 가지 다 먹었습니다. 이 약을 얼마나 많이 먹었는지 모르는데 한 번에 일곱 가지, 8가지씩 먹었댔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 가지 먹어도 너무 좋습니다.
1: 네.
3: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아주 활동이 잘 끝이 났을 때다.
1: 활동 연장했습니다. 우리 아, 환자분들이 네. 수여해서, 예.
3: 네.
1: 그래, 회사에다 다시 신청해서 말일까지 한다.
3: 아, 그렇습니까? 예. 그, 이번에 겸해 또 이렇게 활동할 때서 가는 값이 목숲대다.
1: 맞습니다.
3: 그래 또 예. 오늘 또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결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의 문의

0: 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1: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2: 예, 그리고 우리 여름에 보면은 대장이 일단 차가워지면은 평소에 먹던 음식도 배탈이 납니다.
1: 네.
2: 예, 그래서 여름에는 예, 찬 거 절대 드시지 말고 우리 지금 여름철에 이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일사병이라든가 열사병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만약 우리 여름철 관리가 되지 않으면은 더위로 인해서 머리가 띵해지거나 어지럽고 또 온몸이 천근 만근 또 기력도 없어지면서 입맛도 뚝 떨어지고 다리에 힘이 풀리고 뱃속에 또 탈이 많이 나고 또 이럴 때에는 예, 반드시 기력을 회복시켜줘야 됩니다.
1: 네.
2: 예, 이렇게 기력을 회복시켜주는 데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이가 예, 가장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우리 동의보감에서 보면은 여름은 여름 더위에는 마땅히 기를 보충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네.
2: 예, 우리 동충하초는 전통의학에서는 강장제구 또 면역제구 폐하고 신장에 좋은 약재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1: 네.
2: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는 체력 회복하고 집중력 증가 예, 피로 회복에서는 예, 아주 전통적으로 유명한 이런 약재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시킨 동충하초 균분은 여러 가지 생리 활성 물질을 추출해서 농축시켰기 때문에 그 효능이 더 안전하기도 하고 효과가 더 빠릅니다. 예, 그리고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력을 보충하는 이 효능이 있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이 또 아주 선명합니다.
1: 네.
2: 예, 우리 많은 분들이 특별히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 분들이 여름에 더 힘들어합니다. 예, 이럴 때에는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신다 하면은 아주 좋은 이런 효과를 봅니다. 예,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뇌기능 퇴화에 대해서 근심하죠.
1: 네네.
2: 예, 근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꾸준히 드신다 하면은 뇌기능도 향상하면서 뇌신경 전달 물질을 증가하는 이런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기억력을 향상시키고 불면증을 개선하면서 일상생활을 또 아주 활력 있게 또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예,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에는 비타민 B하고 미네랄이 다량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로 회복의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예, 우리 여름철이 되면은 당연히, 이 에너지 소모량이 많아집니다.
1: 네.
2: 땀 많이 흘리면서. 때문에 이럴 때에는 동충하초를 쓰시면은 이 기력 회복에서 효과를 또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많은 분들이 냄새가 있으면은 지금 당뇨병하고 고혈압, 고혈지, 예, 동맥경화 때문에 고생하죠. 예, 이런 분들은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시면은 일상적인 이런 대사 질환을 예방도 하고 관리하면서 이 정상적인 수치를 안정시켜 주는 데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효과는 예, 지금 이미 쓰시고 있는 분들은 확실히 이 혈압 조절에서 좋은 효과를 보는 건 느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염 작용이가 좀 크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염증성 질환, 특별히 지금 우리 이렇게 비도 오고 날씨도 흐린 때면은 관절이 아프던 분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쓰시면은 예, 관절 통증을 경감하는 데서도 좋은 효과를 봅니다.
1: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여기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입니다. FM 102.3MHz 중국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연변지역사회와 동포사회의 지기로 열린 방송시대의 창출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문의생활방송은 방송언론의 뉴대 역할과 여론감독의 재기능을 수행하면서 민족의 발전과 나라의 본영 부강을 위한 비전 있는 방송 문화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본 채널은 오후 1시 35분부터 점검을 거친 후 오후 3시 55분에 다시 여러분의 곁을 찾아가게 됩니다. 지속적인 애청을 기대합니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비례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칸카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물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불어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은 특가인 99원으로 며칠간 판매하고 있는데요. 40곽을 사시면 40곽을 더 드리고 80곽을 사시면 100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안과질병치료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2곽을 더 드리면서 홍담광 치료액이 하나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마승현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사지 원액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정책을 설명드렸는데요. 사지 원액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우대 활동을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특히 사지 원액은 이번에 가격적으로 우수합니다. 99원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한 가게. 그러면서 80가게, 100가게 홍남광 치료이기를 주고 명서방은 598원 한 가게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30일 복행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2가게 홍남광 치료이기를 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이번에 이 우대활동은 특수한 우대활동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단 이 우대활동을 이용해서 홍남광 치료이기를 전달받는다면 내 집에다 한 개 병원의 작은 병원을 끓인 것과 마찬가지로 되어 있겠습니다. 지금 홍남광 치료이기는 우리 인체가 소요하는 제일 최저 주파수 600나미 내지 700나미 홍남광 그 빛을 이용해서

0: 직접 소화계통을 통과하지 않고 우리 모든 공능은 마지막에는 소화계통을 통해서 간을 통해서 흡수해서 합성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건강한 세포를 만들어지게 하고 불량한 세포를 제거해버리는 이런 과정이 아니겠습니까? 이 홍남강 치료액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적등, 황록, 청남자 7가지 광산 가운데서 먼저는 홍강 치료액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거기에 한 개 광산을 더했습니다. 남강 치료액이. 이런 이기는 아주 드뭅니다. 이러면서 직접 세포를 비추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소화, 흡수 이런 과정이 필요 없이 세포의 재활 훈련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불량한 세포를 저래 따려하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없애치우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제품 자체는 만약에 콤파치 불편해서 소변이 작거나 콤파치로 인해서 골격통이 생기거나 콤파치로 인해서 귀가 소리가 슬난다든지 그러면 그 콤파 부분에 대해서 홍남강을 딱 비춥니다. 사용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거 딱 코드를 누르게 되면 금방 거기에 강중약 이런 선택이 있으니까 직접 그거 누르기만 하면은 내가 받아내는 그 각도에서 차원에서 모든 세포의 정상 대사로 돌아가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면서 이 홍남강 치료기는 하버드 대학의 연구 성과에 속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아직은 내가 운영서만 같이 쓰는 환자입니다.
0: 아, 그래요?
2: 네.
0: 선택이 너무 우수하죠?
2: 예, 명서만 먼저 썼단 말입니다.
0: 예.
2: 그게, 눈약을 이렇게 거서 이렇게 영양제를 그냥 먹으면 몇 년 동안 그래가 지러, 그건 지러 나야겠다, 눈이.
0: 벗어져. 예.
2: 도와주겠지.
0: 예.
2: 그러니 나 자꾸 먹어가면, 아니, 앞에 15년에 가 검사할까? 0.4, 0.3입니다.
0: 아, 0.3까지, 0.4까지, 예. 0.3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잘 안 보입니다.
2: 예, 잘 안 보입니다.
0: 안 보입니다. 예.
2: 이렇게 뿌녀뿌니까, 영 그저야, 아유, 자꾸 이렇게 하영 애납대다. 무슨 일하자도 그렇고, 무슨 뭐 이렇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 이거 무슨 한 야도달 반을 무슨 썼습니다네.
0: 아, 예.
2: 민서방은 1년 두 달 선지 입장했고, 뭔가서 아직 원해요, 야도달.
0: 아, 그래요? 야, 같이 쓰는 게 제일 최선의 배합입니다. 예.
2: 예, 그래, 내 국민 서방마스, 이따, 그건 몸을 세게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0: 그렇죠. 사지원액은 예. 기본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대사를 유지하고 영양성분을 충분하게 공급해주니까, 예.
2: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눈이 영양이 오지 않아서는 피 흐르지 않아서는 눈이 뿌리는데, 사지원액 같이 쓰거나 눈이 더 환해집니다, 완전히.
0: 그렇습니다. 그거는 완전히 가능합니다. 예.
2: 예, 완전히 더, 이렇게 더 좋아진 거는 확실합니다.
0: 예.
2: 원래 쓴
0: 그렇죠.
2: 것보다. 그러니까, 예. 약 어쨌든 좀 써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원액은 쌓았는데, 이쪽에 민서방에 좀 사와버린다.
0: 어, 그렇게 하세요. 눈병 치료는, 예. 특히 눈병 치료하게 되면 눈은 간과 담낭하고 관련이 있고, 특히 여기에 눈병 치료약품은 상처열, 폐열, 심장열을 쳐주면서 치료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폐에, 심장에, 간에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은 시름 놓고 쓰면, 눈이 밝아지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예. 그냥 멋져가 몸도 처세운 게 낫을
0: 때. 그렇죠. 몸 처세워지는 게 보통 약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간데, 이건 오히려 눈병 치료약품은 간에 부담이 가고 눈이 좋아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택이 잘 됐습니다.
2: 명서방
0: 501-7766번에 전화하면 무료 배달이 가능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3: 저 지금 사지원에 넉 달 먹었습니다.
0: 예.
3: 근데 내 약을 이 약을 정말 선택 잘 했습니다. 이 효과 너무 좋습니다. 첫째는 이게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예, 아침 일어나면 골이 항상 띠하고 동시에 나는데 이거 먹은 다음에 아침이 뭐 골이 정신하고 시원, 골이 이틀 곳까지 시원한 감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신하고 영 좋고, 그 다음에 이거 생각밖에 밥이 맛있습니다.
0: 소화가 잘 되죠?
3: 예. 예, 소화 잘 되고, 담낭약을 떼버리니까 돈 절약하고 얼마 좋습니까?
0: 그렇죠.
3: 먹는,
0: 예, 예, 예. 예.
3: 그러니까 예, 이게 생각밖에 나는 위는 생각도 아예 한 게 이렇게 치료 잘 됩니다. 결국에 예, 이게 또 예, 나는 원래 콩팥이 싫어하단다, 의사들이 보면.
0: 싫어가 있다, 예, 예.
3: 예. 근데 이 콩팥이

0: 소변 샀던 게 어제는 한날 밤이 두 번밖에 안 본다. 여기까지 밤에 밤에 어제 2시 반에 일어나면 잠이 안 온다.
1: 건반지 쉬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 말씀이겠네요.
0: 예예. 예. 기억하나. 그다음에 또 꿈에 자꾸 죽은 사람이 온다.
1: 그러니까 예예. 예.
0: 아침에 일어나면 아슬하다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런 게 꿈도 없어지고 잠이 잘 와서 살 것 같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예. 예. 이미 서바이터마 선생님 맞다나 인삼로경이 다섯 배라 말이 옳습니다.
1: 사지원 얘기.
0: 예. 그것까지 다리 내기 오고 좋습니다.
1: 예.
0: 그리고 내 민서방도 씁니다.
1: 예.
0: 내 눈이 부옇고 아이디어서 병원에가 검사할까 병원에 왔답니다.
1: 예.
0: 그래서 이거에 민서방 썼는데 정말 좋습니다. 눈이 시력이 영 높아졌습니다. 시력이 어전히 예. 9점이 됩니다. 9점. 예, 예.
1: 놀랄 정도입니다. 예, 놀랄 예. 정도입니다.
0: 네, 예. 할 날이 그거 아무래도 아이 간다. 그거 선생님이 내 강의 듣고 선생 강의를 너무 재밌게 할까에 건강상식을 잘 알아서 또 영 재밌습니다.
1: 예.
0: 우리 친구들이 보건품 파는 데를 가자 해도 예, 거기 가서 아이싸겠는데 가서 뭐 할까?
1: 그래,
0: 예,
1: 됩니다.
0: 선생님이 예. 그만 딱 강의 듣고
1: 그래요?
0: 건강상식을 잘 알아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예, 예.
0: 예. 그리고 이 명서방은이 내 자꾸 눈곱도 나오고 피도 지고 바깥에 나가면 눈물도 나던 이중사이 다 웃습니다. 걔네 사지원액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요 명세방 오늘 배달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1: 아주 선택이 잘 됐으니까 눈병 치료는 하지 않으면 마주한 시력이 떨어지다가 실명에 가깝게 되게 되어 있으니까 치료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명서방이라는 이 제품 자체는 시장에서 완전히 인정을 받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한 선택이니까 열심히 견지하기 바랍니다. 다른 후유증이 없습니다.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교훈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도 지금 이 나는 저 이 명서방 쓰고 집사람은 저 사지원액 씁니다.
1: 예, 예.
3: 사지원액 쓰는 원인은 저 이어나무기 소변이 같이 내 분번하고 머리가 항상 어지럽고 심하면서 계란 먹단 말입니다.
1: 예.
3: 그래서 이것을 저 이 사지원액 쓰게 되는데 약을 어쨌든지 네, 써서 벌써 얼마 안 됐는데 혈압이 조절 잘 된다 말입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혈압 조절 되니까 이 머리가 싱하는 증세 없어지더라 말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인진해서 자꾸 고싱하면서 이렇게 증세
1: 그렇죠.
3: 예. 예. 그리고 또 그다음에 이거 자꾸 차츰차츰 쓰면 이래서 약간 도달 되니까 벌써 소변에 도는 게 아니다 말입니다.
1: 예.
3: 그러니까 어제 쓰기는 늦었다 넘었었는데 지금 소변이 어제는 많아서 지금 두고 이러면
1: 예.
3: 예, 그러니까 이 약이 이렇게 저 효과가 빠르다만
1: 예.
3: 나는 또 이 저 이 명서방은 이 눈약이가 100m 진다고 하니까 눈이가 이거 야, 정말 이 그 특지상 게 아닌 거지 그때 창 같은 게 그래서 이래서 그 부어 안개 낀 것처럼 특지상 게 그래서 이거 근하게 하도 근하게 썼는데 정말 예, 지금은 예, 그 눈이가 그 안에 그 특지상 증세도 없고 예, 그 보인데도 지금 많이 났다만
1: 눈이 많이 정신 나는 감을 느끼게 돼 있죠.
3: 예. 예. 그러니까는 예, 어디 가서나 이렇게 몸에 사람은 그 옛날에 맨 몰랐는데 어디냐 그래서 안다만
1: 그렇죠.
3: 그러니까 이 약이 이거 저 그렇게 짧게 쓴 거하고 긴게 쓴 게 차이다만
1: 그렇죠. 예예. 예.
3: 그 약은 분하게 써야 된다만
1: 예.
3: 이 두 가지 약 지금 우리에게는 중요하니까 예. 꾸준히 그 장기를 내다보길래 이래가 활동 좋을 때마다 계속 이 몸이 싼다만
1: 예.
3: 예. 이거 두 가지 다 받아봤어.
1: 사지원액 선택과 명서반 눈병 치료 약품의 예. 선택은 너무 우수한 선택으로 되어 있으니까 부담 없이 이 제품 자체를 요성을 따라 견지하시겠다며 눈이 밝아져야 세상이 밝아지고 사는 보람이 나고 사지원액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공능을 조절해주는 장수식물이 장수열매에서 분리 추출한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시름 넣고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맞습니다.
1: 네,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우대 활동이 진행되는데 특히 이번에 홍남강 치료 위기가 여러분들한테 차려지게 되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이렇게 좋은 치료 위기를 하나 집에다 딱 장만해 놓게 되면 기본으로서 자아 공능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젊었을 때

0: 공능 자체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 있으면서 빠른 속도로 쇠퍼를 통해서 광이라는 것은 일종 립자입니다. 벌이 얼상싱이라고 제가 늘 파라는 것은 립자다 이렇게 되는데 이 립자가 직접 600남이 내지 700남이 이런 립자가 세포로 침투해 들어가게 되어 있어서 세포 정상 공능을 유지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빠야 효과를 빨리 보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제가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그 공능을 통해서 조절해서 그게 흡수돼서 뭐 유해성분과 유익성분을 갈라서 이렇게 하는 이런 경계를 직접 세포 속에 침투되면서 빠른 속도로 좋은 효과를 보게 되는 특히 콤파지 화합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많이 낳게 되는데요. 본 제품 지금 사지원액에다가 명사방까지 함께 드시면서 여기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홍남강 치료기까지 쓰게 되면 기술은 범한테 날개가 달린 셈으로 되어 있으면서 내가 노인이 노인답지 않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다리가 끄떡끄떡 들리고 맥이 나고 그리고 소변이 깊은 잠을 자게 되면 하루 저녁에 다섯 번 일어나는 거 이거 피할 수 있고 깊은 잠을 자자면 콤파지 좋아져서 심장이 좋아져서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액은 여기에 인류가 수여되지만 해도 얻을 길이 없습니다. 오직 어뎀만 길이 생기는 거면 사지 원액은 428가지 영양 천연 활성소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원액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빨리 흡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액은 용해 과정이 필요 없고 직접 흡수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두 번 아침 저녁으로 복용하는데 세 번 복용하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우대증적으로 많이 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기 때문에 정신이 발달나고 기억이 잘 되고 소화가 잘 되고 고혈압 기본으로 이 제품 견제하신 분들 가운데 혈압이 정상 돌아오더라. 그리고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신심 있게 말씀드립니다. 한 1년 견제하고 병원에 가서 검사, 혈액검사를 받아보시라. 모든 화살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게 기본으로 제거될 거라고. 이 정도. 그리고 지방과 같은 건 또 해결받고 여러모로서 이 제품 자체는 견제만 하시게 되면 소화가 잘 되고 잠이 잘 오고 혈당까지 조절받게 되어 있고 호흡기통이 좋아져서 쭉 하면 뭐 기침 짓다가 노인들 질병이라는 것은 치료하지 않으면 더함더하지 자기 면역계통으로 해결받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마지막에 폐렴까지 와서 노년의 호흡기통의 문제는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지막에 제일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담이 끓는다는 건 호흡기통을 제때 관리하지 않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종합으로 좋아지는 제품 소화가 잘 되고 간에 좋고 눈에 좋고 그리고 특히 인삼녹경이 5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면역력이 올라가고 녹경은 콤파질 관리하게 되었고 은행잎이 20배의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심장과 뇌혈관에 있어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이 우수한 성분 조합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어서 뭐 모든 신경 조직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의 정상 대사를 젊었을 때처럼 유지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식전의 사지원의 식구의 명서방 이렇게 드시면 좋은 효과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두 가지 제품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2: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안녕하십니까. 주부 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주부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전해드리고 여성들의 일상과 고민,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누며 삶 속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이야기들, 그리고 서로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공감과 위로의 시간, 여성 공감 코너,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하는 가운데 알아두면 좋은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가 영화를 볼 때 가장 좋은 명당 자리는 어딜까요? 영화 티켓을 구매할 때 시청 효과가 가장 좋은 관람 위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단순히 뭐 중간 위치만 선택할 것이 아니라 영화 류형, 상영관 규격, 화면 크기, 계단 각도, 스크린 각도 및 관람 수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봐야 합니다. 2D 영화에 대해서 미국 영화 TV 엔지니어 협회가 발표한 최적의 관람 위치 지침에 따르면요, 우선 화면은요, 가능한 이 관객의 시야를 가득 차지해야 하며, 관객과 스크린 양쪽의 시선 간격은 최소 36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경추 피로를 피하기 위해서요, 관객과 스크린 수평선 사이의 양각은요, 35%를 넘지 말아야 합니다. 네. 따라서도 스크린 한쪽과, 이 수평 협각이 너무 작은 양쪽 좌석, 그리고 또 양각이 너무 큰, 매우 큰 앞 좌석, 그리고 스크린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뒷좌석 스피커가 너무 가까운 맨 뒷좌석은요, 우리 영화 관람 체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므로, 선택을 적합하지 않다는 점, 예, 고려해 주시고요. 종합적인 시청 효과를 고려한 규격별 상영관의 최고 관람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작은 영상, 그렇죠? 작은 이 상영관은요, 5, 6열 앞, 뒤,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 크기의 상영관은요, 7, 8열 앞, 뒤,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큰 규모 상영관이나 또 IMATX 홀, 뭐 9, 10열 전후 가운데 자리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별 좌석 경우에, 또 3D 영화의 경우라면요, 3D 안경은 화면 밝기를 약 40% 약화시킴으로 더 나은

7월의 무더위,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이런 날씨에 어떻게 우리의 밝은 눈을 보호하고 연약한 피부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외출시 선글라스와 양산을 쓰는 조치로 보호한다면은 어떨까 싶은데요. 양산, 뭐 여성들이 뭐 햇빛 조임이나 뭐 비가 올 때도 자주 쓰곤 합니다만은. 그러면 선글라스를 어떻게 착용을 해야 하며 어떤 점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그리고 눈도 보호하고 피부도 보호하는 완벽한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선글라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죠. 많은 여성분들이 선글라스를 그냥 패션 아이템으로 여기고 예쁘게 보이는 걸로 사서 끼곤 합니다. 뭐 이런 생각은 절대 금물이죠. 그렇다면요, 선글라스를 선택할 때 무엇을 봐야 할까요? 먼저 이 자외선 차단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합격된 선글라스의 핵심은요, 차단 기능, 즉 파장 400나노미터 이하의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국가 표준에 따르면요, 이 합격된 선글라스는요 반드시 자외선 차단 표시가 있어야 합니다. 렌즈 색상이 짙을수록 이 자외선 차단이 잘 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아주 흔한 오해라고 봐요. 짙은 렌즈는요, 이 주변을 어둡게 만들어 동공이 자연스럽게 확장이 됩니다. 만약 이 렌즈에 진짜 자외선 차단 기능이 없다면은 오히려 더 많은 유해 광선이 눈속 깊숙이 들어가게 돼요. 선글라스를 쓰지 않을 때보다도 더 큰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므로 구매 시 반드시 관련 이 자외선 차단 기능이라고 명시된 제품을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다음으로 렌즈의 색상은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전문가들은요, 회색 또는 갈색 렌즈를 우선 추천합니다. 이 색상들은요, 색 재현성이 뛰어나고 시각적 편안함이 높아서 특히 운전 중에 신호등을 식별하기에 적합합니다. 파란색 렌즈는 오히려 눈에 해로울 수가 있어서 비추천합니다. 이 컬러 렌즈도 운전 시 신호등 인식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삼가해야겠죠. 네, 그 다음으로 필터의 등급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선글라스는 가시광선 투과율에 따라서 0부터 4까지 5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일상 외출에는요, 등급 3의 렌즈면 충분하며 강한 햇빛 차단에 해당을 합니다. 등급 4 렌즈는요, 투과율이 극히 낮아서 3%에서 8%, 고산지대나 서론 같은 극한 환경에 적합하며 일상용으로는요 부적합하고 운전 중에는 절대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근시인분들은요 평소에 안경을 쓰고 있는데 여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몇 가지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컨트랙트, 예, 컨택트레츠. 그래요. 플러스 일반 선크라스는요, 스타일이 가장 좋고요. 디자인 선택이 폭이 넓으며 광학 효과도 우수하답니다. 하지만 안구 건조증이나 민감한 눈을 가진 분은 신중해야 하며 여름철 뭐 일회 영어렌즈나 실리콘 하이드로켈 뭐 재질을 우선 선택해도 좋을 것 같아요. 클립형 선글라스를요 가장 저렴하며 수십 불이면 구입 가능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는요 우러쳐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도 근시인 분은요 사용시 복시 현상이 생길 수 있으니까 주의를 돌리셔야겠습니다. 이 자석 탈부착 안경은요 하나의 안경으로 실내배를 즉시 전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정 편광 기능이 있는 제품을 선택을 하고 안경테 너비는 140mm 미만으로 선택해 주십시오. 140mm 미만으로 변색 렌즈를 벗고 쓰지 않아도 되어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은 운전 중에는 거의 변색되지 않거든요. 이 자외선이 차량 유리에 차단되기 때문이죠. 맞춤형 일체형 근시 선글라스는 광학 효과가 가장 우수하고 가장 미리합니다. 하지만은 실외 전용이며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안경사를 통해서 조제하고 또 UV400 표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은요, 선글라스의 관리 교체 시기는 어떨까요? 네, 선글라스 관리 교체.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수명이 있죠, 이것도. 저렴한 렌즈는요, 약물 침지 방식으로 표면에 자외선 차단막을 형성한 경우가 많아서 막이 벗겨진다거나 심하게 긁히다 보면 차단 효과가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선글라스를 절대 자동차 앞 유리 아래에 두지 마십시오. 뭐 여름철 차량 내 온도가 매우 높아지므로 안경테와 렌즈가 변형이 되거나 또 녹거나 코팅이 잘 될 수도 있습니다. 렌즈 변형이 생기면 착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 보면 시각 왜곡과 눈의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철 눈 부후의 필수 사항인 선글라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봤습니다.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선글라스에 이어서 이제 우리 양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죠. 양산은 이 자배산 차단의 이동식 요새

말씀드리죠. 먼저 자외선 차단 지수를 확인해 보세요. 국가 표준에 따르면은요, 자외선 차단 지수가 40을 초과하고 투과 률이 5% 미만일 때만이 이 자외선 차단 제품으로 인정이 됩니다. 구매 시 자외선 차단 지수가 50 이상인 제품을 우선 선택을 하면 자외선을 98% 이상 차단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네, 다음은요, 코딩을 보세요. 블랙 코딩 혹은 코딩이 흑색 코딩이 이 자외선 차단 효과가 가장 뛰어나며 자외선을 효과적으로 흡수하고 반사를 한답니다. 네, 블랙 코딩, 흑색 코딩. 그 다음으로는요, 컬러 코딩과 뭐 실버 코딩 순인데요. 우선 안쪽에 짙은 색 자외선 차단 코팅이 있는 제품이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간단한 팁이 하나 있습니다. 우산을 햇빛 아래 잠시 둔 후에 우산 안쪽을 손으로 만져보십시오. 온도가 낮을수록 자외선 차단 성능이 우수하다는 점이죠. 네, 다음은요, 이 재질과 색상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폴리에스트나 뭐 기타 마이크로파이버 재질의 우산이 이상적입니다. 짙은 색상의 우산이면은 밝은 색상보다 차단 성능이 뛰어난데 짙은 색이 이 자외선을 더 많이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이 중 천 구조는 단일 천보다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이 이중 천 그래요. 그리고 또 우산 면은 클수록 좋고 적당한 곡선이 또한 있어야죠. 우산 면이 클수록 차폐 면적이 넓어집니다. 동시에 바닥에서 반사되는 자외선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 곡선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은요, 휴대성과 시야 확보에도 주의를 돌려봐야죠. 다음으로 양산의 사용과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좋은 양산을 골랐어도 잘못 사용하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사항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요. 양산을 우산 대신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빗물은 이 자외선 차단 코팅을 씻어내서 차단 효과가 떨어집니다. 비에 젖은 후에는요, 바로 건조시켜 곰팡이가 코팅을 부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산을 우산 대신 사용하지 말아야 해요. 빗물이 자외선 코팅을 방해한다는군요. 씻어는 버리니까. 네, 다음 날카로운 물건과의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보관 시에 열쇠 등 단단한 물건과 함께 또 두지 마시고요. 자외선 차단 코팅이 긁힐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또 정기적으로 점검을 하고 즉시 교체를 해야 합니다. 양산은 소모품이죠. 사용 2년 후에는요, 차단 성능이 현저히 저하가 되므로 교체를 권장을 합니다. 코팅에 손상이 발견되면 즉시 교체해야 되죠. 자외선 차단 뭐 코팅 씻어 내려간다든가 뭐 긁혀온다든가 우리는 우산 대신 뭐 번갈아 가면서 비와도 쓰고 햇빛 나도 뭐 쓰고 뭐 이래저래 많이 쓰는데요. 잘 사용해 주의해 주시고요. 이걸 들으신담. 그리고 세척은 부드럽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드러운 천에 깨끗한 물을 묻혀서 가볍게 닦게 되면은요, 솔로 문지르거나 햇빛에 말리는 것은 피해도 좋습니다.

선글라스와 양산은 여름철 외출에 금상첨화이지만은요, 완벽한 보호를 위해서는요, 몇 가지 추가 사항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자외선이 가장 강한 시간대에 장시간 외출을 피해줘야 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한다면은요, 나무 그늘이나 건물 그림자 아래로 걸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물리적 차단을 우선으로 해야 합니다. 책 너비가 7.5cm 이상인 넓은 책 모자는요, 얼굴과 목을 동시에 가려주기도 하지요. 물리적 차단과 이 화학적 차단을 함께 사용해야 전방위 보호가 가능하다는 점이죠. 선글라스와 양산 위에 선크림도 자외선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럼 선크림은 어떻게 바르면 좋을까요? 네, 선크림 선택은요, 두 가지 지표를 꼭 봐야 하거든요. 일광 화상 방지 능력이 있는 지표와 피부 그을림 방지 능력을 구비한 지표인데요, 30 내지 50 이상으로 권장을 합니다. 선크림을 바르는 요령은요, 외출 15분에서 20분 전에 발라주고요, 얼굴에는요, 동전 한 개 크기 정도가 적당합니다. 2-3시간마다 덧바르고 땀을 흘리거나 수영한 후에는 즉시 덧발라줘야 합니다. 그리고 흐린 날에도 이 자외선 차단은 필수라는 점 알고 계시죠? 많은 분들이 흐린 날에는 햇빛이 없으니까 차단이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건 틀린 견해라고 봐야 되죠. 이 자외선 지수가 높을 때에는 흐린 날에도 눈과 피부 보호에 신경을 써줘야 한다는 점. 자외선은 구름을 통과하므로 눈과 피부에 대한 위협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여성분들은 좀 더 각별히 신경을 많이 써야 하겠죠. 근데 남성들은요, 여기 못 미치죠. 그랜더로 두루두루, 얼굴에 크게 신경을 안 쓰는데, 좀만 신경을 쓴다면은, 더 동안인 얼굴, 버들버들한 얼굴, 건강한 얼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자외선, 이 통과하게 되면 구름을 통과함으로 눈과 피부에 손상이 간다니까, 적절히 착용해 주는 것이 좋을 것 싶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놓치기 쉬운 여름철 눈 건강과 자외선 차단의 모든 것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10년 후 눈빛과 피부를 확실히 지켜줄 것입니다. 건강 여름 넘어서 더 밝고 자신 있는 내일을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은데요. 네, 오늘 주부클럽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인 김홍희였습니다.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 순환 과정에 온몸에

0: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에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복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복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백자반 구버액은 7곽을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구매하시면 20곽을 더 드립니다. 투걸테는 6곽을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에 문의하시고 구매하신 분에게는 아이패치 2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합방 3호 매대입니다.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년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진 백자반 구박액과 더불어 지금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전문 관절 치료약품 투골테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반 구박액 그리고 투골테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아주 오늘부터 특수한 우대 활동이 진행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노인성 질병과 비롯해서 나이가 들면서 골격통으로서 힘든 분들한테 아주 좋은 기회로 되는 우대 활동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가강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다면 백자반 구박액은 한 각에 398원입니다. 15각을 싸면 20각을 드리죠. 그리고 거기에 또 눈에 붙이는 거.

0: 두각을 들이게 돼 있습니다. 눈에 붙이는 고향이라 하기도 하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누구든지 눈이 여름으로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질병까지 백내상, 녹내상, 황반변상, 그의 당뇨병으로 인한 안과 질병, 그의 시신경 위축으로 오는 심막막 색소변성 같은 이런 여러 가지 질병도 역시 여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을 눈에다 딱 붙이게 되면 기본으로서 좋은 해결을 가져오는 눈이 편하고 여러모로 좋은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자방 구박액은 한 가게 398원이라서 15가게 20가게를 드리게 되어 있으면서 또 거기에 눈에 붙이는 고약 두각 투골테이 제품 자체는 12가게 15가게를 드리는데요. 한 가게 490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눈에 붙이는 고약 또 두각을 무료로 드리게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기회는 항상 여러분들한테 유리한 쪽으로서 우리가 많이 조직하게 되어 있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도 가능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복액 이 제품 자체는 전반 그 성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노인성 질병을 치료함에 있어서 효과가 확실하고 하나는 두 번째 특점 자체는 천연 자원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제품 자체는 한 가지 질병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다각도로서 여러모로 불편한 점들을 풀어주게 되는데요. 그 기본 공능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익기 부쇄합니다. 기혈 보충을 해주게 돼 있고 그리고 간과 건파츠를 도와주는 차원에서 많게는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쓰게 되면 간에 부담이 가고 건파츠에 부담이 가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오히려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간과 콤파치 화음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특히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허약으로 인해 가지고 정신이 나지 않습니다. 불면증이 심각하고 건망증이 이점이 너무 심해서 내가 이게 치매에 가깝지 않은가 이 정도까지 자신감이 떨어지는 분들한테 그리고 눈앞이 많이 아물거리고 귀가 슬들리고 머리가 쉽게 빠지고 머리가 너무 빨리 휘어지고 수염까지 빨리 휘어지고 남성들 가운데서는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간, 콤파치 허약이 증상을 근본에서 해결해주는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제 지금 백사방 구복액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2: 아, 이 약이 정말 좋습니다. 예, 하루에 세 번 먹는 것보다 그래서 한 번 딱 먹으면 예, 저녁에 자기 전에 먹으면 예, 원래 수면제랑 먹었댔습니다. 근데 이 약 먹은 다음부터는 예, 수면제를 아예 먹고 예, 이거 먹고 한 30분 되면 잠이 서로로 온다.
0: 예.
2: 그리고 예, 밤에 꿈을 자꾸 죽은 사람 꿈이란 보던 이게 다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2: 그래서
0: 네.
2: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0: 대뇌가 충분하게 영양 공급이 따라가게 되어 있으니까 교감, 부교감 신경이 조화를 형성하게 되어 있으면서 밤이 되게 되면 자연적 수면제가 아닌 수면 이런 역할을 하게 되는 우수한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복액이 아니겠습니까?
2: 그리고 예, 이 아버님의 선택한 게 정말 잘 됐다고 본다. 그리고 이게 예, 어찌 이런 거야?
0: 예.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그 효과성에 예, 예. 대해서 깊이 느끼죠.
2: 그리고 이거에 첫째 밥이 맛있습니다.
0: 예.
2: 이 약이.
0: 그렇죠.
2: 그리고 밥이 맛있고 그래놓고 먹으니까 얘 또 소화가 잘 되고
0: 예.
2: 그다음에 얘 맥이 나고 영 좋습니다. 결국에 기운 교육도 또 돌아오는 게 항알기입니다. 물건 어디다 두면 어디다 둔 거 잘 몰라서 영 그랬는데 지금은 허리 찾을 수 있습니다.
0: 바로 그렇죠.
2: 그리고 예예.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그런 소변도 잤던 게 또 이롭습니다. 그러니까 이 론인이 70이 넘은 다음에 여러 가지 질병이 오는 것에 다 치료해주는 역할을 한다.
0: 바로 그렇죠. 예, 예. 바로
2: 그리고
0: 그렇습니다.
2: 우리 언니 지금 이 투골페를 쓴다.
0: 예.
2: 그 술기름 밀고 댕겼습니다. 그런데 이 투골페를 바르고 잡수는데 얘 위로 자극을 안 준다. 이거 잡순 다음에 관절약이 보통 위로 자극 주는데 자극을 안 줘서 영 좋고에 저기 먼지를 채소 살라면 군번 못 나갔습니다.
0: 예.
2: 그랬던데 그래도 저는 요 문 앞에 초소에 그 아이스 한다. 걔도 조금 지나가.
0: 예.

0: 예, 거기 장마다 있는
1: 선택의 여지가 더 많이 생겼다. 그렇죠.
0: 예, 그래 그렇죠.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할도이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0: 나는 백사방 구복에 그 배달받고 예, 우리 언니는 이 투골페르 배달받으려 우선한 한계입니다.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게 되면 아무튼 우대 활동은 계속 있는 것 아니니까 어느 시간에 가서는 그보다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소요되는 부분이 예, 원래 이번에는 있었는데 헐 시간을 놓치는 터에 못 찾고 이렇게 된다면 아쉽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501-735에다 연락해서 제때 잘 775에다 연락해서 제때 잘 배달받기 바랍니다.
0: 예, 선생님 좋은 약속에 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구복에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 썼는가 뭐 머리가 흐리터분하고 머리가 어제 고조 잉잉 바람이 부는 것처럼 예, 막 그리 소리 나고 소화가 안 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예, 이래서 예, 정말 가슴 고통 겪고 왔습니다. 그러던 차에 선생님 강의 듣고 이 백년장수 약이 돼 그런지 효과가 영 빠릅니다.
1: 그렇죠.
3: 예,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오고 소화가 잘 되놓고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1: 예.
3: 그래 놓고니 활동 못하던 게 활동도 잘하고 거기다가 또 두골 패는 거죠. 아이 아픈 데 없습니다. 경추 다리 거죠. 막 하고 아파서 진저 못하고 날이 흐린 날씨에 비 오는 날씨면 전날부터 예, 청기어버 됐습니다.
1: 청기어버지. 그래, 예, 예.
3: 예. 그래던 차에 이 투골패는 먹고, 먹는 게 소화가 자극받지 않고, 아까 얼마 전에 이전에 자극을 먹는 약을 먹으면 예, 그저 지내 위를 자극해서 죄 뿌리는 약은 얼마인지 모른다.
1: 그러던지
3: 이거는 바르고, 마사지하고 하는 거는 난생 좀 아파본 사람 같지 않나.
1: 예, 그렇죠. 예, 큰 해결이죠.
3: 이 몸이 헷갑아 놓고 걷기도 좋고 활동도 하고 해놓고 이제도 활동하고 왔습니다.
1: 예,
3: 얼마 좋습니까?
1: 그렇죠.
3: 이제 좋을 때 이 배달을 두 가지 다 받아서 장기적으로 쓰자고 그랬는데.
1: 예, 이번에 우대 활동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5번에 연락하면 문점 무료 배달이 가능하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지금 이 백자밤 쓰고 있는데 효과 좋고 효과 아주 빠릅니다. 나는 예, 이 혈압이 양대로 막 올라가면 영 고소했습니다. 그래 좋다는 약을 다 써도 안 되는데 이번에 이 백자밤 쓴 후에는 혈압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그렇게 어림기전하고 그래던 증상이 다 사라지니까 예,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그리고 예, 기억력이 돌아온 게 확실히 알기고 딴 것보다 예, 귀에서 소리 너무 나고 귀가 잘 들리지 않아서 좋다는 약은 다 써도 안 되는데 이 백대방 쓴 후에는 귀가 너무 잘 들려야 됐습니다.
1: 여기 성분 자체가 그런 거 충분하게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점점 더 좋아지게 되실 겁니다.
4: 영 좋습니다. 그리고 또 잠을 잘 자고 그리고 이 두월 때는 우리 올케가 지금 어느 해 70이 됐습니다. 그래 나이스는 이 다리 허리 다 아파서 예, 바깥에는 못 나가고 집에서도 뱅뱅 돔에 밥이나 겨우겨우 했습니다. 근데 내 이거에 공고래에서 지금 어느 반년 쓰니까 예, 기본상 어느 바깥 출입이 다 하고 예, 마트도 가고 그렇게 좋다 되니까
1: 갑자기하고
4: 예, 그렇게 써도 아이 되던 게 여기서 효과를 너무 보고 좋아서 예, 이거 평생 쓰겠답니다. 좋답니다.
1: 예, 바로 그럴 겁니다.
4: 예, 예 약은 예, 정말 선택 잘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올케가 내 지금 오늘 저녁에 배달 받다고 그래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예. 자체는 너무 많이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직접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게 되면 여러모로서 종합적으로 좋은 효과를 거두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이 백자방 900 얻은 후에 한 반년 썼습니다.
1: 아, 그래요?
5: 예, 이거 쓰고 고루고루 여름에는 지금 많이 소화됐습니다.
1: 예.
5: 특히 이거 쓴다면 뭐에 도하니까 우리 논에는 자꾸만 다리나 허리나 이게 아프고 맥이 없죠. 딱 떠든지 않게. 근데 이거 쓰고 지금 맥이 나는 게, 나가 얻어는 올해 뭐 한 40분, 1시간씩 걸어다니고 와도 맥 없는 줄 모릅니다, 지금.
1: 예, 예, 그렇죠.
5: 예, 완전 심의가 많이 오고, 그 다음에 하나는 머리가 예, 어지럽,

0: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 안 나고 머리 어지럽고 비에서 단계에 그냥 전기 소리 나고 했는데 이러한 증세도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1: 그러니까. 그렇죠.
0: 없어지고. 예. 그리고 또 머리 지금 하나 그런가 하면 머리가 많이 빠지는 게 있으니까 예.
1: 예.
0: 머리 감옥 이렇게 뭐 세워하고 이렇게 된 것도 머리 한 둥지가 탁 빠지고.
1: 예.
0: 지금 머리가 예, 검은 머리 샬도 돋아나오고 되게 많이 나오고
1: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게 확실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런 성분이 확실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다.
0: 예, 예. 그러니까 뭐 지금 머리가 옛날에 왔는 분은 검은 머리 나오고 되게 젊어집니다.
1: 그렇죠. 예예. 예. 예,
0: 그리고 이 몸이가 예, 이게 손발이 그냥 차고 예, 냉하고 이래던 게 지금 절연하고 근데 두둥 손이가 예, 이게 이 마모이 되고 이래던 게 이런 증세도 완전히 없습니다 지금.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예,
0: 그리고 제일 지금 예, 큰 문제 해결된 건 예, 이 전력선 비대가 지금 이게 내 50살부터 한 게 어떤 이게 이 자석이 이래 아 이거 밤에 소비 요즘은 한 6번, 7번씩 그래도 버터입니다.
1: 남성들한테는 그게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생활질이 크게 떨어지는 큰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건팥을 딱 틀어지고 건팥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제품 자체는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쉽게 풀리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박에 속합니다.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0: 예, 이 쓴바람에 지금 먼저 이거 두고 저도 신비하게 해결돼가지고 반소되는 것도 한번 따보고 이러니까 통담자고 하고 얼마나 지금 좋은지
1: 그렇죠.
0: 병이 뭐 어디 아픈데 옛날에는 여기 아프고 저기 아프고 이렇게 해서 아픈데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근데 다른 약 아예 먹고 내 이 약을 지금 그냥 꾸준히 쓰고 있는데 이번에 또 활동 이 좋고 특수활동 지게 또 싸서 오래 그냥 쓰려고 합니다.
1: 이 제품 자체는 시간적인 국한성을 너무 엄격하게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아, 그 백날 같은 거 세 개, 네 개 이렇게 복용하면 복용할수록 다른 간과 건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간과 건팥을 상하는 이 점은 완전히 피해갈 수 있게 되어 있으니까 흡수가 잘 되고 종합적으로 좋아지는 이런 좋은 제품 자체고 그리고 다른 후유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저도 이거, 뇌경색 후유증으로 머리 어지럽고 혈압도 안 좋아져서 항상 예, 손발이 저리고 차고 해서, 백자관 구매하고 조금 먹어보부터 예, 혈압도 어느 정도 어지럽지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3: 그리고도 특히 나는 전례적으로 소변보기 영 힘들고 하루 전에 다이어트 화장실 당했는데, 허가는 한번 보면 조금씩 나아지, 한참씩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백자방 구매 먹어부터 한번 보면 소변에 많아지면 소변 자수 조금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1: 그게 남성들의 공성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남성들이 장수에는 큰 기둥으로 될 수 있는데, 그 문제가 지금 바로 해결받게 되어 있는가, 이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박액입니다. 예.
3: 네, 나는 이 약이 효과도 제일이라니까, 이 약을 꾸준히 계속 먹으려고 하니까, 이번에도 배달 받아왔습니다.
1: 아, 그래요? 예, 예.
3: 근데 우리 조카 여전히 한국에서 들어오는데, 아이, 간이 무릎 관절 심해서 일하다가 이래 좀 다치기도 했는데, 아이, 앉았다는, 아, 이제 50대 중반대 앉았다 이래서 영 바빠한다. 무릎에서 또 소리 나네, 영 바빠한데, 좋은 태를 알아봐달라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1: 예, 말씀한 그 정황 들어보니까 그런 분들한테 제일 어울리는 제품 자체가 투골태입니다. 투라는 건 투과한다는, 골이라는 건 골격이란 말. 태란 건 매우 빨리 골격에 투과하는 제품 자체다. 이 제품 자체는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이런 제품 자체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복방 개미 활락 캡슐로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고 무릎뿐만 아니라 경추, 견주, 요추, 어느 손가락 마디, 발목 어디든지 아픈 이 점에 대해서는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특히 이 구복액 자체가 속으로부터 겉으로 간과 건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또 외용약이 따라갑니다.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면 어지간한 통통은 물러가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국가 발명 특허를 받았을 때는 많은 산자의 위안 같은 데서 임상실험을 거쳐서 나온 제품 자체

0: 제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완전히 믿고 쓰시게 되면 이제 조카분이 이제 두골대의 제품 자체가 너무 잘 어울리는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이 제품을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황차 이번에 우대증 책도 좋으니까 501-7755번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와,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아, 네,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3: 예, 백자방 나와서 쓴지 어람다.
0: 아, 그래요?
3: 예. 예, 약용 좋습니다. 한번 먹어 좋고, 값이 좋다, 합당하고 좋지. 겨울을, 이런, 어서는 60 넘고, 70 넘고, 80 되는 분들이 다, 이게, 맥도 없지, 잠 못 자지. 그 다음에 사적에, 어느게 뭐,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0: 그렇죠.
3: 한마디로 예. 말해서.
0: 나이가 예. 백병을 불러오는 과정에 속하니까 그럴 수밖에요.
3: 예. 그렇습니다. 나 먹을까에 정말 이렇게 아이 아픈데 없습니다. 걔네 이하고 먹기 싫은데 어서는 7달 먹었니, 아, 잠이 잘 와서 좋고, 맥이 나고, 예. 머리, 그 다음에 어지러운 것도 낫고, 예. 그 다음에 피부도, 이것도 쓰고, 뭐, 피부도 형 좋아집니다. 갈아본 게.
0: 바로 그렇죠, 예.
3: 이렇게 두드리건 안 돋는데, 매설에 자꾸 갈아본다, 만다.
0: 바로.
3: 갈아본 긁은 예. 예.
0: 피나죠.
3: 근데 무슨, 예.
0: 상처가
3: 생겨. 어, 그런 건 그런 건 없는데 갈았고, 또 저짝이 갈았고, 저짝이 갈았고. 그다음 또 어떨 때는 이 날이 흐르면 어느 거 한 곳이 아픈 게라 또 액동두두 떼댕긴 거 무슨
0: 그렇죠.
3: 궁수성이라 하는데 예, 예. 그것도 없어졌습니다.
0: 그렇죠.
3: 예. 예, 용도순다 약이 이런 여기엔 좀마오이 우리의 어선 들고 막연이야 한 달에 한번 먹어 좋고 이래까나 잠도 잘 자지 맥도 나지 게 이런 장수약을 써야 어쨌든 좀 조금이라도 좀 더 오래 살게
0: 그만. 아 그렇죠. 사는 동안에 예, 편안하게 오래 살아야 되죠. 아프지 않게.
3: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 예. 또 부담도 없고 오늘 좋으니까 한번 그렇죠. 먹어서 해도 안 살아. 예, 그래서 턱 먹으면 그래서 9시 반이 자면은 9시 턱 한 대를 먹으면 아 벌써 이렇게 온몸이 벌써 예, 알긴다. 잠이 오다 하는 게 눈부터 별로 예, 내려오는 것 같고 예.
0: 그렇죠.
3: 그 얼마나 좋은지 뭐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와닿다 나옵니다.
0: 신경 조절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예. 그 잠 자다가 아침에 일어나 정신 난데 또 예, 그게 기력도 용서하십니다. 이 약 먹이.
0: 그렇죠.
3: 예, 우리 어린이들은 정말 이야기에 다 드러났습니다. 정말 이야기 해본다. 나 아무리
0: 그렇죠.
3: 제가 약 많이 먹긴 먹어도
0: 예.
3: 약만 한 게 없습니다. 그래, 예. 여러분 우리 학생에 우리 또 동생 또 한국에서 온 게 자꾸 매겼다. 야, 너가 막이 너도 60 넘었으면 너가 막이 지금부터 뭐냐 이거 같이 싸자고 그랬다.
0: 예, 그렇게 하셔. 기회입니다. 특히 외국 생활에 진출하셔갖고 많이 필요해지고 건강 상황이 많이 처져 있고 이런 분들한테는 딱 어느 약을 쓰면 어떻겠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해도 이 제품 자체는 많이 고민할 필요가 없이 여러모로서 불편함에 나이가 들면서 자기절로도 억제하기 어렵고 선택하기 어렵고 그럴 때는 이 제품 자체를 선택하는 게 아주 적정합니다.
3: 맞습니다. 예. 선생님 말씀 정말 지당합니다.
0: 아.
3: 농축액이 됐구먼니까.
0: 그렇죠. 백근 농축에서
3: 예, 그러니까
0: 한 그릇 만들었습니다.
3: 말입니다. 예.
0: 아, 바로 그렇습니다.
3: 예.
0: 전례라고
3: 예,
0: 계세요.
3: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백자방 구복액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복액은 백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유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부탁드립니다.
0: 지금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두골대의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마사지 해주고 발라주고 이러는 과정에서 어지간한 나이가 들면서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을 정도로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겠습니다.

0: 특히 이제 금방 말씀드렸지만 해도 복방 개미 활락 캡슐은 이 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미를 중심으로 한 몇 가지 종합 성분으로 되었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으면서 특히 우리가 동통을 느낄 때에다며 경락이 수통되지 않는 경우에 동통을 느끼게 되어 있겠습니다. 어디에 막히게다며 거기에 영양공급과 노폐물 배출이 이게 순환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걸 말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통으로 전달되는데 이 제품 자체는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그 위에 큰 글씨가 바로 뭐 경락을 수통시켜주는 차원에서 동통을 해결 흑개미를 위주로 한 복방 이런 그 캡슐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그 발명 특허를 받은 첫 구절에 풍한습을 몰아내고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여러 가지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드시면서 사람이 노하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를로 구셀로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노하는 골격이 노화부터 시작된다. 골격통으로 인해서 움직일 수 없어서 생활을 자립하기 힘들고 남이 손에 이끌려 다니고 자기 절로 가지 못하고 남이 많은 도움을 받아야만이 내가 생존할 수 있는 여기에는 심장과 뇌혈관의 질병 그 버금으로 가는 게 주약에는 골격통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무릎관절이 아프고 경추가 아프고 요추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내리 요추로 인해서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느 관절마다 아프지 않은 부분이 없게 되어 있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본 제품 투골테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고 특히 이 제품 자체의 특수성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고 이렇게 되면 어지간한 관절통은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여기 흑개미라는 이 제품 자체는 특수한 중약제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흑개미는 세상에서 제일 그 숫자가 많은 이런 작은 동물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요. 소고기 우유를 초과할 정도로서 본초 강목에서 개미를 현만하고 부르게 되었는데요. 개미 다리는 모두 6개가 있는데 발동기 몇천 개의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특수한 그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근이 사람이 3,500대의 자동차를 끌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흑개미 힘이라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흑개미가 들어갔는데 흑개미는 해독 지통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보신종양 곰팥을 도와주며 곰팥이 양을 충분하게 보충해주게 되어 있으면서 간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관절통을 해결해주는 우수한 성분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방귀란 성분 자체가 부증을 빼줍니다. 우리가 지금 관절통이 있는 분들은 부증이 많이 생기면서 무릎이 아프게 되면 무릎도 무럭이 생기고 발목이 아프게 되면 발목이 딩딩 부어나거나 이런 분들인데 특히 혈압을 온정시켜주면서 무균성 염증을 소염시켜주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여기에 있으니까 열심히 사용하면 관절통은 해결되지 않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위로는 501-775번, 501-775번입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은 시작이 절반이다 라는 속담을 알고 있나요? 무슨 일이나 시작하는 것이 절반을 한 것과 같다는 뜻으로 시작이 중요함을 비교 이르는 말입니다. 문제를 풀 때 망설이기만 하고 선뜻 시작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마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연필을 들고 한 문제라도 풀기 시작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언젠가 끝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운동도 마찬가지랍니다.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가벼운 준비 운동부터 먼저 시작해보세요. 그러면 기분도 상쾌해지고 꾸준히 운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0: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를 내어 첫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큰 성공의 반을 이룬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친구들, 오늘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일을 힘차게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상식을 배워보면서 시야를 넓혀가는 시간 가져볼까요?
1: 알쏭달쏭 호기심 여행.
0: 오늘은 숲속에서 살금살금 다니는 아주 귀엽고 똑똑한 동물 친구를 만나볼 거예요. 바로 너구리 곰입니다. 귀여운 생김새로부터 독특한 생활 습성까지 지금부터 귀 기울여 너구리 곰의 재미나는 이야기 들어볼까요? 너구리 곰은 포유강 식육목에 속하는 동물인데요. 주로 북아메리카주에 분포되어 있고 유럽과 아시아주의 일부 나라에서도 서식하고 있습니다. 너구리 곰은 습기가 많은 숲속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가끔은 농경지, 교외, 그리고 도시에서 발견되기도 하죠. 너구리 곰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가장 큰 특징이 있는데요. 바로 눈 주변의 넓고 검은 얼룩입니다. 얼굴에 하얀 털과 어우러져 마치 작은 가면을 쓴 것처럼 보이죠? 그 모습이 너무 익살스러워서 사람들은 너구리 곰에게 가면 도적이라는 재미있는 별명을 붙여줬답니다. 너구리 곰의 귀는 동그랗고 웃부분에 하얀 털이 나 있습니다. 몸의 전체적인 털 색깔이 보통 진한 회색이나 연한 회색이지만 갈색, 검은색, 노란색 등 다양한 색깔의 너구리 곰도 있는데요. 아주 드물게 온몸이 하얀색인 너구리 곰도 나타났다고 합니다. 너구리 곰에게는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꼬리를 살펴보면 다섯 개 내지 일곱 개의 검은 고리 모양의 무늬가 선명하게 둘러져 있는데요. 마치 꼬리에 여러 개의 반지가 끼워진 것처럼 보이죠. 이러고 보면 너구리 곰은 정말 매력적인 생김새를 가진 동물입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나의 마음을 보내드립니다.

곳을 많이 찾아다니죠. 이는 노구리곰의 아주 독특한 습성, 씻어먹는 행위와 깊은 관계가 있답니다. 노구리곰은 흔히 찾은 모기를 물에 넣고 씻는 듯한 행동을 하는데요. 그러나 이런 행동은 예민한 촉각으로 모기를 확인하는 것뿐이랍니다. 노구리곰의 앞발에는 촉각 감수기가 많이 나 있는데요. 물에 닿으면 촉각의 민감도가 더욱 높아진답니다. 노구리곰이 모기를 물에 넣고 주물럭거리는 동안 사실은 촉각으로 모기의 질감과 신선도를 느끼며 먹어도 되는지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사람들이 상점에서 과일을 고를 때 손으로 만져보고 눌러보며 잘 익었는지 확인하는 것과 같답니다. 다만 노구리곰은 물의 힘을 빌려 촉각을 더욱 예민하게 사용할 뿐입니다. 동요 자연의 조화를 듣고 돌아올게요.

너구리곰은 무엇을 먹고 살까요? 잡식성 동물인 너구리곰은 식물도 좋아하고 고기도 좋아한답니다. 먼저 너구리곰이 즐겨 먹는 식물성 먹이에 대해 알아볼까요? 첫 번째는 장과입니다. 블루베리, 복분자 등 새콤달콤한 열매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두 번째는 호두, 도토리 등 견과류입니다. 이런 견과류에는 단백질과 지방이 많이 들어있어 영양가가 아주 높습니다. 가을이 되면 너구리곰은 도토리를 많이 모아 저장해 두기도 하는데요. 이 밖에 각종 식물의 종자, 뿌리와 잎도 먹는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너구리곰의 동물성 먹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동요 시냇물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이번에는 노구리곰의 동물성 모기에 대해 살펴볼까요? 봄이 되면 노구리곰은 곤충, 쥐나 토끼와 같은 작은 동물을 많이 잡아먹습니다. 여름이 되면 작은 물고기나 개구리도 사냥하는데요. 심지어 새와 새알도 먹는다고 합니다. 노구리곰은 날카로운 발톱으로 새알에 살짝 구멍을 낸 다음 알 속에 즙을 빨아먹는답니다. 정말 똑똑하지 않나요? 그러나 도시에 사는 노구리곰의 먹이 습관은 조금 다릅니다. 쓰레기통을 뒤지며 남은 음식물, 과일 껍질과 같은 먹이 찌꺼기를 찾아 먹는 모습도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식물성 먹이부터 동물성 먹이까지 가리지 않고 골고루 먹기 때문에 노구리곰은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살아가는 똑똑하고 생존력이 강한 동물이랍니다. 네, 동요 사시절이 좋아요를 보내드립니다.

너구리곰은 야행성 동물입니다. 낮에는 주로 나무 위에서 휴식을 취하고요. 나무구멍이나 나뭇가지 사이에 둥지를 만들어 지낸답니다. 하지만 해가 지고 밤이 되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먹이를 찾기 시작하죠. 만약 검은곰과 같은 천적을 만나면 너구리곰은 재빨리 나무로 올라가 피신을 한답니다. 너구리곰은 기어오르는 능력이 아주 뛰어난 동물인데요. 나무는 물론 절벽과 건물도 자유자재로 오르내릴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너구리곰이 척척 기어오를 수 있을까요? 바로 너구리곰의 사지에 있습니다. 네 다리는 아주 튼튼하고 발은 사람의 손에 뒤지지 않을 정도로 매우 민첩합니다. 매끈해 보이는 높은 건축물의 벽에는 작은 돌기가 숨어 있습니다. 너구리곰은 이 작은 돌기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잡아내면서 척척 기어오르는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귀여운 동물 노구리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친구들, 오늘 방송을 들으면서 졸무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물가에서 앞발로 주물럭주물럭 먹이를 씻는 노구리곰의 모습 상상해 보았는지요. 자연은 정말 신기하고 재미있는 동물들로 가득하답니다. 다음 시간에도 풍부한 상식으로 찾아올게요.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음악 유희라라라 참말 재미나 한다야. 성순하는 선생님의 손풍금 소리, 쿵자쿵자 우리들의 타악기 소리, 교실에 울려요 곱게 울려요, 쿵자쿵자 쿵자자 높이 울려요. 야야야 재미난다야, 야야야 재미난다야. 음악유희라라라, 음악유희라라라 참말 재미난다야. 성순하는 선생님의 손풍금 소리, 쿵자쿵자 우리들의 타악기 소리, 교실에 울려요 곱게 울려요, 쿵자쿵자 쿵자자 높이 울려요. 야야야 재미난다야, 야야야 재미난다야. 음악유희라라라, 음악유희라라라 참말 재미난다야.

0: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축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홍수 방지는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미리 준비하고 여유롭게 대응합시다. 미리 점검하고 미리 발견하며 미리 조치를 취해 안전을 확보합시다.

양미기는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헝겊을 싸매고 있었는데 참 보기가 딱했다. 자기도 쑥스러운지 멋쩍게 웃었다. 한동정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겁니까? 양미기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단장동지가 말편자를 몇 번은 갈았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신을 신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참 맹랑한 동지로군. 한동정은 호위병을 보고 말했다. 아, 나한테 집신 남은 게 있으면 미기 동지한테 한 컬레 주도록 해요. 호위병은 내키지 않은 얼굴로 가방을 들추어 집신을 꺼냈다. 고맙습니다, 지휘관 동지. 양미기는 사형 인사 한마디 없이 집신을 냉큼 받아주고는 발에 감았던 헝겊을 풀었다. 그런데 집신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자 군복 안으로 빨간 여자 속옷이 드러났다. 미기, 안 입은 그 속옷은 뭐지? 한동정이 웃으며 놀랬다. 양미기는 대뜸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급하게 옷을 아래로 당기면서 한숨을 쉬었다. 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떨고 있으니까 몰수위원회에서 토벌한테서 빼앗은 옷을 나눠줬는데 남자 옷은 금세 다 떨어지고 남은 거라고는 이 옷밖에 없었거든요. 옷을 나눠주던 동지들이 저한테 이거라도 입겠느냐고 물어서 사람이 얼어 죽게 되었는데

여자옷 남자옷 가리게 생겼나고 했죠. 놈들 때문에 우리 홍군이 어떤 처지가 되는지 좀 보시라고요. 나중에 장계석 그놈을 찾게 되면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려야 한다. 황소가 이내 웃는 얼굴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런데 동지, 우리가 오강을 건너려면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 뗏목을 묶으면 됩니다. 양미귀가 자신있게 말했다. 그는 눈을 잔뜩 떠인 채 산비탈 위에 서 있는 대나무 숲을 가리키었다. 보세요, 재료는 얼마든지 있으니 오강을 열 번도 더 건널 수가 있습니다. 황소는 작은 눈을 즐겁게 반짝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러면은 재료를 찾느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군. 그런데 동지가 뗏목을 엮을 줄 압니까? 양미귀가 웃으며 대꾸했다. 우리 아버지가 감강에서 뱃사공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대나무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거들어 주었지요. 잘 됐군요. 한동정과 황소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뗏목으로 부귀를 놓아도 될까? 공병위원장 정의도 끼어들었다. 양미기가 꼭 전문가라도 된 것 같았다. 됩니다. 진의 다리를 만들면 되죠. 진의 다리라니. 대나무 뗏목을 진흙처럼 하나하나 이어놓는 거죠. 하지만 대오리 밧줄이 있어야 합니다. 대오리 밧줄도 제가 만들 줄 알아요. 대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밧줄로 꾸면 되는데 그건 물에 젖으면 더 튼튼해지죠. 공병연장은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동정은 흥분해서 양미귀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다. 오강에서 동지 같은 사람을 만날 줄은 정말 몰랐네. 각연에서 사람을 뽑으면 동지가 조선사령을 맡도록 해요. 면장 김우래는 이일연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되자 어깨가 으쓱했다. 지휘관 동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동정이 나루토를 가리키며 정우에게 지시했다. 이곳은 거꾸 날랐다. 몸에서는 눈 녹은 물이 뚝뚝 떨어지었다. 양미기는 진짜 조선 기술자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일깨워주며 돌아다니었다. 그는 원칙이 아주 분명했다. 동지들, 대나무 술을 다 비워서는 안 됩니다. 대나무 술하니? 양이랑 그럼 암대나무도 있단 말인가? 어? 사람들이 왁자그르르 웃었다. 웃지 말아요. 확실히 대나무는 암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안다고요. 양미귀가 웃음기를 거두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것이 수대나무이고 어느 것이 암대나무인지 상세히 가르쳐 주었다. 만약 우리가 숫대나무나 암대나무를 다 베어버리면은 이 대나무 숲은 사라지고 말지요. 그럼 백성들은 어쩝니까? 설사 지금은 토호의 것이라고 해도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군. 자네 말이 맞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맞짱 그렇지였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대 건너 하나씩 베면서 암대나무도 남기고 숫대나무도 남겨줘야 합니다. 대나무를 베고 나서는 뗏목 엮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뗏목을 다 엮고 나서는 또 소리를 지었다.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머리 부분을 풀에 달고 쳐들리게 해야죠. 그래야 배가 물살에 잘 가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머리 부분이 우로 쳐들린 뗏목이 완성이 되었다.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날렵한 생김새가 제법 그럴싸해 보이었다. 한동정과 황소, 김우래는 싱글벙글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기 한번 찔러보고 저기 한번 쳐다보고 하더니 뗏목을 만든 전사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었다. 한동정이 김우래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강을 건널 사람은 뽑았습니까? 젠작 뽑아놓았습니다. 김우래가 대답했다. 지원한 사람이 많았는데 8사람만 골랐습니다. 건너갈 수가 있을지 먼저 시험해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데려오세요. 황소가 말했다. 전사 일곱 사람이 배장을 따라 달려오더니 한동정 앞으로 쭉 늘어섰다. 여덟 사람 모두 무장은 잘 갖췄지만 그중 네 사람은 평복을 입은 채로였다.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절 모자를 쓴 사람도 있었다. 조항소 배투 구역의 유격대보다 더 허술한 게 아닌가. 하지만은 소베트 구역을 떠난 뒤에 두 달 남짓한 사이에 날마다 걷기만 하고 보급을 받지 못했으니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한동정은 막중한 임무를 맡고도 덤덤한 척하려 애쓰는 전사들에 있어서 속이 내려갔다. 동지들 모두 혐을 칠 줄 알겠지? 황소가 물었다. 모두 강강 주변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이 강을 보니 감강보다 넓지는 않은데요. 중절 모자를 쓴 전사가 팔랑거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면서 레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날씨가 말이 아니군요. 황소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엄숙하게 부탁을 했다. 동지들, 책임이 무겁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강을 건너지 못한다면은,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휘관 동지, 마음 놓으십시오. 전사들이 앞다투어 말했다. 한동정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럼 시작해보세요. 내가 활약을 조직하여 응모하겠습니다. 전사들은 뗏목을 메고 강가로 나갔다. 한동정과 황소는 둔덕 뒤에 숨어서 상황을 살피었다. 골짜기는 여전히 안개가 짙게 깔린 채 진눈가비가 자욱하게 날리고 있었다. 북풍에 울부짖는 세찬 물결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적들이 종을 쏘아대자 홍군도 중기관총으로 적의 사격 진지에 있는 화구를 겨누고 정확하게 탄화를 부부왔다. 저마다 다른 옷을 입은 홍군 전사 8사람은 날색의 뗏목을 강에 밀어놓고 우에 올라타더니 삿대와 장대로 젖기 시작했다. 뗏목은 10m쯤 나가는가 싶더니 급류에 밀려나와 버렸다. 전사들은 뗏목에서 내려 다시 뗏목을 강으로 밀어넣는 수밖에 없었다. 한동전 자꾸 이마를 짚으려다. 뗏목이 강기색을 한참 벗어나서야 얼굴이 조금 펴지었다. 한동정과 황소의 마음은 물결 속에 가라앉았다 떠올랐다가 하는 뗏목을 따라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뗏목은 점점 강 한가운데로 나갔다. 갑자기 뗏목이 제자리에 뚝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몇 사람이 일어서서 뭘 하는가 싶었더니 그 순간 뗏목이 경류에 휘말려 들어갔다. 아, 이런! 누가 물이 빠졌나 보군! 황소가 놀라 소리를 쳤다. 뗏목이 무엇에 걸렸는지 거의 고추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돌려로 흰 물거품이 흩날리였다. 다급히 망원경을 들고 보니 뗏목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뗏목 곁으로 떴다 가라앉았다는 검은 점 18개가 어슴풀이 보이었다. 뗏목은 어느새 거센 물살에 실려 쏜살같이 떠내려갔다. 하지만 검은 점들 몇 개는 여전히 물결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곧 검푸른 물결과 자욱한 진눈가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잘못될걸. 황소가 실망해서 말했다. 한동정이 망원경을 내리고 정치위원을 바라보니 망원경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붉은 별을 단 모자 둘레는 땀이 흥건했다. 속이 타기는 한동정도 마찬가지였다. 동지들이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김우래가 저

반쪽 둔덕 뒤에서 달려왔다. 그는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듯이 풀이 죽어 있었다. 한동정과 황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뗏목이 또 있으니 다시 건너보겠습니다. 김우래가 말했다. 아닙니다. 밤에 다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한동정이 황소를 바라보았다. 황소는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강하류로 사람을 보내서 동지들이 모두 무사한지 찾아보자고. 눈은 못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갈수록 펑펑 쏟아지었다. 한이바람도 더 거세 찼다. 강 건너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들은 짙은 안개 속에 파묻혀 버리었다. 강물은 흐릿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강은 더욱 넓고 한결 신비하고 도무지 가늠이

0: 10만 대군의 추격을 받으며 홍군은 마침내 오강을 건넌다.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창조되는 걸까? 이 검푸른 강물이 개발을 준다. 단주이부는 산비탈에 있는 마을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침에 지형을 살피던 그곳이었다. 한동종과 황소가 문에 들어서자 당직을 서던 참모가 보고를 했다. 금방 본부에서 요참모장 동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참모장이 손수 걸었나? 한동정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나? 강을 건너는 일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셔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지시는 없었나? 적의 공격을 뚫고 다리를 놓으려면 사상자가 많이 날 테니 천천히 해도 된답니다. 신심을 잃지 말고 해보되 깊은 밤이 대낮보다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설악과 주훈이 추격부대가 그 개같은 설악산 놈이 어디까지 왔답니까? 시병 화평 평물에 이르렀고 옹안 여경으로 진군하고 있답니다. 그럼 하루면 닿을 거란 말이군. 네, 그래서 왕결열이 전보를 보내 우리 홍군을 오강 이남에서 무찔러야 하니 서울학대로 빨리빨리 서쪽으로 진격해달라고 자꾸 다그친답니다. 한동정은 이마를 찡그리고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돌려 황소를 보았다. 황동지, 오늘 밤에 움직이자고. 황소는 한동안 생각하고는 신종에게 대답했다. 밤에 한번 다시 시험해보지요. 내일 새벽 4시에 다시 강을 건너도록 하고 그러면은 준비를 꼼꼼히 잘해야 해요. 좋아, 그렇게 하지. 한동정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겨울이라 날이 빨리 저무는 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깔려서 오후 4시도 되지 않아서 벌써 어렴풋이 어둠이 깃들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오강은 낮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이때 김우래가 대나무로 엮어 만든 뗏목을 돌쳐맨 돌격대를 거느리고 단주이부로 왔다.
1: 보고드립니다. 团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돌격대가 왔습니다.
0: 김우래가 쟁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동정이 그들을 훑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돌격대는 8사람 아닙니까?
2: 왜 한 사람이 빠졌지?
3: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갑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동지도 간다고?
0: 황소가 눈이 휘둥그레서 물었다.
1: 배장이 거느리고 간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0: 김우래가 대답했다.
1: 학질이 금방 나왔는데 이렇게 지랄 같은 날씨에 강...

장편 소설 대장정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1: 우리의 문화를 세상에 알리고
0: 우리의 문화를 전승합니다.
1: 중국 조선족 생활문화 탐방.

0: 안녕하십니까. 민간 이야기 프로 진행을 맡은 리나입니다. 조선족 민간 이야기 시리즈 오늘은 542회입니다. 연변 민간 문예가 협회 민간 이야기 위원회 박용일 주임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나오셨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되었습니까?
1: 네, 오늘은 망부바위, 선녀담 등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출한 남편이 그 언제 돌아오겠느냐고 산고개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듯한 망부바위는 외롭게 압록강 하류에 솟아 있습니다. 옛날 따스한 봄날에 바람이 없을 때면 여러 고을의 사또들은 들러를 나가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한 고을에서 함께 일을 보는 김사또와 최사또도 여느 사또들처럼 며칠 동안 먹을 음식을 풍부히 장만해가지고 바다 구경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언젠가 최사또가 김사또와 함께 배를 타고 바다에 옹기종기 솟아있는 성 구경을 하자고 청했지만 성미가 곧은 김사또는 이리저리 핑계를 대면서 회피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듬해 봄이 되자 최사또가 또 김사또를 보고 이렇게 청을 들었습니다. 김사또 어른, 봄 날씨가 이렇듯 따뜻한데 집안에 붙박혀 있지 말고 바닷가에 나가서 성 구경하면 좋지 않을까요? 요즘 별로 일이 없을 테니 구경을 떠나봅시다. 그 말에 글쎄 최사또 어른께서 이렇게 자주 청하니 거절할 수가 없군. 그럼 함께 구경을 떠나봅시 하고 김사또는 마지못해 이렇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렴 그렇겠지. 우리는 민사일에 너무도 골머리를 아침하고 머리나 씌우는 것도 바쁠 테가 없지요. 최사또는 흐뭇해서 말했습니다.
0: 네, 두 사람이 바다 구경을 떠나군요.
1: 네, 이렇게 합의를 본 뒤 어느 날 최사또와 김사또는 함께 배에 올라 성구경을 떠났습니다. 떠나기 전에 김사또의 아내 정신은 남편한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첫 걸음이니 망설을 조심하세요. 구경이 끝나면 지체 말고 제때 귀가하세요. 그 말에 아무런 부인이 부탁대로 해야죠 하고 김사또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김사또의 부인 정신을 놓고 볼 때 노를 쓰고 시집을 온 지 몇 해가 잘 되었지만 여지껏 신변에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 연고 때문에 그냥 처녀 때 그 예쁜 모습을 그의 얼굴과 몸에서 떠날 줄 몰랐습니다. 또한 그는 현숙한 부인이 자질을 갖춘 자가 글도 곧잘 짓고 검은 것도 아주 잘 탔습니다. 그리하여 정씨 부인을 본 사람들 가운데서 그를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제사도 함께 성구경을 떠나는 것을 막아놨을까 생각하다가 이렇게 니은으로서 어찌 남편의 행차를 막으려 하는 데서 그런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길목에서 조심하라고 김사또한테 부탁했을 뿐이었습니다.
0: 네, 금술이 좋은 부부였네요.
1: 네, 푸르른 압록강이 바다로 흘러드는 어구에서 배에 오른 김사또와

0: 세사도는 어느덧 바닷가에 나왔습니다. 무연히 펼쳐져 있는 바다가 가운데 크고 작은 섬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높고 넓은 바다 경치를 과연 아름답구나. 김사또는 이렇게 감탄했습니다. 글쎄 김사또 어른 이렇게 보기 좋은 명성지를 구경 못하면 얼마나 유감스러운 일인가. 세사또가 김사또의 말을 받았습니다. 김사또와 세사또는 여러 개의 섬을 구경하면서 돌다 보니 5년간 사흘이 흘러갔습니다. 세사또가 김사또를 청하여 이곳에 와서 구경한다고 배너를 하자는 데는 세사또로서의 속타산이 따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세사또는 김사또를 죽여치우고 김사또의 부인 정씨를 아내로 데려오자는 악독한 타산이었습니다.
1: 네, 세사또가 고약한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0: 네, 바로 몇 해 전 세사또는 김사또의 생일잔치에 참가하여 정씨 부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사또는 유엔일이 이제 그만 미모가 예쁜 정씨 부인한테 반하여 국옥 간장이 다 녹아날 지경이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세사또는 자기 아내 황씨가 미혼한지라 욕하고 때리면서 집에서 쫓아내려 했습니다. 정씨 부인을 김사또 손에서 함부로 빼앗아 낼 수 없으니 어떻게 한다? 이리저리 생각하던 세사또는 끝내 독한 마음을 먹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여 세사또는 이렇게 김사또를 꼬여 바다에 있는 성국을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세사또는 김사또를 바다에 밀어 넣으려고 기회만 엿봤지만 김사또가 매사에서 조심하는 바람에 세사또로서는 쉽게 손쓸 사이가 또 없었습니다.
1: 네, 최사또가 아직 기회를 찾지 못했죠.
0: 네, 그러던 사흗날 저녁 최사또와 김사또는 저녁밥을 먹게 되었습니다. 김사또 어른, 내일 우리는 집으로 돌아가겠는데 오늘 저녁 취하도록 술을 마셔봅시다. 이렇게 말을 마친 최사또는 자기 보자기에서 청주 두 병을 내놓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구려. 김사또가 통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김사또 어른, 어른이 한 병을 마시고 내가 한 병 나누어 마셔봅시다. 말을 마친 최사또는 청주병을 김사또한테 한 병 넘겨주었습니다. 최사또와 김사또는 권커니 작커니 하면서 저마다 술병을 들고 마셨습니다. 최사또가 술 한 병 거의 다 마시면서 넌지시 김사또를 살펴보았습니다. 김사또는 시도록 술을 마시다 보니 혀가 꼬부라진 소리를 제치다 끝내 고소망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최사또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사또 어른, 김사또 어른, 최사또는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김사또는 드렁드렁 코만 골며 잠을 깨지 못하였습니다.
1: 네, 최사또가 손쓸 기회를 찾았군요.
0: 네, 바로 이때 그 손을 쓸 때라고 생각한 사또는 김사또를 베란다 밀어뜨렸습니다. 네 놈은 구천에 가서 영영 염라왕이 조문화해라. 이 어른 돌아가 너희 아내를 집에다 맞아드릴 테라. 하늘이 끝내 나를 도와줬구려. 하느님께 도와줘서 고맙습니다요. 김사또가 물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최사또는 이렇게 하늘에다가 절까지 하였습니다. 이튿날 최사또는 혼자서 배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일부러 입고 간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김사또 댁으로 찾아갔습니다. 정씨 부인, 우리가 바닷가로 나갔다가 그만 큰 돌야바람을 만나는 바람에 배가 홀딱 뒤벌어졌는데 우리는 서로 갈라지고 말았지요. 그래 김사또가 먼저 돌아오지 않았는가요? 최사또는 이렇게 거짓말 꾸며대고는 짐짓 모른 채 물었습니다. 네, 배가 번졌다고요? 아이고, 그건 웬 말씀이세요. 세상에 귀찮을도 있네. 너무도 뜻밖인 정씨 부인을 그만 통곡도 못하고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정씨 부인, 정신을 차리세요. 혹시 김사또가 자주 오겠는지요? 최사또는 짐짓 정씨 부인을 위안하는 척하면서도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1: 네, 최사또가 거짓말을 제법 잘하네요.
0: 네, 최사또의 말을 곧이 들은 정씨 부인은 자나깨나 남편 김사또를 생각하면서 그가 살아서 돌아오기만 고대하였습니다. 한 달, 두 달, 석 달, 무정한 세월은 제 나름대로 부지런히 흘러갔지만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리운 김사또는 정씨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정씨 부인 집에다 남편이 제사상을 차려놓고 아예 제사까지 지내주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김사또가 살아서 돌아오면 어떠랴 싶어 기다리다 보니 그냥 한 해 두 해를 세월이 흘러갔던 것입니다.
1: 네, 정씨 부인이 두 해 동안 남편을 애타게 기다리다 보니 속이 재가 되었겠죠?
0: 네, 그러던 어느 날 최사또가 정씨 부인을 찾아왔습니다. 정씨 부인께서는 이제 원혼이 된 김사또 어른을 기다리느라 매일 고독하게 지내지 말고 내 곁에 와서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것이 어떠하신지요? 구천에 간 사람은 이미 갔지만 산 사람이 편안히 살아야죠. 최사또는 이렇게 정씨 부인을 구슬렸습니다. 최사또 어른은 의하여 그런 언사를 함부로 던지나이까. 이 몸은 김사또한테 기탁한 몸이니 어찌 한 년으로 두 남자를 생긴다 말씀인가요? 저는 끝까지 김사또님이 돌아올 그날까지 기다리겠으니 제발 그런 발칙한

0: 밀막을 저버리시오. 정세부에는 수청을 들어달라는 욕을 밀막아 버렸습니다. 벼르고 찾아온 첫걸음에 그만 코를 칼로 두부모를 자르듯이 뼈가는 제사 또는 소극으로 몹시 불쾌했지만 그 대로 더 말하지 않고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1: 네, 최사또가 생각을 포기할까요?
0: 네, 최사또는 정세부인을 아내로 맞아들일 생각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세 번 찍어 넘어가지 않는 나무가 있을겠소인가? 아무래도 저 김사또가 진작 염라대왕 전에 갔으니 아무 때는 정세부인을 내 것이야. 첫 번에 가서 성사하지 못한 두 번째가 있지 않는가? 두 번째도 안 되면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지 않는가? 어쨌든 이를 성사시켜야지. 이렇게 생각한 최사또는 김사또는 문전히 불이 날 지경으로 다니면서 정수의 분을 구슬리고 올리고 했지만 뭐 법마다 아무런 허락도 받지 못한 채 그냥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최사또는 성미가 끈질긴 위인이라 자주 정수의 분 댁으로 찾아다녔습니다. 이에 정수의 분은 고을에서 세력이 들으란 최사또 요구를 막아내기 여가만 바쁘지 않았습니다. 최사또 어른님 이렇게 속되게 다니지 마시오. 이 몸이 귀래들어 우리님 우리 집 그 양반을 3년 동안 기다리다가 다시 토해야 보면 되시지 않을까요? 이제 남들이 눈을 봐서라도 참아주세요. 제발 빈번히 찾아다니지 말아주세요. 정세부인은 최사또한테 이렇게 사정을 했습니다. 뭐 3년까지 기다리겠다고? 3년이 아니라 석 3년을 기다려도 쓸데없는 노릇이지요. 이제 기술이 된지도 오랜데 저 세상에 간 사람을 같지만 살아있는 우리들이야 제멋대로 살아가 나가야 할 것이 아닌가요? 하여튼 부인의 요구를 들어주지요. 최사또는 이렇게 대답하고 또 돌아갔습니다.
1: 네, 정시부인의 마음을 돌려세울 수 없는 거죠.
0: 예, 김사또 어른께서 혹시 살아서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하여 정시부인은 늘 감기슬게 나가 밤늦도록 기다리다가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한편 정시부인한테 대박을 맞을 때마다 최사또는 집에 돌아와 정시부인을 욕하고 지어 그 집을 잡아 때리면서 집에서 쫓아내려 했지만 황씨는 한참고 나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일이 점점 꼬이는지라 최사또는 마침내 황씨를 죽여버리려고 독한 마음까지 먹었습니다. 여보게 그때 독거미를 놓고 고운 청주가 있는가? 최사또가 부인한테 드나듯이 물었습니다. 그 소리는 왜서 찾는가요? 황씨가 물으며 그 소리를 내놓았습니다. 어허 임자가 이 소리를 어떻게 고학길에 독이 전혀 없는가? 임자가 한 모금만 마셔보게나 독이 있나 없나 알아야 할 게 아닌가? 최사또가 이렇게 말하면서 황씨한테 한 잔 부어줬습니다. 남편이 부어주는 잔이라 감히 거절할 수가 없는 황씨는 정말 독이 없는가 하고 술잔을 받아서 마셔보았습니다.
1: 네, 최사또가 자기 마누라를 독살하려고 하는 거죠.
0: 네, 과연 최사또 말처럼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글쎄요, 삼삼한 맛이라 어디 한 잔 드세요. 황씨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에 호기심이라고 최사또도 한 잔 부어 마셨습니다. 누군가 독감을 잡아놓고 고운 술은 무서운 독약이라 하기에 독감술을 고았더니 독술이기는커녕 정말 다 별다른 맛이었습니다. 글쎄 이러기에 김사또가 이 술 한 병을 다 마셔도 독살되기는커녕 아무런 일도 없었지. 최사또는 이런 그 생각을 하면서 그 술을 몇 모금 더 마셨습니다. 독거미를 잡아놓고 고운 독주는 독이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독주는 다른 독주처럼 마시자마자 사람이 독살되는 것이 아니라 천천히 몸에 핀 다음에 독살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여 김사또도 그 독주를 한 병 거의 마셔도 인사 독살되지 않다가 천천히 독살되는데 최사또는 이런 것을 알려 없었습니다. 한나절 지난 뒤였습니다. 치영이 돌아와서 좋아하던 최사또가 배를 끌어안고 아이고 배야 내가 독술에 독살되는구나 사람 살려다오 빨리 사람 살려다오 하면서 마구 나와 뒹굴었습니다.
1: 네, 남자비가 제자비로 된 셈이죠.
0: 예, 누구도 최사또를 살려낼 수가 없었습니다. 뒤따라 최사또 부인 황씨도 역시 사람 살려 하면서 배를 끌어안고 소리쳤습니다. 최사또와 그 이분 황씨는 남을 해치려고 일부러 고운 독거미술을 마시고 끝내 저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하여 마음씨 착한 김사또 부인 정씨는 혼자서 고독한 나날을 보내며 늘 바다로 나간 남편 김사또가 돌아와서 오기를 오는가 하여 강기슬에 나가 기다렸습니다. 허나 남편은 끝끝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김사또 안에 정시부인의 압록한 기슬에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던 끝에 그만 바위로 굳어지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고을 사람들은 새로 생겨난 바위를 남편이 돌아오기를 바란다 해서 망부 바위라고 친절히 불렀다고 합니다.
1: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0: 계속 해 다음 이야기 들려주시죠.
1: 네, 이번에는 선녀담 이야기입니다. 혼강이 구비춤이 유유히 압록강으로 흘러드는 곳에 물이 매우 맑고 깨끗한 늪이 펼쳐져 있습니다. 먼 옛날 사위 경치가 각별히 아름다운 이 늪 속에는 천공에서 내려온 어여쁜 선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선녀에게는 삼태자가 있었는데 마지는 청룡이라 불렀고 둘째는 홍룡이라고 불렀고 셋째는 백룡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 삼형제는 어려서부터 금지 옥역으로 사랑 속에서 무럭무럭 커갔습니다. 선녀도 커가는 삼태자를 기꺼이 바라보면서 이른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손에 일을 놓지 않고 있었지만 전혀 힘겨운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달이 가고 해가 바뀌면서 세월이 고스란히 흘러갔습니다.
0: 네, 자식들이 무탈하니까 기분이 좋은 거죠.
1: 예. 그런데 아들들이 철이

0: 들 때가 되었지만 그냥 게을리기만 같습니다. 이전에는 애들이 나이가 어려서 자기 손발을 놀리기 싫어하는가 했더니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늦잠을 자다가 일어나 밥을 먹고 장난질을 하면서 나날을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애들아, 너희들은 그냥 이렇게 이 애미한테 의지하지 말고 이만큼 컸으니 혼자서 손발을 놀려야 한다. 너희들은 한니 내 곁에서 살아갈 수 없기에 스스로 살아갈 방도를 대야 하지 않겠느냐? 선녀는 이렇게 삼태자한테 타이를 줬습니다. 허나 이들 삼태자는 어머니의 타이름을 마이동풍으로 여기면서 하루하루를 제멋대로 게으름을 부리면서 계속 살아갔습니다.
1: 네, 자식들이 크면서 게으름을 피우네요.
0: 예, 이에 선녀는 별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난질을 하고는 끝에 마지 청룡이 전처럼 선녀한테 물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길래 여직 한 번도 우리를 보러 오지 않나요? 너희들 아버지가... 선녀는 결국 뒷말을 맺지 못하였습니다. 어머니, 우리 아버지 얼굴을 보고 싶어요. 아버지를 한 번만 보았으면 곁에 있던 홍룡이도 이렇게 졸랐습니다. 두 형이 이렇게 말하자 셋째도 덩달아 아버지가 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내가 아버지가 있는 곳을 알려주면 너희 아버지는 먼 곳에 계시면서 너희들 그저 그릴 거다. 얼마 안 지나면 너희들 아버지가 곧 돌아올 것이다. 선녀는 아들 삼형제한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삼태자가 늘 아버지를 그리면서 보고 싶다고 할 때마다 선녀는 그저 잠도 그만 있다가 세 아들이 너무도 아버지를 찾는 바람에 아버지가 먼 곳에 계신다면서 돌아온다고 대충 대답했지만 실상 삼태자한테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1: 네, 헌데 선녀가 어이하여 삼태자를 낳게 되었을까요?
0: 예, 여기에는 이런 사연이 깃들어 있습니다. 천궁에 갇혀서 한니 살아가던 선녀는 어느 날 남몰래 천궁을 빠져 인간 세상으로 경치공경을 나왔습니다. 이곳저곳 돌아보던 선녀가 한 곳에 이르니 수정같이 맑은 늪이 있었는데 늪 주변이 경치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습니다. 멋내 항오래 난 선녀는 맑은 늪 속에 들어가 목욕도 하고 물장구도 치며 머리도 감고 난 뒤 모래터에 올라 발과 벗은 채로 모래불에 마구 뒹굴며 따뜻한 햇볕을 쬐었습니다. 어느덧 해가 서쪽으로 기울어가자 선녀는 천궁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느끼고 부랴부랴 옷을 주워입고 눈가를 떠났습니다. 선녀는 천궁으로 돌아간 지 몇 달 지난 뒤 아랫배가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몹시 황당해하는 선녀는 자주 배를 만졌지만 날마다 배는 배대로 커가는 것이었습니다. 몇 달 전 선녀는 모래불에서 햇빛 조임을 한 탓으로 그만 아이를 뵀던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어쩌나 누가 알면 큰일 나겠는데 방법을 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선녀가 비단선으로 허리를 감고 감고 또 감았지만 배는 점점 더 커만

0: 해봤지만 모두 안 되는 노릇이었습니다.
1: 네, 천궁의 계률이 아주 엄하겠는데요.
0: 네, 만약 선녀가 사사로이 사내와 사통의 애를 뵌 것을 선주가 알면 선녀한테 천벌을 내렸는데 그 벌은 여러 가지였습니다. 엄할 때는 선녀를 벼락처 염라왕한테 보낼 때도 있었고 또는 산으로 만들어서 놓을 때도 있었으며 경험하면 천궁이 저승 감옥에다 가둬놓고 영영 밖으로 나올 수 없게 하였습니다. 선녀는 배하는 잉태한 연우 선녀보다 더 컸습니다. 도대체 웬 괴물이 뱃속에 자라는 거냐. 하루빨리 나와서 던지고 와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선녀는 묻 눈길을 몰래 피하여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모욕하던 늦가에 찾아왔습니다. 선녀는 이 늦가에서 끝내 애를 낳으니 뜻밖에도 귀여운 삼태자였습니다. 선녀는 삼태자를 던지고 가다니 참아 낳은 자식을 황야에 버리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선녀는 이날까지 삼태자를 키면서 이 눕혀서 살아왔던 것이었습니다.
1: 네, 선녀한테 이런 사연이 있었군요.
0: 네, 세월이 흘러간 어느 날 선녀는 삼태자를 불렀습니다. 얘들아, 너희들은 아버지가 몹시 보고 싶지? 그 말에, 네, 아버지가 무척 보고 싶어요. 오늘은 웬일인데 갑자기 아버지 이야기를 꺼내는가요? 청룡이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이야기를 듣고 싶으니 어서 이야기하세요. 청룡이 또 청구를 들었습니다. 막내야, 너도 형들처럼 너희들 아버지가 몹시 보고 싶은 거지? 선녀는 청룡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야 물론이죠. 아버지가 온다 하더니 오늘 오는가요? 백룡이 어머니한테 안기며 물었습니다. 오늘 너희들한테 똑똑히 알려주며 너희 아버지는 어린 너희들을 두고 갈 때 부탁하기를 너희들이 크면 아버지를 찾아오라고 했단다. 그러니 너희들은 아버지 먼저 너희들을 찾아오지 않는다 말다. 그 말에 어머니, 그러니 우리가 아버지를 먼저 찾아가야 한다 할 테지요? 청룡이 물었습니다. 그렇다. 너희들은 이 애미 곁에 있으면 너무도 게을러 아무것도 못 배우고 무용지물로 된다. 그러니 이제는 아버지를 찾아가야 하는 거다. 선녀가 정색해서 말했습니다. 우리의 삼행자가 어떻게 아버지를 찾아간단 말인가요? 이 말에 홍룡이 두 눈이 둥그려서 물었습니다. 어머니, 나 어린 저희들이 아버지 얼굴도 모른 데다가 아버지가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찾아가나요? 백룡이 이렇게 질문을 또 드렸습니다.
1: 네, 낯도 보지 못한 아버지를 찾는다는 건 어려운 일이겠죠?
0: 예, 그렇죠. 이때 청룡만은 아무 말 없이 사색하고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생각해 봐라. 내가 늘 말하지 않더냐. 세상에 태어나서 남한테 이거 하고 먹고 자고 놀고 하면서 세월을 헛되이 보내면 꼭 후회할 때가 있다고. 너희들 삼행전 여지껏 크면서 아버지 찾을 생각을 못하니 너희들은 정녕 무용지물로 될 테냐. 그러니 오늘 너희들은 어머니 곁을 떠나 아버지를 찾아가거라. 어머니는 이렇게 삼태자를 타일렀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들 삼행제가 아버지를 찾아가겠는데 그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줄곧 말이 없던 청룡이 또 입을 열었습니다. 형님 말이 오라요. 아버지 찾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홍룡이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의 생각은 어떠냐? 선녀는 백룡이를 보고 물었습니다. 난 두 형이 하는 자로 하였어요. 어디 가서 아버지를 찾는가요? 백룡이 말이었습니다. 너희들은 이 늪을 떠나서 큰 강이나 늪이나 호수가 있으면 그 곁에 가서 아버지 삼태자가 찾아왔어요 라고 외쳐라. 선녀는 이렇게 삼태자한테 알려줬습니다. 어머니, 만약 아버지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요? 백룡이 또 물었습니다. 내가 그렇게 물어볼 줄 짐작 했었다. 너희들은 아버지를 찾지 못하면 애미한테 절대 돌아오지 말거라. 설마 너희들이 돌아온다 하여도 나는 너희들을 아들이라고 맞지 않겠다. 알겠느냐? 선녀는 삼태자를 번갈아 보며 말하였습니다. 그러니 어머니, 우리 삼형제가 아버지를 찾으면 어머니한테 돌아올 수 있다는 거지요? 청룡이 물었습니다. 암, 그렇고 마고. 근데 너희들이 아버지를 찾으면 여러 가지 재간도 출중하게 익혀야 될 것이니 명심하거라. 그 말에, 네, 저희들은 어머니 말씀을 명심하겠습니다. 삼태자는 드디어 찾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1: 네, 삼태자가 드디어 떠났군요.
0: 예, 삼태자가 떠나가자 선녀는 살던 누가에 나무도 심고 꽃도 심어 누가를 아름답게 가꾸고 난 뒤 구름을 타고 천궁으로 돌아갔습니다. 생명보조의 아버지를 찾아 길을 떠난 청룡, 홍룡, 백룡, 삼태자가 제 아무리 용변은 재주가 있다 한들 없는 아버지를 어디 가서 찾겠습니까? 삼태자는 비록 아버지를 찾지 못했지만 강하던 노력을 기울여 세상을 살아가는 재간을 익힌 뒤 서로 갈라져 광물을 다스리면서 행복한 나날을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왜 와서 아버지를 찾으러 자기들을 떠보냈는가 하는 것은 썩 후에 깨달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니라

0: 변호와 증여는 젊은 남녀의 불행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인정 쇠퇴를 보여준 전설입니다. 별나라에는 소를 끄는 견훈우와 소를 잔 증녀가 있었는데 그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옥황상제는 견훈우와 증녀가 같이 있으면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들을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갈라져 살게 하는데 1년에 단 한 번 7월 7석 날에만 만나게 허락을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생리별 당한 견훈우와 증녀는 7월 7석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상봉이 그날을 돌아와서도 견우와 증여는 은하수가 너무나 높고 깊어서 만날 수가 또 없었습니다.
1: 네, 서로 사랑하는 사이지만 만나지 못하니 안타깝겠죠.
0: 네, 견우와 증여가 서로 안타깝게 바라보며 흘리는 눈물은 지상세계에 떨어져 장마가 지게 하였습니다. 지상세계에서는 곡식이 한창 여물 때 장마가 져서 사람마다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것이 견우와 증여가 서로 만나지 못하여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 사람들은 자유로 하늘을 날 수 있는 까마까치들을 보내어 은하수에 다리를 놓게 하였습니다. 견우와 증여는 까마까치들이 놓아서 오작교를 건너서 감격적인 상봉을 하게 됩니다.
1: 네, 오작교란 까마귀와 까치가 놓은 다리라는 말이었군요.
0: 예, 전설에 의하면 7월 7석 날 까치들을 볼 수도 없는 것은 까치들이 모두 은하수에 다리를 놓으려 갔기 때문이라고 하여며 7월 7석 날 아침에 내리는 비는 은하수의 량만덕에선 견우와 증여의 탄식이 눈물이고 낮에 내리는 비는 상봉은 기쁨이 눈물이며 밤에 내리는 비는 리별이 슬픔을 담은 눈물이라고 합니다. 이 전설은 이러한 환상적인 이야기를 통하여 지배 계급이 착취와 억압, 강부 제역 등으로 하여 착취 사회에서 서로 헤어져 살지 않으면 안 되었던 무권리한 인민들이 당하는 고통과 불행을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설은 아름다운 인정세계를 반영한 이야기로서 먼 옛날부터 인민들 속에서 널리 고전되어 왔으며 시를 비롯한 문화예술이 여러 형식으로 재창조되고 있습니다.

0: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조선족 민간이야기 시리즈 542회를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 시간 프로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정설매였습니다.
2: 편견 없는 따뜻한 시선이 작은 마음을 열어줍니다. 사랑을 담은 따뜻한 포옹이 작은 감동을 전해줍니다. 관심과 배려가 넘치는 세상, 감동과 희망이 어우른 세상, 우리가 그려갈 행복한 세상입니다.

책 속에 향기가 있습니다. 미래가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알아가는 열쇠가 있습니다. 전민독서로 우리 함께 책 읽는 나. 책 읽는 연별을 만들어 갑시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연영입니다. 성남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강했습니다. 2026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별빛무와 미래 갖고자 주제 활동이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성당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 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큰 홍수에 대비하고 큰 위험에서 구조하며 큰 재해에서 구제하는 데 입각해 만단의 대세를 갖추고 치밀하게 방어하며 엄밀히 사수함으로써 전주가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연결시 연하 저수지를 찾아 수위와 물 정황을 살펴보고 저수

용량, 운행 배치, 일상, 순찰 관리 보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는 홍수 방지 관건 시기입니다. 극단 날씨가 빈번히 발생하고 홍수 방지 형세가 준엄하고도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주목하고 강우 정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장악하며 강우량, 저수지 류입량, 방류량 등 수치를 참답게 측량 계산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저수지 용량을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방지, 수위 조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재방 순찰과 위험 검사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실속 있게 해야 합니다. 매일 순찰하고 비 온 뒤에는 반드시 검사하며 중점 시간대에는 검사 횟수를 늘려 재방, 여수로, 개폐 설비 등 중점 부위를 하나하나 세밀히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저수지의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문시 석현진 하북촌에서 호가봉은 홍수방지 사업회고를 참답게 청취하고 인원 정황, 당직 근무, 위험 우환 지점 조사, 대중 대피 안치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원 대피 안치는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중 생명 안전을 첫 자리에 놓고 날씨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며 재해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과감히 대중을 대피시켜 한 가구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게 하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자주적인 위험 대피를 대대적으로 제청하고 대중이 미리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탁하는 것을 경계해 익숙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증수기를 평온하게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대피 안치점에 봉사 보장을 잘하고 음식, 숙박, 의료 등 기초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노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을 중점적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모든 인원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진료 받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문시 도시구역 홍수방지 보호 경사면 공사 현장에 심입해 두만강 수위와 재방 운행 상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재방 순찰과 위험 상황 검사 정황에 관한 회보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측 초기 경보와 응급 대응 련동 기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수위 상승 추세를 정밀하게 장악하며 의인원 연구 판단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단 수위가 경계의 한계치를 초과하면 즉시 강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들을 과감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편직 마대, 모래 자갈 등 물자를 충분히 배치하고 긴급 구조 대오를 조직해 중점 재방 구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달 운송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감독 지도 검사 과정에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해 환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지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폭우와 소나기,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방지 사업이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방지 사업의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치를 더 주밀하게 보치하며 사업을 더 세밀하게 들어주고 빈틈없는 준비로 홍수방지라는 이 간관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감측과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여러 부문의 연합 의논을 강화하며 영향시간, 영향정도와 영향범위를 정밀하게 연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진 산간지대와 야간시간대에 조기경보 호출응답기제를 착실히 들어주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선전방식을 통해 일선 책임자와 위협받는 대중들에게 신속히 직접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 우환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하천과 교량, 저수지와 제방, 산홍수, 지질재해 다발구역, 저지대 침수, 취약지점 등 중점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하고 낡은 주택, 건설현장, 지하통로, 옹외, 광고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기구, 물가관광구, 민박과 야영지 등 중점 장소를 예의주시하면서 주단식, 그물식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위험 우환을 조기 발견하고 일찍 보고하며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응급구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한 고리의 구조력량과 방어 물자를 상황에 따라 보충하고 전력, 통신, 교통 등 응급구조 예비안을 최적화 완성함으로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집결하고 신속히 지원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지휘하며 4급 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0: 앞장서 일선에 내려가 감독 지도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통괄협조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응급, 수리, 기상, 교통,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에서는 각자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해야 합니다. 사업에는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감독관리의 공백과 예방통제의 공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투보루 역할과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접하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착실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이 위기를 느낄 때 당조직이 바로 신변에 있고 가장 든든한 기댈 곳이 바로 신변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 서기인 왕길보, 부수장 정권, 두경구, 주직소 관련 부문과 도무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신 계보를 발행하며 연변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기 위해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주최하고 연결시 융합매체 중심에서 협조한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강했습니다. 100년 당사를 주선으로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답하고 사회자 강술, 영상방영, 모범인물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광범한 종업원들이 수동적으로 듣던 데서 능동적으로 깨닫는 대로 전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하고 연변 각 시기에 배출된 전국 로령 모범과 선진 사업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공연 현장은 열기가 넘쳤고 관중들은 무대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두 일어나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애를 목청껏 불러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열애와 오늘날 새 생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4급 주임과원 장자선입니다. 연변의 홍색 역사는 매우 두터운데 산마다 진달래, 말마다 렬삽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생동한 교재입니다. 단순한 주입식보다는 깨닫는 방식으로 모두가 이 역사를 더 잘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본토 홍색 자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변강 종업원 사상정치 교양에 적합한 새 방식을 모색하며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이 꿈의 건설자라는 책임을 지도로 단합 인솔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공유의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산하의 증견 꿈의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을 보고 마음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을 느꼈고 가슴이 뭉클해 납니다.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저는 조국의 강대함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산하의 증견 꿈의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은 총 3차례 집중 강연을 하게 되는데 10월과 17일 오후 3시에 연면 노동자 문화궁에서 륙속 펼쳐집니다.
1: 2026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별빛 모아 미래 가꾸자 조제 활동이 일전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순회 전시는 중국과학기술관 길림성 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과학기술관 주과학기술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국가에서 과학보급 자원의 보편적 공유를 추진하는 종료 브랜드로서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순회 전시가 도문에서 펼쳐진 것은 도문의 과학보급 사업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도시 혁신 발전을 조력하는 소중한 기회로서 기층 과학보급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민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도문시 과학기술관 7층 전시청에서 펼쳐지는 이번 순회 전시 기간은 두 달이고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시에는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끝없는 깊은 바다 탐구, 우리가 선택한 미래 등 3대 주제 전시 구역을 설치했으며 기초과학, 탄소중립, 해양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소통식 전시

0: 관심을 45세트를 전시하게 됩니다. 순회 전시 기간 도문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또 과학보급 선전, 로버트 공익 수업 등 부대 활동도 동시에 전개할 예정입니다.
1: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4회조 건강기공 경기 및 길림성 건강기공 거점 연맹전이 일전 주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성 41개 대표팀의 건강기공 애호가 수백 명이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루며 중화 전통 양생문화의 독특한 매력을 보여줬습니다. 경기 현장에서 은은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선수들이 정신을 가다듬고 동작을 선보입니다. 역근경은 강함과 부드러움이 조화를 이루었고 오금이는 동물의 모습을 본따 생동감 넘치며 발단금은 원활하고 유연한 동작으로 이어지고 육자결은 호흡을 조절하며 정기를 다스립니다. 동작마다 형, 기, 의가 하나 된 공법의 정수를 고스란히 보여주며 건강기공이 지닌 내외 수련과 양생의 조화로운 매력을 생생하게 펼쳐보였습니다. 길림성 건강기공협회 회장 진효명입니다.
2: 제미치공.
1: 건강기공 경기가 연변에서 개최된 것은 연변 지역의 건강기공 사업이 매우 잘 발전했음을 더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전통 양생 문화는 현대 건강 이념과 깊이 융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래 길림성 체육국은 연변 지역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며 정책, 자금, 인재 양성, 거점 건설 면에서 정밀하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건강 기공이 기층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성 사회체육 지도 중심은 거점 표준화 건설을 힘써 추진해 과학적 건강 지도를 대중 곁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거점 연맹전은 바로 이러한 기층 보급 성과를 집중 점검하는 자리로 경기를 통해 수련과 건설을 촉진해 전민 건강 활력을 1층 고취했습니다. 연결시 중의병원에서는 일전 장춘중의학대학 부속병원과 손잡고 대형 공익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급 권위 의료 전문가 11명이 현장 진료를 했는데 심혈관 내과, 소아과, 뇌질환과 등 여러 중점 전문과에서 연변 주민들이 성급, 3급, 갑 등 병원의 우수한 의료 봉사를 받게 했습니다. 전국 명중이며 천지 외과류파 제4대 전승인 조문혜 교수가 직접 현장에서 대중들에게 선진적인 골상 진료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문의하고 진료받으러 온 대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각과 전문가들은 인내성 있게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며 로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과 만성질병에 맞춰 개별화된 치료 건의를 했습니다. 2026년 전국 로인 건강 선정 주관과 결부해 현장에서는 로인병과 전문가들이 대중에게 중서약 동반 사용, 중약 달리는 방법과 배합 금기 등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중의병원 부원장 김형국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문혜 교수의 전국 명중의 사업실과 성급 전문과 연맹에 의탁해 고급 중의학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중의 진료 기술과 특색 치료법을 계속 도입함으로써 연변 대중들에게 량질의 중의 진료 봉사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는 두 병원이 올해 2월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 연변병원 현판을 건 뒤 합작을 심한 또 하나의 실속 있는 조치입니다. 당일 전국 명중의 조문의 전승사업실과 천지 외과류파 2급 사업소 2대 플랫폼이 동시에 연결해 자리 잡았습니다. 두 병원은 또 전문과 연맹을 구축하고 원격 협의 진단 통로를 개통해 전문가 파견 플러스 의술 전수 플러스 원격 진료 3중 보장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두 병원은 전문과 건설, 인재 양성, 학술, 과학 연구 등 방면에서 전방위적인 합작을 전개, 연변 지역 중의학 종합봉사 능력을 1층 높이고 우수한 중의학 자원이 연변에 뿌리 내려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민경들이 일전 변경 일선에서 순찰하던 중 부상당한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 한 마리를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당일 근무 민경들은 순찰 도중 길가에 새 한 마리가 땅에 엎드려 날지 못하는 연변 변경관리지대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유한회사 연길참무단에 따르면 10월 연길참무단 관할 구역 내 훈순, 도문, 연길, 안도, 대석도 남, 도나, 교화, 영경, 장백산 등 역의 부분적 려경열차 운행이 회복됩니다.

0: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1: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계 녹화 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계를 건설합시다.
2: 연계 녹화 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 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 도시를 건설합시다.
3: 큰 도심 속에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2: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건강 365일.
1: 건강 365일.

0: 건강 장수는 우리 모두의 소원입니다.
1: 행복은 건강한 몸과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0: 100세 시대에 필요한 건강 정보.
1: 건강 365일에서 맡겠습니다.
2: 안녕하십니까. 건강 365일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서태문입니다.

조격, 즉 발 담그기는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건강관리 방법 중 하나로서 현대인의 피로회복과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가져다 주죠. 겨울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요, 몸이 따뜻해지고 잠이 잘 올 수가 있지요. 그럼 여름철에 조격을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래 여름철 조격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다 보면은 한기와 습기 제거에 도움이 되거든요. 여름철에는 자연계의 양기가 왕성해서 인체의 양기가 밖으로 발산이 됩니다. 자주 조격을 하다 보면 체내에 쌓인 한기와 습기를 몰아낼 수가 있죠. 체내에 습기가 있는 사람은요, 자주 나른함과 피로감을 느낍니다. 또 두꺼운 설태와 입안이 끈적끈적하고 얼굴에 기름기가 많으며 대변이 변기에 쉽게 달라붙는 등 증상을 보입니다. 습기는 체내 한기, 열과 결합을 해서 한습 섭외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다 보면 더위를 식혀주고 심장과 비장 부양에 도움을 가져다 줍니다. 여름철에 사람들은요, 종종 차가운 곳으로 열을 다스린다며 찬 음료를 마시고 에어컨을 켜죠. 네, 우리나라의 전통의학에서는요, 뜨거운 물에 조격을 하는 것이 해열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격을 할 때 땀을 흘릴 수가 있는데요, 땀을 흘리는 것 자체가 해열 방식입니다. 여름에는 잠을 잘 못 이루고 비장과 위장이 손상이 되며 심장 기능도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조격을 하면 진정 효과가 있고요. 조격을 통해서 인체의 양기를 음으로 만들고 수면을 조절하며 심장과 비장에 영양 공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 조격을 하면 화를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을 견지하면 한기를 체외로 배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격을 한 후에 발바닥에 용천회를 많이 문지르면 화가 내려가고 상열하한의 상황을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여름철 조격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건강은 가장 큰 제보입니다.
1: 행복의 조건은 건강이 아닐까요?
0: 365일을 건강하게.
1: 건강 365일이 그대와 함께합니다.
2: 경제가 발전하고 생활 수준이 제고됨에 따라서 물질 생활에 대한 사람들의 추구도 날따라 높아지고 있습니다. 화장품에 신경을 쓰는 분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으며 그 요구 또한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장품으로 인한 과민 현상도 적지 않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피부가 벌겋게 되거나 가렵고 아픈 등등의 증상이요. 화장품 불량 반응의 증상일 수도 있기 때문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화장품 불량 반응이란 무엇을 가리키며 어떤 피부 질환들이 화장품 불량 반응 증상인지도 이런 증상을 막기 위해서는요. 평소 어떤 면에 주의를 돌려야 하는지 오늘 피부 전문의 현명설 주미설을 모시고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매일 접하는 화장품은요, 청결과 보양, 이 외관적 미를 위해서 매우 필수적이라고 봐요. 특히 여성분들은 평소 화장품을 떠날 수가 없는데 화장품에 대해서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죠?
3: 예, 화장품은 피부, 모발, 손톱, 발톱, 입술, 치아에 바르거나 뿜거나 뿌리거나 혹은 기타 방법으로 청결, 모양, 미화, 수식 혹은 외관을 개변하거나 혹은 인체의 냄새를 수정하거나 하여 량화한 상태를 보존하는 목적이 상품입니다.
2: 네, 이 화장품도 여러 가지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 분류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3: 예, 화장품은 효과에 의한 분류, 용도에 의한 분류, 화장품 형태에 의한 분류, 사용하는 사람의 대상에 의한 분류, 공능에 의한 분류, 특수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첫째, 효과에 의한 분류의 청결형은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보호형이 있는데 세면유, 목욕할 때 쓰는 화장품, 면도할 때 쓰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기초형에는 각종 크림, 꿀, 화장수, 팩, 머리에 쓰는 로션 등이 있습니다. 미용행위는 얼굴과 머리털에 쓰는 미용품, 예를 들면 연지, 립스틱, 눈주위에 바르는 화장품, 머리 물감과 파마약, 머리 형태를 처리하고 고정하는 등이 있습니다. 치료행위는 약품과 화장품 사이의 일용품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청량제, 냄새를 없애는 용품, 털을 자라게 하는 용품, 털을 없애는 용품, 머리 염색제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용도에 의한 분류에는 피부에 쓰는 화장품, 얼굴과 피부에 쓰는 화장품, 여기에는 각종 크림, 보습크림, 신체를 보호하는 로션 등이 있습니다. 머리에 쓰는 화장품, 머리털에 전문적으로 쓰는 화장품입니다. 여기에는 샴푸, 무스, 머리에 뿜는 머리기름 등이 있습니다. 미용 화장품에는 얼굴에 쓰는 미용 상품인데 여기에는 손톱, 머리털에 쓰는 미용품이 포함됩니다. 특수공능의 화장품은 화장품의 특수작용을 하는 물질을 첨가한 화장품입니다. 셋째는 형태에 의한 분류에는 액체, 세안 로션, 목욕할 때 쓰는 화장품, 머리 씻는 데 쓰는 화장품, 화장수, 샴푸, 피부를 청결하는 화장품, 화장을 지울 때 쓰는 화장품, 정화액, 원액 등이 있고 로션에는 꿀류, 우유류,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로션, 정화 로션 등이 있습니다. 고약 크림류에는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크림, 분크림, 티를 가리는 크림, 머리기름, 정화 크림 등이 있습니다. 분류에는 향분, 어린이분, 산분, 피부를 깨끗하게 하는 분, 꿀분 등이 있습니다. 덩어리에는 분덩어리, 화장함, 립스틱, 머리크림 등이 있습니다. 기름 화장품에는 화장을 지우는 기름, 피부를 부드럽게 하는 기름, 머리기름, 정화유 등이 있습니다. 넷째는 대상에 의한 분류, 영아용 화장품, 소년용 화장품, 남자용 화장품, 녀사용 화장품, 임신부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공리에 의한 분류, 여기에는 보통 화장품과 특수 화장품으로 나뉩니다. 보통 화장품에는 또 첫째는 헤어용품, 헤어 오일, 왁스류, 두 번째는 스킨케어류, 여기에는 일반 스킨케어류,

0: 예, 안에는 크림류, 러시엔 우유, 스킨류, 애기분, 목욕류, 또 그 안에는 눈에 접촉하기 쉬운 스킨케어류, 눈주위 스킨케어류, 팩류, 세면류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색조 화장품, 여기에는 일반 채색품, 여기에는 파운데이션, 파우더류, 연지류, 메이크업, 종류가 있고, 그 다음에 눈주위에 하는 아이 메이크업, 눈썹 그리기, 아이 메이크업, 클렌징, 그리고 립 케어 및 립 메이크업, 립 크림, 라이 크림 오일, 립 라이너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손톱, 발톱용, 보수류, 채색류, 청결, 표백류, 꽃 이슬류가 있습니다. 다음은 특수 화장품. 여기에는 육발 화장품, 모발이 성장에 유리하고 머리털 빠지는 것을 감소하고 머리털 끊어지는 것을 감소하게 하는 화장품, 또한 염색 화장품, 머리털 색깔을 개변하는 화장품, 또한 파마용 화장품, 머리털 곡선을 개변하고 상대적으로 온정성을 유지하는 화장품, 탈모 화장품, 체모 감소를 줄이는 작용이 있는 화장품, 또한 거미 화장품, 체형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유방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는 화장품,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없애는 화장품, 기미 제거 화장품, 피부 표피 색소를 감소시키는 화장품, 그리고 자외선 차단 화장품, 자외선을 흡수하는 작용이 있고 햇빛이 생기는 피부 손상을 감소하는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1: 네, 아유, 그 정도면 대단한 화장품. 예. 몇 가지 있는가 했는데, 아유, 종류, 분류, 그 용도에 따라서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되네요.
0: 예, 예, 예.
1: 그래서 화장품이 비싼 것이면 무조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선생님께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비싸고 좋은 화장품이라도 본인에게 맞지 않는다면 좋은 화장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기 전에 피부에 대한 자극, 알레르기, 눈에 대한 자극 등 많은 실험을 해도 화장품 안에 첨가한 향수, 방부제, 색소, 중금속 등에 의하여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체질이 다르며 화장품 혹은 화장품 속의 성분이 과민하여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극히 적지만 일정한 비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때문에 화장품은 꼭 자기 체질에 맞는 것을 선택해야 되지 비싼 것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 대체적으로 뭐 비싸면 좋은가, 영양분도 좋고 내 몸을 더 활성화시키고 더 젊고 이쁘게 건강하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화장품 유효기간을 보통 보면 3년이잖아요. 2년에서 3년 뭐 이런데, 이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을 사용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뭐 이런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어때요?
0: 예, 문제 많이 나타나죠. 예. 우리 문진에도 보게 되면 그 화장품 그 이런 것 유효기 지난 것을 가지고 오는데, 이건 어째 그런가 하면 우리 통상적으로 화장품의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화장품 뚜껑을 열지 않은 조건하에서 3년 보관할 수 있다는 말이고, 예, 만약 뚜껑을 연 후에는 유효기간이 반년 내지 1년으로 감소합니다. 예. 될 수 있는 한 이 기간에, 즉 반년 내지 1년간에 이 화장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이 시간이 지나면 쓰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화장품은 피부를 손상주거나 화장품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봉된 화장품은 공기와 접촉하여 세균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화장품 속의 방부제는 유효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 시간이 지나면 화장품이 변질 혹은 부패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화장품을 쓰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즉 화장품 불량 반응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유효기간이 지난 화장품은 절대 쓰지 말아야 합니다.
1: 그래요. 화장품 유효기간이 보통 2년에서 3년 사이인데, 개봉됐다면은
0: 예, 인정 써버려야죠.
1: 반년에서 1년 사이에 다 써버리는 것이 원칙이고, 이 어린이용 화장품은 특별히 뭐 신경을 써서 만들었기 때문에 애들한테서 뭐 과민 현상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할까요? 어때요?
0: 예, 이것도 구체적 문제, 구체적 분석해야 되죠. 예를 들면 어린이 화장품은 전문적으로 신생아에서 6세까지 아이들을 위해 설계하는 피부 보호하고 머리카락을 보호하는 위생 상품입니다.
1: 네.
0: 이 화장품은 뭐 공능

0: 중시하고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통 자라애들이는 곱게 하기 위해 수식을 목적으로 하는 게 많고 이 아이들은 공능이 중요합니다. 어린이가 깨끗하고 불편 없고 건강한 것이 목적인 화장품이기 때문에 어린이 피부는 연약하고 하기 때문에 그들이 쓰는 화장품은 반드시 잘 배합해야 하고 화장품이 어린이들이 피부의 온화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런 어린이들의 화장품 설계에서 일부 특수 요구와 제한이 요구됩니다. 그래도 특수 정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쓸 때 주의해 살펴봐야 합니다. 즉 화장품 문제, 유효기 문제, 보관 문제, 사용 방법 등에 따라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어린이 화장품도 주의해야 합니다.
1: 네, 우리 주변을 또한 둘러보면은 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은 평소에는 괜찮은데 이 가려움증을 나타내는 분, 그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있어요. 머리 물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뭐 과민 현상이 왜 어째 더 쉽게 생길까요? 이거?
0: 예, 우리 문진에서 이런 환자 많이 봅니다. 예. 이게는 여러 가지 우리 잘 몰라서 그런데 예, 이건 뭐 어째 그런가 하면 머리 물감을 사용하면 가람 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머리 물감 중에 화학물질에 과민하여 생기는 증상입니다. 과민성 피부염은 염색 물감과 과민의 일종 표현인데 염색소의 어떤 화학물질이 과민에 일어납니다. 이거 우리 보통 우리 보게 되면 그 이래 머리 그 아래 그 피부가 가렵고 벌게 나고 이래는데 이건 여러 가지 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우리 그 노년 시대 들어서면서 우리 그 머리에 이래지 않고 자기에 맞는 거 선택하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오래 가게 되면 습진이도 오고 전신에 퍼질 수도 있는데 이럴 때는 병원에 찾아가지고 의사의 지도하에서 항히스타민제 약을 먹는다거나 해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괜히 뭐 못을 따려 했다가
0: 때문에 우리 그 피부에 주름살을 생긴다거나 그다음에 우리 그 피부 로화된다거나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그 SPF라는 우리 그 일광 차단제가 있는데 이것은 자외선 B를 차단하는 것이고 보통 10부터 50 또 50의 플러스까지 있습니다. 이거는 자외선 B를 차단하기 때문에 이게 발라야 되고 또 다른 한 거는 PA라고 있는데 이건 자외선 A를 차단한 지수입니다. 플러스가 많을수록 차단 효과가 더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집 나가기 전에 2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그다음에 이게 된 것이 아니고 우리 보통 3시간 내지 4시간의 간격으로 차단제를 바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의학 효능을 가지고 있는 화장품도 꽤 있어요. 보통 화장품과 비교를 해볼 때 이런 화장품은 어떤 다른 특점이 있다고 봅니까?
0: 예, 의학 피부 보호 개념은 20세기 70년대 미국의 전문가가 처음 제출했습니다. 유럽은 화장품으로 팔 수 있는 약작용이 있거나 유사한 약물 특성화 화장품입니다. 우리나라는 화장품과 약품 가운데 있는 피부 장벽 공능을 회복하고 보조 피부병을 치료하는 피부 보호품입니다. 여기에는 약물성 치료작용이 있으며 부작용이 감소하고 치료를 가속화하고 불쾌감을 감소합니다. 이거 우리 연구하는 목적은 연구하는 과정이 신약 개발과 접근하며 모든 성분이 주요 작용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우리 약을 쓸 때 전업 인원이 피부 상황에 맞춰 추천합니다. 의학 피부 보호 분류에는 우리 보통 이것든 것이 있는가 하면 청결제, 보호 보습제, 자외선 차단제, 피부 기름을 공제하고 뼈드라지를 없애는 피부 보호품이 있고 피부를 미백하고 반점을 없애는 원입니다. 그래서 피부는 보통 여러 급질이 있는데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표피가 있고 표피 아래 진피가 있고 진피 아래 피부 그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에는 몇 개 부서기관이 있는데 무슨 머리라든가 모발이라든가 우리 손톱이라든가 이런 게 있고 그다음 피부에는 신경 혈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부터 말하게 되면 우리가 표피에는 보통 각질 형성 세포 이건 제일 우인데 거기서도 아래부터 하면 기저층, 가시층, 각립층, 투명층, 각질층, 제일 꼭대기 각질층입니다.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흑색소 세포, 랑간스 세포, 매클 세포, 그리고 각질 형성 세포 및

그다음에 그 진피하고 그 진필이 있는 이런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는 교립, 반교립 그리고 기서막대 그 안에는 포막을 포막층, 투명층, 치밀층, 치밀 하층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0: 우리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의 피하 조직 외에도 또 우리 피부 전체를 놓고 말하면 피부 부속 기관이 있는데 우리들 나면 모발, 머리털, 그다음 피지센, 한선, 그러니까 땀선 말하는데 소한선, 포크린 땀샘 이전에 대한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손톱이 있습니다. 이게 부속 기관이고, 그 다음에 피부에는 신경, 혈관, 근육이 있는데, 신경에는 감각신경, 운동신경이 있고, 혈관에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림프관도 있고, 그리고 피부에는 근육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부 공능에는, 피부가, 공능이 어떤 게 있는가 하면, 피부 장벽 공능이 있습니다. 여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물리적 손상을 방어하고 화학적 자극을 방어하며 미생물이 침범하는 것을 방어하며 그다음에 우리 인체의 영양물질이 손실되는 것을 막아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는 무슨 공능이 있는가 하면 이제 장벽 공능 외에도 피부 흡수 공능, 우리 피부가 그 화장품이라든가 우리 용약이라든가 흡수되죠. 이건 보통 각질층, 모낭, 피지샘, 한관과 관계되고, 그 다음에 흡수 공능은 많은 인수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면 피부의 구조, 예를 들면 우리 얇은 피부, 두꺼운 피부, 이게 흡수되는 게 또 다릅니다. 그 다음에 각질층의 수분 함량, 그 다음에 흡수 물질의 공능 등이 관계되고,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부의 감각 공능, 아까 말했지만, 그 신경이 있을까 감각 공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피부 분비하는 분비와 배설하는 공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땀 흘리죠. 소한선이라는 거 대한선에서 땀이 흡입되고 피지선에서 우리 그 끈질끈질하게 나오는 게 또 관계됩니다. 그리고 또 피부는 그 체온을 조절합니다. 우리 더울 때는 혈액순환이 많이 돼가지고 그 열량 방출하고 추울 때는 그 혈관 졸아들어가지고 그 온도를 보존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또 대사 공능이 있는데 당대사, 지질대사, 단백질대사, 그 다음 물 전해질 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피부는 면역 공능도 있습니다. 피부의 면역계통의 새로운 성분, 피부 면역계통의 분자 성분, 이 안에는 세포인자, 접촉인자, 기타 분자 등이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화장품 안전성에 영향 주는 주요 요소들 하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0: 예. 이건 화장품이 그, 영향 주는 호소는 우리 화장품 원료의 안전성입니다. 우리 원료가, 원료 가지고 조합하는데 그게 이미 안전성이 보존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산 과정. 우리 공예라든가 설비, 조작 이게 다 영향받습니다. 그다음에 환경인소, 예를 들면 화장품을 생산하는 환경, 그다음 우리 보관하고 그 보관해서 우리 소비자까지 오지 않습니까? 이 두 개와 환경이 관계되고 그다음에 화장품을 포장하는 재료, 운수, 소비자, 그다음에 보관하는 방법, 사용하는 방법 등이 안전성에 영향을 줍니다.
1: 이 피부 과민을 일으키는 과민 원인 하면은 무엇이 있을까요?
0: 예. 이 우리 과민 알레르기 반응을 하는데 크게 말하면 내부 인소, 외부 인소가 있습니다.
1: 예.
0: 예. 외부 인소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식물, 우리 먹는 물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물고기, 새우, 소고기, 양고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흡입성 흡입물, 예를 들면 화분, 집먼지, 진드기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 환경, 예를 들면 일광, 무더위, 건조, 그리고 동물이 모피, 각종 화학물질에 하면 화학품, 비누, 합성섬유, 화장품 등에 의하여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그 다음 내부인소에는 우리 그 사람이 체질을 말하는데, 예를 들면 만성간염병소, 예를 들면 만성담남염, 편도체염, 장기생충염, 그리고 내분비 및 대사의 개변에 하면 월경곤란, 임신 등, 그리고 혈액순환 장애에 하면 하지정맥 확장증, 그리고 신경정신인소, 유전인소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유전인소와 개체의 감수성 및 내소성과 관계됩니다. 내외인소가 상호작용하여 자발성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납니다. 즉 과민이 생기는 것입니다.
1: 화장품 불량 반응을 의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까?
0: 네. 꼭 화장품을 사용한다면 일어난 것을 말하는데 화장품을 사용한 다음에 일어나는 전신과 피부 및 피부 부속의 불량 반응을 말하는데 예를 들자면 가렵거나 찌르는 듯한 아픔과 홍반, 구진, 비듬 등 그리고 계통의 손해를 화장품 불량 반응이라고 합니다.
1: 네. 화장품 불량 반응. 피부 질환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죠, 이것도? 그래요?
0: 예.
1: 그런 질환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까요?
0: 예, 이 우리 보통

0: 여러 가지 있는데 첫째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이 있는데 이것은 화장품 사용 후에 일어나는 자극성 피부염과 알레르기로 일어나는 접촉성 피부염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엄중할 때는 수포가 터지거나 심출 및 수종이 생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화장품 여드름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화장품 속에 모종 성분이 피부의 모낭 피지센을 막아가지고 일으키는 여드름입니다. 여기에는 검은색 여드름, 염증성 구진, 농포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화장품 모발 손해,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 일어나는 모발 손해, 대부분 물리 및 화학적 손해입니다. 화장품 모양 개변, 모낭이 단열, 모발 가름, 탈색, 모발 재질이 바삭바삭하고 또한 정도가 부동한 탈모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화장품 손발 손해, 손톱 발톱 화장품을 쓴 후에 발생하는 손발톱 번신과 손톱 발톱 주위 조직이 병변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손톱 발톱 손상은 손톱 발톱이 변형하고 심해지면 광색이 없어지고 지질이 부석부석하고 그 다음에 손톱 주위 질병은 홍종, 심출, 건조, 비듬, 가렴증 등의 엄중한 증상이 나타납니다. 다섯 번째는 화장품 과민성 피부염인데 화장품을 사용한 후 또 햇빛이 받고 일어나는 피부염 증상입니다. 화장품 속에 광광성 물질이 일으키는 피부 내막 광독성 반응 및 광알레르기 반응을 말합니다. 피부 손상은 주의하게 화장품 사용한 후 햇빛을 받은 부위에 발생합니다. 형태는 다양한데 홍반, 구진, 작은 수포, 자가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만성 피부 손상은 침륜, 두꺼워지고 태산화가 생깁니다. 화장품 반점 실험 양성입니다. 여섯 번째는 화장품 색소 이상인데 화장품 접촉 후 그 중에서 어떤 성분이 직접 피부를 색들이거나 혹은 피부를 자극하여 색소가 증생합니다. 화장품 접촉성 부위의 링근에 발생하는 색소의 개변 혹은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 그리고 화장품 접촉성 피부염의 염증이 소실된 후에 국부에 남겨진 색소 침착을 색소 감퇴증입니다. 일곱 번째는 화장품 접촉성 두드러기. 화장품 접촉 후 몇 분 혹은 몇 시간 내에 발생하고 통상적으로 몇 시간 후에 소실되는 피부 내막 홍반 수종 혹은 통탕 개변을 말합니다. 원인은 외부의 과민 원은 매우 많은데 화장품, 피부 보호품, 약물, 음식물, 흡입물 혹은 접촉물 내에는 사용자가 과민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여덟 번째는 화장품 입술염. 입술 부위에 화장품을 접촉한 후 발생하는 자극 반응, 알레르기 반응 혹은 광독성 반응, 알레르기 입술염을 말합니다. 수종성 홍반, 포진, 건조, 비듬, 두꺼워지거나 트는 증상이 있으며 자아적으로 입술이 건조하고 빳빳해 나거나 화끈해 나거나 가려움증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는 호르몬 의뢰성 피부염인데 피부가 장기적으로 호르몬이 함유된 화장품을 쓰면 화장품을 끊은 후에 나타나는 홍반, 염증성, 수종, 구진, 농포 계속 쓰면 완화됨에 함해 화장품을 하여금 긴 시간 의뢰하게 하는 화장품입니다. 정도 부동한 위촉, 색소 감촉, 침착, 모세혈관 확장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반, 수종, 구진, 농촌, 비증, 자결감, 아프고 가렵습니다. 만성 때에는 피부 위축, 모세혈관 확장, 자색, 광증 이런 등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호르몬 일회성 화장품이 증상입니다.
1: 증상 그렇고 그러면 화장품 불량 반응에 대한 진단은 어떻게 나오죠? 이거?
0: 예, 이거는 제일 중요한 것은 명백한 화장품을 사용 후에 나타나는 증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림상 표현은 화장품 접촉한 부위에 홍반, 가려움증, 비듬, 색소 침착 등이 생깁니다. 어떤 때에는 수포가 생길 수 있고 화장품 사용 부위에 명확한 개선이 생깁니다. 얼굴 불량 반응이 생기면 얼굴이 홍반이 생깁니다. 만약 기타 부위 혹은 목 주위에 생기면 개선이 명확합니다. 그리고 또한 반점 실험을 하여 반점 실험이 양성이면 비교적 정확한 진단 방향이 결정됩니다. 그리고 기타 다른 접촉성 피부염과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예를 들면 꽃가루, 먼지, 진드기 등으로 일어나는 알레르기 구분해야 합니다. 이거 주약이 뭔가 하면 꼭 화장품을 쓴 다음에 나타나는 피부 증상이고 그 보통 개선이 명확합니다. 이것을 우리 이거 보고 우리 판단합니다.
1: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난 피부 질환, 그 치료는 구체적으로 어떻습니까?
0: 예, 제일 먼저는 이게가 그 우리가 그 화장품을 쓰는 것을 정지해야 되죠.
1: 예,
0: 계속 어떤 사람들은 그 모르고 계속 쓰거나 혹은 그 아까워서 약 삭스미 쓰는 분도 있는데 꼭 정지해야 되고 만약에 이게 확실히 화장품 바른 다음에 일어난다게 되면 그거 살 씻어버려야 됩니다. 씻어버리고 예, 그다음에는 소염 항균 이런 약들을 써야 되죠. 그다음에 우리 잘 모른다게 되면 이럴 때는 이사한테 가서 진단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그 반응이 나타나면은 상당히 불편하고 힘들죠.
0: 예, 예.
1: 그래서 뭐 이게 긴감인가 뭐 불량 반응 일으킬까 말까 나한테 맞나 아니면은 예, 예. 손등이나 팔등이 한 몇 좀 시험적으로 해볼 수도 있잖아요.
0: 예,
1: 그런 다음
0: 예,
1: 얼굴에 발라야 되지.
0: 예, 맞습니다.
1: 얼굴에 발라서 다 퍼진 다음에 아유 뭐 난리 난 분들도 있잖아요.
0: 예, 예.
1: 화장품이 좋다 해서 비싸다 해서 외국제에서 썼는데 예. 아니잖아요.
0: 예, 그렇습니다.
1: 내 맞는 거 이게 몇 원짜리라도 나한테 예. 좋은 거 쓰면 좋을 텐데.
0: 예.
1: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자주 발생할 경우 피부암에도 걸릴 수가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도 적지 않거든요. 선생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0: 예, 아무래도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자주 발생하면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각종 외부 자극에 더 민감하고 각종 피부염이나 피부 문제에 많이 생기겠죠. 그러나 피부암은 주의하게 자외선 자극에 생기기 때문에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부암이 직접적 원인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피부암은 개체의 유전, 면역력, 영양 상황, 생활 환경, 연령 등 많은 인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지금 노년화 시기에 들어서면서 피부병 문진에 피부암이 발견되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여기에는 연령 증가로 이전에는 피부암이 발생하기 전에 사망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금 국민들이 위생 건강 의식이 제고되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니 피부에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병원을 오시는 분들이 높다는 것과 관계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무조건 이 화장품 불량 반응이 피부암을 일으킨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조금 영향을 주겠죠.
1: 그래, 그렇죠. 뭐 피부암에 걸릴 수 있는 뭐 그 요소하고 이 화장품을 발라서
0: 예.
1: 거기에는 아주 거리가 멀고 본인이 예. 가지고 있는 신체 소질에 많이 관계가 되죠. 피부암이라는 그 자체가.
0: 예. 그 암은 그 발생하는 게 여러 가지 인소 영향 받으니까 예.
1: 맞습니다. 이 건강한 피부는 뭐 건강의 하나의 표징이라고 봐요. 건강한 피부.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위해서는요. 우리가 평소에 보건을 비롯해 여러 가지로 주의할 것들이 참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주는 것이 좋을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0: 예, 화장품 불량 반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화장품이 되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화장품을 품유효기, 보관 방법, 사용 방법 등입니다. 무조건 비싼 화장품이 좋은 것이 아니고 자기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화장품 유효기가 지나거나 화장품이 변질하거나 이상하면 무조건 버리고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장품 선택할 때는 정기적 상점에서 사야 하고 본인이 피부 정황을 고려하여 선택해야 합니다. 피부의 중성, 건성, 유성, 혼합성, 민감성 피부에 따라 화장품 선택 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화장품 불량 반응 예방하려면 피부가 건강해야 합니다. 피부 장벽을 높이기 위해서 평소에 피부 건강에 신경 써야 합니다. 자외선이 강한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적게 외출하고 외출 시 긴장이 모자, 양산, 자외선 차단제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저녁에는 충분히 주무시고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 사이에 피부가 갱신하기에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루 6시간 내지 8시간 주무셔야 합니다. 균형 잡힌 식습관이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도 피부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시간을 내어 본인에게 맞는 운동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야 피부 건강에 좋을 수 있습니다. 피부 보건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피부를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여름에는 아침 혹은 저녁에 한 번 정도 목욕하시고 겨울에는 한 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목욕하시면 됩니다. 목욕하실 때 물 온도를 미지근하는 것이 좋고 때, 즉 피지막을 너무 깨끗하게 제거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피지막이 없으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주름이 생기고 노화가 가속됩니다.

0: 피부에 좋다는 행위는 느리고 불리하다는 행위를 감수한다면 보다 나은 좋은 피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전성적으로 뭐 피부가 건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는 뭐 본인이 태어나기를 피부가 좀 건강하다고는 안 말하지만은 피부가 어쨌든 좀 더 붉은 반점이라든가 네. 뭐 모세혈관이 뭐 좀 더 이렇게 얼굴을 봐서 막 알긴다든가 뭐만 조만 발라도 두드러기가 돌아다니는 피부를 가진 사람들은 화장품을 보통 적게 사용해야 되죠.
0: 아, 그러니까 그 피부가 그런 이런 문제 생기면 그 해결된 다음에 정상 피부 된 다음에 쓰는 게 좋습니다. 그래 우리 문제에서 보게 되면 그 이 낯에 나게 되면 이 여성분들이 급해 하는데
1: 그렇죠.
0: 이 피부가 정상 피부로 되는 게 그 날이 써야 되니까 그 시간을 잘 치료한 다음에 화장품을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알겠습니다. 화장품 불량반으로 나타나는 불량 반응으로 나타난 피부 질환을 둘러싸고 좋은 정보 많이 알고 갑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오늘 피부 전문의 현명설 주임의사를 모시고 화장품 불량 반응으로 나타나는 피부 질환과 그 증상, 화장품 불량 반응을 피하고 또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건강 365일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하십시오.
2: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3: 문명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2: 교통질서를 잘 지키고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버리지 않습니다.
3: 문명한 행동에 앞장섭니다.
2: 자랑과 긍지를 안고 멋진 미래 설계도를 그려가는 연변.
3: 아름답고 향기로운 사람들이 모여 행복한 꿈들을 꽃피워갑니다.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마음을 여는 열쇠인 음악. 세상에서 유일한 언어 장벽을 뚫을 수 있는 힘을 지닌 음악. 어떤 음악은 지난 추억을 떠올리게 하고 어떤 음악은 현재의 감정을 공유하게 만들어줍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마음들을 서로 이어주는 소중한 고리인 음악. 오늘도 그 연결 거리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0: 친구이며 아름다운 언어인 노래.
1: 위로와 희망을 선물하는 존재인 노래.
0: 우리 삶에 영원히 빛을 비춰줄 노래.
1: 이렇게 좋은 날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출발, 출발. 노래 따라 행복 따라 코너에서는 연변 가무단 국가 1급 성악 가수이신 염수원 가수로부터 연변에서 창작된 민요풍의 노래들을 배워보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염수원 가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피아노 반주를 맡으신 장 선생님, 피아노 학원의 장영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3: 안녕하세요.
1: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학생 여러분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4: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네, 꽤 많은 노래들을 배웠습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뭐 벌써 1년이나 시간이 거의 다가오더라고요.
1: 시간이 빨리 흐르는지 저는 네. 오래 한 것 같지 않은데 벌써 1년이 거의 다가오고
0: 그러니까요.
1: 오래 한 10수 배웠다.
0: 네.
1: 너무 빨리 배웠어.
0: 그래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또 방송을 통해 배웠던 노래 가운데서 또 본인이 어떤 네. 분들한테는 좀 어렵게 네. 다가오는 네. 노래가 있잖아요. 네. 그 노래들을 오늘 시간 통해서
1: 한 곡씩 붙어보는 네. 시간을 가지
0: 좋죠. 필요합니다. 필요하죠.
2: 네. 네. 네. 네.
0: 그러면 오늘 첫 곡으로 우리가 가르칠 때는 고향 가자 이 노래를 제일 첫 곡으로 배웠어요. 네. 근데 또 활락의 명절 이 노래는 여기 우리 반장님이 적으셨어요. 1월 26일에 배우셨네요. 1월 26일 제가
1: 네, 제 오 선생님이 좀 몸 편찮아서 네. 나오기 전에
0: 네, 그때 배우셨네요. 활락의 명절 어떻게 배우셨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2: 네.
0: 네. 그럼 이거 복습해 볼까요? 이 노래부터?
1: 네.
0: 네.
1: 지금 이거 F로 됐지?
3: 활락의 명절.
1: 장이로 하면 2로.
3: 활락의 명절.
0: 활락의 명절.
1: 절시구나, 육천순 일일이. 형, 바꿔줘 올라가지.
3: 이쪽으로 가면.
1: 2로 합시다. 네. 또 다른 분들 키워야 돼. 자, 한번. 예, 김광룡 선생님 작사하시고 박동호 선생님 작곡하신 노래입니다. 우리 오 선생님도 한번 들어보시죠. 이분도 영 네. 잘한다.
0: 아, 그래요?
1: 자, 가, 네. 저 발음 좀 높여주시죠. 자.

0: 네.
1: 이분들 이 노래 연주할 분들.
0: 아, 그래요?
1: 가사가 지금 우리 앞으로 뺏어. 저희가 알바 된다. 두 분이 네. 가수 보세요. 있습니까, 앞으로?
2: 있습니다.
1: 어느 분이 없어요?
2: 나 있습니다.
1: 그래서 다시 이번에 잘해봅시다.
2: 네. 네. 네.
1: 이제 한 코드 조금 늦추는데, 우선 한 번씩 잘해보고 지나갑시다. 보세요. 북장 한 박자 쉬고, 어!

0: 명절이로 우리 틀어준다. 명절 맞은 얼굴마다.
1: 명절
0: 다시 하고 시작.
2: 명절 맞은 얼굴마다.
0: 클리스는 얼굴마다.
2: 얼굴마다.
0: 네, 다시 한번 시작.
2: 명절 맞은 얼굴마다.
0: 다시 웃음꽃이 웃음꽃이 웃음꽃이. 네. 어, 명절 맞으신 명절 맞으부터 아 앞으로부터 한 번만 요 두절 해보세요. 시 한 박자 쉬고 들어간다.
1: 콩
0: 시작.

네, 맞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후렴에 연장 있지? 즐거워라 얼씨구 좋다 반복했습니다. 얼씨구 좋다 노래소리 웃음소리 우리 명절 복되는 날 즐거워라 또 노래 이것도 반복했습니다.

0: 써봅시다. 입소 딱 맞습니다. 이. 장난 다시 해.
1: 쉬고 들어가지. 한 박자 쉬고요.
0: 둥다랐다 둥다랐다 이렇게 갑시다. 시작.

0: 얘기를 이제 슬커워라 이렇게 해도 되고 슬커워라 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아빠는 슬커워라 이랬습니다.
1: 아빠 대라.
0: 아빠 잡을 때 이 노래는 가사만 이용 되겠습니다. 예.
2: 그래요.
0: 괜찮죠?
2: 그렇죠.
0: 쭉 갑니다. 예.
2: 쭉 가네요.
0: 예, 이거 뭐다 하는 데 좋습니다. 이제 예. 예. 예.

0: 충창곡으로.
1: 합창곡으로.
0: 네. 합창곡으로도 좋고.
2: 네, 합창곡으로.
0: 예. 네. 네.
1: 그런 데를 조금 형상 조금만 생각해서 이제 연습할 때, 네, 벌써 장상모 빙빙 돌려라. 빙빙 돌리게 장상모 우리도 장상모 빙빙 돌려라 치마포 홀홀 날려라 명절 맞은 얼굴 아야 형상성 아껴 말이지 그다음에 그 장상모 부르는 거 잘한다 장상모 빙빙 돌려라 저기다 팍 돌린 다음에 돌기 전 거예 그런 형상성 했습니다 이거. 어선 생
0: 넘어갔어요.
1: 넘어갔어요.
0: 넘어갔어요.
1: 즐기며 살아보세요. 네.
3: 쉽죠.
1: 살아보세, 살아보세, 즐기며 살아보세. 네, 해보세요. 알죠? 아, 보셨습니까?
2: 이렇게 내려보면
1: 됩니다. 네. 잘. 이렇게 악보 없으면 1절만 해도 된대 1절만 오늘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2절은 다시 연습하셔요 2절만 합니다 얼씨구나 여기 반복 후에 2절과 합시다 우리 있으세요 선생님 알죠? 선생님 배웠었죠 이 노래 있을 때 배웠었죠
0: 있었죠
1: 가봅시다 그럼

0: 1절 한 번만 1절만 해보시오. 예. 그래 끝나겠죠 이거는. 비교석.
1: 어, 난이도가 없죠 그래도.
0: 네, 네. 그러니까 네. 흙만 타면 된대. 자, 봅시다. 자, 시작.

0: 맞죠? 흥경 우리가 찾지 말라고 하는데,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 뒤에서 얘기한 것처럼, 예? 흥겹게로, 어째, 흥자로 진짜 쉽지 않습니까? 우리 조선어에서 흥겹게, 우리 조선 언어 좀 힘들지만 쉬워야 된다. 흥겹게, 즐기며. 얼씨구나, 얼씨구나. 아닌데. 자, 그 다음에. 얼씨구나, 절씨구나. 설시구나 이랬는데 오케이 됐습니다. 기억하셔요. 한번 말한 다음에 저런 기술적인 말은 이색길게 할 필요 없는데 한번 하면 딱딱 기억해둬야 되지.
1: 이게 무슨 점입니까?
0: 선생님 지금 이 됐습니까?
1: 진짜 자기 무슨
0: 어느 거이
2: 시
0: 이 아니 음이 아닌 없지. 어느 하시는 분은 없습니까?
1: 모르겠습니다.
0: 그럼 이제
3: 이까지 올라가니까 높죠. 진성이면
0: 저분은 판소리고 이렇게 뭐 진성을 하는데 품격이 너무 좋으니까 살짝 장필 해도 된다.
1: 조금 낮춰서
0: 장필해서 살아보시
4: 이제 낮춰서 할까?
0: 낮춰서 밑에 소리 내려갈 수 있을까?
1: 내려간다.
0: 살아보세 해보세요.
1: 모르게 나왔습니다.
0: 모르겠습니다.
1: 아니지, 그렇게
0: 그렇게 나왔을까?
3: 소 치 장필
0: 장비인데 영어 때
4: 장비
0: 해보자.
3: 이만하면 괜찮잖아.
0: 된다 예. 이걸로 한다. 장비로 한다. 이제 연출할 때는
3: 본인이 키를 잘 장악하시고요.
0: 장비 좋습니다. 저거 나왔습니다. 우리 집체를 할 적에는 실로 하고 저분이 할 적에 이제 장비
4: 연출할 때
0: 이름 적어놓죠. 김화란 선생
3: 강
0: 화랭이를 부른 당에 화라이라가지요.
3: 네. 하마트리면
0: 어느 벽꽃 타령은 되지 않을까?
3: 예. 괜찮잖아요. 뭐
0: 박수 한번 이 노래 하는 분 있습니까?
1: 화랭이요.
0: 화라의 동생 화랭. 한번 해보겠습니까?
4: 시절하시니?
1: 제가
0: 아니 같이 하는데 그저 한번 숙련 되라고 한다.
1: 네.
0: 이것도 장단입니다. 발리식이 딱 장단 소리 잘 들으시. 네. 아니 아닙니다. 지 벽꽃 타령.
4: 아 벽꽃 타령.
0: 이렇게 가면 뭐 한 곡씩 다 가볼 수 있겠다. 이거 금방 한다 했는데.
3: 금방 하신 노래잖아요.
0: 네 이건 지나갈까요? 한번 그럼 1절만 해봅시다.
1: 무슨 절로 하겠습니까?
0: 원래 하던 저분
3: 저분 키에 맞춰야 되잖아요. 하시는 분은
1: 예?
3: 저분도 진성이잖아요.
4: 시절에 좀 느껴. 또 올리는 같은데. 시절에는. 이것도 시절에. 올렸었네.
3: 아니 저분이 하려면
0: 아니 저분은 후에 다른 시간에 이분하고 쪼로 맞춰야 되는데 이게 집체로 위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딱 따따따.

0: 그만하죠. 예. 장단은 잘 타고, 예. 아픈 이야기처럼. 아한 가운 번님 애들 해란강을 찾아오는 어느 걸 할까요? 우리
1: 우리 인생 일일이,
0: 우리 인생 일일이 갑시다. 성사는 사랑 자 국작 국작 천만년 푸르지만 내일 쓴대. 아이 가사가 너무 작다. 이 어느 분이 내 앞을 보냈는데 부인지를 글 짜 읽어놨단 말인데.
1: 2000년대 작품.
0: 선생님이 부인 안기겠다. 글자 볼 수 있지요?
1: 괜찮죠?
0: 알아볼 수 있을까?
1: 안 괜찮아도 괜찮다고 하셔야 되죠.
2: 가사 딸로 또
0: 아, 그렇지. 아이 배웠구나. 알았다. 네. 1절만 해봅시다. 네.
1: 우리 인생 일일이.
0: 일일이.

많을까? 이렇게 빨리 하는 습관 하실 자꾸 늘어지 마야 되는데 자꾸만 더 늦게 성사는 살아 옳습니다. 빠른다. 내 부른 곡인데 성

0: 이전에 어제 야전 같다 조금.
1: 이게 무슨 전가?
2: 이게 성신데.
0: 디락.
2: 디락 했더라.
0: 디락 딱 잡을 것 같은데. 한 번만 하면 주대. 기억해 주세요. 아, 이번에 결정된다면서 끊어줘.
2: 글자 왜?
0: 예, 다.

0: 장가.
1: 장단이 모자라요.
0: 장단이 예. 모자란가. 연수 한 장단이 원래 더 많은데 우리 이렇게 됐구나.
2: 우리의 인생 따따따따따따따
0: 니리야. 다시 한번 여기를 그리고 이제 여기를 시즌 한번 연습시키셔야 되는데 장단 나도 네. 내 어떻게 배웠으면 한 장단이 더 많다마니까
3: 두박자 모자란가.
1: 두박자 모자란가.
0: 두박자
1: 먼저 들어갔죠.
0: 자자 하는 거 알게 해주세요.
1: 그러니까 여기서
0: 무정타 마하로라

0: 이리야. 이 부분이 늦었단 말이에요.
1: 이거 들어 어떻게 안 해?
0: 내 장단
1: 체제가 내 잘못 배워준 거
0: 아니죠.
1: 아닌가? 이제게 잘했어. 너 장단
0: 이 장단을 네 개 더 있어요.
1: 아, 헌가에서 제가 후에 와서 좀 해줬지.
2: 한 시간 했는데 채 못했습니다.
1: 아, 그래서
2: 조금 하고 싶다. 그 다른 거 했어요.
1: 세월아 하니 뭐라 여기서부터 다시 해보세요. 아주 결정 내 잘 마음에 붙어 시작.

다음에 근데 여기면 이거 뭐 그저 지나갈까 하다가 우리 없으셔도 지금 여기로 말하기 시작 말하는데 성사는 사람 허브셋째가 천만년 푸르지마 오 허브셋째 여기를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 이 속도 될까 해야 된다 근데 살고 지고 백 이렇게 간단 말이야 말아야지 그렇게 한 호흡이 못하겠으니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 제가 허브셋 했으면 제가 다 세우고 예, 한번 해보죠.

0: 천만년시 자.
1: 천만년 모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못다하네.
0: 백년을 못지는데 살고 지고 제가다 살고 지고 제가 늦었지만 살고 지고 백년을 못다하네. 있네. 천만년 부르지만 우리 인생 살고 지고 백년을 못다하네. 그냥 고속되더라. 될 것 같은데요. 한 번.
2: 네.
0: 더 가볼래?
2: 한 번.
0: 이제 쪼르 어떻습니까?
2: 이 절까지요.
0: D.
2: D.
3: D.
0: 맞습니까?
3: 아, 이제는 D.
0: 아이 바쁘지.
2: D. 아이 바쁘지. 조금 조금.
4: D. 어디 얕습니다.
3: 여기도 났을까?
4: 네. 조금 올리면 저기 반응.
0: 장이.
5: 이 절. 이제 기대 있어 이제.

0: 야, 내가 지을 잘못했어.
1: 우리 닐리 닐리 합댁 모종 다 말하라 닐리 시작.
2: 모종 다
1: 닐리부터 닐리부터.

0: 좋다 자기
1: 입장까 장일
0: 이렇게 해도 지금 장일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반주할 때 저를 장일 해주죠 이렇게 하면 근데
2: 저거는 건너가네요 네
0: 40분 거지 않나
2: 거의 안 가 오 시간이 없네요
3: 걱정이
0: 다 안 돼요
2: 시간이 다 됐는 줄
0: 한 번도 주스 지나갔는데
4: 벌써 지났어
1: 그러니까요
4: 한 개 세 개
0: 어 아쉽네 거의 될까 하는 거지 오늘 형 네. 소리를 그 아, 선생님 얘기하시면 네. 그렇구나
2: 아 괜찮아요 선생님께 드릴게요 총결
0: 네 오늘 네. 이 복습 시간이 앞에 끄진 노래는 잘 불렀습니다 그리고 소리도 아까 여기서 저 뒤에서 살짝만 한 대를 이런 소리도 안 나고 그냥 편안하게 나갔다 좋습니다
2: 네 자 이걸 또 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미 배웠던 노래 중에서 좀 안 되는 부분

양미귀는 다 헤어져서 너덜너덜한 군복을 입고 맨발에 낡은 헝겊을 싸매고 있었는데 참 보기가 딱했다. 자기도 쑥스러운지 멋쩍게 웃었다. 한동정이 보다 못해서 얼굴을 찡그리며 물었다. 발이 부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겁니까? 양미귀가 쓴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단장 동지가 말편자를 몇 번은 갈았는지 생각해보시면 제가 왜 신을 신지 않았는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거참 맹랑한 동지로군. 한동정은 호위병을 보고 말했다. 아, 나한테 집신 남은 게 있으면 미기 동지한테 한 칼래 주도록 해요. 호위병은 내키지 않은 얼굴로 가방을 들추어 집신을 꺼냈다. 고맙습니다, 지휘관 동지. 양미귀는 사형 인사 한마디 없이 집신을 냉큼 받아주고는 발에 감았던 헝겊을 풀었다. 그런데 집신을 신으려고 허리를 굽히자 군복 안으로 빨간 여자 속옷이 드러났다. 미귀, 안 입은 그 속옷은 뭐지? 한동정이 웃으며 놀랬다. 양미기는 대뜸 얼굴이 빨개지더니 다급하게 옷을 아래로 당기면서 한숨을 쉬었다. 아, 정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떨고 있으니까 몰수위원회에서 도벌한테서 빼앗은 옷을 나눠줬는데 남자 옷은 금세 다 떨어지고 남은 거라고는 이 옷밖에 없었거든요. 옷을 나눠주던 동지들이 저한테 이거라도 입겠느냐고 물어서 사람이 얼어 죽게 되었는데 여자 옷 남자 옷 가리게 생긴다고 했죠. 놈들 때문에 우리 홍군이 어떤 처지가 되는지 좀 보시라고요. 나중에 장계석 그놈을 잡게 되면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은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려야 한다. 황소가 이내 웃는 얼굴을 가다듬으며 물었다. 그런데 동

나무 숲을 가리키한다. 보세요. 재료는 얼마든지 있으니 오강을 열 번도 더 건널 수가 있습니다. 황소는 작은 눈을 즐겁게 반짝이며 중얼거리듯 말했다. 그러면은 재료를 찾느라 돌아다니지 않아도 되겠군. 그런데 동지가 뗏목을 엮을 줄 압니까? 양미귀가 웃으며 대꾸했다. 우리 아버지가 감강에서 뱃사공을 오래 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대나무로 이것저것 만드는 것을 거들어 주었지요. 잘 됐군요. 한동정과 황소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뗏목으로 부귀를 놓아도 될까? 공병위원장 정의도 끼어들었다. 양미기가 꼭 전문가라도 된 것 같았다. 됩니다. 진의 다리를 만들면 되죠. 진의 다리라니. 대나무 뗏목을 진의처럼 하나하나 이어놓는 거죠. 하지만 대오리 밧줄이 있어야 합니다. 대오리 밧줄도 제가 만들 줄 알아요. 대나무 껍질을 벗겨가지고 밧줄로 꾸미면 되는데 그건 물에 젖으면 더 튼튼해지죠. 공병 연장은 좋아서 입을 다물지 못했다. 한동장은 흥분해서 양미귀의 어깨를 툭 치면서 말했다. 오강에서 동지 같은 사람을 만났죠는 정말 몰랐네. 각연에서 사람을 뽑으면 동지가 조선사령을 맡도록 해요. 면정 김우래는 이 일연에서 이렇게 중요한 일을 맡게 되자 어깨가 으쓱했다. 지휘관 동지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한동정이 나루토를 가리키며 정우에게 지시했다. 이곳은 거지 공격을 할 자리니 여기에 다리를 놓읍시다. 이때 꽝 하는 소리와 함께 박격포 포탄이 꽤 가까운 곳에 떨어져야 한다. 비구름 속에서 푸른 연기가 짙게 솟아올랐다. 이어 따다다다 하고 기관총 소리가 울렸다. 오두막 곁에 있는 큰 나무에서 나뭇가지가 후두둑 떨어지었다. 잠들이 우리를 발견했어요. 어서 흩어져서 저마다 할 일을 합시다. 한동정이 말했다. 양미기는 열 사람 남짓한 전사들을 데리고 대숲에서 대나무를 베고 묶고 날랐다. 몸에서는 눈 녹은 물이 뚝뚝 떨어지었다. 양미기는 진짜 조선 기술자처럼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일깨워주며 돌아다니었다. 그는 원칙이 아주 분명했다. 동지들, 대나무 수를 다 비워서는 안 됩니다. 대나무 수라니? 양이랑 그럼 암대나무도 있단 말인가? 어? 사람들이 왁자그르르 웃었다. 웃지 말아요. 확실히 대나무는 암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봐서 잘 안다고요. 양미기가 웃음기를 거두라고 말했다. 그는 사람들을 데리고 어느 것이 수대나무이고 어느 것이 암대나무인지 상세히 가르쳐 주었다. 만약 우리가 숫대나무나 암대나무를 다 베어버리면은 이 대나무 숲은 사라지고 말지요. 그럼 백성들은 어쩝니까? 설사 지금은 토호의 것이라고 해도 앞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듣고 보니 그렇군. 자네 말이 맞아. 사람들이 너도 나도 맞짱 그렇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여러 대 건너 하나씩 베면서 암대나무도 남기고 숫대나무도 남겨줘야 합니다. 대나무를 베고 나서는 뗏목 엮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뗏목을 다 엮고 나서는 또 소리를 지었다. 그냥 가져가면 안 됩니다. 머리 부분을 풀에 달고 쳐들리게 해야죠. 그래야 배가 물살에 잘 가르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머리 부분이 우로 쳐들린 떼목이 완성이 되었다. 푸르스름한 빛이 도는 날렵한 생김새가 제법 그럴싸해 보이었다. 한동정과 황소, 김우래는 싱글벙글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그들은 여기 한번 찔러보고 저기 한번 쳐다보고 하더니 떼목을 만든 전사들을 보면서 환하게 웃었다. 한동정이 김우래에게 고개를 돌리며 물었다.

0: 강을 건널 사람은 뽑았습니까? 젠작 뽑아놓았습니다. 김우래가 대답했다. 지원한 사람이 많았는데 여덟 사람만 골랐습니다. 건너갈 수가 있을지 먼저 시험해봐야죠. 좋습니다. 그럼 데려오세요. 황소가 말했다. 전사 일곱 사람이 배장을 따라 달려오더니 한동정 앞으로 쭉 늘어섰다. 여덟 사람 모두 무장은 잘 갖췄지만 그중 네 사람은 평복을 입은 채로였다. 두루마기를 입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중절 모자를 쓴 사람도 있었다. 주황소베트 구역의 유격대보다 더 후술한 게 아닌가. 하지만은 소베트 구역을 떠난 뒤에 두 달 남짓한 사이에 날마다 걷기만 하고 보급을 받지 못했으니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한동정은 막중한 임무를 맡고도 덤덤한 척하려 애쓰는 전사들에 있어서 속이 내려갔다. 동지들 모두 혐을 칠 줄 알겠지? 황소가 물었다. 모두 강강 주변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김우래가 웃으며 말했다. 이 강을 보니 감강보다 넓지는 않은데요. 중절 모자를 쓴 전사가 팔랑거리는 눈송이를 바라보면서 레스럽게 말했다. 그런데 날씨가 말이 아니군요. 황소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엄숙하게 부탁을 했다. 동지들, 책임이 무겁습니다. 만약 우리가 오강을 건너지 못한다면은, 예,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휘관 동지, 마음 놓으십시오. 전사들이 앞다투어 말했다. 한동정이 손을 내저으며 말했다. 그럼 시작해보세요. 내가 활약을 조직하여 응모하겠습니다. 전사들은 뗏목을 메고 강가로 나갔다. 한동정과 황소는 둔덕 뒤에 숨어서 상황을 살피었다. 골짜기는 여전히 안개가 짙게 깔린 채 진눈가비가 자욱하게 날리고 있었다. 북풍에 울부짖는 세찬 물결 소리가 사람의 마음을 흔들었다. 적들이 총을 쏘아대자 홍군도 중기관총으로 적의 사격진지에 있는 화구를 겨누고 정확하게 탄화를 부부왔다. 저마다 다른 옷을 입은 홍군 전사 여덟 사람은 날색의 뗏목을 강에 밀어놓고 우에 올라타더니 삿대와 장대로 젖기 시작했다. 뗏목은 10m쯤 나가는가 싶더니 급류에 밀려 나와버렸다. 전사들은 뗏목에서 내려 다시 뗏목을 강으로 밀어넣는 수밖에 없었다. 한동정 자꾸 이마를 찌푸리었다. 뗏목이 강기슭을 한참 벗어나서야 얼굴이 조금 펴지었다. 한동정과 황소의 마음은 물결 속에 가라앉았다 떠올랐다가 하는 뗏목을 따라 수없이 오르락 내리락 하였다. 뗏목은 점점 강 한가운데로 나갔다. 갑자기 뗏목이 제자리에 뚝 멈춰서서 움직이지 않았다. 몇 사람이 일어서서 뭘 하는가 싶었더니 그 순간 뗏목이 경류에 휘말려 들어갔다. 아, 이런! 누가 물이 빠졌나 보군! 황소가 놀라 소리를 쳤다. 뗏목이 무엇에 걸렸는지 거의 고추 서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다. 돌려로 휜 물거품이 흩날리었다. 다급히 망원경을 들고 보니 뗏목에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뗏목 곁으로 떴다 가라앉았다는 검은 점 18개가 어슴푸리 보이었다. 뗏목은 어느새 거센 물살에 실려 쏜살같이 떠내려갔다. 하지만 검은 점들 몇 개는 여전히 물결 속에서 흐느적거리고 있었다. 곧 검푸른 물결과 자욱한 진눈가비 때문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1: 잘못될걸.
0: 황소가 실망해서 말했다. 한동정이 망원경을 내리고 정치위원을 바라보니 망원경을 든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붉은 별을 단 모자 돌려는 땀이 흥건했다. 속이 타기는 한동정도 마찬가지였다. 동지들이 건너가지 못했습니다. 김우래가 저쪽 둔덕 뒤에서 달려왔다. 그는 마치 자기 잘못이기라도 한 듯이 풀이 죽어 있었다. 한동정과 황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뗏목이 또 있으니 다시 건너보겠습니다. 김우래가 말했다. 아닙니다. 밤에 다시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말을 마친 한동정이 황소를 바라보았다. 황소는 무거운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었다. 강하류로 사람을 보내서 동지들이 모두 무사한지 찾아보자고. 눈은 얻을 생각을 하지 않고 갈수록 펑펑 쏟아지었다. 한이바람도 더 거세 찼다. 강 건너 있는 뾰족한 산봉우리들은 짙은 안개 속에 파묻혀버리었다. 강물은 흐릿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강은 더욱 넓고 한결 신비하고 도무지 가늠이

0: 추격을 받으며 홍군은 마침내 오강을 건넌다.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창조되는 걸까? 이 검푸른 강물이 개발을 준다. 단주이부는 산비탈에 있는 마을의 자리를 잡고 있었다. 아침에 지형을 살피던 그곳이었다. 한동정과 황소가 문의에 들어서자 당직을 서던 참모가 보고를 했다. 금방 본부에서 요참모장 동지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요참모장이 손수 걸었나? 한동정이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그렇습니다. 뭐라고 했나? 강을 건너는 일이 어떻게 됐냐고 물으셔서 제가 보고드렸습니다. 다른 지시는 없었나? 적의 공격을 뚫고 다리를 놓으려면 사상자가 많이 날 테니 천천히 해도 된답니다. 신심을 잃지 말고 해보되 깊은 밤이 대낮보다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또 설악과 주훈이 추격부대가 그 개같은 설악산 놈이 어디까지 왔답니까? 시병 화평 평물에 이르렀고 옹안 여경으로 진군하고 있답니다. 그럼 하루면 닿을 거란 말이군. 네, 그래서 왕결에리 전보를 보내 우리 홍군을 오강 이남에서 무찔러야 하니 서울학도로 빨리빨리 서쪽으로 진격해달라고 자꾸 다그친답니다. 한동정은 이 말을 찡그리고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돌려 황소를 보았다. 황동지, 오늘 밤에 움직이자고. 황소는 한동안 생각하고는 신중하게 대답했다. 밤에 한번 다시 시험해보지요. 내일 새벽 4시에 다시 강을 건너도록 하고 그러면은 준비를 꼼꼼히 잘해야 해요. 좋아, 그렇게 하지. 한동정은 무릎을 탁 치면서 말했다. 겨울이라 날이 빨리 저무는 데다가 안개까지 짙게 깔려서 오후 4시도 되지 않아서 벌써 어렴풋이 어둠이 깃들었다. 비는 여전히 그치지 않았고 오강은 낮보다 더 무시무시하게 울부짖었다. 이때 김우래가 대나무로 엮어 만든 뗏목을 들쳐맨 돌격대를 거느리고 단주입으로 왔다.
1: 보고드립니다. 단장 동지, 정치위원 동지, 돌격대가 왔습니다.
0: 김우래가 쟁쟁한 목소리로 외쳤다. 한동정이 그들을 훑어보고 고개를 갸웃거렸다.
1: 돌격대는 여덟 사람 아닙니까?
2: 왜 한 사람이 빠졌지?
1: 빠진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갑니다.
0: 김우래가 웃으며 대답했다.
1: 동지도 간다고?

황소가 눈이 휘둥그레서 물었다. 배장이 거느리고 간다지 않았습니까? 제가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김오래가 대답했다. 학질이 금방 나왔는데 이렇게 지랄 같은 날씨에 강물에 들었었다가 괜히, 그리고 오전에도 잘 안 되는데 이번에도 문제가 생기면 우리 이래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겠습니까?

장편 소설 대장정 14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 256-1111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두 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네 곽을 구매하시면 세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심장 건강에 좋은 코엔자임 Q10 두 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이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시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거듭 말씀드릴 거는 이 조금씩 쌓도 우대활동 해주는 이 네과계 세과학 두과계 한과 열과계 열과학 이 우대활동이가 10월까지 마감입니다. 2-3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이런 우대활동은 월 초에만 하니까니 이 권위보시원 방송 들으면서 난 저약 좀 한번 써봐야지 하던 분들 좋은 기회를 잘 이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이미 써봤고 효과를 보기 시작한 분들 이런 분들은 좀 열곽 쌓도 열곽 드리는 이런 우대활동이가 좋습니다. 이런 우대활동 참가한다할 때 장기적으로 쓰는데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이 없습니다. 예. 사실 이 약은 따지고 보면은 비싼 약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진짜 약종이 많이 들어갔고 따라서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짜 약종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에 따라 나오는 효능도 많습니다. 여러 가지 효능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효능도 일반 약에 비해서 3~4배 더 많습니다. 그 약이 설명서에 쓴 효능만 해도 이 그리고 확실히 효과를 잘 보는 약이고 확실히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고 확실히 그 음가양이 병용 그 다음에 군천좌실이란 조제원칙 뭐 기를 보충하는 약 그 다음에 혀를 보충하는 약이 들어갔는가 하면은 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사실 우리 머리라는 거는 사람한테서 사령부입니다. 대뇌중추가 다 짓게 되는 곳이죠. 우리가 오장육부가 자기 기능을 하려고 해도 이 대뇌에서부터 신경전달이 와야 됩니다. 또 확실히 우리 그 오장육부도 대뇌중추 명령을 받고 산다 하는 걸 일반적인 생활에서도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전번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좀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되는 일이 있거나 이러면 밥맛이부터 없지 않습니까? 밥맛이부터 뚝 떨어진다 말입니다. 이 무슨 말인가? 위에서 소화 기능 또 우리 위장도에 보내는 이런 신호에 따라서 소화액 호르몬 이게 다 분비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밥맛이 없다는 건 주로 비위과 관계되는데 어째서 이 스트레스 받거나 근심 나는 일이 있으면 우리 이렇게 밥부터 먹을 수 없는가 소화부터 해야 되는가 심지어 위경련 것은 일어납니다. 이게 다 대뇌중추가 우리 모든 오장육부의 기능을 지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때문에 우리 뇌세포를 건강하게 하고 또 뇌와서 모든 대뇌 신경이 활발하게 자기 기능을 완성하려면 이런 근뇌보시환 같은 약을 꾸준히 써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근뇌보신환은 오장육부의 생리평형을 잡아주면서 이 기능을 높여서 뇌세포가 건강하게 하게끔 만드는 작용이 있단 말입니다. 때문에 일시적으로 소약으로 해서 대뇌세포를 흥분시키거나 잠이 아려면 또 수면제를 먹거나 임시 이런 소약으로 구급하는 약이 아닙니다. 그 병 원인을 뭐 치매에 걸린다거나 기억력이 떨어졌다거나 파킨슨병에 걸렸다거나 알츠하이머성 치매든 혈관성 치매든 지금 또 혈관성 치매도 적지 않습니다. 혈관이라는 게 머리에 와서 20% 이상을 우리 전체 20% 이상이 혈류량이 머리에 가 있단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그 혈관이 막히게 되면은 그 후유증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노발적 빙변이라면 이게 다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가 죽어나가는 우리 영상학에서 나오는 검사 결과입니다. 어제는 이 효도하는 이런 방면에도 좋고 지금 자식들이 효도할 때면 한 번씩 이 그 부모들을 모시고 가서 MRI를 찍지 않습니까? 근데 MRI에서 큰 혈관이 안 막혀도 벌써 노발적 빙변이라는 게 왔다 하면 이 MRI도 그렇습니다. MRI

0: 있고 MRI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산자병은 표준을 하면 한 보통 600몇인데 두 가지를 보통 같이 찍어서 1,200-1,300원씩 합니다. 예. 예, 우리 영백병원 표준으로 그렇습니다. MRA는 우리 혈관이 이 머리에 있는 혈관이 어느 만큼 어떤 형태로 어느 만큼 막혔는가 이걸 혈관이 조싱을 검사하는 게 MRA고 그다음 MRI라는 거는 그 우리 두부처럼 생긴 뇌 조직이 있지 않습니까? 하드라는 그 뇌 조직이 어느 만큼 위축이 왔는가 어디에 와서 종물이 생겼는가 어디와 문제 생기는가 그거 검사하는 게 MRI입니다. 그래서 MRA, MRI 보통 두 가지를 한세 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우리 그 노바이스 빙변이란 게 많고 그 다음에 더 심하다 할 때는 어느 큰 혈관이 막혔다 어디 와서 어느 만큼 막혔다 이런 진단이 나올 때 있습니다. 이러면 무조건 우리 이런 그 서양만 쓰지 마시고 혈관을 소통시키고 혈관 속에 있는 혈전을 용해하고 피가 진득진득한 걸 건거에 건거 우리 무릎에 피가 걸지 않게끔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뇌세포를 살려주고 혈관을 수복하고 이런 성분이 다 들어간 약이가 근뇌보신환입니다. 때문에 이런 그 MRI 검사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 그리고 60세 이상 들어서면은 대부분 혈관에 빵块이 있고 예, 경동맥 빵块은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걸 두두게 되면은 머리에 와도 문제 생기죠. 때문에 이런 검사 결과에 따라서 또 검사를 아직 MRI 같은 거 한 번도 해봤다는 분들 기억력이 떨어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잠이 아여워 이러면 빨리 이런 건뇌보신환 같은 약 써주는 게 좋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 남은 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2: 나도 지금 뭔가 뭐 이 매체체로 아침마다 일어나면 그냥 여기저기 사주기 아프기도 하고 머리도 많이 휑하고 정신이 안 나고 해서 지금 맥도 많이 떨어질 때다. 그래서 네. 지금 선생님이 강의하는 건뇌보신환을 지금 6개월 동안 먹었는데 확실하게 나아지는 게 많이 알린다.
0: 네.
2: 벌써 머리 휑하던 게 많이 나아지고 기억력도 많이 떨어지고 물어보면 말 자꾸 물어보고 들었는데 말한다 하던 게 그래도 지금 여시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0: 그렇지.
2: 예, 그리고 예, 물건을 싸다 너무 또 벌지 못하면 먹지도 않았으면 못 먹었습니다. 또 봐야 먹는단 말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냥 물건 싸다 놓게 되면 딱 보는 데 놓고 따서 그거 댕겼다 말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요즘은 예, 기운력이 많이 좋아지면서 예, 어떤 보통 생각납니다. 저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그 다행입니다.
2: 예. 그리고 요즘에 이게 머리도 많이 말아가지고 정신이 나는 게 확실하게 알립니다.
0: 네.
2: 그리고 소변이 자꾸 잤습니다. 소변이 자꾸 예. 저녁에 또 이 귀에서 자꾸 소리 나면서 다음 달 못 잤댔습니다. 소변 보라서 둘러나려고 자꾸 둘렁거리면 하다나가네. 여전히 요즘에 네. 이 귀에서 소리 덜 나고 예. 소변이 덜 잤, 이렇게 소변 잤어도 많이 줄어들었네. 다음 주에 영 잘 잔다.
0: 그렇죠. 본래 건파지 네. 허한 걸 오래 두면 그렇게 뇌세포가 많이 죽습니다.
2: 옳습니다. 예. 그리고 아래 다리 그냥 떨려서 맥이 원래 없는데도 아래 다리 떨려서 무릎 아래 하도 떨리면 어디 멀리 걸지도 못했었는데 근데 요즘에 이제 맥이 나는 게 확실히 알리고 다리에도 맥이 나는 게 알리대다.
0: 네.
2: 그래서 내가 지금 시작했던 바 계속 더 먹자고 이 약 그냥 먹으니까 내 진짜 날마다 좋아지는 게 알린대다. 그래서 내 오늘도 또 계속 먹자고 또 싸게 했습니다.
0: 예. 배달을 받으십시오. 배달 전화번호 불러드리겠습니다.
2: 알겠습니다.
1: 네, 배달번호 네. 5012797번입니다.
2: 네, 5012797번. 예, 전화 네. 받겠습니다.
0: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이렇게 자문을 받다 보면은, 예, 확실히,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아무 데도 아이 아프고 무병장수만 하는 사람은 정말 없습니다. 예.
1: 잠시만요. 사람이.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부장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우리 양도 다 건네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0: 예.
3: 그래서 중풍이 왔어요.
4: 네. 그만 네. 기다립시다.

0: 기 연속 두 번호가나 얘 말한 게 그 사람 내 알아듣지 못하게 말한다.
1: 네, 그렇죠.
0: 예, 이번에 보세요. 승기수는 얘 말해도 내랑 다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1: 그 어느 중추가 다 신경 손상이 왔던 게 이약 잤으면 그런 어느 중추 세포들이 살아나면서 언어뿐만 아니라 운동 신경 이게 다 수복이 됩니다.
0: 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는 회복됐습니다. 내가 회의 차석 조금가 우리 차석 하나 못 땡길까 차석 조금 같은 거를 쌓았단 말입니다. 그래
1: 예.
0: 가지고 새 수방자 가지고 올라갔다 계속 자기 가지고 올라온다더랍니다. 이게 우리 단락은 제대로 오고 룰에서 단락 올라오는 대로 절딱 단락 위에다 내려놨다 말까 내렸다 말 어떨까 예. 왕태도 그대로 쭉 올라가고 예. 열대 주변 상처 같은 뭡니까 올라갔다 말입니다. 룰 길에 내가 세워놓는다. 올라이 갔어. 올라이 왔다. 길에 가면. 그 다음에, 언니 꼭 내려가볼까? 내 막 내려갔다만 한다. 내려간 데 없습니다. 어디 가서 어디 가는가 한 뒤, 내가 또그 다음에 내 전화 친다니 막, 천만에 나서 전화 못 쳤단 말입니다. 잘 집이 옵니다. 둘 다. 예, 잘 막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옵니다. 우리 집에서 옵니다. 온 뒤, 어떻게 됐는가가. 왕쪽에 또 룰 위에 두 번의 연속 올라갔단다. 그래서 날씨 좋습니다. 지금 올라시 두 번째 주고 예, 그 다음에 막 옆팔이 이사 오고 날씨 좋습니다. 이게 지금 이 증상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이것도 치매입니까?
1: 그렇죠. 치매 초기에 그렇습니다.
0: 그 연속 두 번 올라갑니까? 기차입니다. 한번 이게 좀 무슨 증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 약은 면바를 선택 잘했습니다.
0: 예, 선생님, 약을 우리는 많이 씁니다.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지 않습니까? 강의하셔도,
1: 예.
0: 용도도, 예, 지식도 많고, 그래가, 예. 약을 쓸 때 효과 좋고 많이 쓰는데, 또 약마다 효과 좋고, 우리 둘 다 쓰는 게 이렇게 효과 좋습니다.
1: 이 약 자체가 이름 있는 제약공장에서 만든 건데, 보시완이 되나서, 믿고 꾸준히 쓰십시오.
0: 예, 그리고, 예, 이 밭에도 자꾸 전이 좀 비대도 좋습니다, 예.
1: 예. 맞습니다.
0: 그래서 이 440번, 이게 440번이고 340씩 올라가게 잘 나간다.
1: 네.
0: 예. 그리고 이 아픈 것도, 이 통풍이 오기도 왔지만, 이 뼈도 아프고, 무릎 긴데 용 4개 없었습니다.
1: 네.
0: 또 이런 용 이렇습니다.
1: 거바지 좋아지는 약이기 때문에, 고가병은 낫지 말래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0: 예. 선생님, 잠깐만, 예. 그래, 오늘 또 많이 잘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십시오. 예?
0: 네,
1: 예, 배달 받으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우리 자문을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많은 분들이 확실히 벌써 나이가 들어가면은 곰팡이 흐한 문제가 심합니다. 이런 걸 오래 두게 되면은 우리 뇌세포가 다 빨리 다른 사람만 손상이 옵니다. 그게 콩팥이 흐한 문제가 원인이 어디 있는가? 비위가 나쁜 걸 오래 두면 콩팥이 허증이 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3: 네, 저도 지금 근데 워샷 먹고 있습니다. 네. 우리 집에서 항상 머리 아프고 어디 붓이 나고 정리도 없고 그래서 지금 그냥 잘 먹고 있는데 이 약 먹은 다음에 혈압이 운동되니까 예. 어린이 많이 없어지고 예. 자꾸 깜빡깜빡 기억력 없던 게 기억력이 많이 좋아졌다 지금
1: 기억력이 좋아지는 약이
3: 네 그리고 예. 예. 그 뭔가 건강이 좋지 않아 소변사수가 안 많았는데 소변사수 하트나 결렬이 있고 싶다니까 예. 잠 못 자는데 지금 소변사수가 하트나 한 번 보니까 예. 또 누구입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급분하고 정신이 안 가지.
1: 예.
3: 네, 예, 이렇게 효과 좋을 때 배달받아 계속 주다 그럽니다.
1: 예. 우리 주께서도 우대 활동 참가할 수 있는 우대가 15일까지입니다. 예.
3: 예.
1: 예, 야, 거기 지금 전화하십시오.
3: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때문에 이 약을 강의하면서 보니까 확실히 아, 우리 여러 가지 이런 오장육부의 기능을 높여주면서 그걸 통해서 우리 뇌세포가 건전해지고 뇌세포가 건강해지고

0: 하려면 그에 상응한 헌팥을 위주로 해서 간, 비장 이런 기능이 좋아져야 된다는 그 도리에 만든 약입니다. 때문에 한두 가지 효과만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이런 오장육부가 다 좋아져야 되기 때문에 25가지나 되는 이런 진귀한 약종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때문에 치료상에서 많은 분들이 우리 그 효과를 볼 때면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고가병 있던 게 고가병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또 소변이 잦던 게 소변이 해결됐다. 또 전립선 비대에 있어서 밤소변에 밤에 또 뭐 서너 번씩 일어났다. 이게 다 해결되는 걸 볼 수 있단 말입니다. 병 치료도 그렇습니다. 뇌세포를 건강하게 한 데서 직접적으로 뇌세포를 뭐 얻지는 약은 없습니다. 그건 다 임시 구급이거나 격소 들어갔죠. 그래서 이 방면에서 집중적으로 쓸 수 있는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오늘 역시 우리 용지강 구복액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이제는 4월에 들어서면서 완연한 봄이 왔습니다. 예. 우리 중의에서는 계절에 따라서 병을 치료하는데 중점을 둡니다. 특히 간이나 콩팥이 이 계절을 따라서 양간하거나 우리 콩팥을 자양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건강을 찾는 데서 큰 도움이 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오장이라는 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간부터 시작해서 심장, 비장, 그 다음에 폐, 콩팥 이게 오장이 됩니다. 이 중에서는 이 오장을 말할 때 특히 간부터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간이가 든든해야 우리 심장이 좋아지고 심장이 든든한 사람들 비위가 좋습니다. 비위가 좋은 사람들 따라서 폐가 좋아지고 폐가 좋으면 콩팥이 좋고 콩팥이 좋으면 간이 좋고 이런 시향성시향크라는 도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계절도 오장하고 오계절이라고 말합니다. 중에서는 계절을 사계절이라고 해야 합니다. 오계절입니다. 그럼 어느 계절이 한 해 더 있는가? 늦은 여름, 늦은 여름하고 가을이 들어서는 이때를 우리 비장이 계절이라고 말하면서 오장하고 오계절이 맞먹는 이런 걸로 우리 그 맞춰갑니다. 예. 그래서 봄이 오면은 우리 간을 양간하는 데서 아주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오행학에서 보면은 간에는 나무목, 나무에 속합니다. 목이란 말입니다. 봄이 오면은 우리 자연에서도 어떻습니까? 식수를 하지 않습니까? 나무를 심는단 말입니다.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는 젊은 농촌에 나가서 이 5.4 청년절 전후로 해서 4월 5 청년 이때는 나무 심는 방학도 있었습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이렇게 자연과 맞춰서 나가면서 우리 오장을 양한다 할 때는 아주 여러 가지 이런 면역력 제고라든가 원기 회복이라든가 무병장수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방면에서 꼭 추천드릴 약은

0: 용기 깡꾸벅 액입니다. 용기 깡꾸벅 액은 오색 용지가 들어가면서 용지하면은 또 매천가지 중약재 가운데서 간에 제일 좋은 약이가 용지입니다. 그것도 오색 천년 용지잖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리 국가적으로 제일 아직까지 발달한 기술을 이용해서 뭐 옛날처럼 그저 환우제 먹고 가루내서 캡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 오색 용지를 비롯해서 겨고람이라든가 구기자라든가 이런 중약제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서 700돌돈이라는 제일 작은 원자로 만든 약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링겔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오베이가 지방간도 있고 당남도 안서에 항상에 소환되고 입이 썩었고 그리고 옆구리 협에서 밥을 잘 먹지 못하는 이런 말이 없습니다. 이래도 우리.
0: 예.
2: 그래, 방송 선생님 강의를 듣고 어딘지 구백을 듣고 먹고 있는데 왜 소화 잘 되고 기름지 오시면 그래 소화 안 되면 지금 속이 소화 잘 되고 속이 아니 몇 이런 증상이 없습니다.
0: 예, 그럴 겁니다. 그런 효과 봅니다.
2: 그래 밥을 잘 먹으니 사람 맥이 나고 이래 있고 구백은 내가 좀 속다만 먹고 검사했는데 좀에도 정상되고 푸푸남이 밤새벨이 영만했습니다. 대뻐지 화장실 댕겼는데 이따 구박 먹은 후부터 밤새벨이 많이 끌어들었습니다.
0: 네.
2: 그 인전에는 한번 본 서변에 조금씩 나가는 게 이거 약 쓴다부터 서변에 많아지면 현재 들어도 나는 효과도 없지 이게 단기적으로 먹을 수 있는 약이라니까 이속 계속 꾸준히 먹을 예산입니다.
0: 선택의 약하고 병이 맞아서 선택 잘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콩팥을 자양하고 간을 양간하는 약이기 때문에 환자분 장기적으로 쓴다 할 땐 또 다른 효과도 봅니다.
2: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에 꾸준히 계속 먹겠습니다. 예.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2: 예. 고객님 감사합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늙어가게 되면은 그냥 운동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이것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미 병이 들었단 말입니다. 이럴 때는 약이 힘을 빌어야 되죠. 이 약은 OTC 약으로서 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주 흡수력이 좋은 약이고 그와 같이 또 흡수력만 좋을 뿐만 아니라 부작용이 적은 약입니다. 이래서 국가에서부터 국약 비준번호, 특수한 비준번호, 고여준주 B로 되어 있는 B, 그것도 20으로 되어 있는 약입니다. 우리 용기깡꾸복액을 쓰면서 많은 분들이 나눠준 이 병은 치료 안 되리라고 생각했다고 뭐 치료해봐도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그냥 그도레미더라 이럴 때 있었죠. 예?
1: 네.
0: 그런데 용기깡꾸복액을 쓰면서
1: 네. 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네.
3: 네. 예, 저는 명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하는 고객입니다.
0: 예. 예,
3: 어째서 이거 복용했는가 하면 그런 저는 이 맹감은 위 세게 안 좋고 밤에 자지 못합니다.
0: 예.
3: 네, 예, 그리고 이 맹감에 소변 자수가 어찌도 다음 주에 한 100번 댕기다 남 자지 못하고 예, 그다음에 머리 흐릿흐분하고 그래서 어디나 다 아프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약은 숱한 것도 잘 말아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 명기 입간 구복액을 복용한 다음부터는 확실히 이게 좀 더 효과 용 좋더라 말입니다.
0: 네.
3: 네. 잠을 잘 자고 이거 복용한다. 잠 잘 자고 그 다음에 소변 차수가 적고 이래까지 그런 완에 이튿날 아침에 일어난 몸이 온것뿐하다 말입니다. 어찌도 좋은지. 네. 네. 그리고 이 위 아픈 것도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밥도 이전보다 많이 먹고 확실히 이 명기 입간 구복액은 확실히 여러 가지 병을 치료한 데는 최고라고 봅니다.
0: 네.
3: 네. 그래서 예, 이 우선 한 대달 먹었습니다. 이거 복용했어요.
0: 네. 많이 드셨습니다.
3: 네. 네. 그래서 나는 이제 이거 예, 우리 맹감은 언니 같이 이거 쓴단 말입니다. 그래서 네. 배달 받자고 그래.

0: 주시는 분들은 12각을 구입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또 12각이 전화가니까.
1: 네.
0: 배달 전화번호 적으십시오.
2: 네. 네. 배달번호 5012797번입니다.
1: 5012797.
2: 네, 맞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설명 계속 주시죠.
0: 네. 이래서 우리 약을 선택하는 데서 어떤 약을 선택할 것인가. 특히 우리 간하고 콩팥이 나쁜 사람들은 약물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약이라고 썼는데 도로 간이나 콩팥이 나빠진단 말입니다. 이거 좀 심각하게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소염제라든가 감기 왔을 때 감기약이라든가 수면제라든가 장기적으로 먹는 혈압약이라든가 이게 다 간을 손상 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우대활동 이달 15일까지 진행합니다. 우대활동의 기회 잘 이용해 주시고요.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가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면노래 감상은 여러분이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철입니다. 선부제가 들려드릴 곡은 석화 작사 강연중 작곡의 위할머니입니다. 어린 시절 위할머니 폼처럼 포근하고 정겨운 멜로디와 가사로 우리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불러지킬 이 곡을 이용관 가수 노래로 함께 들어보십시오.

다음 곡은 허복순 작사 손을 잡고의 그대 나에게입니다.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과 사랑이 담긴 이 노래는 소중한 사람에게 가장 아름다운 메시지를 전달해줍니다. 강선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강철웅 작사 변강 작곡의 여보여보 고마워입니다. 부부간의 진심 어린 감사와 사랑이 담긴 이 곡은 평소에 하지 못한 고마워를 노래로 표현해주는 따뜻한 곡입니다. 변강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미는 마치 강물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소중하게 이어져 갑니다. 김진홍 작사 최군 작곡의 이내는 강물처럼을 들려드릴게요. 천물영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삶 속에는 때론 외로움이나 그리움이 찾아오지만 그럴 때마다 떠오르는 소중한 기억들이 있습니다. 김철아 작사, 정남 작곡의 가끔 오는 그런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한 곡입니다. 이설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친구와의 따뜻한 만남을 표현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영근 작사 작곡의 반갑다 친구야, 차미령 최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추억 쌓으셨나요? 연변가의 정다운 멜로디로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꿈의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링은 평범한 일상의 작은 설렘과 쉼표를 선사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바쁘게 살아가며 마음의 여유를 잊곤 합니다. 하지만 낯선 곳으로 떠나는 여행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나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여행은 단순한 장소 이동이 아닌 마음의 성장입니다. 낯선 풍경을 보며 시야를 넓히고 현지의 풍속과 문화를 체험하며 세상의 다채로운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 맛있는 음식, 아름다운 자연 풍경은 모두 소중한 추억으로 남겠죠. 또한 여행은 지친 마음을 위로해줍니다. 쌓인 스트레스를 털어내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게 되며 일상으로 돌아가 더욱 긍정적인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합니다. 짧은 여행이라도 우리에게 큰 행복과 배움을 선사합니다. 삶은 결국 여행과 같습니다. 매 순간 새로운 풍경을 만나고 경험을 쌓으며 성장하겠죠.

네, 오늘은 국내 리행지 코너로 여러분들과 만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활기를 충전하는 데 가장 좋은 것이 류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국내 리행지 코너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도시와 그곳의 다양한 관광지들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여러분의 출행 계획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나볼 여행지는 중국 강소성 동부에 자리 잡은 역사문화 명성 바로 소주입니다. 2500년이 넘는 유구한 역사를 간직한 이곳은 운하와 호수, 아름다운 고전 정원이 어우러져 강남의 물의 고향, 동방의 베니스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수려한 자연 풍경을 자랑합니다. 전통적인 고풍스러운 분위기와 활기찬 현대 경제 도시의 모습이 공존하며 방문객들에게 다채로운 매력을 선사하는 소주. 오늘은 소주의 대표 관광지부터 자연 명소, 고진, 역사거리, 그리고 현지인이 사랑하는 특색 음식까지 알차게 소개해드리며 완벽한 소주 여행 코스를 함께 만들어 보겠습니다. 소주 여행을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발걸음을 옮겨야 할 곳이 바로 류원입니다. 류원은 중국 최고 수준의 대형 고전 개인 정원으로 청나라 정원 양식을 대표하는 명소인데요. 전체 면적은 23,300평방미터에 달하며 중국 정원 건축 예술의 진수를 느끼기에 최적의 장소이죠. 정원 안으로 들어서면 넓고 화려한 대청 건축이 먼저 눈에 들어오고 공간 곳곳이 다채로운 변화를 자랑합니다. 전체 원림은 불규칙한 배치 방식으로 꾸며져 건축물과 산, 물, 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져 한층 깊은 천연 정취를 느끼게 해줍니다. 구름 모양의 담장과 건축군을 활용해 정원을 중, 동, 북, 서 네 개의 다른 풍경 구역으로 나누어 각기 다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정자와 루각들이 높낮이를 이루며 자리잡고 있고 구불구불 이어진 회랑은 무려 700m나 이어져 있어 걷는 내내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은 정원 전체 면적의 약 4분의 1을 차지하며 전형적인 청대 건축 양식을 고스란히 보여줍니다. 비교적 좁은 공간 안에 개성 넘치는 건축물들을 조화롭게 배치했고 작은 공간 속에서 큰 세상을 담아내는 중국 전통 조경 예술 기법이 곳곳에 담겨 있어 보는 이의 감탄을 자아냅니다. 소주 정원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느끼고 싶으시다면 류원을 꼭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평온의 운치를 만끽한 뒤에는 자연 생태를 느끼기 좋은 강소 소주 태호 국가습지공원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곳은 천혜의 자연 환경과 깊은 지역 문화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휴식 명소로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관광지입니다. 공원에는 습지어업, 체험구역, 습지전시구역, 습지생태서식지 등 자연보호를 목적으로 꾸며진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더불어 어업문화관, 량식문화관, 상잠문화관 등 테마문화관이 조성되어 있어 태호 류역의 오랜 역사와 생활문화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량식문화관을 살펴보겠습니다. 태호 류역의 풍요로운 벼문화는 오랜 시간 오나라 지역의 민속 풍정에 깊이 스며들었으며 여러 민족의 식문화와 융합하며 독특한 지역문화를 만들어왔습니다. 역사문헌에도 강남 사람들은 예로부터 쌀을 주식으로 삼았다는 기록이 남아있고 어월 땅에서는 쌀과 생선을 주식으로 삼는다. 강남의 땅은 풍요로워 사람들이 물고기와 쌀을 먹고 산다는 옛말이 전해 내려옵니다. 태호 류역의 벼문화는 과거 백성들의 일상생활 전반에 녹아 있었는데 량식문화관에서 직접 전시물을 관람하며 깊은 벼문화의 의미를 파악하고 당시 지역 주민들의 생활 풍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어업문화관입니다. 태호 국가습지공원 안 어업문화관은 태호의 오랜 전통 어업 역사와 생태문화를

한 곳에 모은 체험형 전시 공간입니다. 이곳에서는 3000년 이상 이어져온 태호 어민들의 삶과 지혜를 다양한 전시와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전시관 옥상 전망대에 오르면 광활한 태호 수면과 드넓은 갈대숲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어 사진 촬영 명소로도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연체험과 문화학습, 이색적인 활동까지 모두 즐기고 싶으시다면 태호 국가습지공원을 놓치지 마세요. 태호의 자연을 만끽한 다음 방문하기 좋은 곳은 소주시 태호 기슭에 위치한 소주만 황금호안 관광구입니다. 이곳은 동태호 생태공원, 호주만 음식 신천지, 여로 대공연장, 소주만 광장공원, 비추섬, 동태호 국제 요트 클럽 총 6개의 핵심 구역으로 구성된 종합 레저 관광지입니다. 2016년 국가 4A급 관광지로 선정된 이곳은 수변 경관, 생태습지, 문화 공연, 음식과 오락 시설을 두루 갖춘 환태호 레저 관광 복합 단지로 탄탄한 인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24시간 연중 개방되고 무료로 입장 및 관람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여행 일정이 갑자기 비거나 계획이 변경됐을 때 언제든지 편하게 들러 수변 풍경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 여행객들에게 매우 편리한 명소로 꼽힙니다. 밤이 되면 화려한 조명이 호수 물결에 비쳐 낮과는 다른 아름다운 야경을 선사하니 낮과 밤 각기 다른 매력을 느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여행 가이드 국내 여행지 코너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소주 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주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강남 고진입니다. 먼저 소주 대표 고진 중 하나인 동리고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동리고진은 강남 6대 고진에 속하는 명소로 푸른 물결과 록빛 어우러진 풍경으로 유명합니다. 분홍빛 담장과 고풍스러운 기와 지붕, 물, 우를 유유히 떠다니는 작은 돛배를 보다 보면 세상이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이 들 정도로 아늑하고 고즈넉한 분위기를 자랑합니다. 구불구불한 오래된 돌길을 천천히 걷다 보면 강남 수향 특유의 여유로움과 고풍스러운 정서를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이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남 수향 주장으로 이동해보겠습니다. 주장은 중국 제1의 수향이라는 별칭을 가진 명소로 물을 따라 거리가 형성되고 물이 마을 전체에 생동감을 불어넣는 독특한 풍경이 특징입니다. 마을 곳곳에 명청시대의 고대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고 시내 구불구불한 물길 양쪽으로 자리 잡은 민가들은 방문객들에게 평온하고 안정된 느낌을 선사합니다. 돌다리 아래를 지나가는 흔들리는 돛배, 물가에 늘어선 전통 가옥, 푸른 물결이 오르진 풍경은 마치 한 폭의 수묵화를 보는 듯하며 보는 이를 자연스럽게 매료시킵니다. 진정한 강남 수향의 매력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동리고진과 주장 두 고진을 모두 둘러보며 각기 다른 고진의 분위기를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은 여행 경험이 될 것입니다.

여행지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알고 싶다면 박물관 방문은 필수 코스죠. 소주 중심에 자리한 소주 박물관은 지역의 역사와 예술을 총망라한 대표 문화시설입니다. 본관 부지 면적은 약 1700평방미터, 건축 면적은 19000여평방미터로 규모가 웅장합니다. 박물관 공간은 주황홀을 기준으로 체계적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주황홀 남쪽은 입구, 정원과 예술품 상점이 자리하고 북쪽은 메인 정원으로 호수, 정자, 가산 등 전통 정원 경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황홀 동쪽은 동당을 통해 자등원, 현대예술홀, 충왕부와 연결되고 서쪽은 서랑을 거쳐 오지유진, 오탑국보, 오중풍아, 오문서화 4개의 상설 전시실로 이어집니다. 다양한 전시품을 통해 소주의 오랜 역사, 전통예술, 문화생활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니 역사와 문화에 관심이 많은 여행객이라면 꼭 들러보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소주에서 가장 유명한 역사거리 산탕거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거리가 만들어질 당시 소주는 이미 강남 최고의 물길 중심지로 크게 번영했습니다. 산탕거리는 독특한 T자형 구조가 특징입니다. 총 3.5km에 달하는 주축도로인 백공제를 따라 7개의 고속교가 산탕강을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거리 동쪽은 상점과 주택이 빽빽하게 들어선 활기찬 구역이고 서쪽은 반탕교부터 호산구까지 이어지는 고즈넉한 자연구역으로 나뉘어 두 가지 다른 분위기를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현지인이 추천하는 필수 관광 코스로는 산탕로드, 이풍원, 남사기념관이 있습니다. 그중 산탕로드는 소주 최고의 고도 보행 구역으로 소주 운하 문화의 진수를 보여주는 곳입니다. 산탕로드에서 꼭 방문해야 할 곳은 북호 골목입니다. 원나라 시대 건축물이 잘 보존된 이 골목 안에는 전통 옥 세공 기술을 볼 수 있는 옥기 공방과 청대에 건립돼 지금까지 공연이 이어지는 고대 무대가 자리하고 있어 옛 전통 문화를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관광지를 돌아본 뒤에는 여행의 묘미인 현지 음식을 맛봐야겠죠. 지금부터 소주를 대표하는 맛있는 음식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소주의 요리의 대표 주자 다람쥐 생선, 중국어로 이제 숭수괴유라고 하는데요. 건륭 황제도 이 음식에 반했다는 전설이 전해질 만큼 오랜 명성을 자랑하는 이 요리는 독특한 조리법이 특징입니다. 생선 몸에 68개에서 72개의 사선 칼집을 낸 뒤 튀겨내면 꼬리는 우로 솟고 몸통은 동그랗게 부풀어 올라 꼬리를 흔드는 다람쥐 모습과 닮아서 이런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1757년 송항루의 주방장이 개발한 이 조리법은 지금까지 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습니다. 튀기는 직후 3분 이내에 특제 소스를 부어 바삭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맛의 비결이며 가장 바삭한 꼬리 부분부터 맛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달콤하면서 새콤한 맛이 일품인 이 요리는 소주, 황주와 함께 곁들여 먹으면 단맛과 산미의 균형이 더욱 완벽해집니다. 다음은 소주 사람들의 정성이 담긴 음식, 홍탕면입니다. 붉은 육수와 부드러운 면발이 특징인 홍탕면은 현지인들이 아침과 저녁 가리지 않고 즐겨 먹는 대표 면 요리로 소주식 라면이라고도 불립니다. 네, 이것은 180일 동안 발효한 소주 특산 간장, 사탕, 수수, 설탕과 식초로 만든 당초, 새우를 볶아 만든 홍유가 어우러져 아름다운 붉은색을 만들어내는데 이 색깔이 해질녘 운하의 붉은 빛과 닮아 석양면이라는 애칭도 갖고 있습니다. 토핑은 계절별로 다르게 즐기는 것이 현지의 맛법입니다. 겨울에는 8시간 이상 푹 삶은 삼겹살을 얹은 찐 육면을 즐기고, 봄에는 태호에서 잡은 신선한 새우살을 넣은 새우면을, 가을에는 향긋한 송이버섯을 올린 송이면을 맛봅니다. 특히 찐 육면은 고기가 부드럽고 뼈까지 녹아내릴 정도로 푹 익어 면과 환상적인 궁합을 자랑합니다. 마지막으로 소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길거리 음식, 생전 만두인데요. 얇은 만두피에 푸짐한 고기가 들어가고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식감이 매력입니다. 만두피 안에 진한 육즙이 가득 담겨있어 한입 베어물면 고소한 육즙이 터져나와 입안 가득 풍부한 맛을 느끼게 해줍니다. 만약 소주로 여행을 가신다면 꼭 드셔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지금 여행 가이드 국내 여행지 소수편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2500년 역사를 품은 강남의 물의 고향,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도시 소주에 대해서 잘 살펴봤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도 다음 여행 계획에 소주를 방문하여 소주의 매력에 빠져보면서 맛의 힐링과 마음의 힐링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행은 평범한 일상에서 벗어나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낯선 길을 걷고 새로운 풍경을 마주하며 마음속의 답답함을 씻어낼 수 있는데요. 처음 보는 자연 풍경, 다른 곳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보며 시야가 넓어지고 삶의 여유를 얻게 됩니다. 짧은 여행이지만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고 새로운 힘을 얻어 일상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모든 여행은 소중한 추억을 남겨주며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다채롭게 만들어줍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매력적인 여행지를 찾아 여러분과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윤걸이었습니다.

0: 대상건설은 경제, 사회 발전을 견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지렛대입니다.
1: 하나의 중점 대상건설로 하나의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이룰 수 있습니다.
0: 새로운 대상, 훌륭한 대상,
1: 중대한 대상 하나하나가 연변 땅에 뿌리 내려 꽃을 피울 때
0: 연변 대지는 경제발전의 새로운 도약으로 들끓게 될 것입니다.
1: 연변 대지의 고품질 발전의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질 것입니다.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희망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행복이 깃듭니다. 리기순 작사, 최군 작곡의 전용룡 가수가 부른 사랑으로 살아가시를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자랑인 고향 산천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가요, 리성비 작사 김여헌 작곡의 장호 구만국 가수가 부른 고향 산천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명절, 고향의 잔치, 그리고 그 자리에 모인 가족과 이웃들의 따뜻한 정이 떠오르는 가요. 박경만 작사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고향 향연회를 전해드립니다.

약 쏟은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인생의 지혜는요, 작은 일상 속에 있고 행복한 소소한 살림 속에 피어납니다. 오늘도 해가 뜨고 해가 지는 평범한 하루. 하지만은 그 평범한 속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지혜를 담아 살아가고 있을까요? 작은 부엌에서 일 피어나는 냄새 하나, 장바구니 속 과일 고르는 손길 하나, 또 그리고 무더운 여름날 모기 한 마리 피한 이 사소한 습관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서 우리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부클럽 진행을 맡은 서태문입니다.

이론 주부 만들기 프로젝트 주부 9단의 살림법을 전수해드리는 살림의 지혜 코너입니다. 오늘도 노트 챙기시고 생활 속에 담긴 작은 지혜들을 함께 발견하러 가볼까요?

청취자 여러분, 여름이 돌아오면은요, 우리를 괴롭히는 작은 자, 바로 모기죠? 네, 모기는 가려움증 물론이고, 댕기, 열, 일본, 뇌염, 말라리아 같은 이 무서운 전염병까지 옮길 수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살림의 지혜 이 시간에는요, 집에서 모기 예방과 퇴치를 확실히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우선 옷차림만 잘해도 모기를 피할 수가 있다고 해요. 모기의 식각체계는요, 어두운 색을 좋아합니다. 검은색, 짙은 남색, 짙은 회색 같은 옷은 주변 환경과 강한 대비를 이루어 모기의 표적이 되기 쉽거든요. 따라서 옅은 색의 헐렁한 긴 팔과 긴 바지를 입는 게 참 좋습니다. 긴 팔과 긴 바지는요, 피부 노출을 줄여주고요. 헐렁한 옷은요, 모기가 옷 넘어 피부에 닿기 어렵게 만들어줍니다.

곤충 기피제를 정확하게 사용해보세요. 디트 성분. 그래요. 농도가 약 30% 정도, 아이카리틴 성분의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바를 때는 눈가, 입가, 또 상처 부위를 피해주고, 옷과 노출된 피부에만 발라주십시오. 그리고 제품 설명에 따라서 제때 덧발라 보호 효과를 유지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변 환경 관리가 아주 중요합니다. 모기는요, 고인 물에서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매주 실내배에 물이 고일 수 있는 화분, 받침, 빈 깡통, 버려진 타이어 같은 용기를 꼼꼼히 점검을 할 수 있고 정리하는 게 좋겠습니다.

방충망을 설치하고 관리해 주십시오. 문과 창문에 방충망을 설치해 주고 혹시 찢어진 구멍이 있게 되면요 바로바로 수리를 해서 모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길을 막아줘야 합니다.

환경위생을 이어지어 주십시오. 집 앞뒤 풀숲, 쓰레기, 도랑, 베란다나 정원같이 무기가 좋아하는 어둡고 습한 곳을 깨끗이 청소해 주시고요. 음식은 적절히 보관을 하고 쓰레기는 바로바로 버리는 습관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여름철 무기 어떻게 지혜롭게 예방을 하고 우리 가족 건강을 지켜야죠.

여름이면은요, 제철 과일 중에 빼놓을 수가 없는 게 바로 복숭아잖아요. 네. 소밀복숭아, 전도복숭아, 황도복숭아, 납작복숭아. 정말 다양한 복숭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많은 복숭아들을 어떻게 골라야 가장 맛있게 먹을 수가 있을까요? 네, 품종보기입니다. 아삭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병아리 복숭아, 천도 복숭아, 혈도 복숭아, 구보 복숭아를 추천해드립니다. 반면 부드럽고 과즙이 풍부한 복숭아를 좋아하신다면요, 수밀 복숭아, 납작 복숭아, 황도 복숭아를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품종 보기 이어서 다음은요, 색깔 보기입니다. 복숭아를 고를 때는요, 빨간색이 묻지 않은 바탕색을 잘 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탕색이 푸르름하면은 대부분 덜 익은 거고, 반면 잘 익은 복숭아는요, 바탕색이 흰색이나 노란색을 띱니다. 네, 계속해서 외관 보기입니다. 통통하고 껍질이 온전하며 눌리거나 갈라지거나 찍힌 자국 또 곰팡이, 즙 흘림, 갈색 반점이 없는 게 좋은 복숭아입니다. 껍질에 주름이 졌다면요, 오래되어 수분이 빠진 신선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촉감 느껴보기입니다. 복숭아의 어깨 부분이나 꼭지 근처를 손가락으로 가볍게 눌렀을 때 또 적당한 탄력이 느껴지면은요 적절히 익은 겁니다. 너무 딱딱하게 되면은요 덜 익은 것이고 너무 물렁하면은 지나치게 익었거나 상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단 원래 단단한 품종은요 레베라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이어서 냄새 맡아보기입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요 도릇한 자연향이 나지요. 덜 익은 것은 풀냄새가 나고 술냄새나 발효냄새가 나는 것은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다고 해요. 여기서 잠깐 복숭아 종량 참고해 주시고요. 수밀복숭아는요 한 개 약 250g, 천도복숭아는요 80에서 100g, 납작복숭아 같은 것은요 약 40g의 정도 해당합니다. 아기가 있는 가정은요 주의를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유식을 시작한 아기에게는요 복숭아 풀을 아주 소량부터 먹이고 알레르기 반응을 꼭 살펴봐야 합니다. 아이가 복숭아를 먹을 때는 반드시 곁에서 지켜보며 씨를 삼키지 않도록 주위를 돌리고 갈아서 즙으로 먹기보다는 온전한 과일 형태로 먹이는 게 좋습니다. 작은 것 하나도 조종하는 우리 아이 무엇보다도 안전이 우선이겠죠?

또한 여름이 돌아오면은요, 많은 분들이 식욕 부진, 에어컨 바람으로 인한 냉방병, 산 음식을 먹은 뒤에 속이 불편한 경험하시고 했죠. 네, 이럴 때 바로 생강이 좋은 해결책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강도 종류에 따라서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요, 어린 생강, 네, 이 늙은 생강의 차이점과 또 활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쓰이는 생강의 지혜는요, 우리가 삶의 순간마다 모든 다른 모습으로 적용해야 하는 이치와도 왔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린 생강은요, 연강 혹은 채강이라고도 하죠. 생강의 새싹으로 표피는요, 흰색이나 다방색을 띠고요, 상단의 생강 새싹이 빨간색인 것이 특징입니다. 수분 함량이 높고 섬유질이 적어 식감이 아삭하고 부드럽고요. 종이학적으로는 성숙한 생강처럼 성질이 뜨겁지 않고 매운맛도 부드러워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서 입맛이 없거나 소화가 잘 되지 않을 때 어린 생강을 먹게 되면요, 비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식욕을 돋굴 수가 있습니다. 어린 생강은 절이거나 채 썰어 냉채로 만들 수도 있고요, 용기와 함께 볶아도 좋습니다. 그리고 생강, 흔히 우리가 생강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색상은 비교적 노랗고 새싹이 없으며 껍질이 어린 생강보다 거칠답니다. 종이학에서 생강은요, 추위를 없애죠. 습기를 제거해주며 정신을 맑게 하는 효과가 있어서 두통과 코막힘, 기침과 가래, 구토와 설사를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생강은 아주 맵기 때문에 차로 우려 마시면 좋습니다. 특히 여름철 일컨 병 예방과 치료 효과적이죠. 생강은 세 쪽에서 다섯 쪽을 끓는 물에 우려내면요, 간단한 생강 자완서, 여름철 지게나 요리, 죽을 끓일 때 채썬 생강이나 생강편을 적절히 넣다 보면요, 식감도 살려주고 비장과 위장을 튼튼하게 해주며 소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늙은 생각 많은 지역에서 강모라고 부르죠. 성장기간이 가장 길고 표피가 거칠며 수축이 되고 짙은 노란색을 띠며 섬유질이 거칠고 단단하답니다. 매운 맛이 강하고 진조를 함량이 높아서 한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뚜렷하죠. 여름에 감기에 걸렸을 때 늙은 생강으로 흑설탕 생차를 끓여서 마시면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이때 활성 성분을 더 잘 방출하기 위해서 생강을 두드리거나 얇게 써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 삶의 지혜가 작은 일상 속에 있다면요, 위대한 정신은 역사의 깊은 숨결 속에 있습니다. 올해는 당창건 105주년을

입에 맞는 뜻깊은 해입니다. 오늘부터 주부클럽 연변당사 돌이키며 변강의 미래 개척 코너를 새롭게 마련해서 연변의 영웅 인물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산마다 진달래, 촌마다 열삽이라는 아름다운 명성을 가진 우리 연변당. 이곳에는 홍색 유전자를 전파해온 수많은 영웅인물들의 이야기, 우리에서 공부하고 돌아오는 그런 연안에서 대생산운동, 군정학교 설립 등 준비사업에 참여했습니다. 항일전쟁이 승리한 후 주덕희는 동북으로 돌아와 군대 창건 및 확충 그리고 토지개혁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그리고 1949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연변의 자리를 잡고 사업을 하면서 연변 지휘서기, 주장, 길림성 부성장 등 중요한 직책을 역임하셨습니다. 연변에서 재임하는 동안에 그는 민생발전과 민족단결사업에 온갖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연변대학교를 창립하고 초대교장으로 취임하여 많은 민족 간부와 전문 인재를 양성해냈습니다. 그때 이미 민족단결 선전호를 제정을 하여 변강 민족단결의 기초를 확고히 다지었습니다. 또한 그는 연변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실제 사업으로 변강을 번영시키려는 포부를 하나씩 실천해 나갔습니다. 식수조림과 하천정리 공사를 추진하고 원봉용수, 서수동조 등 중점수리사업을 주관하여 완성을 했으며 경작지 개량과 수전개발을 통해서 노후관계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변의 농업 목축업 발전과 변강 진행을 크게 추진했습니다. 그런 변강을 수호하고 여러 민족 군중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평생의 정력을 다 바치었습니다. 1972년 주덕희는 무안에서 불행하게 병으로 세상을 뜨셨습니다. 국만의 깊은 밀림 속에서 일제와의 처절한 산토에 정치를 바치었고 혁명의 성지 연안을 찾아 중국 혁명의 승리 신념을 다졌으며 연변 조선족 자치주 창립에 초석을 다진 주덕해 우리는 그의 숭고한 정신과 애민의 뜻을 두고두고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누리는 평화와 번영은 바로 수많은 영웅 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에 의해 세워진 것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가장 큰 지혜는요, 아마도 평범한 일상에서 특별한 의미를 발견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무기 한 마리 피하는 습관, 그리고 또 복숭아 하나를 고르는 손길, 생강 한 조각의 쓰임새에 대해서 이모저모로 얘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주덕회 동지의 이야기와 함께하며 연변의 홍색 역사를 되새겨보았죠. 오늘도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내일의 특별한 추억이 되길 바라며 언제나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끝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최준이, 진행의 서태문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한 일상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조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속 감동을 찾아 떠나보는 감성여행 코너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감성여행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책 속 페이지를 넘기며 떠오르는 상상, 영화 속 장면을 통해 느껴지는 감동, 가슴을 울리던 한 문장, 잊지 못할 한 장면, 소중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시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 시간에는 지능시대, 사색의 힘을 길러주는 책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은 백승이 쓴 또 오세요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백승은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련영성 안산의 로 공업지대에서 태어난 그는 11살의 부모를 따라 서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기억, 사회의 급속한 발전 속에서 느끼는 혼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고민 등이 그를 고향으로

다가오면서 그에게 새롭고 객관적인 시각을 선사해 줍니다. 어떤 것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지지만 어떤 것들은 글과 함께 남게 됩니다. 저자는 글쓰기를 통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찾으려고 합니다. 다음으로 성진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배달음식 신왕 개병의 첫 비호구 문집입니다. 이번에 그는 응축된 시행 사이에서 벗어나 매 식구가 탄생하기 전으로 돌아가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진솔하게 풀어놓습니다. 그는 세월의 흐름 속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의지하며 살아온 부모의 사랑, 고난 속에서도 굳건했던 어머니 포성진의 생애를 기록함으로써 그 시대 여성들이 공동으로 겪었던 상황을 비춰줍니다. 그는 부모와 함께 한 마지막 시간에 세세한 부분들을 회상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젊은 시절을 떠올립니다. 또 배고픔 속에서도 단순한 기쁨을 찾을 수 있었던 어린 시절을 되새기고 있습니다. 이 책은 어머니의 이름이기도 한 성진이라는 제목처럼 길고도 고단했던 삶 속에서 평생을 거쳐 마침내 고난을 따뜻하고 반짝이는 진주로 만들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풍족한 세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어떻게 자기와 세계를 인식할까요? 풍족한 세대는 이헌봉과 양행이 합작해 쓴 신작으로 개혁개방 이후 물질적으로 풍족한 환경에서 성장한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출생한 군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은 해당 세대와 그 부모 세대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성장 경로와 자기 구축 과정을 보여주면서 세대 간의 인지 차이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 상업 발전, 과학기술 갱신, 매체 변화와 오락문화 전환이 이 군체 세계관에 주는 영향을 다룹니다. 그 속에서 영영후가 빈곤을 겪지 않은 첫 세대로서 교육 경쟁에서 70후 부모 계층의 초조함으로 인한 내부 공격에 직면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는 경쟁을 배제하면서도 필사적으로 도전해야 이길 수 있다는 사회적 현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AI는 구경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영국의 나이젤 투는 저명한 인공지능 기업가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에 관한 많은 과학보고서 가운데 이 책은 독특한 특징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책은 인공지능이 어떻게 발전해왔는지, 그것이 우리를 도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인공지능이 인간에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발전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역사에 대한 이야기는 모두가 뜨겁게 논의하는 화제에 대한 토론이든 물러나고 작가는 늘 개인의 경력과 체험을 결부해 흥미진진하게 이야기해 나갑니다. 또 차분하게 읽을 수 있고 설득력이 있어 독자들에게 깊은 깨달음도 안겨줍니다. 다음으로 다정한 서술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는 볼스카의 작가 올가 토가르추크가 노벨상을 수상한 후 처음 출간한 책입니다. 책에는 6편의 에세이와 6편의 강연록이 실렸는데 각각의 텍스트를 관통하는 일관된 주제는 문학과 글쓰기입니다. 읽기에서 출발해 쓰기에 이르기까지 저자의 다채로운 문학적 로종을 따라 가느라면 어느 순간 그의 작업실에 초대되어 한 편의 소설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상세하게 들여다보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작가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던 방대한 독서 이력과 예술적 취향뿐만 아니라 현재 시도 중인 새로운 문학적 실험들과 놀랍도록 독창적인 상상력도 엿볼 수 있습니다. 책 표지의 꽃과 잎새가 어우러진 아름다운 넝쿨 속에서 소심스레 윤곽을 드러낸 인간의 실루엣, 가운데가 텅 비어 성별도 나이도 인종도 알 수 없는 이 신비한 형체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자연으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일부분이며 인간이 있어야 할 자리가 궁극적으로 자연의 품속임을 일깨워줍니다. 이번에는 볼스카이 작가 올가 토가르추크의 대표작인 방랑자들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여행 그리고 떠남과 관련된 100여 편이 넘는 짧고 긴 다양한 에피소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휴가를 떠났다가 느닷없이 부인과 아이를 잃어버린 남자, 죽어가는 첫사랑으로부터 은밀한 부탁을 받고 수십 년 만에 모국을 방문하는

연구원. 장애 나들을 보살피며 고단한 삶을 살다가 일상에서 탈출해 지하철역 노숙자로 살아가는 여인. 프랑스에서 사망한 쇼팽의 심장을 몰래 숨긴 채 모국인 볼스카로 돌아온 쇼팽의 누이. 다리를 절단한 뒤 정신 착란증에 시달리는 해부학자. 지중해 유람선으로 생애 마지막 여행을 떠나는 그리스 문명의 권위자. 어딘가로부터, 무엇인가로부터, 누군가로부터, 혹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 아니면 어딘가를, 무엇을, 누군가를, 혹은 자기 자신을 향해 다다르려 애쓰는 사람들. 이렇듯 끊임없이 움직이고 이동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만한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시공간을 넘나들며 펼쳐집니다. 모스크바의 지하철역 주변에서 로스카는 정체모를 로파의 에피소드를 통해 저자는 사람이 한 곳에 너무 오래 머물러 어떤 장소나 사물에 얽매이게 되면 근본적으로 나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역설합니다. 관광자들은 여러 이야기를 직조한 다성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별무리 소설입니다. 불과 10여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진 짧은 텍스트도 있고 긴 분량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행기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실은 독자로 하여금 한 문장 한 문장 곱씹듯이 읽으며 사색을 하도록 유도하는 철학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또 읽을 때마다 유동적이고 가변적인 텍스트이기도 합니다. 장르 또한 다양해서 여행일지나 탐방기는 물론 편지나 강연록 형식의 글들도 공존합니다. 그 중에서 인체나 내장기관을 전시한 박물관에 대한 관람 기록은 추리물처럼 팽팽한 긴장감을 자아냅니다. 오랜 시간 비행기를 기다리며 공항에서 쓴 에세이도 있고 바쁜 요정을 쪼개 기차역에서 무릎 위에 책을 받쳐놓고 족지에 휘갈려 쓴 단상도 있습니다. 트렁크에 담긴 구겨진 짐처럼 두서없고 혼란스러운 형태로 다채로운 에피소드가 쉼없이 라리얼됩니다. 각각의 에피소드에 등장하는 주인공들 또한 시간적, 공간적으로 서로 단절된 것처럼 느껴지지만 작품 전체를 놓고 보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지점이 발견됩니다. 공항에서 여행객들이 끊임없이 서로 마주치고 스쳐 지나가는 풍경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된 에피소드의 후속 스토리가 뒷부분에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끝날 때쯤 다음 에피소드의 공간적 배경에 대한 단서가 은밀하게 등장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단서를 찾아보고 서로 연결되는 요소들을 찾아보는 것도 이 책을 읽는 또 다른 재미가 됩니다. 이 책에서 부단히 회자되는 여행이란 단순히 바다를 건너고 대륙을 횡단하는 물리적인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향한 여행, 묻어두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리려는 시도, 시련과 고통을 직시하고 받아들이는 과정 또한 이 방대한 여정에 포함됩니다. 독자 입장에서 이 책을 통해 직접 가보지 못한 이국적인 장소들을 간접적으로 방문해보고 다양한 정보를 접하게 되는 것, 지구촌 곳곳에서 여러 흥미로운 인물과 그들의 생애 단면을 만날 수 있다는 것 또한 일종의 여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야기를 따라가며 독자들은 잠시 여행자가 된 것처럼 깊이 몰입하게 되고 저자의 천재적인 통찰에 신선한 충격을 받게 됩니다. 2018년 노벨 문학상을 받은 토카루 축구는 일찍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타인과 교감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이야말로 글쓰기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토로했습니다. 그의 작품 세계는 본질적으로 경계와 단절을 허무는 글쓰기를 통한 타자를 향한 공감과 연민을 탐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대표작이 바로 방랑자들입니다. 우리는 생이 시작된 순간부터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적 한계에 때로는 쫓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이 책의 제목인 방랑자들이란 궁극적으로 현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프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입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저선호 문해생활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15일 수요일, 음력으로는 6월 초이틀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노래 감상시간입니다. 3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극장, 9시 30분 연변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가이드, 10시 40분 연변가요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게 느껴진다면 평소 먹는 음식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라디오 문화 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염증 잡는 식재료 5가지에 대해 알아보고 뇌 휴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최근 유난히 피곤하고 몸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수면, 스트레스, 활동량뿐만 아니라 평소 먹는 음식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피로감이나 붓기만으로 만성염증을 의심할 수는 없지만 달고 기름진 음식과 가공식품을 자주 먹는 식습관이 몸속 염증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어서입니다. 평소 식탁에 올리기 좋은 항염식재료를 살펴봤습니다. 치아시드, 식이섬유와 식물성 오메가3를 함께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시드는 작고 검은 씨앗 형태의 식재료인데 최근 요구르트나 샐러드, 스무디에 곁들이는 방식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식이섬유와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을 함께 챙길 수 있어 항염식단에 더해볼 만한 시안류로 꼽힙니다. 특히 물에 불리면 젤처럼 부풀어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과자나 달콤한 간식을 줄이고 싶을 때 선택해도 좋습니다. 다만 치아시드는 마른 상태로 한꺼번에 많이 먹는 것을 피해야 합니다. 물이나 우유 등에 충분히 불려 먹고 처음 먹는다면 한두 숟가락 이하의 적은 양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일청이나 시럽을 많이 넣으면 건강식처럼 보여도 열량 섭취가 늘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평소 햄,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을 자주 먹는다면 단백질 반찬의 일부를 등푸른 생선으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식단의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항산도 함께 섭취할 수 있어 가공육 대신 샐러드에 넣어 먹거나 계란찜, 볶음밥, 수프에 활용하면 부담없이 양을 늘릴 수 있습니다. 초장이나 마요네즈를 많이 찍어 먹으면 나트륨과 지방 섭취가 늘 수 있습니다. 요구르트에 참깨나 들깨가루를 소량 섞은 소스를 곁들이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만 신장 기능이 떨어진 사람은 브로콜리처럼 칼륨이 들어있는 암세를 많이 먹기 전에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호두는 견과류 중에서도 불포화 지방산을 챙기기 좋은 식재료입니다. 과자나 달콤한 디저트를 자주 먹는 사람이라면 간식 일부를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 씹는 맛이 있어 포만감을 주고 식사 사이 허기를 달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호두는 그대로 먹어도 좋지만 잘게 부숴 무가당 요구르트나 샐러드에 뿌리면 맛을 더할 수 있습니다. 오트밀이나 통밀빵 위에 곁들이면 포만감도 오래갑니다. 멸치볶음이나 나물에 소량 넣으면 반찬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설탕이나 물엿을 많이 넣어 조리하면 당류 섭취가 늘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견과류는 건강식이라는 이미지와 달리 열량이 높은 편입니다.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한 줌 이내로 덜어 먹는 편이 좋습니다. 소금이나 설탕, 꿀이 첨가된 제품은 간식처럼 먹기 쉽지만 당류나 나트륨 섭취가 늘 수 있어 무염, 무가당 제품을 고르는 것이 낫습니다.

이번에는 뇌 휴식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랜 시간 한 가지 일에 몰두하다 보면 집중력과 수행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 일리노이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잠깐의 휴식만으로도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주의력과 집중력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사실 휴식을 취하지 않고 집중력을 북돋울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주의가 산만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하는 일은 능률성도 떨어집니다. 오랜 시간 일에 몰두하면 몸의 주된 에너지인 산소와 포도당이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집중력이 흐트러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적인 영역에 장시간 공을 들이는 일은 진이 빠질 만큼 에너지가 소비된다며 휴식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인터넷 매체 허프포스트 등의 자료를 토대로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갖는 잠깐의 휴식 시간을 가장 적절하게 보내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90분간 일하고 잠깐 쉬기, 하루보다 짧은 주기라는 생체 리듬을 제시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이 생체 리듬 리론을 통해 90분간 일하고 잠깐 휴식을 취하는 휴식 활동 주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생체 리듬이 인간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능률적인 주기라는 것입니다. 스크린을 멀리하기, 일을 하다가 잠시 한숨을 돌리는 시간.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취하는 휴식 방법은 인터넷 서핑이나 스마트폰으로 문자 메시지나 위챗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집중력을 회복하는 데는 고능률적 방법과 저능률적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인터넷 서핑이나 위챗 확인은 저능률적인 방법입니다. 능률적으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는 의자에서 일어나 몸의 움직임을 늘리고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야외 공기를 쐬며 걷는다면 정신을 맑게 하는 데 더 큰 도움이 됩니다. 휴식 동료를 만들기, 직장에서 사회적 유대감을 형성하는 동료들을 만드는 것은 일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도 효과적인 기반이 됩니다. 휴식 시간에 동료들과 커피를 마시거나 수다를 떨며 유쾌한 시간을 보내면 행복감이 상승하고 보다 활기 넘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10분에서 20분간 낮잠을 자기. 낮잠은 경력을 개선하고 창조성과 생산성을 향상시킵니다. 전문가들은 10분에서 20분 정도의 낮잠은 에너지를 능률적으로 북돋우는 방법이라며 특히 밤잠이 부족해 낮시간 피로를 느끼는 사람들이라면 더욱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리버사이드 캠퍼스 연구팀은 평일 스케줄에 여유가 있거나 주말처럼 낮잠을 넉넉하게 잘 수 있는 경우라면 60분에서 90분의 낮잠이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1시간에서 1시간 30분 정도의 낮잠은 매일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만큼이나 기억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뇌도 정말 휴식이 필요할까요? 뇌는 잠을 자거나 멍하니 있을 때도 계속 활동하지만 집중, 판단, 감정 조절을 오래 지속하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충분한 휴식은 기억 정리, 스트레스 완화, 집중력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뇌가 피곤하다는 신호는 무엇일까요? 다음과 같은 증상이 반복되면 뇌의 피로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집중이 잘 안 된다.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읽는다. 쉽게 짜증낸다. 멍한 느낌이 증가된다. 기억력 저하, 실수 증가, 작은 일에도 스트레스를 받는다. 눈과 머리가 무겁다 등입니다. 이 밖에 적절한 멍 때리기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뇌가 과도한 정보 처리에서 잠시 벗어나면서 정신적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스마트폰을 계속 보는 상태는 진짜 휴식 효과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사용은 뇌를 쉬게 할까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짧은 동영상, 위챗, 알림 확인은 오히려 뇌의 자극을 계속 유지해 피로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진짜 휴식에는 자극 감소가 중요합니다. 음악 듣기는 뇌의 휴식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잔잔한 음악, 자연 소리, 클래식 음악은 긴장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큰 소리나 강한 자극의 음악은 오히려 피로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낮잠은 얼마나 자는 것이 좋을까요? 보통 10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낮잠이 가장 무난합니다. 너무 오래 자면 일어났을 때 더 멍하거나 밤잠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순간의 부주의가 평생을 무너뜨립니다. 전기 히터 옆 휴지, 무심코 던진 담배 꽁초, 작은 불씨가 재앙이 됩니다. 잠깐 확인하셨나요? 전자제품 플러그 뽑기, 주방가스 밸브 잠금, 수도꼭지 닫기, 소중한 삶을 지키는 건 우리의 작은 습관입니다. 오늘 바로 실천하세요.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나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김옥일 작사 작곡의 자주자주 가보세요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에는 소중한 곳과 그리운 사람을 향한 아낌없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김성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연변을 사랑하는가요죠. 김창호 작사, 방룡철 작곡의 아름다운 연변이요 보내드립니다. 이 가요는 고향 사랑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방은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자신의 고향을 지켜가기 위해 농촌에 남은 젊은이들이 마음을 담은 가요, 마을에 돌아온 중학생 보내드립니다. 초산 작사 도익 작곡의 이 가요를 리정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동호 작사, 김덕균 작곡의 전사의 미연천 노래 부르네 준비했습니다. 새로운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문화주택을 짓고 구락부를 짓고 청든립을 만들고 논밭을 개항하던 그때 그 시기의 풍경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어서 1960년대 창작된 박화 작사 김유식 작곡의 산으로 가세 보내드립니다. 일상의 스트레스를 잊고 싶을 때 마음이 찾는 곳은 바로 푸른 산입니다. 시원한 산바람, 울창한 숲, 맑은 공기가 느껴지는 이 가요는 활기차고 경쾌한 리듬으로 자연 속에서의 자유와 즐거움을 전달합니다.

이어서 1980년대 창작된 김철학 작사 안국민 작곡의 밀림은 푸른 바다 나는 갈매기 준비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지 못하는 지난 시절. 함께했던 추억은 언제나 마음속에 그리움으로 남습니다. 흘러간 시간과 소중했던 순간들을 회상하게 만드는 가요. 조시권 작사 김창락 작곡의 그립다 그 시절 보내드립니다. 구련옥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1: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2: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1: 연계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계를 건설합시다.
2: 연계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연결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뜸,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친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점,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젤,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계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친구들 안녕. 바른 말 이쁜 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 말 이쁜 말. 친구들, 우리는 누구나 좋은 성적을 내고 좋은 결과를 얻으며 알차게 성장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부나 일상생활 속에서 가끔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귀찮아하고 미루며 노력을 게을리하면 아무리 좋은 계획이 있어도 결국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를 일깨워주는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해볼까요? 동요 저금통을 감상하겠습니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감나무 밑에 누워서 홍시 떨어지기를 기다린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홍시란 붉고 말랑말랑하게 무르익은 감으로 연시라고도 합니다. 잘 익은 홍시는 감나무에 올라가 직접 따거나 기다란 장대로 따야 하는데 그냥 손 놓고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만 벌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연 홍시가 입안으로 쏙 떨어져 줄까요? 이 속담은 감이 저절로 떨어질 때까지 감나무 밑에서

또 기다린다라는 뜻인데요.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좋은 결과나 성과만 바라는 태도를 경계해 이르는 말입니다. 자신이 바라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에 따르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은 하지 않으면서 무언가를 바라기만 하는 사람은 원하는 것을 결코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무런 노력도 없이 요행만 바라는 것은 기적을 바라는 것이나 다름이 없죠. 내 노래를 잘 부르려면 연습을 해야 하고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는 건 저절로 손에 쥐어지지 않습니다. 우연히 뭔가 얻기를 바라는 것보다 직접 해내려는 자세가 중요하답니다. 자, 다음 게으른 선비 책장 넘기듯 이라는 속담을 볼까요? 이 속담은 게으른 사람이 글 읽기가 싫어서 책장만 뒤지고 있다라는 뜻인데요. 일을 부지런히 하지 않고 게으름을 피우면서 일의 분량을 헤아리기만 하거나 그 일에서 벗어날 공리만 하는 것을 비호해서 이르는 말입니다. 숙제를 할 때 느릿느릿 대충 쓰여 끝내기만 하고 품질을 신경 쓰지 않거나 책을 읽을 때 눈으로만 훑어보고 사고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는다거나 또 청소할 때도 대충 마무리해서 검사만 통과하려는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겉으로는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을 다하지 않는 이런 게으름은 시간만 낭비하고 아무런 성장도 얻지 못합니다. 때문에 공부든 일이든 허울 뿐인 노력과 태만한 태도는 금물이며 진지하고 성실하게 임해야 모든 노력이 의미를 갖습니다. 계속해 먹는 데는 감돌이, 일에는 배돌이라는 속담을 볼게요. 감돌이는 어떤 사소한 비익을 보고 살살 감돌아드는 사람을 말하고 배돌이는 일을 하는데 한 대 어울리지 않고 따로 배도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속담은 먹는 자리는 빠지지 않으면서 일하는 자리는 꾀를 부려서 요리조리 살살 피하는 사람을 비웃어서 이르는 말입니다. 이는 편안하고 즐거운 것만 좋아하고 수고는 두려워하는 마음인데요. 예를 들어서 놀이와 여가에는 적극적이면서 학습과제, 학급 청소, 임무는 피하려 핑계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성장은 편안함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모든 우수한 성적과 성장은 하루하루 꾸준한 노력 속에서 쌓이는 것입니다. 즐거움만 추구하고 실천하기를 꺼리는 사람은 결국 게으름에 발목이 잡혀 주변 친구들보다 뒤처지게 될 것입니다. 놀이는 적당히 즐기고 해야 할 일은 적극적으로 실천하는 좋은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알락가치를 보내드립니다.

내 아래 한우 송구속담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既不收财，又不下米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불도 지피지 않고 쌀도 안 치지 않는다 라는 뜻인데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덕을 보려는 것을 비겨 이르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성적을 받고 새로운 기능을 익히며 더 우수한 사람이 되고 싶은 큰 꿈을 품고도 정작 행동하지 않고 꾸준히 축적하지 않는다면 모든 꿈은 공상에 그치고 맙니다. 노력 없는 꿈은 허상일 뿐 발걸음을 내딛고 실천해야 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坐享其成이라는 성구를 볼게요. 앉을 좌, 누릴 향, 그 기, 이룰 성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가만히 앉아서 놀고 먹으며 남이 얻은 성과를 누린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조별 활동을 할 때 다른 친구들은 열심히 준비하고 발표하는데 자신만 편히 앉아서 결과만 누리려 하거나 단체 노동에서 남의 수고에 기대어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이 바로 이 성구가 말하는 경우입니다. 남의 힘으로 얻은 성과는 진짜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 힘쓰고 노력해서 얻은 결실만이 진정한 값진 성과죠. 不劳而获라는 성구를 볼까요? 안일 부, 수고로울 로, 말 이을 이, 얻을 회계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일하지 않고 리익을 얻거나 다른 사람의 노동 성과를 점유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공부에서 숙제를 베끼거나 시험에서 유행을 바라고 생활에서도 일을 대충하면서 좋은 결과를 바란 것이 바로 이 성구가 가리키는 경우입니다. 네, 세상에는 공짜 성과가 없습니다. 한 알의 열매도 땀 흘린 노력이 있어야 맺히는 법이죠. 잠시 편하게 얻은 결과는 오래가지 않지만 자신의 노력으로 쌓은 실력과 성장은 평생 자신의 것이 됩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숲속으로 와요를 들려드립니다.

0: 네, 오늘 우리는 게으름을 경계하고 부지런히 노력하는 자세를 일깨워주는 속담과 송구들을 배워봤는데요. 게으름은 성장의 가장 큰 적이고 부지런함은 모든 성공의 밑거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청소년 시기는 지식을 쌓고 습관을 기르는 황금기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게으름을 버리고 해야 할 일은 미루지 않으며 남의 성과에 기대기보다 스스로 노력하는 멋진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자신의 꿈을 위해서 하루하루 부지런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분명 멋진 성과를 얻고 스스로 자랑스러운 사람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네,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김수옥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곡을 쓰신 동요 음악 유희 재미난다야를 준비했습니다.

정말 재미나 한다야. 성순하는 선생님의 선풍금 소리, 쿵자쿵자 우리들의 타악기 소리, 교실에 울려요 곱게 울려요, 쿵자쿵자 쿵자자 높이 울려요. 야야야 재미난다야, 야야야 재미난다야. 음악유희 라라라, 음악유희 라라라, 참말 재미나 한다야. 성순하는 선생님의 선풍금 소리, 쿵자쿵자 우리들의 타악기 소리, 쿵자쿵자

0: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리연 선생님, 방송 담당의 박홍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연변대지에 문명의 꽃을 활짝 피워가면서 새로운 기품을 실천하는 시민으로 됩시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아래에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오늘은 예, 길태중이 문진부의 예, 연변의 명의 칭호를 받은 박윤덕 주임을 소개하겠습니다.
0: 네.
1: 박윤덕 주임은 예, 1970년대 말기에 예, 장춘중의학원을 졸업한 분인데 예, 45년이라는 중의, 서의, 조의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분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다음에 주약에는 도문시 중의원하고 연길시 중의원에서 주임 사업을 해왔는데 우리 임상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할 때 다음과 같은 질병들을 잘 치료해서 소문을 놓고 있습니다.
0: 네.
1: 심혈관 질병 치료에서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현운증, 두통증, 예, 그리고 관심병, 신교통, 우울증, 조리증, 신경성, 이면증, 완고성, 실면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0: 네.
1: 소아내과 계통 질병 치료에서 놓고

0: 오게 되면 만성 위염, 특히는 위축성 위염이라든가 밀환성 위염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위궤양, 십이지장궤양, 결장염, 변비, 설사, 만성간염, 담낭염 이러한 말이죠. 사계통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1: 네.
0: 최근에 또 저희들이 뇌란데 이야기 되면 비뇨기 계통 질병 치료에서도 조예를 보이고 있는데요. 만성신염이라든가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합병증에 당뇨병 신병에 전립선염으로 일으키는 소변이 작고 급하고 소변을 볼 때 소변이 드러나는 이러한 병증, 방광염, 요도염, 뇌혈금증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연변에 계신다 하게 되면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 오셔가지고 박윤덕 주임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오늘은 시간을 짜내서 뇌공혈 부족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토론을 해봅시다.
1: 네.
0: 지금 우리 림상에 보기 때문에 뇌공혈 부족 현상으로 말이죠.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말이죠. 길태중이 문진부로 찾아오고 있는데요. 이분들이 보통 말씀하는 증상들을 보게 되면 이러한 특점들이 있습니다. 머리가 늘상 어지럽다거나 어떤 분들은 어지러우면서도 또 아프고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기억력이 몹시 떨어지고 사지가 늘상에 마비되거나 절연하는 감을 느끼고 사지가 마약이 떨어지고 시력이 모호한 이런 증세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1: 네.
0: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이라든가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이라든가 중풍 후유증 환자들이 말이죠. 대뇌에 있는 혈액이가 혈액 공급이 딸리면서 뇌조직이가 최소의 최양에 혈이 부족해지고 산소가 결핍한 이러한 말이죠. 백리 과정을 거치면서 1년이 말이죠. 상술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1: 네.
0: 우리 림상학적 각도에서 보게 되면 첫째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특히 혈압이 말이죠. 온정되지 못한단 말입니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러한 분들이 혈관벽이 말이죠. 손상을 받으면서 뇌에 있는 공혈부족 현상이 생깁니다. 이래서 말이죠.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아프고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이런 일련의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혈액이 말이죠. 효과적으로 말이죠. 내부에 말이죠.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에 머리가 늘상 어지러운데 특히 보게 되면 저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심할 때는 말이죠. 하늘 노인죄라는데 갑자기 말이죠. 쓰러지는 이런 증상도 생기게 됩니다.
1: 네.
0: 이외에 또 보게 되면 심장병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또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1: 네.
0: 관심병이라든가 심리스창이라든가의 심력쇠갈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이런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맥경화 하는데 기실은 백리학적으로 보기로는 동맥주강경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혈관 내벽에 말이죠.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빵콸이 형성됩니다.
1: 네.
0: 이 빵콸이가 말이죠. 혈관은 말이죠. 문제를 조성해줘서 협착 현상이 생기거나 더 심할 때는 두사에 막혀버리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뇌부에 공급하는 혈액 유동이 잘 되지 않으면서 머리가 어지럽거나 아프거나의 일련의 증세들을 보입니다. 그리고 골관절 교통 질병에서 놓고 본다 할 때 경추병으로 고생하는 분들 속에서 혹시 말이죠. 이런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원인은 말이죠. 경추병으로 인해서 경추에 있는 초도맥이가 말이야 압박을 받기 때문에 뇌에 공급하는 혈액유동이 말이죠 잘 되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늘상 어지럽거나 심지어는 손이나 발이가 말이죠 예? 저려나거나 마비되고 예? 또 쓰기 바쁘고 이러한 말이죠 예? 증세를 보입니다. 특히 경추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예? 뇌 공열 부조 현상이 심할 때는 머리를 조금만 돌려도 말이죠 이 현은증 현상이가 아주 심해집니다.
1: 네.
0: 그럼 아주 시간이 있는데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우리 림상에 가보게 되면 상당히 많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먼저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예, 예. 박윤덕 주임 부탁드립니다.
0: 어떤 정화입니까?
2: 예, 저번에 뭡니까 불면증에 그다음에 혈압이 또 높고 심장이 자꾸 온정아이 돼서 청약 후 재단 먹은 게 확실히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예.
2: 예, 예. 그래서 박윤덕 주임 점입니까? 또 오늘 가서 한 번 더 약을 줄까 합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어선에 오십시오. 예.
2: 예,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연결됐습니다.
2: 예, 수고하세요.
0: 예,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3: 나는 노화에 걸린 지 몇 년 됩니다.
0: 예.
3: 예, 근데 요즘 어째 들어와서 갑자기 발이 저리고, 아래 다리도 걸음이 맥이 없고, 그래서 예, 방송을 듣고, 박윤동 주임이 심리 혈관이 잘한다 해서 예, 가서 보이고, 저 힘을 맞고, 첨약을 같이 쓴 게 지금 예, 발이 저린 게 많이 났고, 이렇게 계단 올라갈 때 다리 맥이 없던 게 지금 다리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0: 예, 좋은 일입니다.
3: 예, 그래, 효과 있으니까, 예, 오늘 가서 또 치료받다고 여야하다 그런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오전에.
3: 예, 예 선생님,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예.
1: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4: 저는 저기 노공을 위해서 얼음증이 나고 맥이 없고 이래서 좀 불편했는데 방윤덕이 주임이 약을 좀 쓰고 좀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예.
4: 그래서 그분 다시 위탁 저기 부탁하는데 수고해주세요.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예, 연계됐습니다. 예.
4: 안녕히 계세요.
0: 예.
1: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호흡에 혈압이 자주 올라가고 그래 머리 어지럽고 아프고 해서 그냥 정전폐만 먹습니다.
0: 예.
5: 이러다 내 방송 통해 전번에 바인덕 주임이 첨약 죽고 먹고 있는데
0: 예.
5: 아 조금 효과 영 많아요. 정수탄을 끊었습니다.
0: 예예 예, 좋은 일입니다.
5: 예, 머리 어제 아프다고 머리가 아프, 뱀도 토이나 아픈데, 이게 효과 좋으니, 공공하게 오늘 또 한 번 더 가려고 합니다.
0: 예, 오십시오. 예, 연결됐습니다. 예.
5: 와,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0: 안녕히 계세요.
1: 네, 치료를 잘 하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세요.
0: 예.
6: 예, 저는 예, 전번에 내 저, 그, 동의소개라고 이 방송 통해서 내서 길대병원에 가서 청력이 좋은 사람입니다.
0: 네,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6: 그, 누군가, 박창호 선생님을 배웠는데.
0: 예, 예, 예.
6: 그런데 나는 예, 주약이 기관지 나쁩니다. 그리고 좀 폐도 일정한 감기 오면 이게 염증도 오는지 자꾸 기침이 나오고 목이 간질간질 해서 약도 좀 쓰기는 많이 썼는데 지네, 그래서 그 전번에 그래서 그 길대병원 찾아가서 그 박창호 선생의 약을 7종 내 써왔는데.
0: 네.
6: 근데 그 먹은 게 지금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6: 한 톨 남았는데.
0: 예.
7: 그 아마도 그 트림이 자주 난다.
0: 예.
7: 그래서 그러니까 박창호 선생한테 가서 병고했는데 첨약 썼는데 많이 나섰습니다.
0: 예.
7: 그래서 한 번 좀 더 첨약도 좀 보고 예약 부탁드립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계됐습니다.
7: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하십시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8: 여보세요.
0: 예, 네. 안녕하십니까.
8: 네.

0: 예, 저는 저희 아저씨가 머리가 아프고, 예, 어지럽고,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해서 원장 선생님 약을 썼습니다. 그런데 많이 나섰습니다. 이런데 아직은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게 그래 채나지 않아서 좀더 약 한번더 쓰려고 합니다.
1: 예,
0: 약해 주세요.
1: 연결됐습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0: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에,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증세를 보이는 분들이 많아요. 예. 머리가 어지럽다거나, 어떤 분들은 심할 때에는, 하늘 땅이 말이죠. 핑핑 돌아간다고도 말합니다. 그리고 마치도 말이죠. 안과 질환, 앵커에, 안과 질환이 온 것처럼, 무슨 물건을 봐도 말이죠. 시력이 모호해집니다. 이것은 다 말이죠. 온정되지 못한 혈압으로 인해서 뇌에 공급하는 혈액이 마저 부족해서 나타나는 증세들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 보게 되면 사지가 마비되고 절연하고 말이죠. 이런 증세를 많이 반영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쨌네 말이죠. 풍우는 풍이 아니겠는데 손가락을 놀리는 게 옛날하고 틀리는 것 같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감각이 좀 별난 감각이 납니다. 우리 문진에 오는 분들을 보게 되면, 어째 내 몸에 말이죠. 개미는 없는데 개미가 말이죠. 기어다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어요.
2: 무슨 원인이죠?
1: 그러니까 이게 다 말이죠. 우리 말하기는 혈액유동이 잘안 되기 때문에, 자양을 못하기 때문에 지양이라 합니다. 이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혈압이 온전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심장에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 늘상에 가슴이 답답하거나 두근닥거린다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늘상 말이죠. 피로감을 느끼게 됩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그 안에 있던 그 강수민이가 치료받는 환자인데,
1: 예.
0: 내 지금 오늘이 조카도 좀 심부 맞고 약도 조사 그래서 내가 좀 예약하자고 합니다.
1: 예, 그러도록 합시다.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세요.
0: 이래 모서 예약 됐죠.
1: 예, 됐습니다. 실험 넣으시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십니까?
1: 예.
3: 예. 저는 예잠사를 자주 못하고 머리 항상 아프고 그리고 머리 띵 하고 예 앞 특히 앞이마가 아픕니다.
1: 예.
3: 정통편이 뛰지 않고 계속 먹고 이랬습니다.
1: 예.
3: 예. 박윤도 선을 듣고 예 박윤도 선생님이 그 약을 쓴 게 잠 자는 것도 좋아지고 그리고 정통편도 지금 예 아이 먹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더 쓰려고 가려고 하는데 되겠습니까?
1: 완전히 됩니다. 오전에 오세요. 예.
3: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예,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4: 네, 재영이 이사를 찾는데요.
1: 예,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저는 발이 많이 아파서 올라도 못 가고 그래서 머리도 못 빗고 심지어 바지도 혼자 못 입었어요.
1: 심했구만요.
4: 예. 네, 그런데 전번 주 한계료정 그 재영이 의사한테서 치료를 받았는데
1: 예.
4: 발이 올라가고 통증도 좀 사라진 것 같아요.
1: 예.
4: 네, 그래서 이번 주 한 번 더 치료를 받고 싶습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결됐습니다.
4: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4: 감사합니다.
2: 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네. 예. 네. 네, 기립대병원에 강철수 치료를 받고 허리 아프고 앉지도 못하던 게 지금 일어나서 일어날 수 있어 앉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예고 일어나 걸고 화장실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1: 예.
5: 많은 치료를 받고 더 효과를 볼 수 있겠다 이래서 좀 거기를 좀 치료받으러 가려고 그랍니다.
1: 예, 그냥 오세요. 다 연결됐습니다.
5: 예, 네, 그렇게 빨리 연결.
1: 야, 됩니다. 전화한 데 실험 넣으세요. 예.
5: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네, 예. 그래요.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러니까 예, 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또 이런 말씀 잘합니다. 안내 이 말이 귀에서 말이죠. 예. 무슨 소리가 나는데 매미 우는 소리인지 기차가 가는 소리인지 소리가 나고 어떤 분들도 머리에서도 소리가 난다는 분들이 있어요.
2: 네.
1: 저에게는 말이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함으로써 이 신경계통에 말이죠. 특히 청신계랍니다. 듣는다는 청자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러한 현상들이 생깁니다.
2: 네.
1: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슨 일을 하재도 말이죠. 주의력이가 집중되지 못해서 고생하고 있습니다.
2: 네.
1: 특히 사업을 하는 분들이 투시라이였습니다. 무슨 일을 하겠는데 주의력이 집중되지 못하고 기억력이 감퇴되기 때문에 사업 지장이 말이죠. 막심하지요. 관건 문제는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 제때 말이죠.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인기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말이죠. 심내혈관계통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심내혈관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혈관 병변에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출혈성 병변에 그러니까 뇌출혈이라든가 주막막 하강 출혈에 이거 갖다서 출혈성 병변이라 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결혈성 병변, 우리 노시티라든가 MRI를 찍게 되면 보고단에 노꽁스라고 진단을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심혈관계통의 질병으로 놓고 본다 할 때 관심병으로 인해서 말이죠. 심조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심력쇠갈증이라든가 이러한 질병을 말이죠. 초래할 수 있습니다.
2: 네.
1: 그리고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 에, 선장이랍니다. 예, 콩팥, 예.
2: 네.
1: 콩팥 손해를 주는 뱅뱅이가 많이 인기됩니다.

0: 그럼 여러분들이 물어보겠죠. 아, 내 혈압이야 그는 말이죠. 약방에 가서 싸서 먹는데 어째서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가. 사실 그렇습니다. 어째서 이런 원인이 생길 수가 있는가 하게 되면 하나는 생활상에서 규칙적인 생활을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8시에 자고 내일에는 9시에 자고
1: 네.
0: 그 시간이 말이죠 고정되지 않아요. 또 음식 습관상에서 보게 되면 어떤 분들을 보게 되면 특히 말이죠 비계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요.
1: 네.
0: 흰살이라든가 느끼한 음식들을 어떤 분들은 제가 권고를 하는데 이런 음식을 자시지 않는 것이 좋다 혹은 적게 자시는 것이 좋다 하게 되면 신경질을 냅니다.
1: 네.
0: 나는 이런 거 먹지 않으면 쓸쓸히 나서 못 견디겠다. 네. 이런 분들은 적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정서하고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 흥분된 상태고 너무 좋아해도 안 된단
1: 네.
0: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우울했고 하루 종일 말이죠. 사람도 만나지 않고 말씀하기 싫어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고혈압 진단을 받은 다음에 약방에 가서 약방에 여러 가지 약이가 많은데 혈압약이가 임의로 말이죠. 자기들로 골라서 이래 다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하늘로 말하게 되면 쉐이어 부차당이 합당하지 못하게 되면 혈압이 온정되지 못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네. 저는 어떤 상황감에 원래도 고혈압이 있단 말입니다.
0: 예.
2: 그리고 자주 좀 편두통이라 하네. 머리 좀 아픈다. 머리가 좀 막지 않고. 그런데 요즘에 들어서 날씨가 더운지 혈압이 잘 공제해야 되고 머리에서 흐리멍텅하고 지금 좀 심장 가슴도 영 답답하고 좀 그렇습니다.
0: 맞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요즘에 좀 수면 질량도 자꾸 떨어지고 해서 이렇게 전화드립니다.
0: 예.
2: 예. 그래서
0: 이럴 때는 이저 뭔가게 되면 이제 방금 소개를 했지만 림상 경험이 아주 풍부한 박윤덕 주임이라든가 이런 분들 찾아서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2: 예. 그러면 박윤덕 선생님이 이렇게 예약을 이렇게 하기셔 그래가지고 한번 보기셔.
0: 예. 한 번도 온 적이 없죠. 예.
2: 예. 근데 그 비슷한 정황이 있는 분한테서 이렇게 말을 들었습니다.
0: 예. 오전에 오시면 됩니다.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예.
2: 예. 오전에 가서 예. 혈압도 보겠죠. 예.
0: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0: 예. 그냥 오십시오. 예. 오전에.
2: 예, 알겠습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0: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보게 되면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대략에 3억 정도나 됩니다.
1: 오,
0: 상당한
1: 네.
0: 수령이죠.
1: 그렇죠.
0: 거기에서도 또 혈압이 온정되지 못해서 고생하는 분들이 반수를 차지합니다.
1: 네.
0: 이러할 때는 어떤 분들 많이 서약을 잡수는데 서약을 잡수는 것을 제가 말이죠 반대를 하는 것은 아닌데
1: 네.
0: 혈압을 온정시키다 하게 되면 이런 말이죠 림상 경험이 풍부한 말이죠 박윤덕 말이죠 주임이사라 이런 분들 내서 변증 논치하는 방법으로 첨약을 쓰는 것이 혈압을 온정시키는데 아주 말이죠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원인을 우리 분석해 보게 되면, 생활 습관이라든가 음식 습관에 정서 파동, 약물을 쓰는 방법, 이런 것이 말이죠. 타당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혈압이 온정되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1: 네.
0: 음식을 어떻게 자시면 비교적 좋는가 하게 되면 좀 싱겁다기 자시는 것이 낫습니다. 그리고 지방질 함량이 말이죠. 풍부한 이런 음식을 적게 드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보통 보게 되면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운동을 하는 항목에서 꼭 자기에 알맞는 운동 항목을 채용해야, 혈압이 온정되는 것이, 좋은 일이 됩니다.
1: 그렇죠.
0: 예.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

0: 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오늘도 많은 환자분들께서 건강을 되찾길 바라면서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1: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현영입니다. 성남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산하의 증견, 구매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연변 노동자 문화공에서 개강했습니다. 2026 중국 류동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별빛 모아 미래 갖고자 주제 활동이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성당위 사무위원이며 주당위 서경 호가복이 14일 연결시와 도문시에서 홍수방지 사업을 감독 지도하고 검사했습니다. 호가복은 습금형 총서기가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 대해 내린 중요 지시와 최근 소집된 중공중앙정치국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당중앙 공무원과 성당위 성정부의 홍수방지 사업 관련 보치 요구에 따라 마비 사상과 요행 심리를 견결히 극복하고 최저선 사유와 극한 사유를 확고히 수립하며 큰 홍수에 대비하고 큰 위험에서 구조하며 큰 재해에서 구제하는 데 입각해 만단의 대세를 갖추고 치밀하게 방어하며 엄밀히 사수함으로써 전주가 증수기를 안전하게 넘기고 여러 민족 대중의 생명재산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복은 비를 무릅쓰고 연결시 연하 저수지를 찾아 수위와 물 정황을 살펴보고 저수 용량, 운행 배치, 일상 순찰 관리 보호 등 정황을 상세히 료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는 홍수방지 관건 시기입니다. 극단 날씨가 빈번히 발생하고 홍수방지 형세가 준엄하고도 복잡합니다. 기상과 수문 정보를 주목하고 강우 정황, 물 정황과 수위 상태 변화를 실시간으로 장악하며 강우량, 저수지 류입량, 방류량 등 수치를 참답게 측량 계산해야 합니다. 과학적이고 정밀하게 저수지 용량을 조절해 저수지의 홍수 방지, 수위 조절 역할을 확실히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재방 순찰과 위험 검사 책임을 층층이 다지고 실속 있게 해야 합니다. 매일 순찰하고 비 온 뒤에는 반드시 검사하며 중점 시간대에는 검사 횟수를 늘려 재방, 여수로, 대피 설비 등 중점 부위를 하나하나 세밀히 검사하고 위험 우환을 제때 제거해 저수지 안전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도문시 석현진 하북촌에서 호가봉은 홍수방지 사업 회고를 참답게 청취하고 인원 정황, 당직 근무, 위험 우환 지점 조사, 대중 대피 안치 등 정황을 자세히 문의했습니다. 호가봉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인원 대피 안치는 홍수방지 재구조 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기에 한 치의 실수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중 생명 안전을 첫자리에 놓고 날씨 변화를 밀접히 추적하며 재해 위험을 과학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일단 위험 징후가 발견되면 과감히 대중을 대피시켜 한 가구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게 하며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최저선을 견결히 지켜야 합니다. 자주적인 위험 대피를 대대적으로 제청하고 대중이 미리 친척이나 친구에게 의탁하는 것을 격려해 익숙하고 안정된 생활 환경에서 증수기를 평온하게 넘기도록 해야 합니다. 대피 안치점의 봉사 보장을 잘하고 음식, 숙박,

0: 의료 등 기초 물자를 충분히 갖추며 로인, 어린이와 장애인 등 특수 인원을 중점적으로 잘 돌봐야 합니다. 모든 인원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깨끗한 물을 마시며 병이 나면 제때 진료 받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이어 도문시 도시구역 홍수방지 보호 경사면 공사 현장에 심입해 두만강 수위와 제방 운행 상태를 세밀히 살펴보고 제방 순찰과 위험 상황 검사 정황에 관한 회보를 참답게 청취했습니다. 그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감측 조기 경보와 응급 대응 연동 기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수위 상승 추세를 정밀하게 장악하며 의료 연구 판단 빈도를 높여야 합니다. 일단 수위가 경계 한계치를 초과하면 즉시 강한 위험 구역을 봉쇄 통제하고 위협받는 대중들을 과감히 대피시켜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 편직 마대, 모래 자갈 등 물자를 충분히 배치하고 긴급 구조 대오를 조직해 중점 제방 구간에 전진 배치함으로써 일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조달 운송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감독 지도 검사 과정에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태풍 바비의 잔해 활류 영향으로 우리 주에는 지역성 폭우 날씨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일부 지역에는 단시간 폭우와 소나기, 강풍 등 대류성 날씨가 동반되면서 홍수방지 사업이 중대한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전주 상하는 홍수방지 사업의 극도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조치를 더 주밀하게 보치하며 사업을 더 세밀하게 들어주고 빈틈없는 준비로 홍수방지라는 이 간관 전투에 대비해야 합니다. 기상감측과 조기경보를 강화하고 여러 부문의 연합의논을 강화하며 영향시간, 영향정도와 영향범위를 정밀하게 연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외진 산간지대와 야간시간대에 조기경보 호출응답기제를 착실히 들어주고 명확하고 알기 쉬운 선전방식을 통해 일선 책임자와 위협받는 대중들에게 신속히 직접 전달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위험우환 조사 정돈을 깊이 전개해야 합니다. 하천과 교량, 저수지와 제방, 산홍수, 지질재해 다발구역, 저지대 침수, 취약지점 등 중점구역에 초점을 맞추고 위험하고 낡은 주택, 건설현장, 지하통로, 옹외, 광고판 등 중점 부위를 주시해야 합니다. 학교, 병원, 양로기구, 물가관광구, 민박과 야영지 등 중점 장소를 예의주시하면서 주단식, 그물식 조사를 집중적으로 전개해 위험 우환을 조기 발견하고 일찍 보고하며 제때 처리해야 합니다. 시시각각 응급구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중점 부위와 박약한 고리의 구조력량과 방어 물자를 상황에 따라 보충하고 전력, 통신, 교통 등 응급구조 예비안을 최적화 완산함으로써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히 집결하고 신속히 지원하며 효율적으로 처리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홍수방지 사업은 각급 지도 간부들의 정치 품격, 담당 정신과 응급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검증입니다. 각급 지도 간부, 특히 당정 주요 책임자들은 솔선수범하고 앞장서 지휘하며 4급 책임제를 엄격히 집행하고 앞장서 일선에 내려가 감독 지도 사업을 전개해야 합니다. 각급 홍수방지 가뭄대처 지휘부에서는 앞장서 총괄하고 통괄협조 역할을 확실히 발휘해야 합니다. 응급, 수리, 기상, 교통, 주택 및 도시농촌 건설, 자연자원 등 부문에서는 각자 직책을 다하고 협동 작전해야 합니다. 사업에는 서로 교차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감독관리의 공백과 예방통제의 공백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기층 당조직과 광범한 당원 간부들은 전후보루 역할과 선봉모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홍수 소식을 접하면 즉시 움직이고 위험을 향해 나아가며 착실한 실제 행동으로 여러 민족 대중이 위기를 느낄 때 당조직이 바로 신변에 있고 가장 든든한 기댈 곳이 바로 신변에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해야 합니다. 주당위 상무위원이며 연결시 당위석인 왕길보, 부수장 정관, 두경구, 주직소 관련 부문과 도문시 당정 주요 책임자들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을 경축하고 중국 공산당의 정신계보를 발행하며 연변 홍색 자원을 깊이 발굴하기 위해 주당위 선전부, 주총공회, 주당위 당사연구실에서 주최하고 연결시 융합매체 중심에서 협조한 산하의 증견, 구매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연변 노동자 문화궁에서 개강했습니다. 100년 당사를 주선으로 4개 부분으로 구성된 이번 사상정치 수업은 전통적인 강의 모식을 답하고 사회자 강술, 영상방영, 모범인물 인터뷰 등 다양한 형식을 융합해 광범한 종업원들이 수동적으로 듣던 데서 능동적으로 깨닫는 대로 전환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중국 공산당 탄생, 홍군 장정, 항미 원조 등 중대한 역사 전경을 생동하게 재현하고 연변 각 시기에 배출된 전국 로령 모범과 선진 사업 일꾼들의 풍채를 집중적으로 보여주며 위대한 창당 정신, 장정 정신, 항미 원조 정신, 로령 모범 정신의 시대적 가치를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공연 현장은 열기가 넘쳤고 관중들은 무대에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모두 일어나 손에 든 국기를 흔들며 공산당이 없으면 새 중국도 없다는 애를 목청껏 불러 당과 조국에 대한 무한한 열애와 오늘날 새 생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습니다. 주총공회 4급 주임과원 장자선입니다. 연변의 홍색 역사는 매우 두터운데 산마다 진달래, 말마다 렬삽이라는 말 자체가 가장 생동한 교재입니다. 단순한 주입식보다는 깨닫는 방식으로 모두가 이 역사를 더 잘 알게 하고 싶었습니다. 앞으로도 본토 홍색 자원을 꾸준히 발굴하고 변강 종업원 사상정치 교양에 적합한 새 방식을 모색하며 전주 광범한 종업원들이 꿈의 건설자라는 책임을 지도로 단합 인솔하면서 연변 고품질 발전에 공회의 힘을 결집하겠습니다. 연결시 집중 열공급 집단위원회에서 부총경리 주지군입니다. 산하의 증견 꿈의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을 보고 마음이 오랫동안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를 통해 중국 공산당의 위대함을 느꼈고 가슴이 뭉클해 납니다. 중국 공산당원으로서 저는 조국의 강대함이 영광스럽고 자랑스럽습니다. 이번 산하의 증견 꿈의 건설자 정경식 사상정치 수업은 총 3차례 집중 강연을 하게 되는데 10월과 17일 오후 3시에 연면 노동자 문화궁에서 륙속 펼쳐집니다.
1: 2026 중국 유동 과학기술관 길림 도문역 순회 전시 및 별빛 모아 미래 가꾸자 조제 활동이 일전 도문에서 가동됐습니다. 이번 순회 전시는 중국 과학기술관 길림성 과학기술협회에서 주최하고 길림성 과학기술관 주과학기술협회에서 주관했습니다. 국가에서 과학보급 자원의 보편적 공유를 추진하는 종료 브랜드로서 중국 유동과학기술관 순회 전시가 도문에서 펼쳐진 것은 도문의 과학보급 사업에 대한 인정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 성장에 힘을 실어주고 도시 혁신 발전을 조력하는 소중한 기회로서 기층 과학보급의 약점을 보완하고 전민 과학적 소양을 높이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도문시 과학기술관 7층 전시청에서 펼쳐지는 이번 순회 전시 기간은 두 달이고 매주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무료로 개방합니다. 전시에는 아름다운 세계 속으로 끝없는 깊은 바다 탐구, 우리가 선택한 미래 등 3대 주제 전시 구역을 설치했으며 기초과학, 탄소중립, 해양기술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한 소통식 전시물 45세트를 전시하게 됩니다. 순회 전시 기간 도문시 과학기술협회에서는 또 과학보급 선전, 로봇 공익 수업 등 부대 활동도 동시에 전개할 예정입니다.
0: 길림성 제20회 운동회 사회조 건강기공경기 및 길림성 건강기공거점 연맹전이 일전 주체육관에서 펼쳐졌습니다. 전성 41개 대표팀의 건강기공 애호가 수백 명이 한자리에서 기량을 겨루며 중화 전주령과 양생의 조화로운 매력을 생생하게 펼쳐보였습니다. 길림성 건강기공협회 회장 진효명입니다. 건강기공 경기가 연변에서 개최된 것은 연변 지역의 건강기공 사업이 매우 잘 발전했음을 더 잘 보여줍니다. 동시에 전통 양생 문화는 현대 건강 리념과 깊이 융합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날래 길림성 체육국은 연변 지역 체육 사업에 대한 지원을 꾸준히 확대하며 정책, 자금, 인재 양성, 거점 건설 면에서 정밀하게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건강 기공이 기층에 뿌리 내리고 성장하도록 추진했습니다. 성 사회 체육 지도 중심은 거점 표준화 건설을 힘써 추진해 과학적 건강 지도를 대중 곁에 전달했습니다. 이번 거점 연맹전은 바로 이러한 기층 보급 성과를 집중 점검하는 자리로 경기를 통해 수련과 건설을 촉진해 전민 건강 활력을 1층 고취했습니다. 연결시 중의병원에서는 일전 장춘중의학대학 부속병원과 손잡고 대형 공익 무료 진료 활동을 펼쳤습니다. 성급 권위 의료 전문가 11명이 현장 진료를 했는데 심혈관 내과, 소아과, 뇌질환과 등 여러 중점 전문과에서 연변 주민들이 성급 3급 갑등 병원의 우수한 의료 봉사

0: 지원을 받겠습니다. 전국 명중이며 천지 외과류파 제4대 전승인 조문희 교수가 직접 현장에서 대중들에게 선진적인 골상진료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문의하고 진료받으러 온 대중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각과 전문가들은 인내성 있게 진찰하고 처방을 내리며 로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질병과 만성질병에 맞춰 개별화된 치료 건의를 했습니다. 2026년 전국 로인 건강 선정 주관과 결부해 현장에서는 로인병과 전문가들이 대중에게 중서약 동반 사용, 중약 달리는 방법과 배합 금기 등 지식을 보급했습니다. 연결시 중의병원 부원장 김형국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조문의 교수의 전국 명중의 사업실과 성급 전문과 연맹에 의탁해 고급 중의학 인재 양성 체계를 구축하고 선진적인 중의 진료 기술과 특색 치료법을 계속 도입함으로써 연변 대중들에게 량질의 중의 진료 봉사를 꾸준히 제공하겠습니다. 이번 무료 진료는 두 병원이 올해 2월 장춘 중의학대학 부속 연변병원 현판을 건 뒤 합작을 심한 또 하나의 실속 있는 조치입니다. 당일 전국 명중이 조문의 전승사업실과 천지 외과류파 2급사업소 2대 플랫폼이 동시에 연결해 자리 잡았습니다. 두 병원은 또 전문과 연맹을 구축하고 원격 협의 진단 통로를 개통해 전문가 파견 플러스 의술 전수 플러스 원격 진료 3중 보장 기제를 형성했습니다. 두 병원은 전문과 건설, 인재 양성, 학술, 과학 연구 등 방면에서 전방위적인 합작을 전개, 연변 지역 중의학 종합봉사 능력을 1층 높이고 우수한 중의학 자원이 연변에 뿌리내려 대중에게 혜택을 주도록 추동하게 됩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민경들이 일전 변경 일선에서 순찰하던 중 부상당한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 한 마리를 성공적으로 구조했습니다. 당일 근무 민경들은 순찰 도중 길가에 새 한 마리가 땅에 엎드려 날지 못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깃털이 어지럽고 날개와 다리에 뚜렷한 상처가 나 있었습니다. 연변 변경관리지대 동방홍 변경검사소 부소장 웅봉입니다. 우리는 휴대용 구급 가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가에서 간단하게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준 후 단위에 와서 물과 먹이를 줬습니다. 이들은 부상당한 새에게 깨끗한 물과 고기를 먹이면서 정성껏 돌봤습니다. 새의 상태가 뚜렷하게 호전되자 민경들은 현지 림업 야생동물 보호 부문과 연계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이 새는 국가 2급 보호 야생동물인 조롱이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림업 부문에서는 조롱이가 완전히 회복되면 자연으로 돌려보낼 것이라고 했습니다. 웅봉입니다. 변경산림에는 야생동물이 많습니다. 앞으로 순찰할 때 더 유의할 것입니다. 대중들도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발견하면 제때 우리와 연락해 함께 변경 생태를 잘 수호했으면 합니다. 용감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전국 부녀연합회 사회 연락 및 교류 합작 중심은 일전 2026년도 여성 손잡기 계획 시범 프로젝트 명단을 공포했습니다. 주 부녀연합회에서 추천한 도나시 가정교육지도협회 여성아동 손잡고 성장 학교, 가정, 사회협동, 가정교육 지도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선정됐습니다.
1: 중국기상국은 이를 전 2026년 전국 여름철 문화 및 관광 소비 시즌 주회장 활동에서 2026년 전국 피서기후 자원 지도를 발표했는데 우리수 도나시가 입선됐습니다.
0: 중국철도 심양국 집단위원회사 연길참무단에 따르면 10월 연길참무단 관할 구역 내 훈순, 도문, 연길, 안도, 대석도 남, 도나, 교화, 영경, 장백산 등 역의 부분적 려경열차 운행이 회복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김춘희 신금철이었습니다.
2: 도시와 자연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풍경.
3: 생태와 문명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도시.
2: 연계 녹화미와 행동에 적극 참여해 우리 함께 아름답고 살기 좋은 연기를 건설합시다.
3: 연길 녹화미와 행동을 적극 추진해 깨끗하고 문명한 관광도시, 조화롭고 발전된 행복도시를 건설합시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공감 40분.
1: 공감 40분.

지역사회 정보와 동향, 시기시기 각종 정책과 법률에 대한 따뜻한 해독과 적시적인 소통으로 청취자들의 이해를 넓히고 가치 취향 유대감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사회 발전과 정책 정보 그리고 법률 지식을 공유하는 프로그램 공감 40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저는 프로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신금철입니다. 오늘 함께할 내용입니다. 먼저 7월 1일부터 실시된 법률 법규를 알아본 후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 특집 당의 자기혁명을 논함이라는 주제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학습 관찰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공감 40분 지금 시작합니다. 금방 7월이 들어선 것 같은데 벌써 보름이 훌쩍 지났습니다. 아래 지난 1일부터 실시된 일련의 우리 생활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우리나라 대외투자분의 첫 번째 행정법규인 대외투자에 관한 국무원의 규정이 정식으로 시행됐습니다. 규정은 개인 투자자를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는데 개인이 레드칩 구조를 통해 진행하는 귀경 투자 및 기타 형식의 주식이나 통제권을 얻기 위한 대외 직접 투자에 영향을 줄 것입니다. 일전 인력자원사회보장부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응급부, 세무총구, 국가의료보장국 등 5개 부문과 연합으로 초과연령 노동자의 기본권위 보장 잠정 방법을 출범했는데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령 초과 노동자의 권익을 명확히 한 특별 규정으로 우리나라 현행 노동법률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고용 단위와 연령 초과 노동자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함으로써 연령 초과 노동자의 노동보수, 휴식 및 휴가, 노동안전위생, 산업재해 보장 등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게 됩니다. 새로 수정된 중화민공화국 행정재심법 실시 조례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신호를 위반해 벌금을 부과받거나 영업허가증이 취소당하거나 산업재해로 인정되지 않은 등 정부 부문의 행정행위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재심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시 조례는 여러 가지 재심이 가능한 사항을 보충하고 명확히 하는데 행정기관에 의해 불신임 인계 블랙리스트에 포함되어 불복할 경우 행정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마약금지위원회 办公室은 6월 17일 디플로, 오로에틸 등 16가지 물질을 비약용류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목록에 포함시킬 때 관한 공고를 발표해 디플로, 오로에틸 등 16가지 물질을 관리 통제에 포함시켜 남용 피해를 방지하고 억제하기로 결정했는데 본 규정은 7월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번 목록에 관리 통제 물질이 추가된 이후 우리나라는 412가지 비약용 마취약품과 정신약품 및 펜타닐류, 합성, 간나비신류, 니친류 세 가지 전체 물질을 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부터 아래 8가지 약품은 의료보험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국가의료보장국과 인력자원사회보장부의 국가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과 산재보험 약품 목록 및 상업건강보험 혁신약품 목록 2025년

기관의 통지에 근거해 2025년 목록 조정에서 성공적으로 갱신되지 않은 베나루 펩타이드 주사제 만루트 나트륨 캡슐 등 8가지 협의 기간 내 단판약품에 대해 약물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6개월의 과도기를 부여하고 지난 6월 말 전까지 의료보험 기금은 원래 지불 기준에 따라 계속 지불할 수 있습니다. 과도기가 끝난 후 7월 1일부터 상술한 8가지 약품은 더 이상 의료보험 혜택 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7월 1일부터 두 가지 강제성 국가 표준 전동자동차 안전요구와 전동자동차용 동력 배터리 안전요구가 정식으로 실시됐습니다. 전동자동차 안전 새 국가 표준에는 원터치 전원 차단을 실현하는 장치를 명확히 하고 차량 하부 충격에 대한 요구 사항을 새로 추가했으며 정비 시 차단 장치 요구 등 사항을 수정했습니다. 배터리의 새 국가 표준에는 열 확산 테스트의 기술적 요구 수정 및 테스트 항목 추가 등이 포함됩니다. 7월 3일 국가인터넷정보办公실은 인터넷정보봉사관리방법 의견수렴용 개정조안과 관련해 재차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초안은 인터넷 정리정돈 실천과 결부해 인터넷 분야에서의 엄중한 신용불량 주체 명단 관리 제도를 구축하고 계정 사용 제한 기능을 보완하고 신규 사용자의 계정 등록을 금지하는 등 관리 조치를 증설하며 인터넷 안전법, 미성년자 보호법 등과의 접목을 원활하게 하고 법률적 책임을 가열층 보완할 계획입니다. 알아본데 따르면 인터넷 정보봉사 관리 방법은 2000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인터넷 정보봉사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앞서 국가인터넷정보办공실은 공무원 및 정보하부, 공안부와 협력해 인터넷정보봉사 관리방법 의견수렴용 개정조안을 작성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했는데 그 후 개정된 인터넷안전법 등 법률과 사회 대중들이 반영하는 의견에 근거해 국가인터넷정보办공실은 관리 부문과 협력해 인터넷정보봉사관리방법 의견수렴용 개정조안을 개정보완하고 재차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 새시대 새로운 여정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특집으로 당의 자기혁명을 론함이라는 주제로 습강경 신시대의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학습 관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큰 정당만이 안고 있는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시각각 명확한 인식과 확고한 의지를 유지해야 하며 당의 위대한 자기혁명을 철저히 추진해야 합니다.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당을 다스려야 하고 당이 부흥해야 나라가 강해질 수 있습니다. 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단결분투라는 위대한 호소를 제기했습니다. 당이 이끌어온 사회혁명은 새로운 려정이 들어섰으며 당의 자기혁명 역시 새로운 기상을 보여줘야 하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내 관리를 더욱 새롭게 인식하고 새롭게 실천해야 합니다. 지난 10년간 당내에서 나타난 일련의 심각한 모순과 문제들의 직면에 당중앙은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내 관리를 네 가지 전면적 발전 전략 구도에 포함시켜 내부를 향해 수술칼을 들어 독을 제거했으며 강력한 약으로 병을 고치고 엄한 처벌로 혼란을 바로잡아 혁명적 단련 속에서 당을 더욱 강하고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당의 제20차 전국대표대회는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내 관리를 10년간 갈고 닦아 얻은 역사적 성과를 깊이 있게 총괄하면서 전당이 항상 큰 정당만이 안고 있는 독특한 난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명확한 인식과 확고한 의지를 유지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했습니다. 이는 우리 당이 현재 처한 역사적 위치와 맡은 사명 그리고 직면한 복잡한 환경을 바탕으로 당의 근본 성격과 당정 형세의 변화를 깊이 파악하고 신시대 새로운 려정에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내 관리를 추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제기된 중요한 과제입니다. 우리 당은 막스주의 당 건설 이론의 지도 아래 민주 집중제 원칙에 따라 건설된 세계 최대 정당으로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에서 장기간 집권해왔습니다. 오랜 역사와 방대한 인원, 거대한 규모를 갖춘 만큼 큰 일을 해내고 위대한 사업을 건설하는 데에서 막대한 우위를 가졌지만 동시에 당을 다스리고 나라를 운행하는 데 여러 난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적어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큰 난제들이 추가적인 연구와 해결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사명을 명기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당의 위협은 위대하고도 험난하며 맡은 임무는 무겁고 갈 길은 멉니다. 어떤 일은 걷다 보니 왜 출발했는지 잊어버리고 공산주의라는 원대한 리상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라는 공동의 리상을 잊어버리며 내가 누구인지 누구를 위해 노력하는지 누구에게 의지하는지까지 잊어버려 결국 공산당원으로서의 본질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초심을 굳게 지키고 당의 리념, 신념, 목적을 견지하며 항상 중국 인민의 행복을 도모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위해 힘쓰며 당과 인민 대중 간의 끈끈한 유대를 변함없이 유지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간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시각각 사상과 의지를 통일하고 행동을 일치하게 할 수 있을까요? 당의 규모가 커지면서 일부 사람들이 소규모 파벌이나 소그룹, 비밀결사 등을 형성하고 이로 인해 권력이 커진 후에도 쉽게 떨쳐내지 못하거나 독자적으로 행동하는 문제가 생기기 쉽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당의 단결과 통일을 해치고 당의 결속력과 전투력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개혁 개방이 점차 심화됨에 따라 사회 리익이 다원화되고 사상도 다양해지면서 당원 간부들의 관념과 행동에도 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중견 문제와 엄중한 상황이 직면할 때마다 항상 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한 뜻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공동의 의지를 결집함으로써 전당이 당중앙 주변에 굳건히 뭉쳐 한결같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강력한 집중력과 높은 지도력을 갖출 수 있을까요? 100년의 오랜 정당이 장기 집권하다 보면 사고의 관성과 행동의 타성이라는 것이 객관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일부 낡은 관념, 오래된 방식, 구태의연한 방법들이 쉽게 이어지고 계승되기 쉽습니다. 조직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면서 간부들의 품질도 다양해지고 격차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시대에 발맞춰 과학적 집정, 민주적 집정, 법에 따른 집정 수준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간부 대우에 존재하는 역량 부족과 전문성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고 새 시대 요구에 부응하며 현대화 건설을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그리하여 정치적으로 든든하고 실력이 출중하며 민족 부흥의 중임을 맡아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하다면 어떻게 시종일관 창업정신 태세를 유지해야 할까요? 수십 년간 집권하며 평화로운 시기가 길어지면서 적지 않은 당원 간부들은 생사의 고험을 겪어보지 못했고 엄격한 투쟁과 어려운 환경에서 단련된 경험이 부족합니다. 이로 인해 안일함과 향락에 빠지기 쉽고 의욕이 저하되며 진취적 태도를 잃기 쉽습니다. 또한 많은 새로운 역사적 특성을 지닌 위대한 투쟁 앞에서는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지기 쉽습니다. 우리는 항상 간관 분투와 분발하는 기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용감하게 투쟁하고 능숙하게 싸우며 책임을 떠밀고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앞으로의 모든 어려움과 도전을 힘다해 극복하고 끈질긴 투쟁을 통해 사업발전의 새로운 장을 끊임없이 열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항상 스스로의 문제를 제때 발견하고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강력한 요새도 내부로부터 공격당하기 쉽습니다. 우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뿐입니다. 우리는 큰 정당으로서 자랑스러운 역사와 위대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집권 성과에 빛나는 외양에 가려 스스로의 부족함을 간과하고 자신의 문제를 소홀히 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남의 혁명은 쉬워 보여도 자기 자신을 혁신하는 것은 어렵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진리를 견지하고 잘못을 바로잡으며 항상 시대의 흐름과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또한 경험을 발전시키고 교훈을 얻으면서 세계의 정세가 깊이 변하는 역사적 과정에서 항상 시대의 앞장에 서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시종일관 투명하고 정직한 정치 생태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당의 선진성을 약화시키고 순수성을 훼손하는 각종 요인들이 끊임없이 존재했으며 당의 건강을 해치는 온갖 병균들이 도처에 퍼졌습니다. 만약 이를 엄격히 방비하고 정기적으로 정치적 부정부패를 다스리지 않는다면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문제가 심각해 돌이킬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늘 우려와 경계의 의식을 가지고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명확히 인식하며 늘 자신을 성찰하고 계획

생각하는 견해란 자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스스로 칼날을 내부로 향하게 하고 적극적으로 영양을 보충하여 몸을 튼튼히 하고 독소를 제거하고 병균을 박멸하며 질병을 치료하고 상처를 회복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건강한 당내의 정치 문화를 가꾸고 당내의 정치 생태를 지속적으로 정화하며 진정한 선과 악을 구분하는 강력한 긍정적 에너지를 모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당이 언제나 변질되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난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은 새 시대, 새 려정에서 당의 사명과 과업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넘어야 할 관문이며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건설이 새로운 형세와 요구에 맞춰 나가기 위해 반드시 뚫고 가야 할 난관입니다.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전면적으로 건설하고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전면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숭고한 사명, 앞으로의 길에서 맞닥뜨릴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 심지어 경랑과 같은 중대한 도전, 그리고 오랫동안 존재해온 네 가지 시련과 네 가지 위험의 직면에 큰 정당만이 안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분명 장기적이고 어려운 과정일 것입니다. 이는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건설이 언제나 계속되어야 하며 당의 자기 혁신 역시 끊임없이 진행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당의 장기적 집권과 국가의 장기적 안정, 인민의 행복, 안녕과 관련해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 건설을 당의 장기적 전략이자 영원한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림시 방편이나 일시적 조치라는 생각을 단호히 버리고 긴장감을 늦추고 쉬어가려거나 피로해 일을 깊이 하려는 심리를 확실히 극복하며 방향을 바꾸거나 목소리를 낮추는 잘못된 생각을 철저히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문제의 지향적 태도를 유지하고 흔들림 없이 철저한 자기혁신 정신을 발휘하며 언제나 전진의 신호를 울려 엄격한 기조와 엄격한 조치, 엄격한 분위기를 장기적으로 유지하고 당의 위대한 자기혁신을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합니다. 새 려정에서 전면적으로 당을 엄하게 다스리려면 정치적 선도와 정치적 보장을 더욱 잘 발휘하고 당과 국가의 사업 발전을 더욱 잘 추진하기 위해 전당이 세 가지 필수 사항을 명심하고 당의 취지를 실천하도록 촉진하는 것을 근본적인 지향점으로 삼아야 합니다. 또한 엄격한 관리 감독과 담당 의식을 격려하는 것을 토대로 더욱 강력한 지도력을 육성하고 더욱 광범위한 분투력을 결집해야 합니다.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의 목적은 사람들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다스려 앞뒤를 살피고 주저앉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고 규칙을 세우며 기풍을 바로잡고 면역력을 강화함으로써 긍정적이고 건강하며 일에 전념할 수 있는 정치 생태와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방안들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보완해야 합니다. 세 가지 구분을 견제하고 엄격한 관리와 따뜻한 배려를 결합하며 경례와 제약을 균형 있게 추진해 광범위한 당원 간부들의 적극성, 자발성, 창의성을 더욱 잘 이끌어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려정을 힘차게 나아가고 새 시대에 공헌하는 농후한 분위기와 활기찬 국면을 형성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 혁명을 견지함으로써 당이 변질되지 않고 색이 변하지 않으며 본래의 맛을 잃지 않도록 확실히 보장해야 합니다. 습금형 총서기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에서 중국 공산당은 결코 어떠한 리익 집단, 권력 집단, 특권층의 리익도 대표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번 전의회의 결의에서도 이 말이 다시 한번 강조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의도적으로 우리 당과 인민을 분리하고 대립시키려는 시도에 맞서는 것이자 전 당원들에게 누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 권력을 사용하는지, 누구를 위해 리익을 추구하는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더욱 각성하고 립장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모태뚱 동지는 연안의 토굴집에서 첫 번째 답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인민이 정부를 감독하도록 해야만 정부가 방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100년의 분투를 거쳐 특히 당의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에 새로운 실천을 통해 우리 당은 두 번째 답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자기혁명입니다.

사기 혁명을 하는 용기는 우리 당이 다른 정당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입니다. 모태똥 동지는 진지한 자기 비판의 유무가 우리와 다른 정당들을 구분짓는 중요한 표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독특한 정치적 품격 덕분에 우리 당은 100여 년간의 온갖 풍파를 이겨내고 위기의 순간마다 다시 일어섰으며 실수 이후에는 잘못을 바로잡아왔습니다. 그리하여 결코 무너지지 않고 억눌리지 않는 막수주의 정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한 정당에게

우리 당은 어떠한 특수한 이익도 바라지 않으며 이것이 바로 우리 당이 자기 혁명을 감행할 수 있는 용기의 원천이자 자신감의 바탕입니다. 오직 사심이 없기에 우리는 철저한 유물론적 정신을 입각해 늘 스스로를 점검하고 자신의 과오를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리익 집단, 권력 집단, 특권층의 포위와 부패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당 내부에서 이러한 집단, 단체 계층에 휘말린 사람들에게도 과감히 칼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 당이 위대한 이유는 착오가 없어서가 아니라 결코 잘못을 숨기거나 덮어 감추지 않고 문제를 직시하며 스스로 혁신하는 용기를 갖췄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지도 리념에서 진리를 견제하고 오류를 바로잡아왔으며 대혁명 실패 이후 진덕수의 우경 기회주의적 오류를 시정했고 토지혁명 전쟁 시기 좌경 맹동주의적 오류와 좌경 모험주의적 오류를 바로잡았으며 연안 시기 왕명의 좌경 교조주의적 오류를 완전히 시정했습니다. 또 우리 당은 당내에 존재하는 사상적 불순, 정치적 불순, 조직적 불순, 작품적 불순과 같은 중대한 문제들을 과감히 해결해왔습니다. 여기에는 연안 정풍운동, 건국 초기의 정풍, 정당, 삼반운동, 개혁개방 이후의 전면적인 정당 정비 및 일련의 집중적 교육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우리 당은 부패를 단호히 처벌해왔으며 세종국 수립 초기 류청성과 장지선 등 사건을 처리한 것을 비롯해 개혁개방 이후 줄곧 당내의 청렴 건설과 반부패 투쟁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부패 척결 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부패 방지와 예방 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당의 18차 전국대표 이후 우리 당은 전례없는 용기와 확고함으로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를 실시했으며 자체 혁신을 위한 일련의 맞춤형 조치를 취했으며 당이 스스로 정화하고 보완하며 혁신하고 발전하는 제도적 규범체계를 구축해왔습니다.

당의 이미지와 권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당과 군중, 간부와 군중 사이의 관계를 크게 훼손하는 중견 문제들에 대해 우리는 엄격함을 기본으로 감독, 규율 집행, 책임 추궁을 강화하고 핵심적인 사안을 집중적으로 다루어 당원들이 혁명적 단련 속에서 더욱 강해지도록 했습니다. 특히 우리 당은 독특한 약으로 병을 치료하고 중대한 처벌로 혼란을 바로잡겠다는 결심으로 뼈를 깎는 고통을 견디며 용기를 내어 호랑이를 잡고 파리를 때려잡으며 여우를 산행함으로써 당과 국가, 군대 내부에 존재하던 심각한 위험 요소들을 철저히 제거했습니다. 우리 당은 100여 년의 세월을 거치며 빛나는 성과를 이루었으며 당내외에서 국내외에서 찬사가 넘쳐납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더욱 자기혁신 정신을 발행해야 하며 결코 격찬 속에서 자아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칭찬에 현혹되지 않고 비난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체 당원들은 항상 자기혁신 정신을 유지하고 전면적이고 엄격한 당관리가 언제나 계속되어야 한다는 정치적 자각을 강화해야 합니다. 결코 이미 엄하게 단속했으니 더 이상 엄격할 필요가 없다는 태도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최근 연속적으로 적발된 중대 사건들을 보면 당의 기강 건설과 부패 척결 투쟁은 한순간도 늦추지 말고 꾸준히 추진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위원회 위원들과 각급 당 지도자들은 냉철한 판단력을 유지하고 전당의 사상, 조직, 작품, 청렴 상태에 대해 객관적이고 정확한 인식과 파악을 해야 합니다. 문제를 직시하는 용기와 스스로를 향해 수술칼을 드는 자각적으로 당의 자기혁신을 진전시켜야 합니다. 병이 생기면 즉시 치료하고 약을 먹어야 할 때는 꼭 복용하며 수술이 필요하면 과감히 수술을 받아야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든 누구에게 문제가 생겼든 즉시 행동에 나서야 하며 특히 부패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하게 조사하고 처리해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해치는 요소들을 끊임없이 제거해야 합니다. 창당 105주년을 맞이한 지금 우리는 평안 속에서 위험을 예의주시하며 항상

항상 경계해야 합니다. 위대한 자기혁명으로 위대한 사회혁명을 이끌고 위대한 사회혁명을 통해 다시금 위대한 자기혁명을 촉진함으로써 당이 새 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역사적 여정에서 언제나 강력한 지도 핵심으로 남아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7월부터 실시된 새로운 규정에 이어 중국 공산당 창건 105주년 특집으로 당의 자기 혁명을 논함이라는 주제로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도 있게 학습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